0: 나머지는 홀로그램이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야. 다들 집중해. 하나, 둘, 셋, 출발! 시계탑의 도깨비불.
1: 시계추가 많아도 너무 많아. 저걸 다 어떻게 통과하지?
0: 진짜 시계추는 하나뿐이야. 나머지는 홀로그램이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야. 다들 집중해. 하나, 둘, 셋, 출발!
1: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와!
0: 이 레이저 총으로 홀로그램 시계추를 없앨 수 있어.
2: 전속력으로 날면서 쏘자. 난 오른쪽을 맡을게.
1: 왼쪽은 나한테 맡겨.
0: 그럼 난 가운데.
3: 우와, 조금만 더 가면 돼. 힘내, 슈퍼윙. 응?
2: 시계추, 날 좋아하나 봐. 손을 안 놔주네.
1: 내가 도와줄게.
2: 고마워, 아리.
3: 우와, 시계추를 멈추지 않고 무사히 통과했어. 정말 대단해.
2: 계속 올라가자. 시간이 없어.
4: 여기 엄청나게 복잡한데?
1: 자세히 보면 톱니바퀴들이 전부 연결돼 있어. 하나가 움직이면 전부 같이 움직이는 거지.
2: 내가 좀 볼게. 출구는... 아, 저쪽이야. 나만 믿고 뒤를 따라와. 이번엔... 이제 출발해.
0: 알았어.
2: 잘했어, 아리.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거지? 너무 빨라.
3: 괜찮아?
2: 괜찮아.
1: 우리 영영 갇히는 거야?
4: 핀볼 게임기 속 구슬이 된 기분이야.
1: 진정해, 얘들아. 위기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생각해야 해. 그거야! 방법이 생각났어! 톱니바퀴는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저 사각판은 매번 위쪽으로 움직이고 있잖아.
2: 그럼 톱니바퀴를 잘 피하면서 저 사각판을 밟고 점프한다면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겠다.
1: 우선 이 스프링 매트로 점프해. 그 다음 저 사각판들을 밟으면 출구로 나갈 수 있을 거야.
0: 좋은데? 해보자. 다냐 말 잘 들었지?
2: 내가 먼저 갈게. 성공이야!
0: 잘했어, 루니! 우리 차례야! 가자! 됐어!
2: 타냐, 정말 완벽한 작전이었어!
1: 고마워!
0: 이제 다음 층으로 올라가자!
1: 서둘러! 시간이 별로 없어!

0: 어? 이건 또 뭐지?
1: 뭐? 인형이 엄청 많네. 저 뒤에 있는 문까지 인형 사이를 통과해서 지나가야 하나 봐.
2: 살아 움직이면서 우릴 공격하는 거 아니야?
3: 걱정 마. 지금은 움직이지 않아. 정각에만 움직일 수 있거든. 기사들 모기를 조심해. 트럼펫은 건드리지 마. 엄청 크게 울릴 테니까. 거봐, 내 말이 맞지? 페어 트럼이야.
4: 응?
3: 나 먼저 갈게. 무사히 잘 통과했어. 고마워, 타냐.
2: 천만에.
3: 그럼 계속 올라가자. 서둘러야 해.
1: 드디어 꼭대기층에 도착했어. 저기 봐. 저게 바로 도깨비불을 만든 홀로그램 발사기인가 봐.
3: 그럼 저 기계를 멈추게 하면 다 끝나는 거지?
0: 우선 가까이 가서 살펴보자.
2: 타냐, 여기서 기다려.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3: 알았어.
1: 기계가 갑자기 켜졌어!
5: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는데. 대단해. 하지만 이 마지막 스테이지는 진짜 어려울 거라고. 최대한 출력 발사!
1: 불꽃이 전보다 훨씬 강해졌어! 레이저총으로 맞서자!
5: 그 정도 힘으로 내 공격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거대 홀로그램 불꽃탄 발사!
1: 불꽃 속에 갇혔어. 반응이 사라지고 있어. 고마워. 뭐지? 잠깐만.
2: 때려줘.
3: 다냐, 이 인형들 왜 이러는 거야?
1: 모르겠어. 아직 움직일 리가 없는데 시간이 안 됐거든.
5: 인형들이랑 신나게 춤추고 놀아. 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만 갈게. 잘 있어.
1: 골든보이, 어디 가는 거야?
6: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얘들아, 내 말 들려? 무슨 일 있어? 제발 대답 좀 해봐.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 내가 들어가 봐야겠다. 어? 계단으론 못 올라가니까 벽을 타고 올라가자. 어? 또 홀로그램 함정인가?
7: 그림이 아니잖아. 부러져.
5: 골든 AI가 네 에너지가 엄청나다고 했는데 그냥 웃기기만 하잖아.
7: 골든보이, 친구들이 구하러 오기 전에 날 풀어주는 게 좋을 거야.
5: 네 친구들은 지금 춤추느라 바빠. 널 구할 시간이 없다고. 이제 내 진짜 계획을 보여주지.

어디로 데려가는 건데?

어지러워서 못 날겠어.

0: 괜찮아? 너무 어지러워. 골든보이를 못 잡아서 아쉽네. 어? 시계탑 지붕에 저게 뭐지? 탑에서 로켓이 발사됐어. 골든보이가 타고 있을 거야.
1: 맥스, 저 로켓을 추적해줘. 골든보이의 계획을 알아내야 해. 맥스? 맥스? 맥스?
2: 이건 맥스의 레이저 총인데?
0: 어, 설마 골든보이한테 잡혀간 거야?
3: 도와줘!
1: 맥스를 빨리 구해야 해! 고기! 일렉트릭 스피드! 골든보이! 멈춰! 맥스를 놔줘!
4: 하여간 끈질기다니까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게 해주지! 내 주먹 맛이나 보라고!

0: 이어서 자이언트 팬 TV가 방송됩니다.
1: 안녕, 난 메일리야.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아? 이 이상하게 생긴 털복숭이 애들이 바로 아이돌을 만들어주는 요정 몽글리래. 으아, 어쩌지? 거대 망글리로 변해버렸어. 어?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멋진 가디언이 나를 도와주잖아. 이 가디언이 누군지 궁금하지? 소망 요정 몽글리.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귀여운 몽글리들 만나러 와줄 거지 숑.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요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도.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풀을 그렇게 끈다고?
1: 아니 천둥 소리 나. 그래서 위로 이렇게.
2: 3, 2, 1. 아! 오! 아, 오! 오! 오!
3: 그거 알아? 그거 알아?
1: 어.
3: 그거 알아? 그거 알아?
1: 야, 잘하더라, 잘하더라.
3: 그거 알아?
1: 아, 좋았어.
3: 좀비가 왜 밥인 줄 알아?
1: 어.
3: 머리가 좀 비어서.
1: 빨리 앉아, 여기. 어, 쉬어야 할 때다, 야.
3: 그러면, 덥지 않은 걸 세 글자로 뭐라 그런 줄 알아? 무더위.
1: 꼰대이 촬영 갔다 오더니 이렇게 됐어. 어.
3: 그거 좀만 쉴게요.
1: 네.
3: 어, 휴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1: 어, 우리 한 10분 뒤에 들어가면 되나? 그치?
0: 네.
1: 어.
4: 네.
1: 그래.
4: 어. 여기 어쩌죠? 여기죠.
1: 와. 코로 오네.
4: 얼쑤 뭐야? 어, 그렇지.
1: 저 자세로 코를 보네. 피곤했나 보다. 코를 보네.
3: 코른다고?
1: 응.
3: 나 방금 안 잤어.
1: 잤어.
3: 아, 또 시작이네. 나 지금 안 잤어. 어? 방금 이렇게 한 건데 안 잤어.
1: 알았어.
4: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잠시 10분 정도 대기하셨다.
0: 아, 네.
3: 오케이.
0: 예.
3: 어, 제가 잠깐만 누워 있을게요.
0: 아, 좀 쉬자.
3: 아, 여기 아, 시원하고 좋다.
0: 아, 좋지. 아. 아, 텔레비전 봐야지. 뭐야? 펭수 코골아. 펭수 코를 꼬네. 펭수 코골아. 우와. 우와, 펭수 코 겁나 보네. 우와, 여기 향이. 어, 어, 야. 긴급속도 펭수 코 겁니다. 펭수 코 진짜 많이 걸어요. 어, 어. 펭수! 펭수 무호흡증 아니야? 펭수 무호흡증인 것 같아.
3: 어, 뭐야?
0: 코 겁나 걸어서 나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
3: 숨 안 넘어가.
0: 아, 그래? 다시 자.
3: 응?
0: 알았어.
1: 아, 퇴근, 퇴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지? 여기서 나는 거 같지? 와. 와. 뭐야? 와, 진짜. 와. 아니, 이렇게 코를. 뭐야? 숨 안 쉬는 거 아니야? 오, 깜짝. 아, 펭수. 아니, 밖에 무슨 천둥 치는 줄 알았어, 지금.
3: 비 와?
1: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지금 깜짝 놀랐다. 지금 퇴근하다가 무슨 공사하는 줄 알고.
3: 공사해?
1: 아, 좀 일어나, 좀.
3: 아, 뭐야, 왜 깨우냐고.
1: 아니, 미안한데 숨을 안 쉬어.
3: 숨을 어떻게 안 쉬어. 숨을 쉬니까 살아있지.
1: 천둥 치는 소리가 나다가 갑자기 숨을 안 쉬어.
3: 아, 좀 왜 나 괴롭혀? 나 잔다고. 잘 때는 펭귄도 안 건드리는 거야. 헐, 헐.
1: 와, 저 녹화해서 보여줘야 되겠다. 와, 진짜. 이거 설치를 해, 여기다 해야 돼. 몰래.
0: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
1: 보인다, 여기. 여기서 여기 재우자, 여기. 여기 다 하면 괜찮아.
0: 진짜 그 정도라고?
1: 어. 좋았어.
0: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1: 오, 근데 계속 자기 앉았다고 하거든? 아니, 천둥 소리 났다니까.
0: 왜 이렇게 했는데? 코를 그렇게 끈다고?
1: 아니, 천둥 소리 나. 자, 이거 차세요. 근데 이거 귀가 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3: 어?
1: 아니, 그렇게까지. 오, 이마가 너무
5: 거울 보여?
6: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지?
7: 아니 뭐야 이거?
5: 어.
7: 아니 무슨 날이야?
5: 어, 오늘 우리 집 전기가 나간 날.
7: 아 정말요? 아 와서. 나는 내 집에서 자고 싶은데.
6: 이기면 파자마 파티 하는 거지.
5: 그래.
7: 내가 너무... 오늘만 같이 자든가.
5: 게임이나 할까? 데스킨 라인
2: 31
5: 1 2 3 4
8: 5 6
7: 7
6: 8
5: 4
7: 잠깐 나 지금 좀 쎄하거든?
5: 뭐가?
7: 어떻게 해도 나한테 화살이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야.
2: 인디언 밥 보너스.
5: 자 이제 자자 자자
2: 자자
7: 1 2 3 1 2 3

0: 그렇구나. 측정기 재보자. 근데 이 더 큰 문제가 이 숨을 안 쉬는 게 제일 큰 문제야. 깨워, 깨워, 깨워.
1: 배수, 배수 일어나. 배수, 배수, 배수.
2: 숨 쉬어.
1: 배수.
3: 뭐야?
0: 숨을 쉬어라. 너 코 고는 거 다 녹화했거든?
3: 아, 또 AI한테 핀셋 코 고는 거 만들어줘 이랬네.
2: 생각하라, 생각해.
4: 아니야.
3: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라고.
0: 뭐라도 해보자, 이제.
3: 뭐라는 게요?
0: 베개를 높게 베면 괜찮다는 얘기가 있어. 너를 커버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2: 등받이에 가깝긴 한데 뭐라도 해보자.
4: 자, 해봐.
0: 진짜 조금 올라와. 진짜 조금 올라와.
3: 이거 불편해서 못 자.
0: 불편하다고?
5: 해보자 그래도.
3: 자자자자. 내가 이렇게 해서 자면은 진짜로.
0: 소용이 없다.
5: 불편해도
2: 조금만 해줘.
0: 좀 더 세워볼까?
3: 아 뭐해? 어떻게 앉아서 잠을 잡니까?
2: 포켓도 효과가 없네.
0: 이건 뭐 소용도 없어, 이거.
4: 안 되겠는데요?
0: 자, 다음.
3: 싫어, 이거!
4: 봐봐, 나
0: 방금 나쁜 거 아니야?
3: 콧구멍 넓어지면은 돈 생다 그랬어.
5: 뻥뻥이.
6: 야, 이거 숨어 터뜨린다고 테이프를?
3: 뭐야! 뭐야 이거!
0: 입을 막아도 그걸 뚫어버려.
3: 어?
0: 안 되겠다. 마지막 방법.
2: 최고의 수단.
3: 아니 뭘 할 건데요 또?
0: 펭수, 코에 있는 이물질을 뺄 거야. 조금 살짝 시큰할 수도 있어. 살짝 숨겨줘.
3: 이게 코 고는 거랑 무슨 상관인 게?
0: 자, 한다.
6: 이거 엄청 시원하다.
4: 펭수 이뻐. 콧물 장난 아니야.
3: 아니 머리로 들어갔다고요,
2: 우리. 뭐예요?
0: 이거.

0: 야, 자등어. 야, 근데 콧물도 흥 한번 해보자. 일로 와봐. 흥. 아, 자.
1: 나이스, 나이스. 어, 하나,
0: 나오겠다. 둘. 흥!
1: 와, 나 요즘에 이런 영상 찾아서 보네.
2: 이러다 난 장기까지 나오겠어.
1: 시원하겠다.
3: 진짜 다 나왔네.
0: 근데 코가 계속 나온대. 한 번
2: 나왔다. 그러면은 병원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병원 갈래?
2: 잠깐만, 아직 컷하지 마. 왠지 컷을 하면 바로 다음 장면에 내가 병원에 있을 것만 같아.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코골이 때문에 병원을
0: 오래. 코를 너무 최근에 심하게 걸어가지고.
4: 제일 힘든 게 뭐였어요?
2: 전 몰라요.
0: 아니, 안 골았다고.
2: 몰라, 몰라! 어? 이문식이 코고는 소리가 나한테까지 들린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은 안 해봤던 거야.
0: 아니, 저희가 그래서 영상을 좀 찍어왔거든요.
4: 그거 보여주세요. 저...
0: 촬영 중간에 쉬는 시간인데 갑자기 이렇게 잠이 든 거예요.
2: 아니, 왜 보여줘?
4: 아, 이 정도면 네. 왜냐면 보통 앉아있는 자세에서는 코 잘 안 골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네. 누워야 맞아요. 되는데. 아, 이 정도면 본인도 알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몰랐지, 이거는? 근데
0: 절대 자기 안 골았다고. 숨을 막 안 쉬어가지고, 막, 저희가 숨 넘어가는 것처럼 막, 막 이러고, 그 다음에 또, 베개도 막 뒤에 해보고, 콧구멍 벌렸는데도, 이제 그, 되고. 코를 많이 골아서, 네. 그래서, 그럼 입을 막아보자. 그래서 입을 막은 거거든요.
4: 오히려 이게 위험할 수 있죠. 무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이미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로도 못 가고, 여기로도 못 가면,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2: 나를 죽이려고!
1: 아니, 아니.
2: 나를 죽이려고! 역시 저놈이 가까이 있었어!
0: 아니, 아니, 입은 막았는데 콧구멍은 또 벌려놨거든요.
4: 벌려놨는데 여기 콧구멍, 목구멍이 막히니까 코로 숨이 안 가. 죽이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죽일 뻔 했다. 이런 얘기를.
0: 그래서 미안해.
4: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자니까 뇌가 계속 깨서 피곤한 거예요. 막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이게 이해를 해야 돼. 펭수가 원래 이런 친구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0: 원래 그렇긴 했는데.
4: 이런 말 하면 좀 상처 또 받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사실은
2: 그만!
4: 한 번만 할게. 그만 하고 이거 중요한 얘기도 하면 안 돼요? 행수님은 너무 지금 여기에 뭔가 살이 쪄 있는 것 같아요.
2: 이건 살이 아니라 이거는 근육이에요. 근육.
4: 그래도 결국은 제일 많이 생기는 관상이 약간 전체적인 얼굴 크기에 비해서 이 입이 되게 작아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 많이 이제 두툼하니까는 누를 것 같은 목구멍. 예, 그리고 턱 부분이 조금 작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기도를 좁게 생길 수 있는 관상이에요, 관상.
2: 야, 그러면 나 말고 여기서 또 코 골 만한 사람 누가 있어요?
4: 어디 보자. 여기는 근데 희한하게 또 코골이 관상이 별로 없으시죠?

0: 하비갑기라고 하는 콧살이 이렇게
1: 콧살.
0: 부어 있고,
1: 봐봐. 어머!
0: 그래서
1: 저
0: 이제
1: 뭐예요? 더민줄이에요?
0: 콧물. 콧물이
1: 콧물.
0: 찐득찐득 껴 있는 거예요.
2: 그렇게 많이 뺐는데 코를.
0: 그렇게 뺐는데도 아직 계속 나오니까는. 그래서 남아 있는 거고, 이렇게 폐도 크고 숨도 많이 쉬어야 되는데, 요만한 구멍 가지고 숨을 빨아당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1: 그럼 어떻게 해요?
0: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거.
1: 그러니까.
0: 근데 대부분의 원인이 지금 보면은 지방이 낀것 때문으로 보이거든요. 한번 고민은 좀 해봤으면 좋겠어. 이제는 내가 드디어 살뺄 때가 됐다. 그런 어떤 뭔가 마음의 결심 같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보니까는 조금 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자면서 검사 받아보고 결과 종합해서 알려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3: 전극 부착을 해드릴 건데 목둘레 먼저 한번 재볼게요.
1: 네.
3: 너무 너무 두꺼우시네요. 이걸로 안될것 같아요.
1: 네?
3: 너무 두꺼우셔서 저희가 좀 다른 걸로 좀 준비해 올게요. 3m짜리 자는 처음 써보네요. 네, 202cm시네요, 목둘레가.
1: 202? 야, 무슨.
3: 보통은 한 40cm 정도도 두꺼운 편인데, 이제 전극 부착을 좀 해드릴게요.
1: 와, 이거 붙이는 데만 하루 걸리겠어요.
3: 그러게요, 펭수님은 하루 걸릴 것 같아요.
1: 이건 잔영기 문제인데요, 잔영기 문제야.
3: 주무시다가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이쪽 호출벨 눌러주시면 되세요. 많이 피곤하셨나 보네.
2: 치료되면은 더 이상 뺨을 맞지 않겠지?
4: 바로 잘수 있을 것 같은데?

0: 검사 잘 받으셨어요?
1: 잘잔거 같긴 한데 졸려요 아직.
0: 그죠. 예, 그래도 결과는 의미 있게 나왔어요. 기억이 날 정도로 깼던 건 아마 한두 번, 두세 번, 열번될수 있는데 실제로는 하룻밤에 200번도 넘게 깼어요.
1: 제가요?
0: 예.
2: 221번 깼다고요?
0: 예, 하룻밤에. 전부 다 무호흡 때문에.
2: 와.
0: 컥컥하면서, 컥컥하면서 숨 쉬려고 깨고 있어서 이 부분은 교정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2: 아니 어떻게 살아 있는 게 지금 기적이네.
0: 놀라긴 일러요. 이거 보면은
2: 그래요?
0: 무호흡의 길이가 한 번에 55초까지 숨을 안 쉬어.
2: 1분 동안 거의.
0: 네, 거의 1분을 한 번에.
1: 근데 원래 또 펭귄은 또 수영해야 되니까 그 정도는 안 쉬어요.
0: 근데 잠을 잘 때 숨을 쉬어야 될 거야. 그건 수영할 때고. 굳이 잠을 잘 때 숨을 참을 필요는 없으니까.
2: 괜찮은 거야?
0: 안 괜찮아. 근데 이거 계속 가면 큰일 나요. 한 시간의 무호흡이 다섯 번까지 정상이라 그래요. 이거는 치료를 안 받아도 돼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30번부터 심하다고 중증이라고 하는데 펭수님은 지금 여기가 있는
2: 거예요. 55번이니까, 그렇죠. 네. 62니까.
0: 병원에 오는 사람 중에서도 제일 심한 거예요.
2: 수술이다. 넌 수술이다.
1: 아니요.
2: 또 수술 컨텐츠도 하나 괜찮은 것 같아요.
1: 와, 쉬운 거예요, 지금. 남의 지금.
2: 그게 아니고.
1: 병을.
2: 아니, 이거 고치려고 하는 거니까.
0: 근데 수술일 필요 없어요. 살을 빼면 끝날 것 같긴 해요.
2: 아,
0: 그런데
2: 그래요?
0: 문제는 살 빼는데 한두 시간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일 권하고 싶은 거는 양압기라고 하는 거 했으면 좋겠어요.
1: 양압기가 뭐예요?
0: 양압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네. 예,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불편하진 않아요?
1: 일단 지금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0: 지금은 괜찮아요? 네, 이렇게 여기로 이제 이렇게 툭툭 이제 압력이 들어와서 펭수님이 이제 밤에 아무리 목이 막혀도 막히지 않게 도와주는 거예요.
1: 뭔가 강력해진 것 같아요.
0: 강력해져? 강력해져?
2: 그래, 뭔가 강력하긴 하다, 야.

0: 아유, 불편해갖고 잠을 잘 못 자겠니, 이거. 아우. 아니.
1: 아, 깨우네.

0: 다음 편.
1: 새로운 유정 선생님이에요.
0: 어떤 말씀인지 알고 오셨죠?
2: 아무것도 모르.
0: 처음이니까 다 받아들여야 되나요?
2: 마음에 들진 않고요.
0: 뭐라고요?
1: 밥 먹을 때는 장난치지 않아요.
0: 나를 가르치려고 하네?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알 거야? 겉하세요. 겉 카메라 있을게. 말하시면 안 되죠.
3: 이어서 부모의 첫 성교육이 방송됩니다.
4: 이거 진짜야?
5: 에이 설마 AI겠지?
4: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무엇이 궁금한가요?
3: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2: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4: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3: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5: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6: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5: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6: 후원 문의 080-961-9595.
5: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6: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아이들이 얘기했을 때 몰라도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1: 보여드릴까요?
2: 아, 괜찮아.
1: 아니 오픈 할 수 있어요.
2: BTS에서 안 돼요?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3: 첫
2: 성교육. 오늘은 무슨 교육?
1: 성교육.
2: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정규 편성이 됐습니다. 오! 오!
1: 센스 너무 좋아하신다.
3: 아, 죄송해요.
1: 죄송해요. 아, 센스 너무 좋아하세요.
3: 아, 너무 좋아요.
4: 아빠 꽃이 왜 이렇게 커요?
5: 엄마, 아빠 똥 쌌어.
6: 웃음과 웅장이 만나서 춤을 추며 아기가 생기는 거야.
0: 아이들한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7: 성기를 잘 씻는 것이 성교육의 처음.
2: 우리 아이의 첫 성교육 질문. 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고 계신가요?
1: 예상을 좀 하셨어요? 어떠세요?
3: 아, 솔직히 이 정도 예상했죠. 어, 사람들은 이 동자 난자 얘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뭘보다도 성인들은 제일 좋아하잖아요.
2: 특히나 그때 대활약을 펼쳐주셨잖아요. 우리 은지 씨랑 종태 씨도 한마디 해주세요.
5: 어, 저희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2: 많이 아니, 많이 거만해주셨는데
5: 네, 저희 가족들의 이런 이야기도 또 재밌게 받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받고 시어머니가 보시면서 우리 종태가 드디어 배우가 됐다고.
2: 배우요?
5: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2: 저도 사실은 그때 많은 걸 배웠어요. 뭐 뽀뽀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한테 뽀뽀할 때 의견을 좀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도 알려줬는데 저희 집에서 서로 약간 뽀뽀할 때 물어봐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항상 거절을 많이 당합니다.
5: 아이고, 안타깝네요.
2: 네, 저 뭐 여기저기서 거절을 당하긴 하지만
0: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때 첫 방송에 저 고등학교 때 나왔던 장학퀴즈 프로그램을 자료 화면으로 찾으셔서 또 그 사이에 또 아이가 또 한 살씩 더 먹어서 요즘 저희 딸들도 엄청 성에 대한 궁금증이 엄청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빠의 그런 마음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2: 오늘 첫 번째 주제가요. 제작진이 진짜 많은 고심을 했다고 하거든요. 샌 해밍턴 씨와 관련이 깊다고 하는데 혹시 이 어떤 건지 짐작이 가세요?
3: 글쎄요. 네. 좀 불안한데요. 갑자기 저랑 관련 있다고?
5: 왜 이렇게 불안해?
3: 어, 너무 불안한데? 아, 무슨 자료도 준비했을 수도 있는데.
2: 부모의 첫 성교육, 오늘의 은밀한 주제, 화면으로 만나고 오시죠. 귀엽다 진짜 너무 귀엽다.
8: 아니 어떤 느낌이야?
9: 인형 같은 느낌인데? 근데 차가운이 아니 차가운 인형 진짜 사는 거 아니겠지?
10: 밑에는 뭐가 있어?
9: 보들보들해 그냥.
10: 뭐 약간 복실복실한 느낌 나.
8: 복실? 복실복실?
10: 고양이.
9: 아, 축축하진 않아. 약간 수세미 느낌이 나.
2: 아이들이라 뭐 대답이 너무 다양해서 뭔지 추측이 잘 안 되네요.
11: 뭐야 근데?
12: 아, 감자 같은 건가?
9: 그러게,
5: 카메라 하나.
11: 어? 뭐야?
9: 설명치 같다.
2: 처음에 샘 씨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의 첫 성교육 오늘 주제 바로 털입니다. 느낌이 근데 다 달라서 아까 우리 아이들이 얘기했던 그 느낌이
11: 네, 헷갈릴만 해요.
2: 그렇죠. 약간 수세미 같은 느낌도 있고 여기 보면
0: 수세미 같은
11: 그러네.
2: 카츠카츠 네.
0: 네. 수세미네 수세미.
2: 샘 씨가 이걸 대보면 참 잘 어울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1: 언니 너무 잘 어울려. 잘 어울리죠?
2: 잘 어울리죠?
1: 너무 잘 어울리죠? 이거 딱이지?
2: 응.
1: 잘 어울려요. 네.
1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2: 털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13: 저는 털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근데 호주 있었을 때 네. 털 대한 뭐 이런 별 생각 안 했지만 한국 와서 지하철 탈 때 할머니가 엉숭이 같아. 뭐 아니면 먹이 물려도 안 빠져나가겠다.
2: 아, 털이 많으니까. 네. 벤틀리랑 윌리엄은 어떤지 궁금해요. 아빠 털을.
13: 솔직히 뭐 우리 애들도 초랑 닮아가지고 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2: 많아요.
13: 예. 네.

0: 캐릭터를 조금 나기 시작했고.
1: 이야, 세월이 진짜 빠르긴 빠르네요. 네.
2: 저희 아이들도 네. 샤워하거나 이제 같이 목욕하면 꼭 그 중요 부위에 그 털을 항상 유심히 쳐다보더라고요. 이게 북실북실 하니까 이건 뭐야? 나도 나는 거냐? 이거 아빠는 언제부터 났냐? 약간 이런 맞아. 식으로 궁금해 하더라고요.
3: 털이라는 게 우리 몸에 정말 없는 데가 없잖아요, 사실. 보이는데 머리, 수염 이런 데도 있지만 사실 손, 발 다 정말 털이 다 있고 애들하고 농담하다 보면 너 울다가 웃으면 똥구멍에 털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문 주변에도 털이 있잖아요. 그래서 온몸에 털이 다 있으니까 이게 생활이랑 진짜 밀접한 그런 주제거든요.
4: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털을 개그 소재로 이제 우스운 걸로 우리는 많이 얘기하는데 이 털을 첫 번째 주제로 잡은 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장의 예고편 같은 그런 그 신호기 때문에 너무 좋고 성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돼서 오늘 너무 첫 주제를 잘 잡은 것 같아요.
5: 자, 우리가 이제 성교육 프로그램을 하려면 일단 솔직해져야 됩니다. 네, 솔직해야 돼. 정말 하늘을 우러러 네네. 부끄럼 한 점이 없을 정도로 제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나는 털이 많다 적다를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뭐 쌤 씨는 누가 봐도 온데 그래도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오. 선생님 X 드셨고 쌤 X예요?
6: 네.
5: 쌤 씨 X, 우리 X. 저는 개인적으로 조승우 선생님이 O를 드실 줄 알았는데 X를 드셨어요.
3: 보기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놀림도 조금 받아요. 그래서 지금도 소중한 털을 좀 지키고 싶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요즘 점점 더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5: 햇쌤은 네. 어떠세요? 반반하셨어요?
4: 이 털이요. 사실 그 아까 왜 성장의 지표라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그 발달 단계에서 굉장히 여러 그 신호를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화하고도 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는 여자치고는 조금 털이 많은
5: 네, 머리숱이 많으신데요.
4: 네, 네, 그런 편이었는데 지금은 머리카락도 가늘어지고 털도 좀 많이 없어지고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5: 아, 네, 갈수록 그렇습니다. 조금 변화한다. 원래는 네. 많으셨는데 네. 저는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 집안에서 제가 머리카락이 제일 얇고 겨드랑이 이런 거는 진짜 레이저를 안 했는데도 어느 순간 안 나는 거예요. 보여드릴까요?
7: 아니, 괜찮아요.
5: 아니, 오픈할 수 있어요. 제가 되게 보수적이라 이거 겨드랑이 오픈 안 하는 거 원하시면 EBS에서 안 돼요? 아, 안 된대요. EBS는 안 돼요. 은지 씨는
7: 네. 어때요? 저는 사실 많은 편은 아니고 저 대신에 동태가 다 가지고 있는 편.
5: 아,
7: 근데 제 것까지 이제 저희 신랑은 아마존에 지금 살고 있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5: 아니 근데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종태 씨는 딱 봐도 눈썹만 봐도
7: 맞아요.
5: 엄청 두께가 두꺼운 숱도 굉장히 많아 보이고.
7: 제가 근데 비밀 하나 알려드리자면 네네. 몸의 털 중에 눈썹이 제일 옅은 거예요.
5: 아 진짜?
8: 뭐라고요? 정리하신 거예요?
2: 정리요?
8: 눈썹? 네,
7: 정리 반 정도 덜어낸 거예요, 눈썹.
5: 쌤 씨보다 훨씬 지금 많은 것 같은데 카메라 혹시 잡아주시나요? 클로즈업으로 조금, 예.
7: 오, 아, 진짜?
5: 야, 엄청나게 움직여요, 저 많은 것들이.
2: 저는 배꼽 그 라인으로 털이 쭉 있고.
7: 배꼽에 약간 저수지처럼 깊이 파여져 있고.
5: 저수지.
7: 네, 작은 저수지 있고, 늪지대가 주변으로 네, 털로 형성돼 있고.
2: 이 가슴 이 사이에 이렇게 털이 있고.
7: 매생이 느낌으로.
5: 근데 벌써부터 이제 재밌습니다. 우리 지금 털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두 분이 재밌는 실험 카메라를 해봤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9: 손가락으로 그렇지. 이걸 잡고 그렇지. 발라왔다.
10: 낮잠 자고 기저귀 간 거야?
9: 응. 그날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5: 아유 이제 걸어다니잖아.
2: 귀엽다.
9: 저희가 오늘 엄청 재밌는 거 하려고 지금 애기들한테 말은 안 하고 있거든요. 종태랑 제가 뭔가 좀 애기들한테 좀 재미있을 만한 걸 준비했는데 오늘 어떤 반응이 나올지 같이 지켜봐 주세요.
5: 벌써 재밌다. 벌써 재밌어요.
9: 배도 먹자. 엄마는 불고기 피자.
10: 아빠 건 어딨어?
9: 아빠 거?
10: 어.
11: 왜 윙크를 해, 갑자기?
5: 언니 윙크하네요? 윙크해요?
9: 나만 먹나? 엄마도 덥지 않아? 아, 덥네.
5: 연기 들어가죠? 연기. 연기 들어가죠, 지금?
12: 더우면 그걸 벗어야지.
9: 아, 이거? 벗어야겠다.
5: 뭔가 이제 사인해주고 갔습니다.

0: 야, 야. 너무, 너무 근데 쌤뜻밖에
1: 아니, 털을 찾았다, 찾았다, 저런 것밖에 없어.
2: 엄마, 이건 뭐야?
3: 아, 어머머머. 미안, 미안. 엄마가 원래 매일매일 털을 깎는데 깜빡하고 털을 못 깎았다. 어때?
2: 뭐야, 털렸잖아.
3: 아, 미안해. 어, 더워. 어쩐지 덥더라. 털을 안 밀어서 그런가?
4: 어, 속상한 것 같은데.
3: 아, 털이 무지하게 빠진다, 엄마. 어때, 근데 엄마 털 많은 거?
2: 아빠 같아.
1: 아빠 같아. 아빠가 털이 많으니까, 우리 종태 씨가.
3: 아빠랑 비슷하지? 근데 그 털 굵기나 느낌도 아빠 털 같지? 이거 아빠 무슨 털이랑 비슷해, 엄마?
2: 아빠 꽃을 옆에
3: 아빠 꽃을 옆에 있는 털이랑 이게 진짜 비슷해? 엄마도 그 생각했는데 정말 비슷하지? 색깔도 아, 이런 느낌도 그렇지? 이거 어떻게 제도야?
2: 빼자
3: 근데 애들 놀래가지고 내가 좀 이것만 면도 빨리 하고 올게 엄마 미안해 놀라게 해서 미안해 면도만 빨리 하고 올게
5: 아, 네, 맞아요. 네.
3: 엄마, 은희가 진짜 피자 맛있게 먹으면 너무 행복했다. 너무
2: 행복해.
3: 은희 사랑해, 엄마 안아줘.
2: 엄마
3: 안아줘. 엄마 사랑해. 엄마 안아줘.
6: 뭐라고?
3: 지지. 이거 진짜 엄마 털이야. 아! 아, 신경 써줘 아프지 않게. 아.
2: 거미. 거미.
6: 거미? 거미래. 거미야?
3: 엄마 아빠 왔다. 진짜 아빠 왔다.
5: 아이고 힘들다.
2: 와.
5: 네? 네? 어, 답답해. 마스크 좀 벗어도 될까?
1: 종태씨.
6: 어, 멋있었어.
3: 아, 또 종태 면도 안 했네. 어울려요.
5: 어, 맞다. 아빠 면도를 안 했네.
1: 그때 우마 아빠?
2: 아빠 좀 이제.
5: 야, 뽀뽀.
1: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도망가, 어떡해.
5: 무서워?
1: 어, 무서워. 평상시에도 이렇게 막 수염이 많은 걸 본 적이 없는 거죠, 아이들은?
6: 그렇게까지는.

0: 엄마.
1: 사실은 장난이었지.
2: 야, 진짜 너 더야 뽀뽀해 그래.
1: 엄마 쟤도 뽀뽀해 줘.
3: 무서워?
1: 엄마 안 가. 아우 귀여워.
4: 언니가 털이 이렇게 많아도 엄마는 뽀뽀할 수 있어.
0: 사랑하니까.
2: 자, 채도도.
0: 사랑하니까.
5: 맞아요.
1: 일단 털 자체를 굉장히 좀 신기하는 것 같습니다.
6: 이 털이라는 게 약간 웃기게 생겼잖아요. 막 이렇게 꼬불꼬불하고 머리카락처럼 정돈돼 있지 않고 이렇게 좀 무질서하거든요. 좀 지지같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원래 이제 저 나이 때 아이들이 지지스러운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뭐 코딱지, 설사, 똥, 털 막 이런 것들 이제 되게 그런 것들을 좋아하면서도 징그러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까르르 웃기도 하고 막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이제 반응들이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반응들이긴 합니다.
1: 그것도 있고 이제 어른들의 털은 자기들이 없는 부위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털은 왠지 어른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장권 같은 느낌이 들 것 같기도 그렇지. 해요. 그래서 아빠의 수염 또 혹은 뭐 엄마의 겨드랑이 털 보면 권위 같은 것도 좀 느껴지고 성장 같은 것도 느껴지고 약간 경외감 같은 것도 느껴지지 않을까요?
7: 우리가 이제 털에 집착하는 이유가 털이 이제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실 이미지가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작진이 AI로 한번 돌려봤다고 하거든요. 누구부터 나올까요? 어?

0: 누구예요? 나야? 어머, 어떡해. 나야. 아니,
1: 진짜요?
2: 와.
0: 와.
3: 완전히 다른
0: 너무 다르다.
4: 이미지가.
0: 아니, 우리 그래도 한번 사귀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2: 되게 이쁜 영화 배우가.
0: 어, 진짜. 어. 사귀고 싶다.
5: 사귀고 싶어요.
2: 미남 느낌이에요.
0: 그래요?
2: 영화 배우 약간 키아누 리브스 같은 느낌?
0: 어, 키아누 리브스 있네요, 진짜.
5: 어, 있어. 네.
0: 단발머리 키아누 리브스. 신기하다. 이게 누구예요? 오, 진짜 다른 사람 같아요.
2: 다른 사람 같아. 오,
0: 아니, 되게 훨씬 낫는데?
5: 근데 어떻게 실제 이런 느낌이세요?
0: 근데 되게 잘생겨 보여요.
5: 어, 진짜.
0: 누구예요? 아, 누구예요?
2: 아니, 머리까지 밀었어요?
0: 아, 진짜? 아,
2: 수염만 밀라, 김미라 씨만 몰라도 머리까지 밀었어요.
0: 진짜.
5: 어머, 저예요?
0: 선생님은 그래도
5: 아, 저 많이 들어요.
0: 잘 어울려요.
5: 그 흑백요리사에 나왔던 셰프님도 있잖아요.
2: 아, 맞아요.
0: 에드워드는 아. 약간 예수님 느낌도 나고
3: 아, 예수님
0: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 네네.
3: 우와, 아, 잠깐 이거.
0: 그러니까 아니 털 잃었다고 하셔서 아, 엄청 신경 써주시는 거 같아요.
3: 아니, 이렇게까지 그러네. 원한 건 아니에요.
0: 어머.
2: 덜부자 됐어요, 네. 덜부자.
0: 어머머머, 복장을 바꾸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웃긴다.
5: 근데 진짜 털이라는 게 사람의 이미지를 정말 좌우하잖아요. 예전에 저 보면 남자들한테는 이 털이 좀 남성성의 상징이었고 여자들은 여성성의 또 상징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또 세대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 6070 정도는 털이 있는 게 더 자연스러웠죠. 옛날에는 없으면 비정상이었죠.
0: 맞아요. 그래서 무슨 진짜 고속도로 이런 데 가면 네. 그 화장실에 오, 네. 가보면 항상 그 빈모증, 뭐 해결, 맞아요. 막 네. 여자 화장실에는 그런 스티커가 진짜 있었어요.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5: 지금 1020은 없는 게 더 자연스러운 세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주 일찍부터 제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털이 없는 게 콤플렉스였다면 네. 이제 남자들의 경우죠. 지금은 있는 게 콤플렉스가 된 것 같아요.
0: 있는 게.
4: 아, 요즘에도 진짜 달라졌다고 느낀 게 요즘에 스타나 뭐 연예인들 보면 겨드랑이 털 다 밀잖아요.
5: 맞아요.
4: 춤추면 이렇게 네. 다 보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인상 깊더라고요.
0: 저희끼리 보면서 이 남자 아이돌 겨드랑이 피부가 좀 더 얼굴 피부가 좋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너무 깔끔하게 돼 있으니까.
5: 맞아, 너무 깔끔하게.
6: 우리도 이 정도인데 아이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직 털은 약간 미지의 세계 같은 그런 느낌인데 만약에 내 자녀가 털에 대해서 좀 난감한 질문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0: 실험을 여러분 있으세요?
1: 혹시 실험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이들과? 아, 털. 진짜 털인, 어, 진짜 털 같은데, 저거는?
2: 진짜 털이네.
3: 또 머리카락 있지?

0: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털 정도가 다 드러나는.
1: 그렇죠.
0: 얘네는 더 다르다.
1: 조금 나이가 있을수록 명확하게 그리고.
2: 콩나물 같이.
0: 아, 내 말이에요. 멋있어. 거기 털.

0: 글씨 보내요.
1: 민망해하는구나.
0: 엄마는 글씨 보내.
2: 너무 조심스러운 거야. 엄마 아빠 토를 그리기가 약간 이제 조심스러운 거야. 표정을 살피죠 아이들이.
3: 아빠 그려봐.
2: 과감하게 그리네요.
4: 계속 그리네.
5: 또.
6: 아빠 이렇게 많아?
3: 아닌 것 같은데.
5: 또.
2: 그렇죠. 겨드랑이 털이 사실은 이게 대부분들 좀 있으신데.
5: 없다. 있어? 없잖아.
2: 없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5: 본 적 없을 텐데. 엄마도 있어?
7: 있어.
5: 있어?
2: 있어. 아이가 봤나 봐요.

0: 오, 오, 저렇게 길다고?
1: 아니, 아빠 여기 줬잖아.
0: 동아집.
2: 아빠 겨드랑이 털을 왜 이렇게 길게 그렸어? 아빠 이 정도는 아닌데? 나 이 정도는 아닌데?
3: 설마.
4: 엄마 몸 본 적 있어? 엄마는 어디에 털이 나는 것 같아?
3: 여기에 털이 나는 것 같아. 오!
0: 또, 아니, 여자들도 여기 좀. 아니, 엄마 왜 이렇게
5: 털이 섬털 있죠, 섬털.
0: 엄마 많이 당황하셨어요.
6: 당황스러웠죠, 되게. 특히 아빠 음경 주변에 왜 털이 있냐 물어볼 때 어떻게 설명해줘야 되지?
7: 제가 샤워할 때 이제 엄마가 다른 부분에 털이 있는 걸 보고 이제 물이 흐르니까 엄마 거기서 쉬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털 부위를 보면서 엄마
0: 이건 뭐예요? 털이라고 털이야 진짜 털이라고 이건 털이라고 명석수 아이들이 특히 보면 엄마에 대해서 굉장히 네. 궁금해하는 것 같긴 한데
8: 근데 애들 눈높이가 딱 어른 성기 높이예요.
0: 맞아.
8: 그러니까 그래서 더 잘 보이는 더 잘 보이죠.
9: 네. 훨씬 크게 보이는 것 같아요.
10: 우리 애들도 관심사는 거의 엄마예요.
11: 저는 정말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14살 중학교 1학년 되던 시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음모가 났는데 먼지 감각에 붙은 거예요. 좀 눈 먼지 하고 땡겼다가 진짜
0: 못 봤구나
11: 했던 적 있거든요. 그게 정말 첫 털이었어요.
0: 대부분의 아이들이 언제쯤 털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9: 아이들은 사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털이 맞아. 있어요. 그래서 아이 딱 처음 안아봤을 때 아이가 생각보다 털들이 좀 많잖아요. 맞아.
11: 어깨랑 등에 진짜 많잖아요.
9: 어깨랑 등에 털이 많죠. 그걸 이제 솜털이라고 해요. 솜털이 나고 아이도 눈썹, 머리카락 이렇게 순서대로 나고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 가장 먼저 나는 털은 음모입니다.
0: 아, 음모가 제일 먼저?
9: 네, 음모가 가장 먼저 나고 그래서 음모가 나기 시작하면 아, 사춘기가 이제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뭐 남자 아이들은 11세에서 12세, 여자 아이들은 10에서 11세 요 정도부터 이제 음모가 나기 시작하고
10: 아 그거 조금 충격인데 얼마 안 남았어요.
0: 얼마 안
10: 내일 모레 수준인데 안 그래도 요즘 정수리 냄새 좀 많이 달라지는 맞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원래 정수리 냄새 되게 이뻤거든요.
0: 애기 냄새
11: 저는 지금도 아직은 좋아요.
10: 부러우면 약간 유통기간 살짝 지나간 느낌?
11: 발효된 느낌?
0: 남자 냄새 맞다 나는구나.
10: 남자 냄새 많이 나요.
8: 남자아이들은 매캐한 이렇게 콕 쏘는 냄새 같은 게 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남자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런 거를 볼 때 정수리 냄새 굉장히 얘기 많이 해요.
0: 그게 척도가 돼요?
8: 예. 이제 고환이 커지고 음모가 나고 그리고 사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이제 음모가 나면 좀 있다가 초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염은 제일 끝에 나는 것 같아요.
11: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뭐 이렇게 코털, 귀털, 뭐 이렇게 뭐 가슴털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되게
0: 음산한 느낌이지?
11: 은밀하게 음모라고 부르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9: 의학적으로 음모라는 그 명칭이 가장 정확한 명칭이긴 합니다. 이상한 느낌을 주려고 하는 건 어른들의 생각인 거죠.
0: 그럼 무슨 음에 무슨 모예요?
9: 그늘음 털모 그렇게 해서 이제 숨겨져 있는 털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우리가 속옷 아래는 남들이 볼 수 없잖아요. 다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그런 느낌 어떤 뉘앙스 네네네. 이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8: 근데 사실은 인간만 음모가 있거든요. 예, 침팬치나 오랑우탄도 없어요. 그러니까
0: 그러네.
8: 걔네들은
10: 엄마 다 털이니까
0: 다 있는데 여긴 없어.
8: 네, 진화론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전기가 되면 이 성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면상으로 볼 때 발전기네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직립하면서 성기가 감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발전기가 이렇게 숨겨진 거죠. 그래서 얘는 생식이 가능한 사람이야. 라는 어떤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음모가 낮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0: 그렇군요.
8: 그러니까 뭐 키가 작은 여자도 있고 키가 큰 여자도 있잖아요.
11: 아이인지 어른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
8: 근데 구별은 안 되지만 이렇게 보면 음모가 있으면 다 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0: 컬렁컬렁 나 혼자 여행 가고 싶다.
1: 첫 번째 답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2: 털은 사실 용감한 마음이거든.
1: 아, 용감한.
2: 엄마랑 아빠 털 엄청 많은 거 알지? 그거 용감하다는 뜻이다.
1: 그러니까 AR을 바뀌긴 했는데 누가 한지 너무 넉넉하게 티가 나요.
3: 정말?
1: 정말요?
4: 네, 맞죠?
1: 선생님 아니, 아니에요?
5: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1: 그렇죠?
5: 선생님 아닌가요?
1: 선생님 아니에요?
3: 저는 아닌데.
6: 저도 아니에요.
1: 아니에요?
6: 저도 아니에요.
5: 그럼 저는 내가 봤을 때 이거 은지 씨 아니에요?
3: 맞아.
1: 정말. 좋아요.
7: 야, 이거 진짜 모르는구나. 나는 선생님인 줄 알았어.
1: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저도 누구지? 약간 이런 목소리로 들으니까.
7: 전혀 완전 선생님인 줄 알았더니.
0: 털은 사실 용감한 마음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용감한 사람이 될수록 몸 밖으로 스물스물 삐져나오는 거야. 엄마랑 아빠 털 엄청 많은 거 알지? 그거 용감하다는 뜻이다.
7: 멋있다. 이렇게 또 표현하니까.
1: 근데 엄마 다 잡아뜯고. 다 밀어버려.
4: 용감함을 뜯어. 없애!
3: 근데 진짜. 저렇게 얘기해주면 아이가 아빠를 굉장히 그쵸, 권위가... 용감한 분으로 보겠네요.
1: 다음 거 한번 들어볼까요? 네.
2: 모기 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압니다.
6: 모기에 대해서.
1: 아, 네. 샘씨 아니에요?
5: 아, 제가 얘기했어요. 벤틀리 같은 경우는 모기 잘 물리거든요. 그리고 벤틀리도 털 나는 게 그렇게 약간 호감 아니니까 뭐가 조금 좋은 의미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피로감 안 느낄 것 같아서
1: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딱 눈높이에 맞춘 설명
8: 아이 개별에 맞춘 설명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긴 해요.
3: 눈맞춤이네.
8: 자기 아이에게 맞춘
2: 나무를 심지 않으면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 기관지가 안 좋아지듯이
4: 털이 없으면 모든 그 먼지를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아예 없기 때문에
1: 미세먼지 좀 예민해가지고 기관지 예민해서 예.
2: 사람은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키가 쑥쑥 크는 것처럼 성장을 하게 되거든.
9: 그 중에 하나가 몸에서 털이 나는 거야. 털이 나는 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야.
1: 이거 고등학교 장학 퀴즈 정답 아닌가요?
8: 완전 정답.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종태 씨 답변이 제 생각이랑 너무 비슷해서 저는 거의 이제 100점 드릴 것 같아요. 아, 종태 님이 우등생이에요.
1: 용감함이 잘하는 건 안 돼요?
8: 용감함은
1: 애매한가요?
8: 약간 고민스러운 게 그러면 털이 없으면 용감하지 않는가 아, 약간 이런
1: 그냥 털이 많이 없으신데 그럼 나 안 용감한 거 이렇게 때문에, 생각하실 수 있어요.
8: 네. 털이 없어도 용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5: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엄마 봤을 때 이렇게 다 제모하면 엄마도 용감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1: 그러네요. 제가 실수했네요. 그러네요. 그럼 저도 잘못했네요. 미세먼지를 막으려고 그러니까
3: 제대로 된 정보니까
8: 굉장히 좋은 네. 정보를 아, 잘 주신 네. 건데요. 이렇게 털이라는 게 보호의 의미도 있거든요. 우리가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아이들이 얘기했을 때 야 그거 나중에 알아도 돼 몰라도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친절하게 최대한 열심히 설명해 주려는 모습 그 자체 태도가 아이들에게는 아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좀 뭘 물어봐도 되는구나 이렇게 의논할 만한 부모가 된다는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3: 아무래도 그 부모님들이 제일 그 이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성교육 교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늘 같이 옆에 있으니까 애들이 어떤 관심이 있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얼마나 아는지를 알기 때문에 눈높이 교육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린아이들 같으면 우리 몸이 너를 아주 소중하게 보호하려고 있는 것들이야라고 얘기를 할 것 같고 또 가보시자 안테나 같은 것. 그래서 예 아이들은 이제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염 같은 거는 정말 이거 이제 섹슈얼 헤어라고 하잖아요. 성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성장을 정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수염이 났다는 거는 네가 이제 어른이 됐다는 신호지. 뭐 이렇게 얘기해 주고.
1: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네네. 배운 대로 우리 우미 어머님이 쌤이 우리 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5: 쌤! 엄마! 엄마! 겨드랑이 털 어디 갔어?
1: 아, 엄마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싹싹 밀어버렸지.
5: 아, 진짜요? 그럼 거기 똥꼬털은 왜 있지?
1: 여기 상대적으로 덜 간지럽더라고. 똥꼬털 얘기 없었는데. 갑자기
5: 아니 갑자기 안돼 왜 너무
1: 당황했어.
5: 아니 애기 되는 게 너무
1: 아, 애기니까.
5: 우리 때 가지고 애들은 그런 거
1: 맞아
5: 많이 물어보니까
1: 제일 그 궁금해요 그 말이
5: 아 죄송해요 저 그렇게 난감될지 몰랐어요.
1: 네 은지 씨가 처음으로 당황해요.
5: 아 죄송해요 장난줄이에요. 네.

0: 하시고
1: 대화에 부탁드리고 네. 자 우리 종태 씨가 철부지 아들 역할 한번 해볼까요?
2: 네. 난 아빠처럼 덜 나는 게 너무 싫어. 내가 덜이 나게 그냥 다 뽑아버릴 거야.
3: 뭐 뽑고 싶으면 뽑아도 돼. 그거는 뭐 그냥 이거 취향 차이일 뿐이고 아빠가 그냥 털이 좋아서 털이 있는 거고 나중에 뭐 털은 없애고 싶으면 없으면 돼. 그거 대신 하려면 아빠랑 얘기하고 아빠 알려줄게.
4: 안전한 방법을.
1: 야 역시 쌤 씨는 항상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 아빠가 너무... 알려줄게. 좀 감동받았죠.
4: 위로받았어? 네. 네.
3: 근데 그거 있는 것 같아. 제가 어렸을 때 그 엄마 아빠 일찍 이혼했거든요. 이 면도하는 과정은 가르쳐줄 사람이 맞아. 없었어요. 어렸을 때.
4: 맞아.
3: 그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나중에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친구들 아빠한테 물어봤는데 아빠한테 배웠으면 정말 처음부터 이 올바른 방법 배웠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1: 그렇군요. 저도 좀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되네요. 어떤 건지 조금 정리를 해서 알려주세요.
5: 네, 물속 있으면 이제 먼지나 땀 같은 거를 흐르는 걸 막아주잖아요. 우리 운동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제 축구를 한다고 치면 갑자기 이게 눈이 들어와서 안 보이면 축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1: 그렇죠.
5: 이게 이제 전투라고 생각을 하면 공격이나 전투라고 생각하면 생존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 땀 때문에 그러면 큰일 나겠죠. 코털 같은 것들도 이제 외부 오염물질로부터 자신을 좀 보호하고 호흡기를 좀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고요. 머리카락도 땀을 배출하고 체온 조절하는 역할도 있지만 또 자외선에서 우리를 좀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고요. 또 겨드랑이 털이나 음모 이런 것도 여기 부분에 피부가 연약한데 연약한 이 피부를 조금 더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6: 사실 몸이 굉장히 그 털이 몸에서 털이 하는 역할도 많고 필요한데 보여지는 몸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천대받는 느낌 없애야 되고 뭐 좀 지저분하고
1: 소중하게 다루진 않는
6: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1: 이제 막 성장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초등학교 고학년 언니 오빠들은 과연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아이들은 조금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느낌인데 그죠?
7: 네. 4학년 때 코 밑에 털이 났는데 과학기간에 돋보기를 어떤 남자애가 보다가 코 밑에 보고 놀려가지고 레이저를 받은 적이 있어요.
1: 레이저까지?
8: 빨리 받아.
9: 털이 너무 많아서 제가 부끄러워해가지고 엄마가 2학년 때인가 한번 밀어주셨어요.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다가 그 이게 털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면도기를 찾아서 했거든요. 하다가 이 코 다쳤어요. 흉 터나갔어요.
10: 나 이거 써봤는데.
11: 그래? 난 한 번도 안 써봤어.
12: 이거 써본 사람 있어?
9: 이거 면도크림 딱 얼굴에 바른 다음에 이거 딱 쓱쓱쓱 하면 다 잘 밀리는 거야.
12: 그렇구나.
1: 좀 해봤구나. 진짜 해봤어. 해봤어요.
8: 잘하네, 잘하네.
13: 나도 해보이네.
1: 네. 위아래로 막 문지르면 안 되는데 그치 한쪽 방향으로.
13: 해봐. 진짜 속 잘렸네.
14: 잘린 게 아니라
15: 약간 이렇게 기스 났어요.
14: 이렇게 칼집 자국이 났어요.
15: 이건 뭐야? 껌 같은데?
9: 맛있겠다.
15: 그냥 맛있겠다라고
14: 맛있겠다.
16: 네. 되게 끈끈해.
17: 아, 싫어. 너무 싫어.
1: 아니야. 많이 넣었어.
18: 엄청
1: 아파, 아파.
14: 다 빨리 났어.
1: 거의.
15: 야, 넣었구나.
14: 너무 아파. 아파요, 이거.
15: 이거 아프던데?
14: 진짜 아파요.
1: 아, 쪽집게죠.
8: 쪽집게가 제일
1: 잘 뽑혀요.
4: 맞아.
1: 쪽집게가 제일 깔끔하게
4: 제일 좋아요.
8: 정말 아픈데.
9: 덜하면 엄마 머리카락이 생각나요.
19: 아까 여기 수염이 있다는.

0: 알파카가
1: 진짜
2: 욕실욕실하잖아.
3: 귀여워.
2: 뭐라면
4: 와, 누구세요?
3: 그래서
4: 와,
5: 와, 와, 저 알파카 어때?
1: 살신성이.
3: 진짜 아프시겠다.
1: 아, 아,
3: 이야.
6: 싫어.
3: 하나, 하나, 하나. 고통스러워. 하죠.
6: 여기 타 하나는 남자.
1: 아, 동물학대 아니냐고 지금.
2: 예. 진짜 딱 한 가지.
3: 아니, 내가 볼 거야.
1: 아니, 또 짠하게 인간이
2: 딱 한 거 아니야. 아플 것 같아.
3: 어우, 만지기 싫어.
6: 여기 보세요.
2: 여기, 여기.
6: 치약 같아.
7: 여기서 10분 기다리세요, 염 고객님.
6: 상하야, 괜찮니? 괜찮대요. 안 됐어.
3: 먹어.
4: 우와. 이건 안 아프지 않아요, 알파카님.
3: 하나도 안 아프세요?
4: 아, 좀 세게.
3: 그냥 녹았나 봐.
4: 네, 세게.
6: 아니지.
1: 저 효과 괜찮다. 진짜 신기하다.
5: 뭐 해볼까?
6: 깨끗해지겠어?
3: 저는 제철이라서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긴 한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좀 저 사람 관리를 안 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
8: 근데 그럼 머리카락은 괜찮아?
3: 머리카락은 잘 빗으면 돼.
8: 이런 털도 잘 빗으면 되지 않을까?
3: 털이 너무 짧은데 어떻게 빗을까요?
4: 저는 안 자를 것 같아요.
8: 왜?
4: 아프잖아요. 저는 계속 이제 마트라도 털로 그림을 만들 거예요.
2: 어, 재밌겠다.
4: 재밌겠다.
9: 재밌네요. 아이들이 뭐 생각을 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1: 저도 고등학생 때 이제 음모를 아빠 면도기로 한번 밀어본 적 있었거든요. 응, 엄마한테 등짝 맞고.
9: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그, 다른 방법, 쪽집게로 일일이 좀 뽑았어요. 오. 근데 이제 이쪽이 아프면 이제 여기 했다가 이쪽이 아프면 다시 또 돌렸다가
1: 이게 목이 엄청 아프거든요.
9: 노하우가 생겨요, 노하우가. 오. 하다가 이제 전 이제 언니가 있어가지고 아, 그럼 우리 협업을 하자. 그래가지고 서로 조금 더
1: 뽑아주고
9: 서로 약간 진짜 눈알이 빠질 맞아, 맞아. 것처럼 아파.
1: 이게 나중에 매지가이처럼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9: 헷갈려, 눈이 안 보여.
5: 저는 그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그 털이 굵어요. 레이저 데모 한 30번 받고
1: 진짜 많이
5: 그리고 그걸로 안 돼가지고 이거 뭐지 이렇게 탁
9: 왁싱
5: 네 왁싱으로도 한 20번
1: 진짜요
10: 받아, 레이저 했는데도 계속 딴 거예요?
5: 계속 굵게 굵게 나요.
1: 그래도 많이 면적이 좀 좁아졌어요. 네,
5: 면적만 좁아졌지.
1: 저는 주기적으로 계속 다리 정도는 밀어주거든요. 근데 이제 종태 면도기로 말은 안 하고 종태 면도기로 밀고 있었어요.
5: 내 면도기로? 와. 막 저기 입 주변에 뭐가 막 올라오더라니. 요즘 들어 좀 신경 쓰이는 게 이 귀에서 털이 나더라고요.
1: 아, 이게 진짜? 이렇게
5: 길게요.
1: 네. 아, 길게. 네.
5: 맞아요. 젊었을 때는 털이 안 났었는데 이 귀에서 요즘 들어 한두 가닥씩
1: 굵고 이게 꼬불하게 길게 이렇게 바깥으로 네. 나오는
10: 이게 완전히 건강돼요. 이 털은 제일 싫고 저는 안 그래도 그거 뽑히거든요. 집게로. 아. 그리고 콧구멍도 그 털 나는 게 저 키게 쓰거든요. 귀에다가 나는 게 제일 스트레스예요.
1: 근데 사실 귀털은 정말 무슨 기능이 있을까? 얘가 이 귀털이 계속 나서 내 얘기를 못 듣는 걸까? 그래서 내 목소리가 안 들리나? 제가 뽑아버릴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털이 많이 나오거든요.
11: 나이를 먹으면서 남성 호르몬에 오래 노출이 되잖아요. 결국 평생 노출이 되다 보니까 원래 있던 솜털들이 몇 가닥씩 이렇게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해서 수용체의 반응성이 좀 달라져요. 사실 나이를 먹으면. 그러면서 이제 남성 호르몬 오래 노출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털이 이렇게 길게 자라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고민은 저도 종태님이 하는 고민 저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서 아내가 이렇게 뽑아주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네.
10: 그 어떻게 보면 남자 입장에서 이렇게 귀에 털 나기 시작하면 나이 먹었다고 보면 돼요.
1: 네.
9: 근데 얘기 나눠보니까 우리가 지금 갑자기 어른들 성교육 프로그램이 된 것 같지?
1: 우리 고민을
9: 다시 살려야 되는 게 네, 털에 대한 고민은 사실 근데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굉장히 많습니다. 네.
10: 근데 요즘 그 체모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역할 못할 텐데 그럼 건강 문제가 없을까요?
11: 의인원은 온몸이 다 털이잖아요. 이미 인간은 이제 진화상 몸에 털들이 많이 없어진 상태고 이제 특정 부위에만 이제 털이 있거든요. 근데 이 털들이 아까 체온 이제 조절해주는 역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제 우리는 옷도 입고 이제 이런 실내 온도 같은 것도 조절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상당히 다른 것들로 대체가 많이 되죠. 그래서 제모를 해도 건강상의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이제 그런 SNS나 이런 것들, 미디어나 SNS 때문에 털이 없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너무 심하게 털을 무리하게 밀려고 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없애려고 하면 상처나 감염 이런 것들에 취약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부모님들이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0: 요즘 아이들이 보면 그 SNS 때문에 너무 비교되는 삶을 맞아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털이 난다는 게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왜 이 신체가 아이들이 잘못 생각해서 끊임없이 뭔가 관리하고 통제해야 되는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남한테 보여주는 어떤 전시품이 아니고 내 생명, 내 영혼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집이라고 생각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쉽게 TV 같은 거 보면서 저 사람 좀 살 좀 뺐으면 좋겠어. 혹은 눈 좀 고쳤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자기 몸을 일단 평가대 위에 올려놓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만큼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 나라가 없죠. 맞아요,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자기 몸을 자꾸 판단하면 아이도 그렇게 해요.
1: 좀 찔렸어요. 네. 맨날 이제 집에서 아기들 다 있을 때 막 네 얼굴 원숭이 막 이런 거 맨날 뭐 정태가 무슨 얘기하면
12: 왜 원숭이 네 얼굴 놀리지 말아요.
1: 아무 말이나 그냥 음지 뭐 있어 네 얼굴 맨날 이러거든요. 하지 말아야겠어요.
9: 근데 희한하게 텔레비전을 보면 희소하게 또 예쁘고 안 예쁘고 정확하게 보여.
1: 딱 보여버려.
0: 근데 외모는 정말 쉽게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좀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왜 무명 배우였다가 무명으로 20년 있었다가 지금 조연으로 안 나오는 데가 없는 분들의 노력. 그런 어떤 내면의 노력 같은 것들을 좀 추가로 얘기를 해주시면 그러면 훨씬 좀 이 몸의 이미지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압박을.
9: 또 깨달은 게 자꾸 엄마가 이제 얼굴이 밖에서 나타나니까 아이들이 좀 많이 또 놀라는 게 또 아이들이 그럼 엄마는 왜 이렇게 얼굴을 자꾸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 봐 저도 이제부터 성형을 끊었습니다. 진짜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에이.
1: 완벽해요, 언니.
9: 많이 했으니까. 어때요? 쌤도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10: 나는 그냥 네. 제발 내 털 가지고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9: 털, 네, 털 얘기 그만하고.
1: 오늘까지만 얘기해.
9: 털인 그만, 털
10: 아니, 뭐, 어느 털 주제니까 괜찮은데.
9: 오늘 부모의 첫 성교육 첫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1: 개인적으로는 저희 정말 아이들 꽃처럼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우리 아이는 봄에 피는 개나리일 수도 있는 거고 둘째는 여름에 피는 수국일 수도 있는 건데 뭔가 항상 속도 왜 달라? 왜 안 커? 이런 좀 불안한 마음, 조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냥 아이를 있는 그대로 꽃처럼 바라봐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9: 왜 있는 그대로 안 받아줘?
1: 내가 나은 게 아니라 우리
9: 놀리고 왜 그래요?
1: 어머님이 나으셔가지고
9: 그건 다르니까
1: 다르죠. 다른 데서 나와.
9: 종태도 좀 사랑해주세요.
1: 네, 노력 해볼게요.
9: 종태 씨 오늘 어떠셨어요?
13: 이게 저 오늘 이제 촬영하면서 느낀 게 아이들이 항상 부모를 보고 있구나. 약간 그거를 항상 맞아요. 인지하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이제 지금 성인이지만 털에 대해서 약간 이런 고민 저런 고민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는 아이들이 좀 털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약간 그런 것도 생각이 들면서 조심해야겠다. 약간 그런 것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9: 영향이 다 가니까. 네. 자, 앞으로도 우리 털털한 이야기 매주 이어지니까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모두 성교육해요. 이거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입니다. 저희는 이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무분별한 주식 투자?
10: 있다가?
9: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이것. 바로 연예인입니다.
4: 연예인. 손을 잡아주는 사람 있어요. 여자친구랑 뽀뽀를 하긴 했어요.
9: 엄마 불렀다, 엄마 불렀다.
4: 엄마.
9: 보면서 참 옛날 생각도 나고 눈빛이 많이 아쉬운. 네.
10: 아, 저 와이프 사랑합니다.
1: 부모님들이 아이들 연애할 때 계속 같이 좀 동행하셨잖아요. 그냥 보내는 게 맞는 건지 좀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네요.

0: 우리 모두
1: 안녕하세요.
0: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3: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4: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5: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4: 네?
5: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4: 와.
5: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낄 수인 거죠.
4: 어떻게?
5: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2: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6: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7: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6: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4: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8: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0: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3: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9: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4: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한테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2: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4: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5: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2: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8: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0: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약간 무릉도원?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깔끔한 레시피로 사랑받는 한명숙의 추억이 깃든 늙은 호박 레시피. 단맛이 오른 제철 호박으로 겨울철 영양 반찬을 만들어보자. 비타민이 풍부해 감기 예방에도 좋은 늙은 호박 나물부터 달큰한 맛에 자꾸자꾸 손이 가는 마성의 조림 레시피. 부드러운 호박을 간장 양념에 자글자글 졸인 늙은 호박 간장 조림까지. 요리가 쉬워지는 한명숙 요리연 구가의 손이 가는 집밥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5: 안녕하세요. 최유비 아들 광희고요.
6: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5: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한 주 한명숙 선생님께 겨울 건강식을 배워볼 텐데요. 자, 오늘 주인공이 이 늙은 호박이에요. 자, 일반 호박 나물과 어떤 맛이 다른지 궁금해요.
6: 네, 보통 이제 늙은 호박으로 나물을 만들면 네. 애호박과는 달리 은은한 단맛이 매력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늙은 호박과 함께 들어가는 네. 재료에 이제 양파, 네. 그리고 대파, 그리고 절이는 소금, 네. 그리고 이제 양념으로는요, 네. 이제 맛술하고 마늘하고 통들깨 그리고 들기름이 필요합니다.
5: 네, 이 진한 양념이 들어가지 않아 이 호박의 맛도 최대한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겨울철 영양 나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요리 늙은 호박 나물이에요. 네. 자, 많은 분들이 이 늙은 호박은 네. 저도 그렇지만 이제 죽을 네. 많이 써 먹는다고
6: 그쵸.
5: 생각을 하는데 네. 오늘은 또 특별하게 나물을 해주신다고요?
6: 네, 그래서 호박이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한 통 손질하면은 죽 해서 드시고도 남아요.
5: 맞아요.
6: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나물도 만들어서 드실 수도 있고 네? 오히려 은은한 단맛이 있어서 또 요맘때 드시기 좋거든요. 이렇게 이제 호박 구입하실 때 보면은 좀 약간 겉에 이렇게 흰 분이 가루가 좀 많이
5: 맞아요.
6: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좀 골이 깊은 거 네? 그런 거 이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이왕에 크기가 좀 큰 거 네. 준비를 하시는데 요거 이제 껍질을 벗기시는데 네. 너무 크면 껍질 벗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호박이 보면 이제 골이 있는 기준을 기준으로 하셔서 네? 이렇게 좀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혹시 집에 필러 갖고 계시면 필러를 이용해서 이제 껍질을 벗기실 수 있거든요.
5: 네?
6: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감자칼 이용을 하셔서 이렇게
5: 조심조심
6: 조심조심 돌려가면서 이렇게

0: 이렇게 이제 껍질을 벗겨주시는데 너무 넓은 단면인 경우는 벗기기 힘드시니까 고를 기준으로 이렇게 자르셔서
1: 네.
0: 이렇게 이제
1: 아.
0: 벗겨서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혹시 감자칼이 좀 이렇게 필러가 잘안 들어서 잘안 된다 하시는 경우는
1: 네.
0: 칼로도 하실 수 있어요.
1: 사실 요 크기로 이제 자르게
0: 네,
1: 되면
0: 그쵸. 요
1: 껍질을
0: 골로.
1: 벗기기가
0: 예, 맞아요.
1: 쉬워져요.
0: 그렇다고 이렇게 들고 하시려고 하면 껍질이 굉장히 단단해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1: 네.
0: 도마에다 고정을 시키시고 도마 쪽을 향해서 요렇게 벗기시면
1: 네.
0: 예, 감자칼 우리 집 거가 좀그 워낙 껍질이 단단해서 안 벗겨지는 경우는
1: 네.
0: 요런 식으로 벗기실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0: 그래서
1: 쳐내듯이.
0: 네, 그래서 쳐내듯이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이제 두개 이렇게 벗겨서 이제
1: 네.
0: 준비가 됐죠. 그럼 이제 요걸 한번 썰어 볼게요.
1: 사실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좀 잘라져 있는 늙은 호박을 준비했는데, 통호박일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잘랐을 때 안에 속살이 굉장히 또 이렇게 많이
0: 그쵸.
1: 이렇게 갈라져 있는 속살도 있고 한데,
0: 맞아요.
1: 어떤 호박이 좋은 건가요?
0: 보통 이제 약간 갈라져 있는 거가 좀 당도가 좀 높기도 하고, 보통 이제
1: 오.
0: 이렇게 속에 보면은 씨는 꺼내서 말려가지고
1: 네.
0: 나중에 까서 호박씨로 드시면 되고,
1: 예.
0: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살, 태자라 그러죠. 그
1: 태자.
0: 실 같은 거,
1: 예.
0: 그거가 당분이 있어서 좋은데, 그게, 호박죽 같은 경우 어울리지만 오늘 요리는 안 어울려서 제가
1: 네.
0: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다 긁어서
1: 네.
0: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 깔끔하게 준비를
0: 네,
1: 해봤는데요.
0: 써는 방향이 이렇게 써면 단단해요.
1: 네. 아,
0: 안쪽에서,
1: 부드럽게.
0: 예, 이렇게 3mm 두께로 이런 식으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1: 근데요, 또요 단단함이 우리가 이제 나물 요리라든가 뭔가 조림, 이런 볶음 요리할 때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일반 애호박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흐물흐물 이제 부서지는데
1: 네?
0: 오늘 같이 이제 늙은 호박은 또 섬유질이 또 있어가지고
1: 네.
0: 요리하시기 좋거든요. 요렇게 하시다가 길이가 너무 짧아진다. 그럼
1: 네.
0: 방향을 돌려서 옆으로 또 놓고 요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1: 저도 사실 이 늙은 호박 많이 먹었었는데, 이 은은한 달큰한 맛이 너무 좋았던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썰어진 거를 이제
1: 네.
0: 준비를 하셔서 자,
1: 자, 일단은 저희가,
0: 요렇게 해서 300g.
1: 예, 늙은 호박을 이렇게 썰어봤는데, 바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리를 하나요?
0: 요거 이제 그냥 하시면 볶다가 다 부서져요.
1: 예.
0: 그래서 오늘 거는 소금에 절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 네.
0: 여기에다가 이제 꽃소금이나 이렇게 이제 약간 천일염 종류 이렇게 해서 넣으시고,
1: 네.
0: 손 대시면 손에 소금이 묻거든요.
1: 예.
0: 요렇게 해서 좀 이렇게 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면 이렇게 소금이 골고루 잘 묻어있죠.
1: 네.
0: 그럼 요 상태로 한 30분 정도 절이시는데요. 이때 중간에 한 10분 간격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1: 네.
0: 소금이 골고루 이제 퍼지면서 절임 정도가 일정하게 이제 잘 됩니다.
1: 조금 더 부들부들하게, 유연하게. 자, 이렇게.
0: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잘
1: 30분 저희가
0: 절여졌고,
1: 절여놓은 겁니다.
0: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잘 탄력 있게 휘어지죠.
1: 확실히 달라요.
0: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1: 예.
0: 속에 간까지 잘 배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 네.
0: 요걸 이제 물에 가볍게 한번 헹궈서 요 간으로 호박 나물에 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반 정도
1: 네.
0: 물에 이제 덜어서
1: 네.
0: 요 물에 다시 한번
1: 아, 다시 한번
0: 넣을게요.
1: 헹구실
0: 그래서
1: 거예요?
0: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서
1: 네.
0: 혹시 그 굵은 소금 쓰시는 경우 약간 덜 녹은 경우들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1: 네.
0: 가볍게 냉수에다 이렇게 넣었다가 이제 건지시는
1: 네. 그래도 조금의 밑간이 됐을 것 같아요.
0: 그쵸. 간이 충분히 되더라고요. 근데 혹시 절이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하셨으면,
1: 네.
0: 물에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더 헹궈주시면 되고,
1: 네.
0: 혹시 이제 너무 슬쩍 절여졌다 그러시면 볶으실 때
1: 네.
0: 오히려 간을 조금 소금이나 맛있는 국간장 약간 넣으셔도
1: 네.
0: 이제 괜찮습니다.
1: 맛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것
0: 그래서 호박
1: 같습니다.
0: 이렇게 이제 물기 빠지도록 두고, 그
1: 네.
0: 사이에 이제 부재료 한번 썰어 볼게요.
1: 자.
0: 그래서 이제 어느 요리에나 잘 어울리는 양파. 그래서
1: 네.
0: 요 이제 뿌리 부분을 약간 요렇게
1: 차선으로.
0: 사선으로 이제 넣어주시면
1: 예.
0: 이게 썰었을 때 겹겹이 잘 이제 퍼지거든요. 그래서 얇게 가늘게 썰어주세요.
1: 겹겹이 또 퍼지는. 자, 양파는 어느 요리에 들어가든지 자기 역할 정말 잘
0: 맞아.
1: 해줘요. 예.
0: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파도
1: 네.
0: 4분의 1개 한줌 정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대파.
1: 대파도.
0: 대파도 어슷하게 썹니다.
1: 이파 형제들이 그쵸?
0: 네, 맞아요. 한국 음식에 이제 정말 이제 양념이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네.
0: 이렇게 대파도 좀 넣어주시면 약간 색감이 또 살아나서 좋거든요.
1: 그쵸.
0: 그래서 이렇게
1: 맛도
0: 네, 이제
1: 좋아지고요.
0: 준비가 됐어요.
1: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볶아볼까요? 자, 이동해서
0: 네.
1: 볶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이 늙은 호박 한통 크게 구매한 후에 호박죽 끓여 먹고 뭘해 먹을까
0: 맞아요.
1: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때 딱 좋은 반찬일 것 같아요.
0: 그쵸. 뭐

0: 맨날 남아서 네. 또 뭐 호박밥먹도 한번 하시고
1: 맞아요, 맞아요.
0: 뭐 전도 부치시고 뭐 네. 이제 이러시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반찬으로도 너무 좋거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호박 같은 경우가 또 이렇게 부기 빼는데 좋은 식품이라 네, 겨울철에도 제철 식재료기도 하고
1: 그래서 사실 이제 부기도 많이 빠지지만 네. 다이어트식으로도 너무 좋다고
0: 맞아요.
1: 하더라고요.
0: 맞아요. 다이어트 하실 때 뭐 호박 이렇게 끓여서 드시기도 하고 하시니까
1: 예.
0: 예, 호박 그냥 이렇게 하나 손질하시면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이제 호박에 비타민 A가 많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약간 기름 두르고 볶아서 쓰시면 네. 체내 흡수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기름 좀 불러주시고 네. 예, 제일 처음에 이제 양파.
1: 양파 먼저 넣고요.
0: 이렇게 소리가 좀 나는 무렵에. 양파를 넣고
1: 네.
0: 예, 양파의 좀 풍미를 이제 올려주세요.
1: 양파를 먼저 네. 볶아줍니다.
0: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살짝 볶아지면 제가 이제 호박을 넣을게요.
1: 예.
0: 그래서 호박에 이제

0: 볶으시고.
1: 네. 아, 너무 고소할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그쵸?
0: 맞아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하루 이틀 지나도 수분이 약간 촉촉하게 생기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불을 끄시면서

0: 맞아. 만들어졌네요.
1: 자, 이동해서 한번 우리 담아 볼까요?
2: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정말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밥 반찬이 완성이 됐어요.
0: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거를 절여서 볶았는데 혹시 호박을 좀 썰어서 호박꼬지처럼 말려 놓으신 거 그걸로 볶으시면 절이는 과정 없이 약간 또 쫄깃쫄깃한 그런 식감으로 또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일단은 사실은 이런 나물 반찬이 이렇게 노란 느낌이 나는 반찬이 별로 없잖아요.
0: 그쵸?
1: 근데 색감도 너무 예쁘고 지금 향도 너무 좋고 식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들부들하게 겨울철에 늙은 호박 반찬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늙은 호박 나물이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늙은 호박 나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늙은 호박은 껍질을 제거한 뒤 얇게 썰고 천일염을 뿌려

0: 30분 정도 절여주세요. 늙은 호박의 껍질을 제거할 때 필러를 사용하면 힘들이지 않고 쉽게 벗길 수 있어요. 절인 늙은 호박은 찬물에 헹궈내줍니다. 양파는 채 썰고 대파는 엿을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양파를 넣어 볶다가 늙은 호박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을 넣어 볶다가 대파와 맛술도 넣어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통들깨와 들기름도 넣어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늙은 호박 나물이 완성됩니다.
1: 늙은 호박의 새로운 변신, 나물에 이어 조림 반찬으로 한번 변신해 볼 텐데요. 이 생선 조림에 호박이 들어간 경우는 많이 봤는데 이 늙은 호박만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네. 자, 오늘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그래서 늙은 호박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릴 물하고 네. 그리고 이제 양념으로 이제 간장 그리고 네. 설탕 약간 그리고 맛술 올리고당이 이제 필요합니다.
1: 영양 가득한 호박 반찬 바로 만들어 볼까요? 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정말 많은 분들이 늙은 네. 호박 이 앞전에 만들었던 네. 늙은 호박 나물에 이어서 네. 이 조림도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2: 네. 그래서 이제 호박 우리 아까 이렇게 큰 통 이렇게 사시면 예. 이렇게 자르시다 보면 위쪽과 아래쪽 있죠. 네? 위쪽으로는 나물을 해서 드시고
1: 조금 얇아서.
2: 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좀 도톰해요. 예. 이런 경우는 오늘 같이 이제 조림하시면 좋죠.
1: 이 아래쪽에 네네. 있는
2: 그래서
1: 이렇게.
2: 보면 두께감이 네. 예, 이제 호박 나물 했을 때보다 조금 더 두께감이 있는 형태. 네. 요걸로 하시면 좋습니다.
1: 그렇죠. 조림은 아무래도 그 나물 할 때보다 좀 도톰해야 그렇죠 부서지지 않는
2: 맞아요. 오, 너무 잘하세요. 예. 그래서 덜 부서지고 예. 이렇게 씹었을 때 약간 살칸 거리면서 이렇게 집이 싹 나오는 그런 느낌 맛이 있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2: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필러로 벗기시든지 아니면은 칼 이용해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껍질 벗겨서 준비를 해주시고 크기는 대략 이렇게 한 손가락 길이보다 좀 짧게 한 3, 4cm 길이 그리고 두께는 한 1.5cm 정도 이렇게 약간 도톰하게 네. 이렇게 자르시는데. 요렇게 자르셔도 되고, 근데 요렇게 자르시는 게 아마 좀 더 안정감 있게 칼이 잘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네. 요렇게 해서 안에 이제 퇴자 있는 부분하고 네. 씨는 이제 말려가지고 겨울이라서 집이 좀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네. 식탁 위에 신문 깔고 펼쳐놓으면 한 2, 3일이면 바짝 말라요. 네. 까서 이제 넣으시면 되거든요.
1: 맞습니다.
2: 요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350g 네. 제가 이제 요 정도, 네,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를 그냥 이제 조리시면 되는데 조리신다고 그냥 바로 물 넣고 조리시는 것보다는 네. 제가 이제 호박에 비타민 A 들어있어서 지용성 비타민이라 기름이랑 조리하면 좋다 그랬죠.
1: 네, 아까 말씀하셨죠. 네,
2: 그래서 기름에 볶으시면 이제 맛도 좋고 영양 흡수율도 좋아요. 오. 그래서 이제 한번 볶아 볼게요.
1: 자, 이게 또 오늘 요리의 비결이에요. 네, 네. 자, 많은 분들이 조림하면 바로 조리실 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영양 흡수도 좋아지게끔 네. 한번
2: 그리고 또 이제 식감이나 이런 네. 것도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식용유
1: 넣고요.
2: 살짝 둘러주시고
1: 확실히 식감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덜 부서져요. 왜냐하면 이제 호박 조림 잘못하시면 아, 맞아요. 호박 죽처럼, 범벅처럼 으깨지는데, 예, 예. 한번 볶아서 하시면 좀 약간 똘똘하게 모양 나오거든요.
1: 뭔가 쫀쫀하게.
2: 네, 네. 예. 그래서 한번 볶아주시는 거 이제 추천합니다.
1: 영양 흡수도 네, 높이고요.
2: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 굴색을 좀 네. 올린 후에.
2: 네, 그래서 하나 넣어보시고, 네. 얘 이제 주변에서 약간 기름이 이렇게 약간 살살살살 움직인다. 그 정도 온도 됐을 때. 네. 호박은 워낙 이제 한 통 사면은 워낙 커서, 그런데 또 이제 이런 저렴하게 또 한 통 산 걸로 여러 네. 가지 해서 드시면 또 굉장히 또 흐뭇하더라고요.
1: 그러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몸에 좋잖아요.
2: 맞아요.
1: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비타민이라든가 건강식품들 네. 물론 구입해서 먹는 것도 좋지만 네. 이런 식재료를 통해서 네. 그런 영양분을 얻는 것도 너무 좋죠.
2: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얘기하는 사이에 네. 온도가 이제 이렇게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한번 근데 두께감이 있으니까 볶으시는데 아마 이렇게 볶는 건 잘 안 되실 네. 거라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뒤집어 가시면서 네. 그다음에 슬슬슬 이제 섞어가듯이 볶아주시면 되세요. 벌써 이렇게 기름 뜨겁게 닿으니까 네. 색깔이 이제
1: 더 노랗게 예,
2: 흘려지죠. 그래서 처음에 한 번은 다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주시고
1: 네. 근데 확실히 노란 느낌이 네.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리고 요즘 이제 또 추운 날씨 이렇게 좀 노란 거 보면 왠지 좀 따뜻한 느낌도 나고 예, 예. 금세 또 봄이 올 것 같기도 하고
1: 맞아요, 맞아요.
2: 번씩 뒤집고 난 거는 네. 그다음 이제 골고루 이렇게 섞어가면서 네. 겉에가 약간 투명해지면서 살짝 색이 날 듯 말 듯한 정도까지.
1: 맞아요, 맞아요. 예. 조금씩 나고 있는데요, 이제.
2: 네, 예, 맞아요. 이렇게 해서 정말 요 반찬도 꼭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1: 사실 조림 네. 반찬도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졸였을 때 밥이랑 같이 얹어가지고 이렇게, 네. 이렇게 비비듯이.
2: 그렇죠. 예. 예.
1: 그러면 그건 밥도둑이 따로 없어요.
2: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색깔이 조금 이렇게 났죠?
1: 살짝 났죠.
2: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물을 붓고 예. 그다음에 이제 뚜껑을 덮어서 끓일 거예요.
1: 그래서 이제 이때 물을
2: 그렇죠?
1: 붓고.
2: 그래서 이제 볶아서 이렇게 네. 이제 물을 한 높이 절반 정도 올 정도로 볶아서 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뚜껑을 덮어서 한번 끓여야 간이 훨씬 속에까지 깊게 잘 배입니다.
1: 네, 그리고 잘 익고요, 그렇죠?
2: 네, 그렇죠.
1: 자, 이렇게 한 5분 정도 네. 맛있게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5분 정도 저희가 네. 물을 넣고 이렇게 네, 네. 조금 좀 끓여봤는데요. 네. 지금 아주 달큰한 향이
2: 네,
1: 나요.
2: 이제 한번 이렇게 뚜껑 열어보면 네. 예, 이렇게 이제 호박이 투명해지면서 이제 익은 게 이제 느껴지실 거예요.
1: 네.
2: 물도 이제 어느 정도 줄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뚜껑 열고 요리하시면 됩니다.
1: 지금부터는요.
2: 네,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간장, 네. 간장 이렇게 해서 이제 간장 넣어주시고 그리고 설탕.
1: 근데요, 네. 이 늙은 호박이 네. 약간 단맛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설탕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
2: 설탕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요리할 때는 간장 양의 한 2분의 1 정도 넣는데 네. 오늘은 이제 그거보다 줄여서 한 3대 1이나 4대 1 정도 네. 줄이시는데 호박 당도에 따라 좀 조절하시고
1: 네.
2: 아우 호박이 단데 무슨 설탕을 넣어 이러시는데 네. 이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짠맛이 있기 때문에 단맛 살짝 넣어주셔야 좋더라고요.
1: 예.
2: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맛술도 한 스푼 이제 넣어주시고
1: 네.
2: 그리고 이제 올리고당.
1: 올리고당.
2: 네, 그리고 이제 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뒤적여가면서
1: 네.
2: 간이 배이고 색이 이제 들 때까지 해주시는데 뭐 요거는 이제 호박 두께나 크기에 따라서 불 조절에 따라서 색 배이고 간 배이는 거에 따라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어요.
1: 그러면 오늘.
2: 걸리더라고요.
1: 아, 그래요?
2: 네.
1: 5분이요?
2: 네네.
1: 우리가 썰어놓은 요 정도 크기에서는?
2: 네네.
1: 5분 정도.
2: 정도. 그 정도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1: 네.
2: 그리고 불 약하게 하실 필요 없이 중불 이상에서 이렇게 수분 날라가면서 쭉 양념을 흡수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중간중간 뒤적이면서 해야 되는 거죠?
2: 네네.
1: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2: 맛있어요. 이거 오늘 이제 저는 간장으로 했잖아요.
1: 네.
2: 근데 좀 매콤한 거 원한다 하시면 간장 대신에 고추장 그리고 고춧가루 하시면 단맛과 약간 매콤한 맛.
1: 예. 네. 많은 분들 또 좋아하시죠.
2: 맞아요. 밥도둑입니다. 겨울에는 무도 많이 졸여서 드시는데
1: 맞아요.
2: 이렇게 호박 손질하셨을 때 한번 조림 반찬 해보시는 것도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자 지금 그래서, 아까보다는 살짝
2: 네.
1: 이 조림 양념들이 좀 날아가고
2: 네네네.
1: 있는데 좀 더 졸여야겠죠.
2: 네네. 한 2분 정도 조금 더 수분 예. 날려볼게요.
1: 야, 선생님.
2: 네.
1: 지금 굉장히 맛있게 졸여졌는데
2: 네.
1: 이제 거의 국물도 남아있지 않고
2: 네네.
1: 색이 너무 예뻐요.
2: 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보통 이제 호박 잡으면 호박씨
1: 네?
2: 이제 옛날에는 엄마가 겨울 간식으로 막 까서 이렇게 주셨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제 호박씨도 넣으시고 뭐 혹시 호두나 잣 같은 견과류 있으시면 그것도 같이 조금
1: 네.
2: 예, 넣으시면 이제 영양도 더 하실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나는 간장색인데 좀 매콤한 맛 원해 그러시면 기호에 따라 청양고추 같은 거 하나 송송송
1: 다가마시고
2: 네, 약간 칼칼하게 해서 지금 이렇게 큰 거품이 보이도록
1: 네.
2: 이렇게 이제 자글자글자글 끓여졌어요.
1: 이렇게 멀리서 보면
2: 네.
1: 어쨌든 무조림 같기도 하고
2: 네.
1: 우리가 좋아하는 그 조림의 맛있는 색이 딱
2: 네,
1: 보이는데
2: 맞아요.
1: 그 씹었을 때 식감이
2: 네.
1: 무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2: 맞아요. 무보다는 조금 더 약간 부드러운 느낌.
1: 포근한 느낌도
2: 네,
1: 날 것
2: 네,
1: 같고요.
2: 네.
1: 그리고 확실히 저희가 한번 볶고 나서 이렇게
2: 네.
1: 조림을 하니까 깔끔하게
2: 네, 네.
1: 부서지지 않고.
2: 맞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약간 호박이 수분이 많아서 나중에 수분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국물이 거의 없게끔
1: 네.
2: 이렇게 바짝 졸여주시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1: 마지막까지
2: 바짝. 네, 네. 그래서 이제 다 됐으면 불 끄시고
1: 네.
2: 네, 여기에다 이제 통깨도 조금 이렇게 해서 이제 수분이 반짝반짝 너무 맛있게 잘 됐죠.
1: 네.
2: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참기름도
1: 고소하게
2: 네, 살짝 이렇게 네
1: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2: 네,
1: 다른 반찬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2: 맞아요. 이렇게 해서 정말 겨울 별미
1: 예.
2: 가을 겨울에 이렇게 드시면 정말 맛있는 밥반찬이 되죠. 한번 담아볼게요.
1: 그럴까요? 향도 너무 좋고요.
2: 네, 너무 고소하고
1: 짭조름하면서 달큰하기도 하고
2: 네.
1: 씹는 식감은 또 포근하고
2: 네, 맞아요.
1: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2: 그래서.
1: 그리고 확실히 이 호박씨가 들어가니까 네. 분위기가 달라지네요.
2: 맞아요. 그래서 또 이제 그 호박 자체가 식감이 좀 약간 말캉말캉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 이제 호박씨 들어가면 또 씹는 식감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호박씨에 또 비타민 A 또 풍부하게 들어있죠. 그래서 네. 겨울철에 이렇게 해서 반찬 요리해서 드시면 네. 아주 별미 반찬이 됩니다.
1: 이제 장 보러 갔을 때 늙은 호박 보이면 얼른
2: 네,
1: 사야겠어요.
2: 맞아요. 이렇게 하고 네. 위에다 이제 색깔이 좀 어둡잖아요. 네. 이렇게 좀 남겨놨던 거 이렇게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1: 아, 보니까 네. 완벽한데요. 자, 이렇게 맛과 영양이 듬뿍한 늙은 호박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0: 늙은 호박 간장 조림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껍질 제거한 늙은 호박을 두툼하게 썰어주세요.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늙은 호박을 넣어 볶다가 물을 넣어 5분 정도 끓여줍니다. 이렇게 늙은 호박은 조리기 전에 기름에 한번 볶아야 영양 흡수율도 높아지고 맛도 좋아져요. 여기에 진간장, 설탕, 맛술, 올리고당을 넣어 5분 정도 졸여주세요. 그런 다음 호박씨를 넣고 섞어가며 졸인 뒤 불을 끄고 통깨와 참기름을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담고 남은 통깨를 솔솔 뿌리면 늙은 호박 간장 조림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탱글탱글 명란과 부드러운 순두부의 완벽 조화가 돋보이는 명란 순두부 찌개부터 반찬으로도 좋고 덮밥으로 먹어도 좋은 명란 오이 무침까지 요리가 쉬워지는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손이 가는 집밥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상담 완료 시 깔끔한 파스텔톤 안전한 실리콘 재질 오븐 전자레인지 사용으로 요리를 쉽고 빠르게 편리한 실리콘 냄비 3종 세트 모두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4: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3: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2: 이게 왜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여기가 구포에 한 400년 됐어요.
1: 즐겁잖아요.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0: 여기 영차!
2: 여기 영차!
3: 낙동강 천삼매미가 전체가 다 오르고.
4: 나가 이 말이야.
5: 아, 멘트요.
4: 빨리빨리 움직여. 이래가 이거 작업 못해.
6: 다시 요 낙동강에 모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한 우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7: 요즘 우리 집인데.
8: 그때가 그립네.
0: 그립지.
7: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하고 맨날 빨가 벗고 수영하고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이 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이가탄탄 이가탄.
5: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6: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5: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6: 후원 문의 080-961-9595.
5: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6: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7: 상담완료 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딥이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8: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8: 됩니다.
12: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8: 되고요.
13: 지병이 있어도?
8: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3: 수술비도 된다고요?
8: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8: 됩니다.
13: 진단비도요?
8: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8: 네, 됩니다.
1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3: 입원 첫날부터?
8: 됩니다.
15: 1인실에 입원해도?
8: 됩니다.
1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8: 되고 말고요.
13: 감기로 입원해도요?
8: 돼요.
1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8: 되죠.
11: 디스크로 수술해도?
8: 물론 됩니다.
15: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18UC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전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13: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삼가발류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0: 이거 보세요.
1: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서 출발. 지중해를 따라 남쪽으로 달립니다.
2: 바다가 보였다가 마을이 보였다가 절경입니다.
1: 동화 같은 마을에서 예쁜 추억도 쌓고 또 다른 이탈리아를 만날 수 있는 최남단 섬 시칠리아에 도착합니다.
3: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1: 다양한 즐거움이 있는 여정. 시칠리아로 가는 길 함께 하실래요? 누구에게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로망의 여행지가 있습니다. 몇 번을 가도 늘 새롭고 설레는 곳. 저에겐 이탈리아가 그렇습니다. 여름의 문턱, 바로 지금 가장 눈부신 계절을 맞이한 이탈리아로 갑니다. 지중해 위로 길게 뻗은 반도국가 이탈리아는 그만큼 길고 흥미로운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모든 길이 통하는 곳, 유럽 문명의 발상지이자 3천여 년의 시간을 품은 도시, 로마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로마는 57개국을 여행한 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하는 도시인데요. 1년 전에 왔을 때와는 또 다른 분위기. 더욱 많은 여행객으로 활기찬 거리를 보니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3: 제가 로마에 살던 2016년, 2017년 무렵에 저 지하철 공사가 끝이 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왜 그럴까요? 네, 자꾸 땅만 파면 학교가 나오고 군대가 나오고 유적들이 계속해서 발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더 팔 것이냐 말 것이냐, 길을 어떻게 돌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 논의를 하고 많은 일들이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0: 이탈리아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의 무려 40%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기원전 8세기경 시작된 로마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도시 전체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 아, 이제는 완전 코로나 이전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오는 것 같습니다. È questo periodo tante turisti viene?
2: Sì, molto tante.
1: Molto.
2: Molto bella.
1: Sì.
0: 전 세계 여행자들이 로마를 찾는 이유. 고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많은 유적들 중 꼭 봐야 할 이곳. 로마의 중심, 고대 원형극장 콜로세움입니다.
1: 이 콜로세움은 커다란 것도 신기하지만 저는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게 더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요. 콜로세움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아치입니다.
0: 사방을 둘러싼 240여 개의 아치는 건물을 견고하게 지탱하고 무게를 줄이는 역할까지 합니다. 세 개의 층은 각기 다른 양식으로 지어져 디자인도 놓치지 않았는데요. 아치의 기능은 또 있습니다.
1: 1층에 있는 80개의 아치는 다 각각 출입문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 위에 로마자로 숫자가 적혀져 있어요. 각각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출입구로 입장을 해서 서로 겹치지 않게끔 동선을 짰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착석하고 또 이제 빠져나오는데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만큼 동선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짰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0: 볼수록 신비롭고 아름다운 콜로세움. 이렇게 놀라움이 가득한 도시 로마에서 이번엔 또 어디로 가볼까요? 고대 로마 제국에서 콜로세움보다 더 큰 경기장이었던 키루쿠스 막시무스. 웬일인지 평소보다 더 붐비는데요.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1: 지금 아저씨들 뭔가 멋있는 옷들을 입고 계신데 오늘 뭔 날인가 봐요.
0: 아니, 지금 21세기 아닌가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고대 로마로 이동한 듯 이색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1: 세트장에 온 것 같아요. 에, cosa fai?
3: Oggi è il compleanno di Roma.
1: Ah.
3: Sì, Roma nasce il 21 aprile del 753
1: sì.
3: prima di Cristo.
1: Ah.
3: Here are people from Hungary, Germany, Italy, of course, France, Spain, every part in Europe. And we gather here to celebrate
1: the
3: unique festivity.
0: 알고 보니 정말 특별한 날이었는데요. 로마의 건국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고대 로마를 동경하는 전 세계 역사 애호가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4: Wanna try?
1: Yeah.
4: Come on.
1: 엄청 무거울 것 같은데? 어?
0: 오늘을 위해 직접 만든 코스튬이라는데 좀 많이 무겁더라고요.
1: 이거 진짜 역사를 좋아하고 즐기려면은 체력도 좋아야지 되는 것 같아요.
0: 오늘 행사의 메인 이벤트가 열리는 시간. 로마의 건국 신화를 바탕으로 한 연극인데요. 불의 여사제들 사이에서 등장한 한 여인. 로마 건국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1: 이 로물러스와 레무스의 어머니 레아 실비아가 베스타 신전의 여사제였어요. 그래서 원래 남자를 알지 못하고 평생 이제 불신을 지키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군신인 마르스와 정을 통하게 되면서 로물러스와 레무스 쌍둥이를 낳아버린 겁니다.
0: 이들이 바로 로마를 세웠다고 전해지는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인데요. 이들은 자라서 로마를 건국하며 시민들의 추종을 받지만 형인 로물루스가 동생을 살해하고 나라의 주도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따 나라의 이름도 로마라 명명했다는 설이 있죠.
3: Being born in Rome, this is a big heritage. It's something we have to feel as our heritage. So participating to this kind of expressions is, well, it's very felt.
0: Viva Roma! Viva Roma! 도시의 역사를 잊지 않고 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로마 사람들. 생일을 맞아 더욱 활기찬 로마에서 기분 좋게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의 목적지인 시칠리아로 향합니다. 시칠리아로 가는 길, 꼭 거쳐가야 할 아름다운 장소가 있는데요. 로마에서 티레니아 해안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닿게 되는 깜파니아주. 요즘 이탈리아에서 가장 핫한 여행지입니다. 특히 석회암 절벽을 따라 이어지는 약 80km의 아말피 해안도로는 많은 여행자들에게 꿈의 드라이빙 코스죠.
5: 어떻게 이렇게 절벽 위에다가 구불구불 도로를 만들었을까요? 이 구부채는 도로를 돌 때마다 바다가 보였다가 마을이 보였다가 절경입니다.
0: 천국이 따로 없는 풍경을 달리다 보면 드넓은 바다와 깎아지른 절벽이 만나는 곳에 지어진 동화 같은 마을 포지타노를 만납니다.
5: 와, 너무 예뻐.
0: 푸른 바닷빛과 검은 자갈 해변, 여행자들의 웃음이 어우러진 행복의 풍경. 전 이런 풍경을 보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1: 이곳 포지타노는 아름다운 해변과 절벽의 풍경을 자랑하는 집들 덕분에 요즘 이탈리아에서 가장 핫한 휴양지입니다. 이곳은 고대 로마 때부터 부유한 로마인들이 웅장한 별장을 짓고 해수욕을 즐겼던 곳으로 유명한데요. 이 포지타노라고 하는 말은 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이름을 따와서 지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는 곳입니다.
0: 지중해성 기후로 1년 내내 온화한 날씨의 포지타노는 본격적인 여름이 되기 전 지금이 여행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인근 화산의 영향으로 검은 자갈과 해변이 이색적이죠. 배낭에 쏙 넣어가고 싶을 만큼 아기자기하고 사랑스러운 마을. 본격적으로 마을 산책에 나섭니다.
1: 아, 귀여워. 아, 귀여워.
0: 어쩜 기념품 하나하나에도 귀여운 포지타노의 감성이 듬뿍 담겨있는데요. 눈길 닿는 곳마다 감탄을 자아냅니다.
1: 뭐야? 너무 예뻐.
0: 제 발길이 멈춘 곳은요, 노란 그릇들이 예쁘게 진열된 가게입니다.
1: 본조 아르나.
6: 본조
1: 아르나. 세상에.
6: Come stai?
1: Bene, bene. Wow, che bella.
6: Grazie.
1: E tutto è fatto a mano?
6: Sì, tutto wow. Locale, tutto realizzato a mano.
1: A Positano?
6: A Positano, sì, in costiera amalfitana.
0: 이곳 깜파니아주의 상징인 레몬 모양으로 꾸며진 각종 도자기 제품들. 특히 포지타노는 도자기 수공예로 유명한 곳인데요.
1: Perché è famoso ceramica in Positano?
6: Allora, tutta la costiera amalfitana è produttore di ceramica, ed è, infatti si chiama ceramica vetrete, è proprio un artigianato locale storico. A noi fa molto piacere, l'ospitalità è un punto di forza per noi positanesi, ci fa piacere accogliervi e offrirvi dei servizi, siamo molto ospitali in questo ed è un piacere per noi.
0: 언제나 햇살처럼 환한 미소가 빛나는 바닷가 마을 포지타노. 바다 위로 반짝이는 초여름 볕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날입니다. 아말피 해안도로엔 크고 작은 중세 마을들이 쭉 이어져 있는데요. 질 좋은 레몬 산지로 유명한 아말피에 왔습니다. 빛바랜 중

0: 이곳의 건물들이 운치를 더하는 골목.
1: 비다 리탈리아, 비다 리탈리아.
0: 레몬으로 유명한 고장인 만큼 레몬으로 만든 특산품들이 많이 눈에 띄네요. 사탕부터 비누, 리큐어까지 종류도 정말 다양하고요. 가로수도 레몬나무일 정도입니다. 실제 대부분의 주민들이 레몬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천이 레몬 농장입니다. 마을을 걷다 농장에서 일하고 계신 한 주민분을 만났습니다.
2: Buongiorno.
3: Ciao.
2: Come stai?
3: Io bene.
2: Bene, bene. E che cosa facendo?
3: Io adesso sto raccogliendo limoni buoni, non buoni. E faccio una raccolta e controllo i miei limoni. Come no? Vieni, eh. entra.
2: Wow. 너무 예쁘다. Quanti alberi ci sono? Tanti.
0: 캄파니아주의 레몬은 특히 신맛보단 단맛이 강한데요. 껍질은 두껍지만 부드럽고 달달해서 여름철 간식으로도 인기래요.
2: 그러니까 레몬 이렇게 레몬 나무에 이렇게 레몬이 있는 모습들은 많이 봤는데 이렇게 포도농클처럼 나무들이 쭉 이어져서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3: 와벨로.
2: 씨.
3: Ti piace?
2: Sì.
0: 레몬을 가르자마자 과즙이 팡 터지면서 새콤달콤한 향이 퍼집니다.
3: La prima cosa, guarda.
0: 약간 시지 않을까 걱정을 좀 했는데 의외의 맛입니다.
2: 껍질이 안 써요. 너무 신기해. 그리고 레몬도 약간 쓴맛이 나지 않고 달고 과즙이 진짜 풍부하고 시지가 않네.
3: È pieno di succo, vedi?
2: Wow.
3: Tanto succo.
2: Wow. 과즙이.
3: È meglio di Cristian di Oro, di Armani, o? Eh? È meglio.
2: 엄청 상쾌해요. 끈적이지가 않고.
3: Bellissimo.
2: 이걸 계속 뿌리고 싶네.
0: 그런데 이 지역의 레몬엔 특별한 탄생 비화가 있답니다.
3: Adesso ti racconto una cosa.
2: Sì.
3: Questo è limone.
2: Limone.
3: E questo è arancio amaro.
2: Arancio?
3: È stato così, è stato fatto l'innesto. Vedi la cicatrizzazione?
2: Ah, 여기에 이렇게 틈이 이렇게 있구나.
3: Wow. Due fratelli.
0: 땅이 너무 척박해서 원래 이곳에서 나는 레몬은 먹지 못하는 쓴 열매에 불과했다는데요. 여기에 오렌지를 접목해 지금의 달콤한 열매를 맺게 된 거죠.
2: 아니 어떻게 오렌지랑 레몬을 같이 섞어가지고 나무를 하나로 만드실 생각을 했을까요? 베일로. 와 얘는 엄청 크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를 뽑지 않고 깎아서 브라와.
3: Adesso abbiamo raccolto troppo, eh. Adesso ce ne andiamo.
0: 노란 빛이 넘실대는 레몬밭에서의 행복한 시간. 살바토레 씨가 저를 또 다른 곳으로 안내합니다. 레몬 농장 안에 비밀스럽게 숨겨진 식당. 이곳에선 레몬을 활용한 요리를 직접 배우고 맛볼 수 있다는데요.
2: 아, buongiorno.
3: Ah,
2: che bella.
3: Ti devi preparare. Ok.
2: 어, 친절하지.
3: Ok.
2: Ok. 어서 오세요. 레몬 요리 드실래요?
4: Spaghetti al limone.
2: Ah, sì.
4: Spaghetti al limone.
2: 레몬이 들어간 스파게티를 만든다고 합니다.
0: 가장 먼저 올리브유에 마늘 향을 입혀줍니다.
2: 이 마늘 한 쪽이 레몬이랑 어떻게 어울릴지 상상이 안 되는데요.
0: 여기에 파슬리떼와 잎을 넣고 약간의 소금으로 간을 해주는데요.
2: 우와, 맛있는 소리.
0: 면은 7, 8분 정도 삶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5: 테네라.
2: 아,
5: 네.
2: 신기하다.
0: 상큼한 소스의 비법이라는 레몬잎도 하나 넣어주고요. 오늘의 주인공이죠. 레몬을 손질해 준비합니다.
2: 제가 이탈리아 남부 사람들은 이 레몬을 고춧가루처럼 사용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고춧가루 뭐 모든 음식에 거의 다 집어넣듯이 파스타에도 레몬을 넣고 리조또에도 레몬을 넣고 각종 소스에도 레몬을 넣고 고춧가루처럼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0: 토핑으로 쓸 파슬리를 잘게 다지는 일은 제가 합니다.
5: 페르펙토.
2: 페르펙토.
0: 아까 만들어둔 올리브유 소스에 면과 면수를 넣고 볶으면서 레몬즙과 치즈를 더해주는데요.
2: 와, 냄새가... 오케이.
0: 셰프님의 숙련된 기술로 면을 돌돌 말아서 접시에 예쁘게 담아냅니다. 거기에 파슬리와 레몬 껍질로 장식해주면 레몬 파스타 완성! 비주얼이 너무 예쁘죠?
2: 레몬과 마늘과 파슬리와 치즈라니.
0: 먹기 전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맛이었는데요.
2: 이탈리아 요리에서는 이 재료가 나지 않는 곳에서는 그 음식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남부에서 많이 재배하고 먹는 레몬과 관련된 레몬 파스타, 레몬 리조또 같은 경우는 북쪽에서는 또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남부에 오신 김에 레몬 음식을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눈과 입이 즐거웠던 레몬 농장에서의 시간. 예쁜 추억을 가슴에 담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캄파니아의 주도 라폴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시칠리아로 갑니다. 무려 제주도의 14배 크기에 달하는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이죠. 시칠리아는 또 다른 이탈리아라고 불립니다.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고대 그리스부터 아랍까지 다양한 문화가 녹아있는 곳인데요. 시칠리아, 흰 대리석이라는 뜻을 지녔지만 다양한 색을 품은 매력적인 섬이죠.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 시칠리아에 도착했습니다.
2: 세계인들이 생애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어하는 섬, 휴양지로 손꼽히는 이탈리아 최남단 시칠리아입니다. 이곳은 역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예로부터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그리스, 로마, 페니키아, 아랍 등 다양한 문명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먹을 것도, 볼 것도, 즐길 것도 참 많은 곳입니다.
0: 시칠리아의 주도 팔레르모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팔레르모는 기원전 8세기, 로마 비슷한 시기에 세워진 유서 깊은 고도인데요. 9세기 아랍의 지배를 받으며 번창하기 시작해 당시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반갑게 말을 걸어온 이 친구들.
2: 한국인을 사랑한대요. 네, 한국에 인기가 많네요. 학교에서 체험학습처럼 밖에 나왔나 봐요.
0: 할 말이 참 많은 친구예요.
2: 안녕히 가세요. 오케이. 아르베데르치. 안녕. 그라치에. 자오. 안녕. 애들 진짜 너무 귀엽네요. 뭐 별것도 아닌 일에 신나가지고 막 깔깔거리고. 저런 걸 보면서 저도 활기를 얻는 것 같아요.
0: 참 많은 볼거리와 이야기가 있는 팔레르모에서 꼭 가봐야 할 곳. 고풍스러운 거리 위로 음악이 흐르는 도심의 사거리 광장, 꽈뚜로 깐띠입니다.
2: 이 팔레르모에서 가장 중요한 거리 중에 하나인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길 사이에 네 개의 모퉁이라고 하는 꽈뚜로 깐띠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0: 이탈리아 최초의 계획도시 중 하나인 이곳. 사거리지만 광장은 둥근 팔각형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요. 각 건물은 바로크 양

0: sposa.
1: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아름다운 시간. 보는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사거리를 지나 골목을 걷고 있는데요. 서두르기보단 느리게 걷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때 유난히 북적이는 한 식당이 보이는데요. 모두 하나씩 손을 쥐고 먹고 있는 이 음식의 정체. 전 세계에서 즐겨 먹는 밥 튀김, 아란치니인데요. 여기 시칠리아에서 탄생한 전통 음식이죠.
2: 지금 여기 있는 아란치니가 이 노란 색깔로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요. 이탈리아 말로 오렌지를 아란차라고 하고요. 작은 오렌지를 아란치니라고 하는데 이 모습이 작은 오렌지 같다라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1: 원조의 고장에 왔으니 안 먹어볼 수가 없습니다.
2: Buongiorno. Prendo un burro. Una ericina. E cosa gusto speciale?
3: Gusto speciale?
2: Yeah.
3: O salsiccia?
2: Ok. Uno per favore.
1: 최초의 아란치니는 이탈리아 성인 성 루치아를 기념하기 위한 축제 음식이었는데요. 지금은 시칠리아 섬 어부들의 식사로도 간단하게 먹기 좋은 길거리 음식으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프란을 넣고 지은 고슬고슬한 밥에 고기나 햄, 치즈 등 각종 재료를 넣고 튀겨내는 시칠리아식 주먹밥. 동글동글 모양도 예뻐요.
2: 귀여워.
1: 속재료에 따라 다양한 맛을 즐기는 재미. 간단하지만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되겠더라고요. 워낙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한 곳이라서 저도 맛이 정말 궁금했는데요.
2: 너무 맛있어요.
1: 한국인 입맛에도 딱입니다.
2: 아무래도 쌀로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 반찬이 들어가 있는 형식에다가 또 이제 튀기기까지 해가지고 부담 없이 익숙한 맛으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주문 즉시 바로 튀겨주기 때문에 뜨끈뜨끈한 게 더 맛있습니다. 만국 취향을 저격하는 맛이죠.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미식이잖아요. 맛있는 밥 한 끼가 여정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진짜 맛집을 알아보는 방법.
2: 요즘은 여행을 하실 때 맛집 찾는 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탈리아의 뭐 식당이나 빵집이나 젤라테리아 같은 곳에 새우를 찾으세요. 이 감베로 로소라고 하는 빨간 새우라는 뜻에 이 새우가 붙은 스티커가 붙어있는 집들은 인증된 맛집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미슐랭 가이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탈리아에는 감베로 로소 믿고 먹어도 되는 식당이니까 지나가다 보시면은 망설이지 말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진짜 이탈리아의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팔레르모에서 행복한 식사를 즐기고 이번엔 섬 여행의 백미 바다의 삶을 만날 수 있는

0: 팔레르모에서 동쪽으로 2시간 반. 화산지대와 지중해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항구도시 카타니아입니다.
1: 여행을 하면서 현지인들의 삶을 가장 보기 좋은 곳이 바로 시장인데요. 이곳 카타니아의 어시장은 고대 때부터 내려온 시장이라고 합니다. 시칠리아 섬 전체에서 가장 활기찬 시장이라고 하는데 입구부터 벌써 엄청 시끌벅적해요.
0: 아, 이런 게 바로 여행이죠. 시장 구경만큼 재밌는 게 없거든요. 이탈리아에서 가장 신선한 해산물을 만날 수 있는 카타니아 어시장은 오전에만 반짝 열리는데요. 한국의 수산시장처럼 구획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0: 먼저 자리를 잡는 사람이 임자. 다양한 지중해 산 생선들이 가득합니다.
1: 우와, 엄청, 와, 엄청 큰데?
0: 마치 뿔이 달린 것처럼 독특하게 생긴 이 생선은 황새치입니다.
1: 해커다이는나서
2: 네.
1: 와.
2: 해먹죠.
1: 해커맨스 디체이크했어?
2: 도미.
1: 스파다. 이렇게 그란데? 그렇게 기아마 베스 스파다?
2: 스파다.
1: 아, 스파다?
2: 보이고 봤던 게.
1: 아, 이게 칼이어가지고 스파다라고 부르는 거구나. 몰랐네요. 이렇게 또 하나 배워갑니다. 아, 그러지? 뭐? 아!
0: 코는 칼이 되고 지느러미는 뿔이 되는 신비한 생선. 시칠리아식 유머예요. 시칠리아의 또 다른 명물.
3: 마돈나, questa lisci di Catania. Mangia, un chilo. Acchiappam, 8 euro, vai.
0: 안초비라고 부르는 유럽 멸치인데요.
1: 먹으면서 가는데. 또다해. 또다해.
0: 갓 잡아온 거라 너무 싱싱해서 날것으로도 먹는다는데요.
3: 네, 만져라. così.
1: 오케이.
3: 오케이.
1: 저거 멸치를.
4: 나이.
3: 1, 2, 1, 2, 1, 2, 1, 2, 3,
4: via!
3: via!
4: ok!
0: 반신반의하며 먹어보는데요.
1: 너무 신선하고 맛있어요. I prendo tutto
3: questo. Questo è venduto.
1: Lui? Lui è...
4: E domani vuoi venire a pescare con noi? Vuoi venire?
1: Chi è?
4: Vuoi venire a pescare?
1: Chi ha fatto questo?
4: Noi.
1: Però,
3: vieni a mare con noi.
1: Io?
3: Sì, stanotte vieni con noi.
1: Non posso?
4: Allora lascerò a casa.
1: 아저씨가 내일 오라고 하시는데요?
4: 네,
1: ok. Quando?
3: Alle 4.
1: 4?
4: 4 e mezzo, 4.
1: 네. 내일 와도 되는데, 내일 오려면 아침 4시에 오래요.
4: Deve venire veramente.
1: Sì, sì, sì.
3: Mi raccomando, okay. Sentire okay. Cucina.
1: Okay.
4: Alle 4 in barca. E poi
1: ok. Forza. Forza io. Grazie. Ci vediamo
0: dopo. 저 내일 아침에 잘 일어날 수 있겠죠? 뜻밖의 만남으로 더욱 즐거웠던 시칠리아에서의 하루가 저뭅니다.다음날 새벽 시장에서 만난 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찍 항구로 나왔습니다.
5: 지금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어제 어시장에서 만난 선장님께서 특별한 초대를 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항구에 나왔습니다. 부원조르마 고마싸이. Hai dormito bene? Annyeo! Ciao, ciao! Come si chiama?
6: Aike.
5: Aike, Aike, ciao!
6: Lui è comandante.
5: Ah, sì? Oh! Hanno fatto un po' di
0: tempo! Ciao, vai! Wow! Hanno fatto un po' di
5: tempo! Grazie mille! Cinto? Non ho fatto un po' di 자,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아이고.
0: 모두가 잠든 이른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어부들. 친절한 초대 덕에 시칠리아에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좋다 싫은 처음인데요. 손때 묻은 작은 공간에는 선장님과 어부들의 오랜 바다 인생이 담겨있는 듯합니다.
5: 아, 너무 신기해.
7: Allora, per ora pesci non ce ne vedo.

0: Ora come ti vendono i puntini verdi significa che ci sono i pesci.
1: E che colore è il pesce? Che colore?
0: Verde.
2: Giallo.
1: Giallo, rosso.
2: Vendono da una quantità.
1: Ah, sì.
2: C'è poco il verdino.
1: Ok.
2: Vedi qui, giallo, c'è tantissimo rosso.
1: Ah.
3: Daengi 요즘은 멸치 제철. 만선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모두가 새벽 일찍 나온 보람이 있어야 할 텐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배는 점점 먼 바다로 향합니다.
0: 나 13시 안에 잡히 걸리네.
1: 아, 배로. 언제 왔냐?
0: 또 건네 면에 빠이.
1: 친구 왔다? 너? 76? 아,
0: 76? 9.
1: 오! 그러면? 56년간 일을 하셨대요. 룽고.
3: 섬에서 나고 자란 이들에게 어부라는 직업은 숙명과도 같답니다. 아무리 베테랑 어부라도 오늘은 또 물고기가 얼마나 잡힐지 모르니 바다로 나가는 이 시간은 늘 긴장된다는데요.
0: 그래서 tutto bene di guadagnare qualcosa. Perché spesso non si guadagna niente, non prendiamo niente. Non è sempre che si prende.
1: Non è duro. Non è duro, no.
0: È dura la vita.
1: Sì, ah.
3: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멋지십니다. 두런두런 담소를 나누다 보니 소망 지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1: 네, 금을 던지려나 봐요.
2: 한말.
3: 한순간 배 위가 분주해집니다.
1: 씨, 제발 만화라.
3: 이제 그물을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세 사람이 조를 이루어 한 사람은 그물을 풀고 한 사람은 던지고 또 한 사람은 추를 내리는데 호흡이 척척 맞습니다.
1: 그물이 끝이 없어요. 치기 시작한 지가 한참이나 됐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그물을 내리고 계세요. 그리고 중간중간 그물이 잘 내려올 수 있도록 추를 던져주시는데 아저씨 너무 멋있어요. 아, 제발 많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3: 어느덧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드디어 그물을 올릴 차례입니다.
1: 우와.
3: 멸치가 제철이라더니 다행히도 정말 많이 잡혔더라고요. 그물 구멍에 사이사이 꽉 들어차 있는 멸치 보이시나요? 이 멸치 한 마리 한 마리가 이분들에겐 소중한 생계고 또 보람일 테죠. 저도 정신없이 일손을 거듭니다.
1: 아니 이게 물고기를 무서워할 겨를도 없어. 이게 하나로 이게 하나하나가 다 돈이니까 이게 놓치.
2: 네, ora lavora con noi.
3: 새벽부터 배 위에서 고생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호사. 이게 그렇게 별미래요.
4: Delicious.
3: 저도 한번 먹어보는데요. 정말 하나도 비리지 않고 맛있더라고요.
1: 맛있네?
2: 올리오 리모네.
1: 맛있어요. 진짜 신선해. 진짜 신선해요.
3: 직접 일을 해보고 난 뒤에야 알게 된 멸치의 참맛.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어느

0: 누군가의 노고가 담겨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보람차다는 배 위의 삶. 지중해의 선물을 한가득 배에 싣고 돌아온 육지. 마음이 부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일찍 시작해 더 길었던 오늘 하루는 특별한 저녁 식사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1: 오늘 물고기 잡으러 갔던 배 선장님이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왔습니다. 보나세라! 보나세라! 살베!
2: 미아몰리에.
1: 아! Piacere, piacere. Io Jihun.
2: Il nome non me li ricordo.
1: Grazie per l'invito.
2: Prego,
3: prego, facciamo accomodare, papà.
1: Grazie. Hai dormito bene? Riposato?
2: Sì.
1: Ah, questo è illegale.
3: Ah, grazie. Grazie. Giuffrida, quello vicino a casa nostra. Prego, prego, prego.
1: Wow. Wow. Bello, bello.
0: 집안을 통과하면 나타나는 부부의 시크릿 가든. 세심한 아내의 손길로 깔끔하게 꾸민 중정엔 남편의 어부 인생도 녹아있는데요. 독특한 물건들이 보입니다.
2: Questo l'ho pescato io nella rete. Questo, quello. Questa è una bomba della seconda guerra, sì, della seconda guerra mondiale. Questa è un'anfora romana. Molto antica.
1: Wow.
0: 이게 바로 이탈리아 어부 클래스입니다.
1: 집에 유물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거 아닙니까? 놀랐다. Come il museo.
2: Sì, un piccolo museo.
0: 정원을 구경하다 보니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1: 아, 지금 요리를 하고 계시네요.
0: 신선한 멸치를 기름에 튀기니 맛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1: 더요?
0: 장인 장모님까지 함께 사는 대가족이라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하는데.

0: 저 제법 잘하죠?
1: 오케이.
2: 오케이. 와, 멋있겠다.
0: 정이 넘치는 이탈리아 집밥을 맛볼 시간. 그런데 아내분께서 손이 정말 크시더라고요.
1: 만져. Questo sai com'è?
2: 이거 짜장면 꽃배기 정도는 될 것 같은데.
0: 만국 엄마들의 공통점. 푸짐한 인심이죠.
3: 자, 이탈리아.
2: 쿠마 인덴트로인 반차.
3: 이요? 1 메로.
2: 페스 메로.
3: 인덴트로 로다리아르 인덴트로.
0: 오징어 먹물 파스타와 시칠리아산 치즈의 조합.
2: Buon appetito.
1: Buona cena.
0: 한국이나 이탈리아나 엄마 손맛만큼 맛있는 게 없거든요.
2: 역시 집밥이 최고입니다.
1: All'inizio quando eravamo sposati mi preoccupava perché mancava tre giorni, non il telefono non prende perché è a largo dal mare.
3: Andavo a Porto a chiedere altri pescatori se avevano notizie di me.
1: Perché non avevo sentito
3: Davide com'è?
1: Ero preoccupata. Ora invece, bene o male, insomma, mi sono abituata, mi regolo con le giornate. E poi sempre un riferimento c'è. Altri pescatori con il baracchino, sì. Insomma, in qualche modo cerco di avere sue notizie.
3: La balena.
2: 뭐야?
0: 하지만 30년 넘게 배에서 일해온 선장님은 바다가 곧 자신의 집이라고 말하십니다.
2: 할게.
0: 오. 뿌듯한 듯 자랑하는 얼굴에서 일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는데요. 가족을 위해 평생 어부로 일한 남편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안쓰러운 마음. 하지만 가족을 부양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선장님은 내일도 바다로 나갑니다.
3: Se ti trovo a passare, vienici a trovare.
2: Ok. Grazie.
3: È stato un piacere.
2: È molto divertente.
1: Buon rientro. Ciao. Ciao.
0: 새벽부터 꼬박 하루를 함께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3: Alla prossima.
2: Alla prossima.
0: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작별합니다.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섬. 시칠리아에서 보낸 따뜻한 시간을 오래오래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0: 상담할 요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2: 이어서 EBS 뉴스 시간 방송됩니다.
13: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정부가 대입시험에 서논술형 문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지난 주말 전국에서 모인 국민 200여 명이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숙의 토론을 벌였습니다.
1: 현행 대입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서논술

0: 수평평가를 얼마나 확대할지, 또 AI를 평가에 어디까지 활용할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지난 토요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연수원. 밤 9시가 넘도록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전국에서 모인 국민 200여 명이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토론을 이어갑니다.
2: 우리가 지금 수능을 준비하는 대입제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없다. 우리가 12년 동안 공부해서 대학을 가는 것이 지금 학생들의 목표라고 비춰진 점에서
1: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참여위원 200여 명이 참여한 대입제도 숙의 토론회입니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놓고는 찬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찬성 측은 학교 현장에선 이미 서논술형 평가가 적지 않다며 선다형 문항 위주의 수능 시험은 수명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3: 이제 더 이상 낼 문제가 없어서 수능 끝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서논술형이 일부 도입이 되면 학교에서도 서논술형을 더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겠죠. 여건이 되겠죠.
1: 반면 서논술형 평가가 확대되면 사교육 부담이 늘어나고 가정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격차가 커질 거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3: 오히려 경제력에 따른 교육 격차는 더 커질 겁니다. 아이들하고 독서를 하고 같이 토론하고 할수 있는 학부모가 있는 반면 그런 걸할수 없는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런 건다 어떻게 보강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1: AI를 평가에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4: AI가 교사를 대신한 것이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네 가지는 이미 내려진 결론이 아닙니다.
1: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수렴해 오는 10월 말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5: 이번 숙의 토론회는 특정 방안을 정당화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고 우리 대입제도가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며 서논술형 평가를 포함한 여러 대안이 학생, 학부모, 학교 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열린 상태에서 검토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1: 국교위는 다음 달 대입제도 개편안을 놓고 위원들이 집중 토론하는 워크숍도 열어 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6: 네, AI 전환 등 대학이 새롭게 투자해야 할 분야는 늘고 있지만 학생 수의 감소와 등록금 규제 등으로 대학들의 재정 여건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0: 대학 총장들은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요구했는데요. 정부는 지원 규모와 함께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7: AI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대학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재정이었습니다. AI 교육을 확대하려면 시설과 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대학 자체 재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총장들은 새로 만드는 미래대응 기금에서 고등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등록금 책정도 대학 자율에 맡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8: 내년에 우리 고등교육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올지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앞으로 올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각 국공립대학, 사립대학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왔으면 좋겠다. 액수를 떠나가지고. 그래야지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7: 하지만 정부 지원을 어느 대학에 어떤 방식으로 집중할지를 놓고는 대학들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정부가 내년 신입생부터 지역 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자 사립대 총장들은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국립대 중심의 지원 방안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9: 단순히 국립대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장학금을 모두 지원하고 단순히 사립대에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중에서 특히 우수한 학생에게만 지원하겠다 한다면 과연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공정한 것이냐? 라는 문제가 있고
7: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역 사립대 학생을 위한 장학금과 교육 여건 개선 예산도 함께 늘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0: 국립대는 지금 1,000억이 조금 안 되는 예산일 것이라고 저희가 추산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들이 전액 장학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0: 정부는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한 대학 구조 개편 구상도 함께 내놨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사립대에는 등록금과 입시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원을 늘리는 이른바 자율혁신대학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반면 학생 모집과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에는 정원 감축과 구조 개선을 유도한다는 구상입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참여하는 고등교육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 고등교육 재정 지원과 대학 체제 개편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1: 기후 위기에 대한 지식과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이른바 기후 수능이 올해로 3회째 치러졌습니다.
2: 네, 올해는 기후 변화를 환경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과학과 사회 교과까지 연계한 융합형 문항이 처음 출제됐습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3: 전세 버스에서 학생들이 줄지어 내립니다. 충북 증평에서 서울까지 기후 수능을 치르기 위해 120km 넘는 길을 달려왔습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1학년 학생 18명이 함께 시험에 지원했습니다. 단일 학교에선 역대 가장 많은 인원입니다.
4: 선생님들께 저희 이거 한번 가보면 안 돼요? 여쭤봤더니 알았어. 그러면 돈은 신경 쓰지 말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하고 와라 하셔서 내일 시험인데 진짜 한번 미쳐보자 하고 새벽 3시까지 산 시간마다 야 너 자, 자지 마. 우리 내일 시험 봐야 돼 하면서 열심히 준비했던.
3: 실제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비슷하지만 평가하는 것은 국어와 수학 대신 기후위기에 관한 지식과 대응 능력입니다. 첫해 180명이던 지원자는 올해 332명으로 늘었고 실제 시험을 치른 인원도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5: 기후위기에 대해서 아이들 심각성을 성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기후 수능에 대한 응시자가 조금 더 높아진 것도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시험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올해는 기후변화의 과학적 원리뿐 아니라 정책과 불평등 문제까지 교과를 넘나드는 융합형 문항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6: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기후 불평등 문제라든가 더 나아가서 기후와 관련된 폭염이나 한파의 취약계층까지 다루면서 기후 정의적 관점에서 공간 불평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3: 2022 개정 교육 과정에도 사회와 과학 영역에 기후 변화를 다루는 고등학교 선택 과목이 신설됐지만 학교가 반드시 개설해야 하는 과목은 아니어서 모든 학생이 기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7: 정부나 이곳에 정확하게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어떤 요구사항을 만드는 토론회가 만약 이 기후 수능과 바로 연결돼서 있다면 진짜 그 교육의 목표를 잘 도달한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3: 올해 시험의 평균 점수는 66.8점. 91점을 받은 고성고등학교 1학년 강예훈 학생과 아산 설화중학교 2학년 김도윤 학생이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9월 개설된 온라인 시험에도 올해 6월까지 1,000명 넘게 참여하는 등 관심은 학교 밖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온라인 시험 대상을 기업 임직원과 공무원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2: 네, 이상으로 8월 31일 EBS 뉴스 12회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저희 때는 이걸로 공부하는데 수월했었거든요.
1: 예전에는 편지 쓰기, 일기 쓰기, 숙제하기 이런 활동들이 전부 다 손으로 글씨를 쓰는 걸로 이루어졌는데
2: 세월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너무 없어졌고요.
0: 글씨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핸드폰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3: 텍스트로 전사시키고 녹음하고 생성형 AI가 알아서 정리해주고 문제를 생성해주고
4: 인간의 손이 만들어낼 수 있는 움직임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거든요.
1: 손으로 글씨를 쓴다는 것은 뭔가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0: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2: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폭염이 전국을 강타하고 역대급 더위 속에서도 1600도의 열기를 견뎌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5: 여름에는 정말 고생했어요. 힘들죠.
6: 20kg 빠르죠.
4: 대나무에 소금을 넣어 9번 굽는 죽염을 만드는 사람들.
7: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더운 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4: 죽염 하나를 얻기까지 드는 시간만 600시간.
8: 25일간, 근 한 달간 시간이 소모됩니다. 이 자죽염이 우리 죽염의 꽃이라고 해야 해요.
4: 죽염만큼이나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맛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9: 이게 뭐가 됐어요?
8: 가슴기.
4: 하천이나 강에서 만날 수 있는 가슬기는 예부터 간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10: 가슬기에 있는 분이라고 하면 까만 딱지가 있어요. 그게 잘 떨어져요.
8: 계속 하면서 넣어주고 떠주고.
4: 채취부터 모든 과정이 사람의 손길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11: 생가가 빨리 터지면 돼요. 지금 하늘만 터지면 돼요. 네.
8: 그것도 정성이 많이 들어가요. 집에서 저걸 번거롭게 까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4: 최고의 맛을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들이며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들, 그 뜨거운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시간과 정성이 담긴 맛을 찾아 경상남도 함양으로 갔습니다. 역대급 폭염 속에서도 매일 1600도의 용광로에서 작업을 한다는 이곳. 이글이글 끓어오르는 붉은 빛이 보기만 해도 열기가 느껴지는데요. 이 액체의 정체는 9번 구운 죽염이라고 합니다.
8: 죽염의 꽃입니다. 자죽염입니다.
4: 자색빛이 난다 해서 자죽염이라고 불린다는데요. 25일 600시간이라는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만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죽염 작업을 위해 작업자들도 일찌감치 출근을 합니다.

0: 출근길에 들리는 이 음악은 대체 뭘까요? 음악 소리에 맞춰 동작을 하는 사람들. 보아하니 한두 번 해본 폼이 아닙니다. 작업 전에 하는 체조로 흥겹게 음악에 맞춰 몸을 풀어주는 거라는데요. 동작을 똑같이 하지 않더라도 흥나는 대로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는 작업자들. 시작부터 분위기가 좋습니다.
1: 그 몸이 좀 뻐덩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근육들이란 이렇게 좀 힐링하기 위해서.
2: 직원들 반응은 좀 어떠세요?
1: 아, 대폭발입니다.
2: 폭발이요? 예. 열심히 참여하시더라고요.
1: 예, 예, 좋습니다.
0: 체조가 끝나면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굉음과 함께 시작되는 작업. 주겸 가공 작업은 대나무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되는데요. 대나무는 주겸의 주 원료인 만큼 작업 전 꼼꼼하게 검수부터 진행합니다. 나무의 상태는 기본, 특히 나무통의 지름이 5cm 이상이 되는지 하나하나 살핍니다.
3: 오늘 대나무는 이만하면 양호합니다. 평소에 이제 어떤 기준이라 굵기라든지 뭐 싱싱한 정도 예,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다 적합하다고 보면 돼요. 오늘 좋은 편이에요.
0: 검수가 끝난 대나무는 적당한 크기로 자르는데요. 작업은 3인 1조로 진행됩니다. 대나무는 마디를 기준으로 한 마디씩 끊어주는데요. 마디 길이가 짧거나 나무통의 굵기가 작으면 두 마디씩 자릅니다. 이럴 때는 추가 작업이 필요한데요.
1: 안에 보시면 이렇게 마디 구멍이 나가 있죠.
2: 그러네요.
1: 예. 길게 소금을 많이 넣기 위해서 길게 이렇게 막을 뚫고 있습니다.
0: 보통 하루에 만드는 죽통의 총 무게만 2톤. 용도에 맞춰서 잘 잘라낸 죽통은 사용하기 전까지는 한쪽에 잘 모아둡니다. 탁탁탁 거리는 수상한 소리를 따라온 이곳. 본격적으로 천일염을 대나무에 넣는 작업장인데요. 천일염은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3년간 간수부터 빼는데요. 그런 다음 작업 전에 다시 한번 곱게 갈아줍니다. 소금을 곱게 가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입자가 고울수록 소금을 죽통에 빈틈없이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통을 계속 탁탁 치면서 작업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네요.
4: 이게 지금 1차 과정인데 1차 천일염인데 딱 이 상태에서 죽염을 넣습니다. 이렇게 뚫어줘야 자연스럽게 많이 내려가요. 이렇게 뒤집어도 안 쏟아지는 죽염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단단하게 잘 다니신 거예요.
0: 굵기에 따라 다르지만 죽통에 들어가는 소금량은 2kg에서 5kg 사이. 다짐 작업을 하려면 이 묵직한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작업자들의 힘과 요령으로 빈틈없이 죽통이 메워졌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계로 단단하게 다져주는데요. 그야말로 사람과 기계가 힘을 합쳐야 하는 과정. 이렇게 해야 구울 때 소금이 부서지지 않고 단단한 기둥의 형태로 나온다고 합니다. 다짐 작업에 쓰이는 죽통만 하루에 4,200개에서 4,500개나 되는데요. 계속 내리쳐야 하니 대나무를 고를 때 강도가 강한 걸 선택한다고 합니다.
5: 가장 좋은 것이 이 소금 속의 유독성 물질을 처리하는 데는 대나무가 제일 좋고 대나무가 화력이 좋습니다. 불이 잘 타요. 그래서 이 센 불 가지고 그 유독성 중금속을 제거합니다.
0: 이곳에서 사용하는 대나무는 왕대라고 불리는 종류를 사용하는데요. 죽통의 지름이 큰 게 특징입니다. 이 대나무를 찾아 경남 하동으로 갔습니다. 이야, 쭉쭉 곧게 솟아오르는 모습이 시원해 보이는데요.

0: 뱃잎을 드러내니 대나무가 보입니다.
1: 성도야, 예. 어떻게 하죠?
2: 대나무를 덮어놓으셨던 이유가 뭐예요?
1: 안 말라고.
2: 아, 이러면 안 말라요?
1: 네. 예. 어. 이 차원만 덮는 것보다 이 덮으면 더 안 말라요, 안 봐버려.
0: 대나무는 마르면 갈색으로 변하는데요. 뱃잎을 덮어둔 건 초록빛이 그대로입니다.
1: 아저씨 뱃들 봐가지고.
2: 네.
1: 바꾸어 삐면은.
2: 네.
1: 쫙 나요.
2: 아,
1: 그럼 이 끊으면은 소금을 열라고 하면은
0: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하는 작업자. 대나무를 한번 확인하더니 거침없이 베어냅니다. 작게는 7m에서 15m까지 위로 솟아있는 대나무. 바람에 따라 움직임이 커서 바람이 불 때는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위를 보며 바람 여부와 대나무의 상태를 확인하며 작업을 진행합니다.
2: 좋은 대나무를 보는 중입니다.
1: 좋거든요. 좋고 왕대. 자, 여기. 아, 왕대.
2: 아, 왕대. 응. 굵기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1: 직경. 직경 12. 직경.
0: 주견 만들 때 쓰이는 대나무는 지름이 5cm 이상. 3년 정도 자라서 강도도 단단해진 것들만 골라 벌목을 하고 있습니다.
1: 바로 자르면 무게 중량이기 때문에 톱날이 잘 안 나가. 그러니까 빼때려 베면 쓰러지.
0: 대나무의 강도가 센 편이라 반듯하게 가로로 베는 것보다는 비스듬하게 베는 것이 수월한데요. 작업 전 나무가 넘어갈 방향을 정한 다음 그것까지 고려해서 사선으로 베어줍니다. 아침 일찍 시작된 작업은 계속되는데요. 더워지기 전에 끝내려면 쉴 잠이 없습니다. 베어낸 소나무는 한쪽으로 옮겨주는데요. 이동 후 잔가지와 뱃잎을 정리합니다.
3: 수고.
0: 그런데 낫 사용법이 좀 독특합니다.
3: 예,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 그렇게 이제 매듭을 해갖고 톱으로 자르면 이제
2: 낫질할 때 낫 등으로 자르시네요?
3: 네, 뒷면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니라 뒷면으로. 네, 이거 앞 한번 해보세요.
2: 네. 오.
3: 안 나가죠?
2: 예.
3: 이거 한 번에 나가잖아요.
2: 네, 그러네요. 네.
0: 뭉툭한 낫 등으로 가지를 제거하는 모습. 봐도 봐도 신기하네요.
2: 근데 그냥 낫은 아니고 끝나신 모습.
3: 그렇죠.
0: 안전을 위해서 바람이 덜 부는 날에 맞춰 진행하는 대나무 벌목 작업.
3: 아니야, 이리 와. 자.
0: 더위도 더위지만 작업자를 더 힘들게 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3: 모기.
0: 바로 모기입니다.
3: 아, 모기 바래.
2: 아.
3: 이게 약 뿌리고 해도 땀 나가면 또 몸이 좀 냄새가 지저분하잖아요.
2: 네네.
3: 그러면 이제 모기가 달라들어.
0: 청바지도 뚫는 무시무시한 모기떼가 몰려도 멈출 수 없는 작업. 배달 시간에 맞추려면 서둘러야 하는데요. 4시간 만에 작업 완료. 쉼 없이 움직이느라 땀 닦을 새도 없었는데요. 작업을 끝내고 나서야 시원한 물로 더위를 씻어냅니다.
2: 진짜 시원하셨어요. 너무 덥죠?

0: 아침에 7시부터 11시 반.
1: 햇볕이 세지기 전까지만 할 수 있는 대나무 벌목 때문에 하루 작업량이 정해져 있다는데요. 보통 40에서 50묶음, 대략 120개에서 140개 정도입니다. 보통 한 번 납품하는 양은 300묶음 정도. 물량에 맞추려면 열흘 정도 걸린다는데요. 트럭에 실은 대나무는 쓰러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해 둡니다.
2: 오늘 무게가 몇 톤 정도 나가요, 이게?
3: 9톤 이상 안 나갈까요?
2: 9톤?
3: 네.
1: 드디어 시작된 배송.

0: 그런데 이거 쉽지 않겠는데요. 좁고 구불구불한 길 때문에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상황. 트럭 운전사 혼자는 무리. 도와주는 사람과 합을 맞춰야 합니다.
1: 이런 동네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점지선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이런 주택에 이런 철조망이나 이런 게 걸리는 부분도 있어서
2: 아마 대나무 있는 데가 네. 시골숲 이런 데가 많잖아요.
1: 예, 예, 산도 그렇고 산에 있는 경우도 있고 동네에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운전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아. 네.
0: 가장 고비인 구간에 도착. 무게가 나가는 트럭인 만큼 작은 돌 하나에도 사고가 날 수 있어 신경을 씁니다. 자칫하면 바퀴가 빠질 수도 있는 좁은 길. 미세하게 바퀴를 움직이며 조심스레 앞으로 나가는데요.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빠져나오는데 성공입니다. 이제 주겸 공장으로 출발합니다. 보통 대나무는 한 달에 세 번 정도 받는데요. 이렇게 1년 동안 사용되는 대나무가 5만 그루에서 7만 그루나 됩니다.
2: 아, 이러면 이제 입고 끝난 건가요?
3: 예, 이제 입고 과정은 끝난 거예요.
0: 그 시각 주겸을 만드는 작업장도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많은 것들이 모두 오늘 작업할 양이라는데요. 가만히 보니 죽통 위에 메모가 적혀 있네요. 각각 몇 번째 굽는 건지를 구분하는 팻말입니다.
4: 주겸에 있는 그 불순물을 갖다 흘러주기 위해서 1회부터 8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0: 총 9번을 구워야 비로소 완성되는 주겸. 소금을 굽기 전에 입구를 황토로 막는데요. 단 한 번의 손길이면 죽통 입구를 막는 작업장. 그야말로 달인 같습니다.
5: 죽음이 쏟아지지 않기 위해서 황토를 바르고 있습니다.
0: 황토 작업까지 끝난 죽통은 무쇠 가마 안에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가마 안에 들어가는 양은 220kg. 죽통을 담는 초록색 박스 11개 정도의 분량입니다. 죽통 쌓는 일이 반복적이라 수월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빈 곳 없이 빡빡하게 죽통을 채우는 것 또한 노하우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제 굽는 일만 남았는데요. 먼저 나무로 뚝동을 만드는 것처럼 무쇠 가마의 윗부분을 완전히 덮도록 쌓아줍니다. 장작은 소나무를 쓰는데요. 이 장작이 주겸을 구울 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3: 소나무가 화력도 좋고 송진가루가 있어서 불이 잘 붙습니다.
2: 하루에 소나무 양이 얼마나 돼요?
3: 소나무 양은 하루에 한 200kg에서 한 300kg 정도 들어가요.
0: 모든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가마에 불이 붙습니다. 불이 완전히 붙을 때까지 계속되는 작업. 혹시 불길이 중간에 꺼지면 주겸을 그대로 버려야 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800도가 넘는 불꽃을 다루는 작업은 그야말로 고역입니다. 완전히 불이 붙은 걸 확인한 후에야 화로 안으로 가마를 넣는데요. 이렇게 5시간 동안 구워내야 합니다.
2: 더우죠. 야, 힘들죠.
6: 번역이다, 번역. 20kg 빠졌어.
2: 20kg 빠졌어요.
3: 저희도 에너지 충분도 그런 것도 많이 하고 물도 많이 먹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 불과 이렇게 일을 하니까 뭐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이죠.
0: 작업장 안에 있는 7개의 가마에 불이 붙었다 꺼졌다를 종일 반복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폭염의 열기보다 작업장 안이 더 뜨겁습니다. 화염 속에서 5시간을 굽고 불이 잦아든 후에야 만날 수 있는 주겸. 대나무는 완전히 타서 사라지고 하얀 소금 기름만 남았는데요. 이렇게 가마에서 굽는 과정만 앞으로 8번을 더

0: 거쳐야 한다니 주겸 하나 얻기까지의 여정이 정말 쉽지가 않네요. 구운 소금은 이대로 1시간 정도 방치해두고 완전히 식히는데요. 그런 다음 소금 기둥을 꺼냅니다. 이때 제가 묻은 곳은 없는지 이상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데요.
1: 꺾기가 많냐, 팔다. 저 자꾸 힘을 주고,
0: 이렇게 망치질을 계속하는데 안 아플 수가 있나요? 어깨가 아파도 좋은 소금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들입니다. 잘게 쪼갠 소금은 기계로 다시 한번 곱게 갈아주는데요. 이때 이물질이나 숯가루는 기계로 걸러냅니다. 죽통에 소금을 채우고 굽기를 반복하다 보면 소금의 색도 점차 변하는데요. 8번 정도 구운 소금이 이렇게 회색빛을 띱니다. 이제 마지막 9번째 가마에 넣기 위한 작업이 진행됩니다. 소금을 8번 정도 굽고 나면 수분과 이물질이 빠져 처음 양의 45%에서 50%가량밖에 남지 않는데요. 거기다 계속 곱게 갈다 보니 입자가 여기저기 날릴 정도로 가벼워집니다. 때문에 마스크는 필수인데요.
2: 마스크까지 드시고 쉽지 않으시겠어요?
3: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하면은 괜찮습니다.
0: 이곳으로 이직을 한 지 이제 1년 된 작업자, 두 아이의 엄마라는데요. 몸은 좀 고되지만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게 즐겁다고 합니다. 주겸 제조 과정이 섬세한 부분이 많다 보니 비슷한 상황의 여성 작업자들이 많다는데요. 갑자기 작업을 멈추는 사람들,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4: 쉬는 시간이 되어서 휴게실로 쉬러 갑니다.
0: 휴식 시간은 2시간에 한 번인데요. 바빠서 허리 펼 잠도 없던 작업자들도 이제야 몸을 움직입니다. 중간중간 주어지는 휴식 시간이야말로 작업자들에게는 달콤한 시간인데요. 쉬는 시간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시원한 냉커피. 그런데 이곳에서는 커피를 좀 독특하게 마신다는 분이.
5: 너무 맛있어요. 너무 더운 게 좀 나서요.
2: 더운 게 좀 나서요.
5: 네.
0: 커피에 설탕이 아닌 소금을 넣는 건데요. 왜 이렇게 먹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6: 맛있다.
2: 왜 주겸을 넣어서 드세요?
6: 우리 땀도 많이 흘리고요. 또 우리가 이거 한 그거라서 맛 좀 땀을 많이 내니까 많이 먹어줘야 돼요.
7: 어깨가 아프지 커피는 마시고.
0: 다시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 시간.
2: 근데 신발이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서 신발을 좀 찾을 수 있어요?
8: 이름을 다 써놨거든요. 자기 이름을 다 써놨어요. 그래서 잘 찾습니다.
0: 작업용 신발이 똑같다 보니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군요. 그날 오후 주겸 제조의 마지막 과정 준비가 한창인데요. 25일간의 대장정의 마무리가 되는 날입니다. 작업장부터 2층으로 된 가마의 구조까지 모든 것이 다른데요. 그도 그럴 것이 마지막 과정은 용융. 한마디로 소금을 완전히 녹이는 작업입니다.
9: 온도가 1600도에서 1700도까지 올라갑니다.
0: 때문에 방화복은 필수, 안면 보호대까지 착용합니다. 안전 장비를 갖추고 나서야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죽통을 넣은 위쪽 가마가 아니라 아래 가마에 불을 붙입니다. 왜 이러는 건지 궁금해지는군요.
10: 이제 온도를 올리게 되면 위에 있던 소금이 액체가 되어서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죽통을 열어서 이제 이곳에다가 소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2: 아, 그럼 이쪽에 이제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10: 예.
0: 용융 작업은 1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짧은 시간 내에

0: 잡는 화로를 열 준비를 합니다. 붉은 빛으로 출렁거리는 모습이 영락없이 용암처럼 보이네요. 수많은 작업자들이 시간과 정성을 쏟아부어 얻어낸 결실입니다. 용융 과정을 거친 소금은 불순물을 제거한 후 약 20시간 정도 완전히 식혀야 하는데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주겸의 색은 두 번 달라집니다. 불이 꺼진 후에는 검은빛으로, 완전히 식은 다음에는 자줏빛으로 변하는데요. 때문에 자주겸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수분이 증발하고 밀도가 높아져서 주겸이 단단한 결정의 형태로 바뀐 건데요. 이렇게 보니 주겸 결정이 흡사 보석과도 비슷해 보이는군요.
1: 자주겸입니다. 이 자주겸이 우리 주겸의 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땀이 흘러가 있고 전부 수작업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가입니다.
0: 25일. 자그마치 600시간이 걸려 얻어낸 주겸. 작업자들에게는 땀과 정성으로 얻어낸 보물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때문에 마지막까지 육안으로 이물질은 없는지 크기는 적당한지 꼼꼼하게 확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장까지 해주면 작업도 끝이 납니다. 시간과 정성의 맛을 찾아 이번에는 강원도 영월로 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
2: 아, 반짝 반짝
3: 색깔 있겠다.
0: 다슬기로 만든 전부터 해장국에 비빔밥까지 다슬기 전문 음식점인데요.
4: 술을 너무 많이 먹었는데 이걸로 다시 리셋됐어요.
5: 깨끗함을 먹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6: 간에도 좋고 몸에도 좋고 해장에도 좋습니다.
0: 이야, 저도 다슬기 참 좋아하는데요. 다슬기를 찾아 물 맑은 홍천으로 왔습니다. 어릴 적에 시내나 하천에서 다슬기 잡이 참 많이 했었는데요. 이 다슬기가 요즘은 은근히 귀해졌다고 합니다.
7: 이 허가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서 하는 거예요.
8: 아, 허가받은 지역이 따로 있어요?
7: 구역이 우리 구역.
8: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돼요?
7: 아유, 안 돼요.
0: 25년째 다슬기 잡이를 하고 있는 작업자. 채취 허가를 받고 해당 지역에서만 조업을 하고 있는데요.
9: 내려볼까?
0: 작업을 위해서 서둘러 그물부터 내립니다.
8: 같이 내릴까요?
7: 아니, 그래?
0: 그물을 내리자마자 강으로 뛰어드는 작업자들. 배를 타는 게 아니라 끌고 가는데요. 그물을 배에 묻고 그 배를 사람이 끄는 겁니다.
8: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7: 아유, 힘드니까 나중에 얘기합시다.
0: 다슬기 잡는 법이 참 독특한데요.
8: 아, 이게 끓으면 지금 뭐, 뭐를 끓는 거예요, 이게?
7: 그물이요.
8: 그물로?
7: 다슬기.
8: 네?
7: 다슬기.
0: 수심이 낮은 곳은 사람의 힘으로 그물을 끄는 건데요. 배를 두고 갈 수도 없으니 끌고 가는 겁니다.
9: 야야야, 여기 깊다, 여기. 아야야야.
8: 많이 깊은데?
9: 올라타자.
0: 드디어 첫 그물을 올려봅니다. 장마 때문에 거의 한 달 만에 나선 작업. 과연 얼마나 다슬기가 들었을지 궁금한데요. 그물에 배까지 끌면서 힘겹게 조업한 결과

0: 그다지 좋지는 않네요.
1: 많이 안 나오네요.
0: 우리나라의 강이나 하천에서 서식하는 다슬기는 일곱 종류 정도가 있는데요. 표면의 무늬가 조금씩 다릅니다.
1: 이제 저쪽 강가 얕은 데는 배가 못 가니까 그런 데는 이제 내려가지고 얕은 데는 손으로 가고 이제 이렇게 깊은 데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이렇게 배로 이렇게 하는 거죠.
0: 다시 작업에 나선 사람들. 배의 동력을 이용해 그물을 끌어주는데요. 이때 속도는 물살보다는 조금 빠르게 맞춘다. 이 속도를 유지하면서 20여 분가량 끌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섬세하게 배를 모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2: 물고기도 있네요?
1: 물고기는 바로 방생이에요.
2: 어떤 물고기들이에요?
1: 꺽지.
2: 꺽지.
0: 한 번 그물을 내리면 물살 방향에 따라 바닥을 훑듯이 움직이는데요. 자갈과 바위가 많아 자칫하면 그물이 찢어질 수 있어서 잘 살피며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배가 움직이지를 않는데요. 아무래도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2: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1: 돌에 걸렸어.
2: 네?
3: 돌에 걸렸어.
4: 돌에 걸린 지금 그물 걸린 거 빼는 거예요.
0: 힘으로만 당겼다가는 그대로 그물이 찢어질 수도 있는 상황. 돌 주변을 뱅뱅 돌면서 조금씩 그물을 당기는데요. 다슬기를 많이 잡지도 못했는데 그물까지 망가지면 안 되니 신중을 기합니다.
2: 빠졌어요?
0: 그물은 살렸지만 땡볕 아래서 실랑이를 하느라 기운이 쭉 빠져버린 것 같네요.
1: 이렇게 이런데 절벽이라든가 이런 데는 낙석들이 많아서 이게 물이 험해요.
2: 한번 잡아줘야 뭐.
0: 장마 이후 아직은 강의 수위가 높은 편. 다슬기 잡기에는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고 오늘 작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채취한 다슬기는 그대로 가져가지 않고 선별을 하는데요. 전용 바구니에 다슬기를 넣기만 하면 됩니다.
1: 사이즈를 걸러내는 거예요. 작은 거는 다 빠지게끔 지금 걸러내는 작업이에요. 이제 작은 조그만 다슬기들은 다시

0: 들려주는 거죠.
1: 최근에는 다슬기 불법 채취로 인해 개체수가 부족한 상황. 1년에 두어 번 정도 10회까지 뿌리고 있어 크기가 1.5cm 이하면 무조건 방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채취한 다슬기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항해 상태를 고려하면 이만하면 수확이 나쁘지 않습니다.
0: 요걸 이제 해보세요. 청태. 네. 자, 청태가.
2: 청태가 뭐예요?
0: 이 말풀. 이거 날아가잖아요. 다.
1: 아. 다슬기와 함께 딸려온 물풀이나 돌 등을 제거해주는 과정인데요.
0: 예스.
1: 쌀을 씻듯이 강물에 담았다 뺐다 하며 불순물을 걸러줍니다.
0: 15kg,
2: 30kg. 이렇게 이 정도 많이 한 거예요?
0: 그냥 뭐 기름값 빼고 일당 하면 됐죠 뭐.
2: 많이 나올 때는 몇 자루 나잡아요?
0: 100kg 좀.
2: 100kg.
1: 평소 채취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양. 하지만 자연이 내어주는 것에 감사하며 작업을 마칩니다. 다슬기를 꺼내는 작업자, 뭘 하려는 걸까요?
0: 일을 했더니 배가 너무 고파요. 제가 지금 라면을 하나 끓이려고 하는데 다슬기 라면을 끓일 거예요.
1: 다슬기 라면이다. 국물이 엄청 시원할 것 같은데요. 기대가 됩니다. 맛이 어떨지 정말 궁금한데요.

0: 네, 맛있어요.
1: 아, 다슬기 향 확 나네.
0: 향이 좋아요.
1: 네. 쌉싸한 맛도 나면서 다슬기 향 확 나네요.
2: 다음 날 잡은 다슬기를 가지고 찾아간 곳은 영월의 한 작업장인데요. 일찍부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이곳, 다슬기를 전문적으로 가공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사용하는 다슬기는 모두 자연산, 직접 채취하는 건 물론 어부들에게 사들이기도 하는데요. 가공의 첫 번째 단계는 세척. 5시간 해감한 다슬기를 전용 기계에 넣고 20분 정도 돌려줍니다.
3: 조금 더 빼요. 조금만 더.
2: 기계 덕분에 세척 과정이 간편한데요. 다슬기를 옮기는 것도 기계의 도움을 받아 수월한데요. 이렇게 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군요.
1: 그전에는 뭐 이런 기계 없을 때는 손으로 다, 그전 세척기도 없었어요. 그냥 다 손으로 비비고, 뭐 손으로 다 들어서 날르고, 그리고 다 수작업이었었죠.
2: 일이 너무 고돼 방법을 찾다가 직접 기계까지 고안을 한 겁니다.
1: 요거는 3cm 이상, 1.5cm 이상.
2: 선별기 역시 비슷한 기계에서 착안해 만든 건데요. 선별해서 크기에 따라 가공이나 판매용으로 나뉩니다. 다슬기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물 공급은 필수. 표면이 마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물을 뿌려줘야 하는데요. 이것만큼은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일, 오랜 경험을 통해 감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슬기를 삶기 전에 30분 정도 먼저 물에 담가두는데요.
1: 이렇게 넣는 이유는 다슬기가 눈이 많이 나와야지 삶았을 때 빼기가 쉬워요.
2: 다슬기의 몸체가 밖으로 나온다 싶을 때 바로 뜨거운 물에 투하. 이 상태에서 3분 동안 저으면서 빠르게 삶아냅니다.
1: 다슬기에 있는 눈이라고 하면 까만 딱지가 있어요. 그게 잘 떨어져요.
2: 삶는 동안 계속 저어주는 이유도 그 때문인데요.
1: 이렇게 살짝 끓었잖아요.
4: 네. 이렇게 흙이 있을 때 기름이 적게 떠야 돼요.
1: 그리고 좋은 다슬기는 끓였을 때 물 색깔이 파란 색깔이 흰 색깔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품질이 좋은 다슬기.
2: 아, 정말 물이 파란색을 띠는군요.
1: 더. 빨리 줘야 돼. 거기야.
2: 하루에 삶아야 하는 다슬기 양만 400kg. 하지만 한 번에 삶을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어 물량을 맞추려면 같은 작업을 수없이 반복해야 하는데요. 거의 한나절은 걸립니다. 삶아낸 다슬기는 이대로 식히는데요. 다슬기를 삶기 시작하면 작업장 내부는 찜통으로 변신. 습도와 온도가 무시무시하게 올라갑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뚝뚝 떨어지고 숨이 툭툭 막히는데요.
1: 이러다 보면 뭐 땀나는 게 땀인지 뭐 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2: 폭염인 날씨에도 오히려 밖이 더 시원하다는군요.
0: 밤에 갔으면 많이 더우신가 봐요?
4: 네. 숨이 잘 안 터져가지고 많이 쉬어야네요.
2: 그렇게 쉬는 것도 잠시, 다시 일터로 복귀하는데요. 자신이 빠지면 그만큼 다른 작업자가 힘들다는 걸 알기에 힘을 내봅니다. 어느새 점심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작업자들에게는 뜨거운 작업장을 벗어나 쉴 수 있는 귀한 시간인데요.
5: 매일 조금밖에 안 되세요.
2: 땀을 너무 흘리니 입맛이 있을 리가 있나요?
6: 여름에는

0: 힘들죠.
1: 후배는 더 힘들어요. 더워서. 전쟁하는 것 같아, 전쟁. 저만 고생하나요? 다른 사람도 다 고생하는데. 나보다 더 힘든 일도 많이 하는데요, 뭐.
2: 곁에 동료들이 있기에 어려운 일을 함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가슬기 살을 갈라내는 일입니다. 이 작업이야말로 기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오로지 사람 손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데요. 이야, 가슬기 모양 그대로 깔끔하게 분리하는 실력, 대단한데요. 바늘 만들어가면 그야말로 백발백중입니다.
0: 원리가 뭐예요?
3: 손가락 빨리 돌리면 돼요.
0: 아, 손가락을?
3: 네네. 이렇게?
0: 아, 이걸 돌리고?
3: 네네네.
0: 아, 손가락 돌리고. 그리고 또 이쪽도 돌리지 않아요?
3: 이쪽 안 돌려요. 이거 아, 바늘만 돌리면 돼요. 네.
2: 제일 실력이 좋다는 작업자. 바늘 놓고 돌려주면 알맹이만 쏙 빠지는 게 봐도 봐도 신기합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도구도 좀 특이한데요.
4: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0: 이 바늘을요?
4: 네. 직접 세성님이 사장님 제주에서 직접 하신 거라서
5: 얘기하시는 건데.
0: 아, 이게 그 노하우예요?
5: 그러면 이런 거
4: 사장님이 아이디어예요.
5: 이거를 알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런 걸
4: 사장님이 아이디어예요.
5: 혼자 생각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2: 이 작업 도구 덕분에 일의 효율이 배는 높아졌다는데요. 잘 해내고 싶다는 일념으로 가공에 필요한 기계부터 작업 도구까지도 개발하게 된 겁니다. 보통 가슬기 알맹이 분리 작업은 3시간 정도 진행되는데요.
3: 허리 아파요.
0: 이게 앉아있으면 허리가 진짜 많이 아프겠네요.
3: 네, 허리 제일 아파요.
5: 잘했다.
2: 고된 일이라 작업량이 아닌 시간을 정해둔 겁니다.
5: 찾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안 하고 싶은데 이걸 찾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요즘 집에서 저걸 번거롭게 까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소량을 제한을 해놓고 파는데도 항상 모자라요.
2: 가슬기 살이야말로 작업자들의 정성과 시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가공 작업이 끝난 늦은 오후. 실시간에 작업장 한 켠을 파헤치기 시작하는데요. 뭘 하려는 건지 궁금합니다.
1: 신세진 사람들한테 좀 선물로 주기 위해서 전통 방식으로 가슬기 기름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됐어. 아니, 똑같이만 하면 돼. 김치똥 묻는 것 같죠?
2: 가슬기 기름은 가슬기를 달인 진액인데요. 이를 전통 방식으로 만들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먼저 항아리 하나는 묻어두고 다른 항아리 하나에 가슬기를 채워줍니다.
1: 천을 여기에다 대고 철사로 묶어주고 이 위에 밑에 있는 항아리와 위에 있는 항아리를 거꾸로 맞대서 놓는 거예요. 자꾸 조심해, 깨진다. 오케이, 다 됐다.
2: 항아리가 흔들리지 않게 철망으로 감싸주는데요. 그런 다음 황토로 항아리의 주변을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황토는 항아리가 깨지는 것도 방지하고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중요한 재료인데요.
1: 항아리가 보이면 안 돼.
5: 자, 기름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2: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재료가 왕겨입니다. 왕겨는 진액을 내기 위한 화력인데요.

0: 이 왕묘에 불을 붙여서 열을 내는 겁니다.
1: 이게 밑에서 타면은 쫙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채워주면 내려가고 채워주면 내려가고.
0: 3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도록 봐줘야 하는데요. 밤잠까지 설쳐가며 지켜봐야 합니다. 3일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항아리를 열어보는 날인데요.
1: 자, 들어서. 자, 한 시간 정도 또 식혀야 돼요. 이게 뜨거워서 그냥은 손 더여가지고 안 돼. 갑시다. 아유, 보자.
0: 우선 항아리를 감쌌던 황토부터 조심스레 벗겨냅니다.
1: 야, 아직까지 열기가 대단하다. 하나, 둘, 사살이야. 오우, 야.
0: 다슬기 껍데기는 그대로 아유. 위 항아리에 있고 알맹이의 진액만 아래로 빠진 겁니다.
1: 이 안에서 다슬기 그 진액들이 밑으로 똑똑 떨어지면서 이 바다는 게 이제 다슬기 기름이에요. 옛날 전통 방식이라고 하죠, 이게.
0: 다슬기 진액,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1: 괜찮네.
2: 잘 나왔어요?
1: 네.
0: 그야말로 만드는 사람의 정성과 시간이 담긴 보물입니다.
1: 다슬기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 건강식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깨끗하게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만큼 고객들이 드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뭐 바람입니다.

0: 남은 이거
1: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 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2: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 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2: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 프리드라이프 쿠쿠하세요. 쿠쿠
1: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 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2: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0: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원도 2만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이어서 한국 BM이 방송됩니다.

0: 약간 무른 조언.
1: 뼈를 갈아 넣었죠. 제 뼈는 이 집과 같이 있습니다.
2: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재벌이세요?
1: 반도체 회사에 그 주식이 있었거든요. 팔아서 벽돌 사고.
3: 옛날부터 하고 있었던 액세서리부터 할머니가 주신 것까지.
1: 주먹 운동하는 것처럼.
4: 차를 먼저 팔고 그 결혼 반지도.
5: 마지막에 소장님 돈도 빌리고.
4: 아직 빚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0: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 위기, 기후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2: 서울에서 강원도 인제까지 첩첩산중 험난한 산길을 매주 주말에 오르는 이가 있습니다.

0: 거의 뭐 한 17년, 20년 가까이 지금 이 길을 다니고 있습니다.
1: 팍팍한 도시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이 길 끝에 있답니다.
2: 어이! 보고 싶었지? 보고 싶었지?
3: 일주일 동안 뭐 돈 많이 벌었나 모르겠네.
2: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아이고.
4: 영팔이 동생이네.
2: 잘생겼다?
3: 예.
5: 잡고 봐, 빨리.
2: 와주게.
3: 와주기는 뭐 형이 꿔야 되지. 내가 재료 만든 거면서 다 만들었지. 형이 나머지는 형이 꿔야 되지.
4: 알았어.
1: 티격, 태격해도 오지게 좋답니다. 두 남자의 산골 낙원, 쌀이골로 초대합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라는 억두리가 있을 정도로 오지로 불리던 강원도 인제에서도 둠의 산골로 꼽히는 쌀이골.
2: 아, 날 수 있어.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들어서 가네, 영판이나?
5: 아유, 뭐, 산에 나는 다 그런 거지, 뭘.
1: 그만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죠.
6: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5: 벌통 보러 갑니다.
6: 아, 이런 데 벌통이 있어요?
5: 예. 저쪽에 벌통이 있어요.
6: 아, 이렇게 산 속이 깊은데?
5: 험하죠, 길이. 그러니까 이런 데 와야, 꿀이 많아. 그래서 이 벌도 이런 데서 해야지만이, 꿀이 많이 찬단 말이에요.
1: 산에서 홀로 생활 중인 영팔 씨의 주업이랍니다.
6: 한 달 만에 왔는데, 돌이 안 보여?
7: 돌이 안 보여?
6: 아니, 누가 훔쳐갔냐?
7: 훔쳐간 건 아닌데.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
1: 쉼 없이 벌통을 드나들던 벌들이 한 마리도 보이질 않습니다.
5: 벌이 없어.
1: 몇 년째 해마다 토종 꿀을 떠왔던 자리로 한 달 전만 해도 수천 마리 벌이 살던 벌통인데요.
6: 어우,
5: 벌이 하도 없네.
7: 이런 경우도 있구나.
5: 날씨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계속 비가 와가지고 그때 이제 도거를 한 것 같아. 아, 좀 아쉽네.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인데.
6: 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5: 이제 내려가야지. 내려가고 여기는 이제 원래는 이제 벌이 없어. 내년에 다시 이제 여기야 이제.
2: 아,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이 친구는 또 토종벌을 또 전문가시거든. 전문가인데 나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벌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는
1: 자연과 함께하는 일,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때가 있죠.
2: 예. 아이고, 진짜 1년 농사인데 답답하다.
5: 덮어가지고 내년을 기약해야지 뭐. 방법 있습니까?
2: 이게 무슨 뭐 천리 행군도 하고 뭐 옛날에 아이고. 생각하면서
5: 그럴 수도 있고 뭐 저럴 수도 있고 뭐.
2: 그렇지. 인생사가 뭐 다 그렇지 뭐.
1: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것도 산골의 삶.
6: 제발 여기는 벌이 있어야 될 텐데.
2: 비나이다.
1: 다른 곳에 설치해둔 벌통을 확인하러 갑니다.
5: 또 벌통.
2: 아, 벌 있나?
5: 와, 있네.
2: 오, 다행이다. 오,
5: 기도발이 먹혔는가 봐.
1: 벌통을 드나들면서 산속 곳곳에서 부지런히 꿀을 따 나르는 벌들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네요.
2: 우와, 벌이 막 벌떼같이 막 날아나네.
5: 아, 가라.
2: 나는 써야 돼. 근데 동생은 벌 쏘이는 게 일상이라 갖고 제 친구는 안 쓰고 그냥 맨몸으로 해요. 맨몸으로 벌을 만져. 부러워. 무서워. 난.
5: 어우, 집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오리지널 토종벌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키우시던 재래벌. 지금 이런 벌이 많이 귀해요.

0: 한 10년 전에 낭충봉화 부패병이라는 병이 생겨가지고 이 진짜 좋은 토종벌들이 다 전멸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 그치 이제 깊은 산골 이런 데서만 이제 이게 이제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1: 봄철 벌통을 설치한 후 늦가을 꿀을 뜰 때까지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와서 벌통을 청소해 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요.
2: 벌 스스로가 자기가 또 이렇게 청소를 한다고 니 안 그랬어? 그때?
0: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이거 청소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청소를 안 해주고 이 습기가 이렇게 차면은 바이러스가 증식을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항상 건조하게 이렇게 청소를 해줘야 돼.
3: 어우, 야, 진짜 무겁다. 이거 꿀 진짜 많이 들었네.
2: 벌이 꿀이 많이 들었는지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한번
0: 들어봐, 그래.
2: 한번 보자.
0: 그 소리하고 밑에 소리하고
2: 소리가 여기는 좀 비어있는 것 같고 여기는 꽉 찼네. 여기, 그래. 여기는 틀리네.
0: 소리가 툭툭하지.
2: 아, 소리가 틀리네.
0: 그럼.
1: 그런데 두 분은 어떤 사이이기에 주말마다 이렇게 함께하는 걸까요?
0: 우리 같이 옛날에 이제 서울서 사업을 같이 했어.
2: 사업을 공동으로 했는 건 아니고
0: 경쟁업체. 경쟁업체 있었는데 친하게 지내고 형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는 내가 이제 여기 와 있는 거 보고 자기도 이제 탐이 나가지고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2: 더 친하게 지내는 지가 거의 20년 다 돼가니까.
1: 인제에서 군 시절을 보낸 영팔 씨가 그 시절 찜해둔 곳이 쌀이골. 자연과 함께 사는 것이 그의 꿈이었답니다.
2: 수고했다.
0: 뭐 수고는 뭐 수고요. 네? 자, 뭐 다 그런 거지.
2: 자, 세수나 하고.
4: 아우, 시원해.
2: 시원하다.
4: 이 맛이야, 이 맛.
2: 바로 이거야. 물 그냥 드셔도 돼요?
4: 네. 이 맛 좋은 물, 깨끗한 물인데, 뭐, 계곡물이야, 여기.
2: 우리 동생은 이 물을 먹어요. 네. 근데 나는 안 먹어.
5: 왜요? 네? 왜 안 드세요?
0: 모르지 뭐 왜 안 먹는지 난 참 신기하지 그게
2: 그냥 먹기가 싫어요.
0: 우리 집필도 저기 이물 가지고 밥 해먹고 저 도로에서 텐트 치고 집사람하고 둘이서 텐트 치고 전기도 없었으니까 그때는
1: 벌목 허가를 받고 1년에 걸쳐 서울에서 주말마다 오가며 직접 집을 지었답니다. 집 지을 때부터 한 번씩 오가던 진식 씨가 3년 후 바로 아래 집을 지어 이웃이 됐고요. 이후 영팔 씨는 차근차근 사업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7년 전 완전히 쌀이골로 들어왔다는데요.
6: 선생님, 뭐 준비하신대요?
0: 부침개!
1: 자연과 친해지며 오랜 시간 준비한 덕에 산골살이가 수월했죠.

0: 나 보조야, 보조.
1: 보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0: 도와줄게야겠네.
1: 도와주기는 뭐 형이 꿔야 되지. 내가 재료 만든 거면 다 만들었지. 형이 나머지는 형이 꿔야 되지.
0: 알았어.
2: 여전히 서울에서 사업을 하며 오가는 진식 씨. 요리는 아직 적응 중.
0: 아, 형. 아니지만.
1: 뭐 하는 게 형 괜찮다, 진짜. 아, 예.
0: 그래도 내가 먹는 거는 내가 잘 먹어주는데 이런 거 하는 거는 우리 동생이 참 잘해.
1: 좋다.
2: 직접 키운 채소로 노릇노릇 바삭바삭 구워낸 부침개. 진수성찬 부럽지 않다죠?
0: 짜고 나냐? 신심만 먹다. 누가 먹었지?
1: 아우, 응? 맛있겠나? 아우, 진짜 맛있다.
2: 지상 소요를 막아선 고요한 산골의 소소한 일상, 그 시간만으로도 꿀맛이랍니다.
1: 아, 여기 살게 된 그 가장 큰 결심이 뭐냐면은 서울서 사업하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거 막 연말 되면 월말 되고 그럼 막 결제해야 되고 뭐 돈 만들어야 되고
3: 여기 딱 오면 이틀 3일은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힐링해서 이제 다시

0: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루를 또 월요일부터 또 이렇게 새로 시작을 하면 또 새로운 힘이 생기더라고, 저는.
1: 나에게 주는 위로이자 기쁨이었던 산골 생활. 누구보다 지지해 준게 부인들이었다죠.
2: 수박이 봐, 주렁주렁 달렸잖아.
3: 몇개 있네? 요것도 좀 익었는데 이게 제일 낫겠지? 큰 놈이 낫잖아, 이왕이면.
2: 보자.
3: 큰거 따자.
2: 형 따봐.
3: 자, 와.
4: 자른다. 우와.
2: 어우. 어우, 잘 익었다, 이거. 잘 익었겠다.
3: 확실해?
2: 어, 확실해.
1: 수박까지 챙겨 들고 두 사람이 향한 곳은
2: 집 앞에 뭐 이런 데 어딨어?
3: 계곡 진짜 여기 진짜 뭐 수박 따위 먹고 여기 발 담그고
2: 아유
3: 정상체마다야
2: 풍선이 안 불었다니까
3: 어디 내려와
1: 해발 650m 골 깊은 골짜기에 자리한 집앞 계곡 식수로도 사용할 만큼 맑은 물이 흐르죠.
2: 야,
3: 완성이야. 예.
2: 그리고 시원하다.
3: 시원하다.
2: 자, 너는
3: 예쁘냐?
2: 야.
1: 백발이 성성해도 이 순간만큼은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3: 두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동생은 혼자 있으면 사실 외롭잖아요.
2: 편하지. 나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 보면 것도 얼굴 보면 것도 반갑고 같이 뭐 또 뭐 이런 것도 같이 먹고 얼마나 좋아. 그런 맛에 세상 사는 거지.
1: 차가운 계곡물에 담가둔 수박 맛도 함께 봐야죠.
2: 야, 이거 봐라 이거.
3: 한번 먹어보자.
2: 자,
3: 하나 먼저.
2: 간다.
1: 인적 드문 산골 오지에서 함께할 수 있는 벗이 있다는 건 큰 버팀목입니다.
2: 아유, 김장배추 모종이요.
3: 와, 뭐 터자 닦아놨네.
2: 밥그릇 잘 만들어 놨지.
3: 그렇지. 와.
2: 형이 이거 따라오면서 심어라. 내가 이거 뿌려 놓을 테니까. 이렇게.
1: 농사는 이곳에 오고 처음 지어 보았다는 도시 남자 진식 씨.
3: 니나 너 니를 일이야 니를 일이야 니나 너 벌 쌓아줬다. 벌나비가 요리조리 펄펄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2: 얼싸 좋다.
1: 저절로 노래가 나올 만큼 노동이 즐거울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죠.
3: 이게 배추를 심어 보면 이게 내가 했는 길이 살았어. 나중에 이렇게 또 김장 배추가 됐어. 또 이렇게 내가 김장 김치를 담아 먹고 하는 게 이게 너무 좋고 즐거워요.
1: 오늘 심는 작물이 일주일 후엔 얼마나 자랐을지 그 기대감으로 주말마다 이 먼 길을 힘든 줄 모르고 다녔다죠.
2: 요거 맛있게 생겼다. 요거 먹자.
3: 와, 이게 여름 배추입니다. 맛있어? 같이 먹겠습니다. 와, 잘 익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지금 물레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오이, 이거 참 맛있어요.
2: 고기만 뜯으면 되는데 뭘 두 봉씩이나 뜯어가지고 온 거요?
3: 아이, 지금 먹어.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대. 아.
5: 인사는 다 지은 것 같아요?
2: 달죠. 이제는 잘해.
3: 벌써.
2: 어휴, 세월이 하면 몇 년인데.
3: 10년이
2: 10년이 벌써. 넘었는데. 이 정도는 다 해야지.
1: 웬만한 채소는 다 직접 키워 먹을 만큼 농사꾼 다 됐다네요.
3: 맛있겠다.
1: 넘치는 채소.

0: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보고 배워봐가지고 내가 여기서 해 먹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진짜 맛있어 이거 여기 해놔놓으면.
1: 오이. 자, 먹어보자.
2: 단단하면서도 만족도 최고인 별미라죠.
3: 바로 이 맛이야.
1: 아, 맛있게지 말으라니까.
3: 내가 말을 쉽게 하지 내가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네가 말하는 동안에.
1: 빨리 먹어. 아, 우리라고 맨날 좋을 수는 없지. 지지고 볶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자고려면 또 형 밥 먹으러 와라 그거 또 뭐 야 밥 먹으러 와라 그거 뭐 그러면 또 그냥 또 돌아서는 거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2: 나를 위한 아담 한 집 한 채와 마음 나눌 사람이 있으니 더 바랄 게 없습니다.
4: 자, 봐요. 저 한자가 파란 빛이잖아. 이 꽃을 봐요. 꽃이 얼마나 예쁜가.
5: 그래, 그래. 행복이지.
4: 이게 맥주의 맛을 좌우하는 거. 이거 한번 하나씩 그래. 맛을 보세요. 식혜 같은 향만 났었는데 이제 맥주 향이 납니다. 이 호비 들어가면서
6: 쉬는 시간이잖아요. 최고죠. 땀 흘리고 나서 개봉 최고. 이야.
7: 상담을 요구해 가볍고 튼튼한 여행용 캐리어 2종 증정.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로 상담만 받아도 여행용 캐리어 2종 증정.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DB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8: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8: 됩니다.
12: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8: 되고요.
13: 지병이 있어도?
8: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4: 수술비도 된다고요?
8: 됩니다.
15: 암 치료비도?
8: 됩니다.
13: 진단비도요?
8: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8: 네, 됩니다.
16: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3: 입원 첫날부터?
8: 됩니다.
16: 1인실에 입원해도?
8: 됩니다.
17: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8: 되고 말고요.
13: 감기로 입원해도요?
8: 돼요.
18: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8: 되죠.
11: 디스크로 수술해도?
8: 물론 됩니다.
16: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이어서 지식채널 2가 방송됩니다.

0: 여기가 구포에 한 400년 됐어요.
1: 즐겁잖아요.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2: 여기 영차!
3: 여기 영차!
4: 낙동강 1300리가 전체가 다 오거든요.
5: 말은 이 말이야.
6: 왜요?
5: 빨리빨리 움직여. 이래가지고 작업 못해.
7: 다시 요 낙동강에 모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한 우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8: 요즘 우리 집인데
9: 그때가 그립네.
0: 그립지.
8: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하고 맨날 빨가 벗고 수영하고

0: 오늘부터 이어지는 열세강은 조금 긴장하며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어렵기로 악명 높은 해겔 시리즈가 시작되거든요.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스펙트럼으로 해겔을 연구해온 클라우스 피베크 교수가 해겔 철학의 핵심을 풀어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해겔을 공부해야 한다고 외치죠.
1: Philosophieren heißt frei denken und frei leben zu lernen. Zurück zu Hegel und lesen Sie Hegel.
0: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고! 무엇이 궁금한가요?
1: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0: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2: 11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3: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4: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요, 27년차 성우이자 스피치 디렉터 장은숙입니다. 어? 어디선가 제 목소리를 들어보신 것 같다고요? 오늘의 재료는요, 파 한 단, 당근 한 개, 감자 한 개 준비해 주세요. 다음을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5: 친구들 안녕, 반가워. 나는 뚜뚜라고 해.
4: 그리고 요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치티니핑에서는요,
5: 뭐야, 뭐야, 뭐야핑.
4: 네, 모야핑을 연기하고 있어요. 앞서 저를 27년차 성우이자 스피치 디렉터라고 소개했는데요. 성우들은요,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해요. 그래서 말하기를 어떻게 바꾸면 이미지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EBS 평생학교 8번의 강의를 통해서요, 어떤 자리에서도 말 잘하는 법, 떨지 않고 말하는 법 등 제가 그간 쌓아온 비법들을 아낌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말을 해야 하는데 덜덜 떨리고 앞이 하얘져서 얼어버린 경험 있으세요? 저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요, 제일 먼저 해결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바로 떨지 않고 말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거나 큰 행사 진행을 할 때는요, 떨려요. 어떻게 하면 떨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요, 이 떨리는 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우, 그게 뭐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떨지 않아야 해 하면 더 떨려요. 아, 내가 지금 떨리는구나. 뭐 내가 떨리는 거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마음이 우선 편안해져요. 그리고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더라? 하고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해보시면 됩니다. 긴장을 푸는 방법에는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우선 마음을 풀어야 돼요. 두 번째, 몸을 풀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얼굴을 풀면 됩니다. 자, 마음의 긴장을 푸는 방법은요, 바로 호흡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불안할 때 숨을 어떻게 쉬죠? 이렇게 가쁜 숨을 쉬죠. 또 마음이 편안할 때는 어떻게 쉬죠? 편하다. 그래요. 이렇게 천천히 숨을 쉬어요. 자, 반대로 숨을 바꾸면 마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연기자들이요, 갑자기 긴박한 상황을 연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아직 마음이 긴박하지가 않잖아요. 이럴 때는 호흡을 바꾸고, 긴박한 호흡으로 바꾸고 촬영에 들어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떨릴 때 긴장돼서 가빠진 숨을 의도적으로 천천히 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요, 나 지금 마음이 편한가 봐 하고 속아서 떨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떨릴 때 뭐라고 하죠, 다들? 맞아요. 심호흡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심호흡도 잘 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하는 거예요. 보통 심호흡을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긴장했을 때 들숨이 길어지면 이 몸통이 경직된 상태라서 횡격막이 원래 아래로 내려가면서 호흡이 들어가야 되는데 횡격막은 안 내려가고 오히려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고 가슴이 과하게 부풀어 올라요. 그럼 몸이 이완이 안 되겠죠. 오히려 몸이 더 경직이 돼요. 이때는 날숨부터 하면 좋습니다. 후 하면 몸에 있던 숨이 다 나가

하면서 어깨도 내려가고 횡격막은 어떻게 되죠? 올라오죠. 그리고 팔은 쪼그라들어요. 이러다가 중력에 의해서 들숨에서 저절로 횡격막이 쓱 내려가면서 편안하게 숨이 몸 안으로 차곡차곡 들어가서 복식 호흡, 즉 심호흡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말해야 하는 순간이 갑자기 오기도 하죠. 맞아요. 이럴 때는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이럴 수 없죠. 네. 이럴 때티안 나게 하는 심호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복한 한숨을 쉬는 거예요. 한숨도 들숨보다 날숨이 긴 아주 좋은 호흡법인데요. 한숨을 사람들 앞에서 하면 어때요? 아유, 이미지가 좋지 않죠? 어른들이 막 복달아 난다, 막 그래요. 그래서 행복한 한숨으로 바꿔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아,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또는요, 아,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처럼 하는 거예요. 이 행복한 한숨에는요, 몸을 이완하는 것 외에도 한 가지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아, 다음 시간에 배울 우리의 목소리를 멋지게 만들어주는 에코 기능을 하는 연구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들어올리는 효과도 있어요. 아, 행복해 하면서 연구개가 올라가요. 그러면 소리가 좋아집니다. 목소리가 에코 기능을 하면서 울려 나오게 돼요. 아, 이 내용은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로 몸풀기를 알아보겠습니다. 긴장을 하면 소리가 덜덜 떨리면서 염소 소리가 되죠? 왜 그러죠? 바로 몸이 움츠러들고 경직돼서 소리가 안 나와서 그래요. 이럴 때 추는 춤이 있습니다. 바로 어깨덜렁 춤이에요. 개업하는 식당 앞에 있는 바람 인형 본적 있으세요? 맞아요. 그 인형처럼 팔을 덜렁덜렁 거리면서 춤을 추는 건데요. 우선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려 서고요. 팔을 축 늘어뜨리고 몸을 이렇게 돌려서 팔이 덜렁덜렁 거리게 하는 겁니다. 이 팔이 잘 흐느적거리려면요. 하체가 안정적으로 고정돼 있어야 해요. 그리고 목도 이완이 돼야 하는데요. 내 머리가 공이다 생각하고 이 공이 물에 둥둥 떠 있다고 상상하며 이 머리가 가벼워지면서 목이 이완이 돼요. 이런 방법은요. 하체를 단단하게 고정하고 팔, 어깨, 목은 잘 이완하게 돼서 안정되고 편안한 목소리를 만드는 좋은 자세를 만들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얼굴 풀기입니다. 긴장을 풀고 발음을 좋게 하는 얼굴 마사지 그리고 입풀기 3총사를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얼굴 마사지부터 한번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두 손입니다. 우선요, 흉쇄 유돌근, 이 목빗근이라고도 하는 이 목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손을 꼬집는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네. 자, 이쪽도요. 이렇게. 너무 꽉꽉 누르지 마시고요. 시원해 하면서 막 꽉꽉 누르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부드럽게, 적당히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자, 이번엔 턱 아랫부분을 마사지할 건데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눌러보면 처음엔 말랑한 살이 있고 그 속으로 근육이 있어요. 이 안쪽에. 맞아요. 여기. 아, 여기.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서 마사지합니다. 자, 다음은 사각턱을 만드는 이 부분을 마사지할 건데요. 여기를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동그랗게 돌리면서 꾹 눌러주세요. 어우, 시원해요. 갑자기 귀까지 시원해집니다. 네. 자, 다음은 광대뼈 아랫부분을 여기를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턱이 잘 분리되게 하는 거예요. 이 턱은요, 두개골 윗부분과 분리돼서 덜렁덜렁 잘 움직여야 하는데요. 우리가 오랜 시간 입을 꾹 다물고 있다 보니까 턱을 움직이는 근육들이 경직돼서 잘 벌어지지 않게 돼요. 문제는요, 발음을 잘하려면 입이 잘 벌어져야 하는데 이턱 근육이 경직된 상태에서는 발음을 정확하게 할수 없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요, 이 턱이 잘 열려야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소리도 부드럽게 나와요. 턱이 이렇게 몰려있으면 안녕하세요, 장한숙입니다. 이렇게 힘이 들어가요. 근데 얘가 열리면

그러면 안녕하세요, 장은숙입니다. 이렇게 편안한 소리가 나오죠. 자, 다음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갑자기 막 얼굴 마사지를 하고 있을 순 없죠. 말하기 전에. 그래서 간단하게 입을 푸는 방법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입 풀기 3총사입니다. 입을 푸는 훈련 첫 번째. 입술을 푸는 거예요. 하면서 입술이 부르르 떨리게 하는 건데요. 이때 입술에 힘이 들어가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종종 입을 양옆으로 강하게 당기고 미소를 띠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 미소는 좋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잘안 돼요. 부, 선생님 안 되는데요. 부, 이러세요. 이럴 때는 오립처럼 앞으로 쭉 내밀고 해야 잘 돼요. 그래도 안될 때는 양 검지를 입술 양끝 볼의 세로로 이렇게 붙이고요. 입이 양옆으로 벌어지지 못하게 딱 막고 하면 잘 됩니다. 잘 되죠? 네. 다음은 혀뿌리를 이완하고 혀끝의 감각을 살리는 훈련이에요. 좀 전에 입술 푸는 거하고 똑같은데요. 르르르 하면서 이번에는 혀끝을 진동하는 거예요. 르르르르 이렇게요. 앞에 입술 푸는 훈련이랑 비슷하죠? 근데 입술이 진동하면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대신에 혀가 진동하면서 공기가 으르르르 빠져나가는 거예요. 으르르 잘 못하실 때는 제가 흐르르르 해보세요 해요. 그러면 흐르르르 하면서 저절로 이 소리가 납니다. 자, 마지막은 턱, 입술, 혀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웜업하는 훈련이에요. 우리 어릴 때 시계는 아침부터 하는 노래. 아, 아시죠? 네네, 많이 불렀죠? 이 똑딱을 혀끝을 튕겨서 소리내는 거예요. 입모양은 똑딱이니까 오, 아를 반복하면서 똑에서는 입을 모으고 턱을 내리고, 딱에서는 입을 벌리고 턱을 내립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혀끝을 강하게 튕겨서 혀의 감각을 깨우고요. 동시에 입술과 턱을 움직여서 입이 전체적으로 풀리게 하는 거죠. 우리가 차분히 있다가 말을 하면 더잘될것 같죠? 아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몸이 갑작스럽게 정적인 상태에서 동적인 자세로 바뀌면서 몸에 무리가 와요. 그러면 안 좋은 긴장들이 생겨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입풀기 3총사를 하면요. 무의식 중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말을 하지 않고 몸의 기운이 경쾌한 템포로 막 맞춰져요. 이렇게요. 그래서 말의 시작이 자연스럽고 순조로워지죠. 그뿐만 아니라 이 경쾌하고 단순한 소리가 우리의 떨리는 마음도 편안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어떤 자리에서도 말 잘하는 실전 훈련법 첫 번째 시간으로 긴장을 푸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말하기에서 이 떨림만 없어도 반 이상 성공한 거예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오늘 이미 반을 해내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성우처럼 멋지게 바꿔드릴게요. 벌써 궁금하시죠? 자, 어깨덜렁 춤을 추면서 기다려주세요.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 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 위기, 기후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테니스와 함께한 지 올해로 20년이 된 전 테니스 선수, 현재는 테니스 강사로 일하고 있는 하이라입니다. 1강부터 8강까지 테니스의 기본 룰과 테니스에 대한 매너, 기본 자세, 그리고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기술 등 테니스에 관련된 전반적인 기초 지식을 8강에 걸쳐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8강까지 저와 함께 하시면서 테니스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많은 시청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테니스에 대한 매력을 먼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시간에는 테니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테니스에 대한 매력을 알려드리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테니스에 대한 매력이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테니스는 사람들과 즐길 수 있는 건강하고 아주 활동적인 교감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건요. 넓은 코트 위에서 짧은 시간 동안 내가 휘두르는 라켓과 공으로 게임의 승패를 정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저는 정말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많은 분들이 테니스를 처음 접하실 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몇 가지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준비물은 어떤 게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으세요. 제가 생각할 때 테니스에 이제 처음 입문하여서 배우실 때는 큰 준비물이 바로 없으신데요. 저 하나만 딱 꼽자고 하신다면 바로 신발을 꼽고 싶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동을 할 때 신는 러닝화 같은 경우는 앞으로만 달릴 수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이제 양옆으로 움직이는 테니스에 비해서 이제 부상의 위험이 큰데요. 저는 그래서 테니스화를 꼭 한번 준비하셔서 처음 배우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스니커즈 같이 딱딱한 운동을 신고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당연히 처음에는 가능하시지만 야외 코트로 나가시거나 상대방과 랠리가 가능한 시점에서는 꼭 테니스화를 하나 정도는 구비해 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달리기가 빠르거나 많이 뛰고 잘 뛰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닐까요? 그런 질문이 있으세요. 테니스는 이제 물론 달리기가 빠르고 다리가 정말 잘 뛸 수 있다면 너무 좋지만요. 하지만 간소화된 스텝만으로도 제자리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해외 선수들 경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해외 테니스 선수들은 이제 역동적이고 아주 화려한 스윙을 많이 구사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겁을 먹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실제로 선수가 아닌 50대, 60대 시니어분들도 테니스를 정말 많이 즐기시는데요. 간소화된 스텝, 작은 스텝으로도 충분히 공을 치고 게임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BS 평생학교를 좋아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지금부터 테니스를 한국에 저와 배워볼까요? 자, 테니스를 배우기 위해선 기본적

게임의 룰을 익히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자, 테니스란 테니스 공을 이용하여 넓은 코트 위에서 네트를 사이에 두고 라켓으로 공을 주고받는 스포츠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코트가 넓기 때문에 그만큼 공을 보낼 수 있는 구역도 정말 많은데요. 1대1로 한 코트를 다 쓰는 포지션이 단식, 2대2로 코트를 같이 쓰는 포지션이 바로 복식입니다. 단식과 복식은 진행할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브는 한 자리에서 한 번, 대각선으로만 넣을 수 있으며, 포인트가 끝나면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여 새로운 서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라인이라고 하는 라인까지 공을 넣어야지 인정이 되어 플레이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또한 상대방과 나 혹은 또 팀과 한 번씩 순서를 꼭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셔야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게임 진행 중에 바운드, 즉 공이 바닥에 떨어지는 거는 딱한 번만 가능하세요. 두번 이상 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포인트를 실점하기 때문에 딱한번 혹은 바운드가 없이 공을 치시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식과 복식에 또 코트 사용법이 하나 다른데요. 단식 게임은 단식 라인이라고 표시하는 라인까지만 코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복식은 복식 라인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코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조금이라도 라인에 공이 닿았다면 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공을 잘 보고 치시는 게 정말 중요하시겠죠? 테니스는 복식과 단식, 서브를 넣고 진행이 된 이후부터는 횟수 상관없이 마음대로 원하는 곳에 공을 치고 보낼 수 있는 점이 정말 큰 메리트인데요. 단식을 할땐 혼자 플레이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에 넣어 점수를 얻게 되며 그만큼 큰 만족감을 느끼고, 복식은 내 파트너와 전술을 짜서 작전이 잘 먹혀 점수를 따게 된다면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이 두 배로 느껴지시겠죠? 다음은 포인트를 알려드릴 텐데요. 포인트를 정말 많이들 어려워하시고 헷갈려하세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처음 배우면서 정말 어려웠던 게 포인트였는데요. 제가 조금 쉽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다른 스포츠와 다르게 테니스는 포인트를 부르는 점수 명칭이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테니스 스코어의 가장 작은 단위는 포인트인데요. 내 포인트를 득점하면 한 개의 게임을 가져갈 수 있고, 여섯 게임을 이기면 한 개의 세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0점을 love, 1점을 50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고요. 2점은 30, 3점은 40라고 부르며 점수가 같을 때는 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양 선수가 모두 3점의 포인트를 획득한 경우에는 듀스라고 하며, 먼저 두 포인트를 연속으로 득점하시는 분이 게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연속으로 득점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듀스해서 게임을 진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음으로 게임을 시작할 때 필요한 기본 매너도 한번 같이 볼까요? 테니스는 게임을 시작하기 전다 같이 모여 꼭 인사를 진행한 뒤 시작하는데요. 이때 인사 방식은 악수, 라켓 터치 등 상대방과 편한 방법으로 인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서로에게 예의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게임 시작 전에는 다 같이 모여 인사하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이용하여 서브권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서브권이 결정된 후 햇빛이 강한 야회라면 가위바위보를 진 팀이 코트 선택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꼭 알려드리고 싶은 매너가 하나 있는데요. 테니스를 직접 플레이하시는 분들도 많이 헷갈려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매너예요. 게임이 플레이되고 서브를 실수하여 더블포트로 상대방에게 점수를 딸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화이팅을 외치지 않는 것인데요. 이건 기본 매너로 상대방에게 예의를 차려주는 것이므로 아무리 좋은 포인트를 땄다고 해도 더블포트 했을 때는 그냥 가볍게 팀과 박수 정도 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내가 친 공이 상대방 몸에 맞는다면 화이팅보다는 바로 사과를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요. 야구공처럼 딱딱하지 않다고 해도 몸에 맞으면 너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사과해주시는 게 정말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를 맞고 공이 굴러떨어졌을 때 상대방 코트로 이제 득점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도 화이팅을 하지 않고 먼저 사과를 해주시는 게 기본 매너입니다. 지금까지 테니스 경기 룰과 매너에 대해서 핵심만 쏙쏙 골라서 알려드려 봤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게한 가지 빠졌죠? 바로 테니스 라켓입니다. 테니스는 라켓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라켓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계세요. 이제 테니스를 시작하는데 어떤 라켓을 구매하는 게 좋을까요? 라켓을 처음부터 가지고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은 분들이 해주시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저는 라켓을 얼마 안된 시점이라면 구매하시지 않고 하시는 게 좋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배우는 테니스장에 가시면 기본 라켓이 많이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활용하여 라켓에 적응을 조금 한뒤 실력을 끌어올려 나중에 나의 스타일이 정해졌을 때 그때 담당 선생님과 이야기하셔 라켓을 고르는 게 정말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라켓은 브랜드마다 모양이나 색이 다 다르고 또 같은 브랜드에서 나왔더라도 라켓의 라인에 따라서 라켓의 느낌이 정말 천차만별로 나뉘고 있어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테니스 연습을 확실히 하신 후 자신의 스타일이 정해졌을 때 그때 조금 시간이 지난 뒤 라켓을 구매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테니스 스포츠 매력은 무엇인지 테니스를 시작하기에 앞서 꼭 알아야 할 준비물과 기본 룰, 매너 등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2강에서는 그립, 그러니까 라켓을 잡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그립의 종류와 함께 그립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서양어 화가 최보윤입니다. 저는 10년 넘게 한국과 독일에서 작가 활동을 하면서 운이 좋게도 많은 그림을 접해보고 많은 그림을 또 그려보게 되었었어요. 그러면서 아크릴 물감의 그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보고 그려볼 아크릴 물감은 1950년대, 즉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물감입니다. 그래서인지 유화의 장점과 수채화의 장점 두 가지 모두를 반영하고 만들어졌습니다. 유화가 가장 처음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수채화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아크릴이 만들어진 거예요. 유화 물감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고흐 그림을 보면 그 질감 표현이 많이 두드러져 있고 발색이 좋은 걸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발색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름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실 때 휘발성 냄새가 좀 나고 또 기름이 마르는데 오래 걸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아까 설명한 앞쪽의 수채화 물감은 또 빠르게 마르는 특징이 있고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그리고 나면 수정이 어렵고 물감이 마른 후에는 덧칠하게 되면은 붓터치가 남게 돼서 말끔한 표현이 어려워요. 제가 수채화로 먼저 핑크 해변을 그려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라데이션을 표현해서 수채화를 그렸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유화 보시면 유화는 여기 자세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질감 표현이 가능해요. 수채화 같은 경우는 판판하게 물을 흡수해서 종이가 그리기 때문에 질감 표현이 어렵지만 유화는 이렇게 터치가 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파랑색 같은 배경 위에 흰색을 올리면서 또렷하게 그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아크릴은 이두 가지의 장점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을 제외시키고 우선 수채화처럼 물로 희석해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물을 적게 사용하면 또 유화처럼 그릴 수 있어요. 유화처럼 그리면 이렇게 거친 붓의 형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을 많이 쓰면 수채화처럼 이렇게 투명한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채화보다 건조 시간이 느리고 유화보다는 빠른, 즉 1, 2분 정도의 건조 시간을 가지고 있어 수정이 쉽고 마르기 전에 다른 색을 겹쳐칠하면서 그라데이션 표현이 가능합니다. 특히 흰색 물감을 사용해서 수정이 가능한데요. 보시면 아크릴 물감도 유화처럼 위에다가 덮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틀려도 걱정 없는

없는 아크릴 그림 강의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림을 시작하기 전에 아크릴 그림을 위한 재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메인인 아크릴 물감입니다. 제가 24색으로 준비했는데요. 24색으로 준비한 이유는 초보자분들 오늘 수업을 하기 때문이에요. 초보자분들이 그림을 그리실 때 조색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12색이 많이 팔고 있지만 12색보다는 제가 24색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색을 더 간단하게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붓입니다. 저희가 가장 요번 강의에서 많이 쓸 거는 둥근 붓하고 납작 붓인데요. 여기 보시면 둥근 붓은 이렇게 원이 동그랗게 되어 있고 위쪽이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납작붓은 이쪽이 이렇게 납작하게 눌려 있죠? 납작하게 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거 이제 두 개를 준비했고요. 그 외에 시중에 가시면 이렇게 둥근 납작붓이 있어요. 요것도 아크릴붓으로 많이 팔기는 하는데 저희는 사용하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조금 고급자분들이 쓰시는 게좀더 유용해서 저희는 오늘은 둥근 붓과 납작붓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물통하고 걸레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물 사용해야 되니까 물 담아놓은 물통, 그리고 이제 붓에 묻어있는 물을 조절하기 위해서 걸레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 시간은 간단한 엽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식물을 이렇게 중앙에 작게 그리는 건데요. 이 그림은 나중에 식물 그림 엽서로 쓰기도 굉장히 좋아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그림을 같이 그리면서 나만의 엽서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릴 종이가 필요하죠. 종이 같은 경우는 300g 이상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300g 이상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보통 종이 위에 물 흘려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이제 종이에 물이 마르면서 종이가 짜글짜글하게 쪼그라드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종이가 두꺼운 게 중요해요. 두꺼운 거를 근데 가서 구매하시려고 하는데 어떤 게 두꺼운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보통 보시면 종이 위에 그람 수가 적혀 있어요. 300g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300g이면, 아, 이 정도면 두터운 종이구나. 이렇게 인식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300g 종이 준비하시고요. 스케치를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매직펜을 준비했거든요. 그림의 중앙에 먼저 화분을 그려줄 거예요.

그려줍니다. 이제 물감을 이용해서 식물을 그려볼 건데요. 저희 필요한 색이 청록색, 노란색, 흰색입니다. 여기 보시면 물감을 짤 종이 팔레트를 준비했어요. 제가 종이 팔레트를 준비한 이유는 아크릴 물감은 짜고 나서 굳으면 다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수채화 물감 같은 경우에는 다시 물을 묻히면 녹아서 사용할 수 있지만 유화 물감도 건조가 느리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천천히 사용할 수 있어요. 아크릴 물감을 짜고 나서 굳으면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쓰시고 그냥 버리는 걸로. 너무 종이 팔레트 사는 게 귀찮다 하시면은 그냥 집에 있는 비닐 편한 거 그냥 쓰시다가 버리시면 돼요. 제가 이제 우선 물감을 쪄볼게요. 보시면 여기는 초록색, 청록색 하나만 짜놓고요. 그 다음에 청록색하고 노란색, 그 밑에 청록색, 노란색, 흰색 이렇게 섞었습니다. 이렇게 조색하면 무슨 색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청록색은 하실 필요 없고, 노란색. 밝아졌죠? 연두색에 가깝게 되는 걸볼수 있어요. 저희가 사용할 색세 가지입니다. 이세 가지를 이용해서 작은 식물을 그릴 건데요.

저는 지금 이렇게 세 개를 보여드리기, 색을 비교하기 위해서 세 개를 한 번에 만들어 놨지만, 이게 물감이 금방 말라요. 그래서 그리다 보면은, 다음에 필요한 색이 말라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그 필요한 색, 그때그때마다 만들어서 쓰시는 게좀더 용이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한번 그려볼 건데, 새 붓에 물을 붙이시고, 적당히 걸레로 닦아서, 이 붓이 그냥 좀 부드럽다? 요 정도 느낌만 되게 준비를 해주세요. 처음에 청록색을 묻히시고,

사원형을 그리실 때 화분보다는 좀 넓게, 식물이 화분보다는 커야지 예쁘거든요. 좀 화분보다 크게 그려지게. 이 말은 이 화분보다 커진다는 뜻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모양이 커지게 넓게 그려줍니다. 어느 정도 몇개 찍었다고 생각하시면 그 다음 색깔로 넘어갈게요. 여기 저기에 점을 타원형 찍어주세요. 물감이 모자르면 다시 붓에서 보충해서 마지막으로 밝은 색으로 한번더 그려보겠습니다. 바깥쪽으로 갈수록은 새순이기 때문에 이파리도 조그맣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어느 정도 이파리를 다 그린 것 같다 하시면 다시 초록색을 묻혀서 붓끝에 잘 모이게 해줘요. 왜냐하면 이제 줄기를 그려줄 거거든요. 줄기 가늘게 그려야 되니까 붓끝에 잘 모아주시고 이파리에서 화분으로

항상 붓에 물감이 모자라지 않게. 발리를 좀 풍성하게 그려봤습니다. 어느 정도 그린 것 같으면 널찍히 이제 멀리에서 떨어져서 보시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나? 이런 쪽에 이파리 조금 더 그려주시면 좋아요. 여기 좀 비어 보이는 것 같아서 여기 너무 작은 이파리만 잔뜩 그려져 있어서 그려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위쪽에 겹쳐서 더 그려주시거나 그래서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제 이 물감을 완전히 마른 후에 살짝 너무 초록색만 있으니까 노란색으로 열매 같은 거를 그려줄 노란색 이렇게 충분하게 붓끝에 묻혀서 드문드문 찍어주세요. 물감이 좀 적게 묻으면은 아래 색깔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물감을 충분히 묻혀서 이렇게 그림을 완성했는데요. 이렇게만 완성하면 조금 밋밋할 수 있으니까 제가 밑에다가 글씨를 써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또 엽서로 선물하면 좋다고 얘기했는데 너무 밋밋할 수 있죠. 여기다가 밑에다 독일어로 행운이라는 뜻으로 글룩이라는 뜻을 써봤어요. 좀 선물하면 행운을 줄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어서. 이렇게 오늘 그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모두 예쁘게 완성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엔 조금 더 어렵고 디테일한 금전운의 상징 해바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우리가 왜 운에 이토록 관심을 가지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무의식 중에 삶의 신비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삶의 신비, 그게 무언가 하면 우선 그 계획대로, 그 인간의 의지대로 이 세상 일이 잘 풀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의외로 술술 잘 풀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꾸 사람이 운이 좋아지는 비결을 찾게 되는 것인데요. 그 계획대로, 인간의 의지대로 일이 풀려가지 않는 것,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대목이 바로 이 삶과 이 세상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역은 이러한 신비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8번에 걸쳐서 하나씩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은 우선 그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운이 좋아지려면 첫 번째, 운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운이란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걸 아셔야 이제 운이 좋아질 텐데, 그 운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운이라는 글자를 여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운인데요, 운. 이 운이라는 글자는 이 한자는 상형 문자지요. 그래서 이 한자는 그림인데 이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거는 군대할 때 군입니다. 군. 그리고 이 부분은 간다는 뜻입니다. 간다. 그래서 군대가 간다. 군대가 가는 게 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전통 시대에는 이 통신이 발달하지 못했죠. 그래서 군대가 이동을 할 때는 가령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이 A 사단과 B 사단이 만나서 합류해서 적과 싸운다라고 했을 때그 만나기로 한 목표 지점에 늦게 도달하면 치명적입니다. 그렇죠? 두 부대가 만나서 싸워야 이길 텐데 한 부대가 늦으면, 예정된 시간보다 늦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전통 시대에는 늦었다, 뭐이 사람이 유능하냐, 유능하지 못하냐를 떠나서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장군의 목을 치는 것입니다. 그토록 군대가 이동한다, 군대가 간다는 것은 그 예정된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군대가 간다는 것이 그것인데 이게 어째서 운이냐? 제가 운이란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 운이 무엇인지 알아야 운이 좋아지는 방법을 아실 수 있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아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운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건 뭐냐 하면, 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예정대로 달성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이루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그 이루고자 하는 일을 예정대로 달성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운이다. 그 예를 들어 제가 기차를 타기 위해서 기차역으로 가는데 그 기차 시간보다 그만 2, 3분 늦고 말았어요. 그러면 아유 낭패죠. 가도 기차를 못 타겠죠. 근데 허겁지겁 기차역을 갔더니 마침 선로에 이상이 생겨서 기차가 출발이 지연돼서 제가 그 기차를 탈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를 보고 야, 억세게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하겠지요. 근데 그때 왜 운이 좋았다고 말하느냐? 그 기차를 탄다고 했던 제가 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운이라는 것은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예정대로 달성하는 힘입니다. 이게 운인데, 그래서 운이라는 것은 사실 좋다 나쁘다 보다 강하다 약하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운이 강하다 약하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운이 매우 강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갑기토운이라고 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최고로 강한 운이 사람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운이 강한 존재세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동의를 못하는 분이 많으세요.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왜 어째서 나보고 운이 좋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그런가? 그것은 우리가 운이 강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사람이 이토록 운이 강한 이유는 사람에게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있어서 노심초사하기 때문에 운이 좋은 것입니다. 요 부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요거 한번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 좀 설명드리면 여기
나무와

곰과 사람이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서 있고 곰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바윗돌이 굴러온다고 할 때, 예, 나무는 바윗돌을 피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만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곰과 사람은 바윗돌이 굴러오면 피하겠지요. 예, 그러면 곰과 사람은 바윗돌을 피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갈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곰과 사람이 나무보다 운이 강하다. 아실 수 있겠죠? 곰과 사람이 나무보다 운이 강하다. 그러면 이제 겨울이 왔다고 하면 곰은 이 겨울잠을 자야 됩니다. 그렇죠? 곰은 그 겨울이라는 상황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겨울잠을 자야 합니다. 반면 사람은 겨울잠을 잠이 없이 겨울에도 자기가 가던 길을 계속 갈수 있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계속 이룰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람은 곰보다 더 운이 강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왜 사람이 이렇게 운이 강하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죠. 정신이 있죠. 정신. 정신과 마음은 같은 거를 다른 각도에서 보는 말이죠. 예. 사람에게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곰보다 나무보다 운이 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좋기만 한 일은 없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반대급부가 따릅니다. 대가가 따릅니다. 사람은 곰보다 나무보다 운이 강하지만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럼 뭘까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사람은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합니다. 그 반대급부로. 마음이 괴로운 것이죠. 사람은. 가령 나무는 바윗돌을 피하지 못해서 부러지고 말지만 대신에 스트레스는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용문사 앞에 가면 은행나무가 있는데요. 용문사 은행나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용문사 은행나무는 100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용문사 은행나무가 어떻게 1000년을 넘게 살수 있는가? 그 이유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시달림이 없기 때문이죠. 반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1000년을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작 100년밖에 살수 없는 것이지요. 이처럼 사람이면 누구나 운이 매우 강한데, 그래서 제가 아까 갑기토원을 사람은 타고났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가장 강한 운을 타고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강한 운을 타고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운이 강하다는 사실 납득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반대급부로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흉운이 닥쳤을 때,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그러면 운이 강하다는데 나는 이렇게 괴로운가? 이유 납득되시나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운이 강한 것이지만 동시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다. 간절히 바라는 일이 있을 때, 이루지 못했을 때 나는 애를 태워야 되고 노심초사하게 되고 그런 것이지요. 하지만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면 누구나 운이 매우 강하다.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실까요? 시청자 여러분, 누구나 아이에서 어른이 되셨습니다. 네. 근데 아이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 생각해 보면 아주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아이라는 것은 부모에게 의존하지요. 자기의 생존을 부모에게 의존하던 아이가 어느 날 어른이 된다는 것, 더 이상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어른이 된다는 것.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내 아이가 생기죠. 이제 내 아이의 그 삶까지 책임지는 그러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나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아이에서 어른이 됐을 때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어른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죠? 준비가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 어른이 됐지요? 네. 그렇지만 사람은 그럭저럭 그 역할을 감당해냅니다. 어떻게 준비가 안 됐는데도 어른이 된다는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인간에게 갑기토원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인간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그 어른의 그 막중한 책임이 어느 날 부여됐을 때 어떻게든 그럭저럭 해냅니다. 어른이, 남녀가 어느 날 부부를 이룬다는 것,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예. 남녀가 부부를 이룰 때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부부가 되었나요? 그렇지 않죠. 더 나아가 부부가 이제 부모가 된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가 부모가 될때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부모가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할을 그럭저럭 해내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심초사 애태워야 되고 괴로운 것입니다. 이제 이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운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드렸고, 다음 이 시간에는 흉운이라는 게왜 존재하는가, 기운과 흉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기진이었습니다.

0: 저희 때는 이걸로 공부하는 데 수월했었거든요.
1: 예전에는 편지 쓰기, 일기 쓰기, 숙제하기 이런 활동들이 전부 다 손으로 글씨를 쓰는 걸로 이루어졌는데
2: 세월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너무 없어졌고요.
0: 글씨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핸드폰이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3: 텍스트로 전사시키고 녹음하고 생성형 AI가 알아서 정리해주고 문제를 생성해주고
4: 인간의 손이 만들어낼 수 있는 움직임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거든요.
1: 손으로 글씨를 쓴다는 것은 뭔가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0: 그래도 용룡이 나라셔. 지미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3: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4: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4: 후원문의 080-961-9595.
3: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4: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의 저학자들이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민행동들이야.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반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편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0: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1: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0: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시즌 2 심리 과목을 맡은 김경일입니다. 학교 다닐 때 국영수는 다들 배우셨지만 심리학은 따로 안 배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요즘은 고등학교에서 심리학이 선택 과목 중 하나입니다. 배우고 싶은 학생은 선택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심리학은 살면서 굉장히 유용한 학문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아프거나 마음이 심란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또 심리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다 하더라도 무언가를 선택할 때 혼란스러울 때 있으시죠.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할까 자책감 가지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나의 마음과 관련된 문제들을 겪고 또 궁금해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 강연에서는 나 자신과 잘 지내는 법,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법에 대해서 10편에 나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시간은 나를 아는 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야, 성격이 많이 변했어. 저 친구 성격이 좀 특이한 것 같아. 성격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성격보다 많이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런 이야기도 하죠. 성품. 성격과 성품은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구분하는 아주 다른 차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격은 기질이라고 합니다. 타고났기 때문에 잘안 변하는 것들을 기질이라고 하죠. 그 개체가 태어날 때 혹은 출생 직후 초반기에 형성되는 요인으로 인해서 잘안 변하는 안정적인 성향을 말할 때 기질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격과 그리고 IQ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기억력, 연산력, 생각의 스피드 같은 IQ적 요소나 아니면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예민하다, 예민하지 않다 같은 이런 성격적 요인이 잘안 변하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거쳐서 크게 바꾸는 것이 의미가 없으며 바꾼다고 한들 크게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하지만 이 얘기를 제가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세요. 거기 봐. 김경일 교수가 얘기했어. 사람 안 변한대. 인간 안 변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죠. 저는 기질이 안 변한다고 말씀드렸지, 인간이 안 변한다고 말씀드린 건 결코 아니거든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죠. 성격은 잘안 변하지만, 정말 좀처럼 잘안 변하지만, 성품은 계속해서 변화해 나간다. 자, 그렇다면 성격과 성품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굉장히 많은 심리학자들이 최소한 성격에는 다섯 가지의 큰축 혹은 큰 요인이 있다.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그 다섯 가지를 오요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빅5라고 부르기도 하죠. 가장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일단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개방적이다, 보수적이다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신경증적이다. 즉, 예민하다, 예민하지 않다 차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호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실성의 차원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다섯 가지가 최종 결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 다섯 가지에 더해서 특히 한국인에게는 하나가 더 있다. 이것까지 들어가야 그 사람의 성격적 측면을 충분히 설명하고 또 더 많이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연구자들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캐나다 캘거리 대학의 이규범 교수님 같은 연구자들은요. 정직 겸손성이라는 것까지 들어가야 이게 여섯 가지 차원으로 그 사람의 성격적 차원을 설명하는 게 완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심리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섯 가지 혹은 여섯 가지의 성격적 차원에 기반한 것들은 이제 한 번 잘 형성이 되면 이후에 크게 변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성격을 우리가 알아본다는 건요, 의외로 다양한 방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격 검사라고 하면 일종의 설문조사 형태를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요, 기질적이라고 하면 태어날 때 이미 우리의 신체적인 부분에 상당한 모양새가 갖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fMRI와 같은 장비로 뇌를 촬영해도 성격적인 부분의 상당 부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손가락의 길이가 태아 시절에 각기 다른 호르몬,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같은 각기 다른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길이가 결정되기 때문에 2번 손가락, 4번 손가락, 손가락의 길이의 비율을 보면서 추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성격을 볼 수 있는 인디케이터, 지표들은 의외로 우리 신체의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격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의외로 성격 검사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걸 보면서 또 성격 검사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바로 대표적인 것이 MBTI예요. 사실 MBTI는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성격 검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나쁜 검사, 잘못 만들어진 검사여서 그럴까요? 아니죠. 굉장히 많은 경우에 보면 MBTI는 잘 만들어진 검사인데 오남용되고 있는 검사라고 봐야 됩니다. MBTI 정말 많이 해보시죠? 그런데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세요. 와, 작년이랑 달라. 야, 나는 지난주랑도 다른데? 왜 성격 검사라고 생각하시면서 MBTI의 검사 결과가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시는지요. 즉, MBTI는 무엇을 측정하기는 측정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즉, 잘 변하는 측면을 측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MBTI는 무엇을 보는 검사이냐? 당신의 지난 2년 혹은 3년 동안의 사회적인 얼굴 혹은 어떤 사회적 가면으로 살아가셨는지를 보는 검사, 이렇게 말씀드리곤 하죠. 실제로 홈스쿨링을 하면서 엄마가 자기의 딸에게, 딸아,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단다,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검사이자 일종의 게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MBTI에서 만약에 ISTJ가 나왔다, 그러면 나의 성격은 ISTJ다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아, 내가 지난 2, 3년 동안은 주로 ISTJ적인 모습으로 사회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또 나는 일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1993년에 처음으로 MBTI 검사를 해봤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ISTJ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 3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저는 거의 40번 가까운 MBTI 검사를 해봤죠. MBTI 검사 종류 16가지죠. 저는 그중에 3개 빼고 다 나왔습니다. 아직 ENFJ가 안 나왔어요. 즉 무슨 얘기냐? 저는 ENFJ에 해당하는 모습을 아직 안 보인 거예요. 최초 공개합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재밌는 건제 아내가 대부분 ENFP로 나옵니다. 저는 그런데 거의 대부분 ISTJ로 나오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저는 제 아내와 상보적인 관계가 될수 있는 거 아닐까요? 바로 이 검사를 처음 만든 의도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나는 ISTJ니까 ENFP라는 성격과는 안 맞아. 이렇게 낙인 찍고 배타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머, 내가 ISTJ의 역할을 하는데, 이 친구는 ENFP의 사회적 역할을 할수 있네. 오, 그럼 우리가 다 만나면 훨씬 더 합심해서 일을 잘할 수 있겠네. 우리 인간 사회를 이루고 있는 정말 다양한 사회적 얼굴을 가진 사람들의 장점을 보고 그들과 서로 협동 혹은 보완하면서 더 많은 일을 해내기 위한 그런 출발점으로 MBTI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MBTI로 사람 뽑는 회사는 절대로 입사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낙인 찍고 사람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회사는 거죠. 성격과는 일부 상관이 있을 뿐 성격을 정확히 보여주는 검사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검사를 해보면 좋을까요? 정확한 검사 중에 하나인 핵사코어 검사를 추천해 드립니다. 인간의 다섯 가지의 요인에 정직, 겸손성까지 붙인 이 검사를 해보시면 여섯 가지 차원에서 내 성격, 특히 기질적인 차원들을 잘 알아보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핵사코어 같은 검사를 해보신다면 균형 잡힌 나에 대한 접근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죠. 사람들은 자기의 성격을 정말 잘 알고 있고 파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심리학이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해 오면서 계속해서 밝혀낸 사실이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얘기인데요. 사람의 성격에서요. 자기가 잘 보는 자기의 성격 차원이 있고요. 오히려 타인이 잘 보는 나의 성격 차원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실성 같은 차원은 타인이 더잘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성실한가를 볼 때는 자기가 볼 때보다 타인이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이 자리에서 최초로 고백드리는데 저는 성격 검사를 해보면 성실성이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그리고 저의 많은 담임 선생님들과 지도 교수님은 이 점을 놓치지 않고 잘 기억하고 들여다보시더라고요. 여기서 절대로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저를 비웃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성실성은요, 잘 들여다보면 재미없는 일도 결국은 꾸준히 해내는 그런 능력과 관련이 있고요. 자기한테 잘 맞는 것을 찾아서 몰입할 수 있는 건 성실성의 측면에서 잘볼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 심지어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의 수준을 넘어서 마스터 혹은 대가의 수준에 오른 사람들도 실제로 성격 검사를 해보면 성실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낮은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타고난 기질에 너무 속상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성실성 같은 측면은 타인이 더잘 판단합니다. 그런데 내가 표현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예민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민함과 관련된 신경증적인 측면들은 내가 더잘알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뛰어나거나 유명한 대가급의 예술가들이 이런 신경증적인 경향이 높죠. 생각해 보세요. 저처럼 웬만하면 다 허허허 하는 둔한 사람이 예술에 적합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예술과는 무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격이 좋다 나쁘다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성격이든 자기한테 중요한 탤런트 혹은 기질에 적합한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잘 지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우호성을 가질 필요는 있겠죠. 그것 없이 인생을 너무 고독한 예술가로 산다는 건 그것도 고통스러울 테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본질적인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고난 기질인 성격은 잘안 변합니다. 바꾸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꼭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말씀드렸죠. 거 봐. 김경일 교수도 얘기하잖아. 인간 안 변해.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성격은 바꾸기 어렵지만 성품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성품은 뭘까요? 내 성격의 장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야, 그분 참 성품이 좋아. 혹은, 그 사람 참 성품이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내 성격의 단점만 계속해서 보여주는 삶을 산다. 그럼 우리는 성품이란 단어도 아니고 승질머리. 뭐 이런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야, 그 사람 참 미성숙한 사람이야. 성숙하지 못한 인간이야.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격이 좋다, 성격이 나쁘다, 이런 표현을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 노력하니까 이젠 아예 안 쓰게 되더라고요. 다만, 아우, 그분 참 성품이 좋으시지. 혹은 그 사람 성숙하지를 못해. 이런 표현만 씁니다. 자, 그렇다면 내 성격의 장점을 잘 드러낸다는 게 뭘까요? 내가 외향적인 사람이라면 사람들을 두루두루 만나서 아우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능력을 잘 발휘하면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참 좋은 성품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저 역시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인데요. 그런데 내향적인 사람은 집중력이 좋은데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집중력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그 자리에서 원한다면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들을 잘 하려는 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잘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사회나 진행을 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잘 보고 난 다음에, 아, 요런 게 있으면 분위기가 좋아지겠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반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 성격의 단점을 드러낸다는 건 뭘까요? 외향적인 사람이 계속해서 여기저기 들쑤시는 거죠.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이 사람들한테 집중하지 않고 무언가 하나의 아이템이나 사안에만 계속 골몰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단점을 보완하는 게 쉬울까요? 장점을 잘 갈고 닦는 게 쉬울까요? 저희들이 연구해 보면 단점을 보완한다기보단 내 장점을 잘 살리는 것이 훨씬 더 가성비가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 거의 모든 심리학 연구에 나오는 결과죠. 그렇다면 내 단점은 그냥 놔두라는 거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은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있고, 성격적인 차원에서 정말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 단점을 보완하는 게 낫죠. 이제 남는 질문은 뭘까요? 내 장점을 잘 드러내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되느냐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 컨디션이 좋아야 됩니다. 굉장히 재밌게도 사람들은 나의 컨디션이 좋을 때내 성격의 장점을 잘 드러내고요. 그리고 같은 성격이라 하더라도 내가 컨디션이 좋지 못하면 내 성격의 단점을 보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컨디션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나의 본질과는 좀 다른 정황적 요건들이 많이 반영된 거겠죠. 신체적인 건강, 그리고 상당 부분 수면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면은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수면은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외면받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앞으로도 더더욱 중요하게 생각돼야 된다는 거죠. 나의 성격적 장점 혹은 단점, 어느 것을 주로 보여줄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바로 내가 어제 얼마나 잘 잤냐.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얘기 많았죠.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허비하지 마라. 잠은 죽어서 자라. 그런데요, 잠 안 자면 죽죠. 그리고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 죽을 만큼 속상한 내 단점을 보여주기가 너무 쉽습니다. 최근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인간에게 수면이란 무엇인가를 보는 수많은 연구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그 결과물들을 축적하고 있죠. 수면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 인생의 3분의 1입니다. 일단 수면을 하는 동안 우리는 엄청난 재정비를 하게 되죠. 카센터 한 번도 제대로 안 간 자동차가 오래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뇌는 수면을 취하고 있을 때 아주 중요한 CPU의 역할을 다양한 재정비, 신체 재정비에 할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한 리프레시, 리셋 이런 기능들도 다 추구하죠. 심지어 잠자는 동안 뇌의 연결성이 깨어서 일할 때와는 다른 방향의 연결까지 만들어내서 충분히 수면하고 혹은 잘 자고 난 다음에 다음날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잘 자는 사람이 사업도 잘하고요. 잘 자는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잘 자는 사람이 발명도 잘하고, 잘 자는 사람이 대인관계도 좋습니다. 오늘 한번 기록해 보세요. 오늘 나의 말과 행동의 점수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그 전날 몇 시에 자서 몇 시간 잤나 한번 기록해 보세요. 6개월이든 1년이든 해보시면 거기서 발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모월 모시, 날씨 맑음. 그게 아니라 모월 모시, 그 전날 11시에 자서 8시간 잤음. 왜냐하면 내 성격에 장점을 보여 더 성숙하고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죠. 자, 그렇다면 내 성격에 기반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은 저 사람은 나한테 좋은 사람이야.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답은 이미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좋은 사람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친구가 나의 안방에 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나를 너무 귀찮게 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서 그렇죠.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되는 거에 의외의 굉장히 중요한 관건은 얼마나 서로 잘해주냐와는 별개로 좋은 거리, 적정한 거리를 서로 유지하고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리를 잘 판단하고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영해서 얘기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지혜롭다고 하는 거죠. 우리 사이 정도의 거리면 이 정도의 얘기는 서로 할 수 있고 이 정도 얘기는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격과 지혜의 상관관계는 그리 높지 않은 겁니다. 성격보다 나와의 거리, 그 사람과의 거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대한 판단을 그 사람에게 잘 투영하고 반영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성격은 타고나니 바꾸기 어렵다. 내 성격에 잘 맞는 장점을 보여주는 것이 성숙하고 지혜로운 것이다. 그러니 내 성격에 맞는 사회적 공존의 기술을 가지자. 이게 우리가 결국 지향해야 되는 그런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어렵다라고요? 하지만 어렵더라도 이 내 성격에 맞는 사회적 공존의 기술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제 우리 삶의 과업이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수명이 엄청나게 길어졌기 때문이에요. 20세기 초반에 우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40세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50대 중반이죠. 과거에는요, 50대 중반이면 그 마을에서 가장 연장

자에 해당됐고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중년이란 취급도 안 하고 노인이라고 취급됐던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두 배, 세 배, 심지어 네 배를 살아가야 되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늘 같은 사람들만 보고 살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수많은 주위 사람들과 만남과 이별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계속해서 가족처럼 지낸다, 이런 아니라는 생각만으로는 우리는 너무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이 들수록 성격이 좋아지는 사람 혹은 나빠지는 사람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실제로 60, 70, 80이 넘어가면서 점점 더 성격이 이상해지고 까탈스러워지고 그다음에 고집스러워지고 마이동풍이 된다, 이런 얘기 듣는 분들 계시죠?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 사람 성격의 단점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반대로 70대보다 80대, 심지어 80대보다 90대에 더 어떤 일 있을 때 가서 여쭤보고 싶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고 심지어 고민 있으면 상의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이 들어가면서 개인차가 더 커지죠. 이렇게 나이 들수록 무언가 더 좋아지는 분들과 아, 참 별로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뭘까요? 저희 심리학자들이 연구해보면 의외로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도 아니고요. 성실하다 그렇지 않다도 아니고요. 바로 개방성이 얼마나 있느냐가 결정하는 걸로 나옵니다. 재밌게도 다른 성격 요인들에 비해서 영어로 오픈니스, 이 개방성이라고 하는 건 의외로 후천적인 변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는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개방성이라는 건 뭘까요? 기본적으로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 내가 틀렸다라는 걸 심지어 깨닫게 해주는 사람을 밀어내지 않고 포용하고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개방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방성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유지되거나 심지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사람들은 나이 들어가면서 지혜로운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같은 사람만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내가 몰랐던 사실, 심지어 내가 잘못 알고 있던 사실을 깨닫게 되고 바로잡을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다양한 사람들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요? 바로 가깝고 깊은 관계가 아니라 느슨하고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겠죠. 강한 구속력은 없지만 느슨한 구속력에 다양한 사람들, 그렇다면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 만날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늘 무언가를 새로 배우셔야죠. 저도 붓글씨를 새로 배우면서 이제 느슨하고 다양한 관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요가를 배우면서, 또 어떤 분들은 문제를 배우면서, 우리 인간은 꽤 긴 시간 동안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 더 이상 새로 배우는 걸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왜 괜찮았을까요? 일찍 죽으니까. 하지만 오랜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인간은 이제 과거에는 없던 양상을 만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끊임없이 무언가 새로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개방성을 높이실 수 있게 되고 그 개방성을 유지하고 심지어 계속 높일 수 있는 과정에서 정직 겸손성까지 갖추게 되면 이제 사람은요, 아, 저분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은 분,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이 더 성장하실 분, 그러면서 나보다 어린 후속 세대들과 훨씬 더 다양한 대화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오늘은 나의 성격을 아는 법,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지는 내가 가진

0: 가진 장점을 잘 살리고 변할 수 있는 것을 바꿔나가자는 거죠. 인간이 가장 불행해지는 게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려고 할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허망하게 사는 것이 바꿀 수 있는 걸 그대로 방치하고 지나가는 거죠. 바로 이걸 적재적소에 제대로 실행해 나가면 우리 인생은 보다 더 지혜롭고 그 다음에 좋은 성품을 향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시간은 우리 내면의 괴로움, 우울과 불안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1: ...이어서 꼬마 마법사 주니 포니가 방송됩니다.

0: 여기가 거의 한 400년 됐어요.
1: 징집잖아요.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2: 여기 영차!
3: 여기 영차!
4: 낙동강 천삼백리가 전체가 다 오고 있어.
5: 나랑 이 말이야.
6: 알았어요.
7: 빨리빨리 움직여. 내가 이거 다 못해.
8: 다시 요 낙동강에 모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한 우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9: 요즘 우리 집인데.
10: 그때가 그립네.
0: 그립지.
9: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하고 맨날 빨가벗고 수영하고

0: 띵드르르 목욕은 언니랑 하자
1: 놀라니 꼬깃놀이
2: 어?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얜 집 없어? 뜨끔.

0: 마법사 주니 토니.
1: 자, 오늘은 우리가 사는 곳에 대해 알아볼까요?
2: 네!

0: 원. 어? 어? 여러분! 다들 어디 갔죠? 여러분! 에이? 지금은 아이들에게 마법보다 중요한 행복하네요. 그렇죠, 멜리나님? 좋아, 완벽해. 오늘도 평화로운 마법 유치원. 안 그런가요, 멜리나님? 멜리나님, 멜리나님. 지진인가? 아이들이 위험해! 안 돼!
1: 로블리, 괜찮아요?
0: 꿈이었군요. 그런데 무슨 일인가요?
2: 로블리,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이상해지셨어요.
0: 미술 선생님이요? 겉으론 이상이 없어요. 케네디 문제 같네요.
3: 와우! 판타스틱!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0: 미술 선생님, 잠깐 정신을 잃으셨었어요. 무슨 일 있으셨나요?
3: 제가 정신을 잃었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0: 어떻게 된 거지? 주니토니, 저는 멜리나님을 찾아볼 테니 미술 선생님을 따라 교실에서 기다려주세요. 알겠지요?
4: 네!
0: 멜리나님, 멜리나님! 응?
5: 아니, 여기가 어디야?
0: 아니, 선생님은 또 무슨 일이세요? 그나저나 멜리나님 못 보셨어요?
5: 며칠 전에 뵀었는데.
0: 지금 멜리나님이 어디에도 안 계세요?
5: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0: 미술, 음악, 체육 선생님도 사서 선생님처럼 쓰러져 계셨어요. 사서 선생님과 미술 선생님은 정신을 차리셨지만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5: 다른 선생님들도 다 쓰러지셨다고요? 그럼 이게 다 멜리나님이 안 계셔서 생긴...
0: 멜리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라지실 분이 아니신데... 아, 그래! 꿈에서 본 상자!

멜리나님은 항상 방법이 있을 거라 하셨어. 그래, 이 상자였어. 이건 마법템 설계도잖아. 그리고 편지까지. 그랬던 거였군요, 멜리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정말 놀라운 설계도를 남겨주셨어. 굉장히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다운 마법템이라니. 그리고 그걸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나. 아차,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주니토니를 불러와야 해.
1: 로블리가 우릴 왜 2층으로 부르셨지? 어?
0: 자, 이제 가볼까요?
2: 아, 잠깐만요, 로블리. 여기 2층은 우리가 와선 절대로 안 되잖아요.
0: 이번만 특별히 엄청 엄청 중요한 일 때문이지요.
3: 중요한 일이야? 와, 멋지다.
2: 무슨 장인의 방 같아.
0: 마법템 장인 로블리입니다. 잠깐잠깐 잘 들어요, 주니토니. 마법 유치원의 원장님이신 멜리나님께서 갑자기 사라지셨답니다.
2: 네? 뭐라고요?
0: 그리고 멜리나님의 마법으로 움직이던 이 유치원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요.
2: 그럼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거죠?
0: 너무 걱정 말아요. 멜리나님께서 주니와 토니에게 유치원과 친구들을 지켜달라는 특별한 임무를 주셨답니다.
2: 그게 뭐예요?
3: 어떤 임무예요? 어떤 임무?
0: 그리고 이렇게 편지도 남겨주셨지요. 용감한 주니에겐 아클라봉을, 현명한 토니에겐 아클라즈를 남긴.
3: 아클라봉이라고? 좋았어! 쭈쭈쭈쭈! 뾰로롱! 마법아, 나와라!
0: 안 돼요! 별대치가 없으면! 자, 어서 이 배지를. 아클라봉은 어디로 갔지요? 주니, 토니는 아직 너무 어려서 마법템을 쓰려면 꼭 이 별대지가 함께 있어야 하죠.
3: 별대지?
2: 로블리, 아클라치잖아요. 아클라치도 이상해지면 어떡해요?
0: 괜찮아요, 토니.

0: 자, 이제 마법 스캐닝을 써보지요. 마법 스캐닝은 보이지 않는 곳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아클라치의 마법이에요. 그 버튼을 눌러보세요.
1: 어, 알았어요, 로블리. 마법 스캐닝! 저기는 급식실 안쪽이에요!
0: 잘했어요! 자, 모두들 따라오세요!

0: 절대 마법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알겠나요?
1: 네.
0: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1: 뭐요?
0: 바로 마법사로 변신하기.
2: 진짜요?
0: 자, 마법사로 변신하는 법 여길 보세요.
1: 와, 그렇게 하는 거구나.
0: 어때요? 할 수 있겠나요?
2: 한번 해볼게요. 시작할까, 토니?
3: 응?

0: 내가 꿈꾸던 마법사 복장이야.
1: 한 번의 변신에 성공하다니 주미톤 역시 대단한 잠재력을 가졌어.

0: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1: 머리색이 변해.
0: 와, 꼬리색도 핑크.
1: 이라공주 미미.
0: 어, 반지색도 변하네.

덩어리져 있잖아.

사람들 영향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런 죽이나 죽고 말이야. 확인 좀 해봐야겠어. 다른 친구들은 분명 집에서 항상 맛있는 걸 먹을 테니까.

맛있지도 않네. 달콤하지도 않고. 아, 완전 별로야. 여기엔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맛있어. 아침이다, 좋은 아침. 내가 원하는 건 맛있는 거. 너무 시잖아. 네, 이건 너무 쓰잖아.

우리 아빠는 대체 어디로 간 거지? 어딨냐?

모두 다 날달걀.

맛있는 걸 어디다 숨겨놓고 있다는 걸. 그럼 어디? 한번 찾아볼까?

배고프거든. 그게 뭐야?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조개잖아! 맛있는 아침 드세요.

정말 시간 좀 바뀐데? 뭐가 들었는지 금방 알 것 같아. 내가 이럴 땐 좀 까탈스럽지.

걱정하지 마. 조립할 수 있으니까. 분해를 반대로 하면 조립이잖아. 전혀 문제

전에 것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안 봐도 뻔하네.

걱정하지 마. 내가 고쳐놓을게.

뭐가 들어있을까?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우리 차례요?
1: 우리 차례다!
2: 변하게들 앉으세요.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3: 오, 우리처럼 하고 싶었나 봐.
2: 옛날 옛날에 블록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나는 1이야. 너무 재미있다.
3: 우와, 저거 나잖아?
2: 우와, 마술가오리다. 안녕, 안녕. 난 또 다른 1이야.
0: 2, 난 2야. 만나서 반가워. 어디 가니?
4: 바로 우리들이잖아.
0: 이 거기에 또 다른 일을 만나면
5: 바로 사. 물론 내게는 정사각형의 모서리도 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직사각형, 원모양, 아름목, 경행사면형까지. 유.
4: 정말 빨리 배웠네.
5: 4, 4를 더하면 바로

0: 오토블럭스 웨이 1, 2, 3, 4, 5, 6, 7, 8 웨이
1: 아니, 잠깐 지금 순서가 틀렸잖아. 아주 중요한 숫자를 빠뜨렸다고.
2: 아니 잠깐 지금 순서가 틀렸잖아. 아주 중요한 숫자를 빠뜨렸다고. 바로 나
1: 저게 나라.

0: 이쪽으로 가고 7위 이쪽으로. 그 다음 4는?
1: 숫자 줄이라니 너무 편리한데?
0: 맞아요. 자기 자리에 딱. 저기 옥터블럭스, 넌 4보다 4가 더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칸 더 옆으로 가.
2: 4 더하기 하나, 둘, 셋, 넷. 4는 8. 이제 빈칸을 채워보실까? 옥터블럭스 합체!
0: 5, 4, 하이파이브! 중간까지 왔어! 6,
2: 7, 8,
3: 9,
0: 10! 다 같이 박수 쳐요!
3: 오호!
0: 시작합니다! 좌우게! 이름? 1이랑 같고?
4: 2는 2랑 같아요. 또 어떻게 같은지 볼까요?
0: 3
4: 더하기 2는?
0: 5랑 같아요. 어떻게 같은지 알겠죠?
3: 우와!
2: 이제 무게가 다르죠?
0: 3은?
2: 7보다 작아요. 4는? 2보다 커요.
0: 무게가 같으면 똑같은 거예요.
1: 나도 저 게임 너무 해보고 싶어.
0: 드디어 드론의 피날레.
4: 삼각형.
0: 삼각형.
2: 삼각형.
0: 삼각형.
2: 삼각형.
5: 삼각형.
3: 삼각형.
0: 삼각형.
1: 저기 블로비 전부 몇 개야?
2: 많아요!
6: 정말 대단한 무대였어. 아이디어도 정말 참신하고.
0: 더 있어요, 더 있어요. 탐험에는 끝이 없으니까요. 예!
7: 뭔가 엄청난 일이 시작된 것 같아.
8: I wonder what else I can call her.

0: 한양시티 외곽에서 레시피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2: 이제 레시피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1: 안돼!
2: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3: 자,

0: 인치밥사?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 집 생겨서 좋겠다.
2: 좋아 좋아.
0: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3: 얘들아, 우리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지.
4: 맞아. 그동안 딩동댕 요정들과 우리 친구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들 중 특히 더 재미있는 노래들만 쏙쏙 골라서 함께 불러보는 시간.
5: 이름하여 다시 부르는 딩동댕 뒷송. 아니 근데 그동안 재미있는 노래들이 엄청 많았잖아. 뭐부터 불러볼까?
3: 그건 지아가 알려줄 거야. 힌트 소녀 나와주세요.
6: 안녕.
3: 안녕.
5: 아, 저게 뭐지?
4: 저게 힌트인가 본데.
5: 이렇게
7: 두 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0: 번째 노래는 지풍카도.
1: 이 노래 부르면 그냥 막 용기가 불끈불끈 솟는 기분이야.
2: 자, 그렇다면 용기가 솟으면 어떤 말을 하지?
0: 어? 난 할 수 있어.
1: 도전 파이팅.
3: 걱정 마, 괜찮아.
2: 오, 그래서 이번에 부를 노래는 바로 괜찮아요.

0: 때 꽁꽁 마녀가 심술 부려서 우리 다 꽁꽁 얼어버렸었잖아.
1: 맞아. 꽁꽁 마녀 진짜 무서웠는데.
2: 아, 그렇대. 지금은 꽁꽁 마녀님이 그립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꽁꽁 마녀님이 찬바람을 쌩! 쌩! 불어주시면 얼마나 시원할까.
3: 와, 정말.
4: 그럼 우리 꽁꽁 마녀를 불러보자. 다 같이
5: 오호잉딩.
6: 나는 내야 뭐든지 꽁꽁 얼려버리는 꽁꽁 마녀. 너희들을 모두 얼려버리겠다.
0: 진정하세요 마녀님.
6: 진정해? 그럼 나 왜 불렀어?
2: 꽁꽁 마녀님은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꽁꽁 얼어붙는 찬바람을 쌩쌩 불어주실 수 있나 궁금해서요.
4: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무래도 힘드시겠죠?
6: 꽁꽁 마녀는 못하는 게 없다. 히컷 따위 아무것도 아니지. 꽁꽁 찬바람 불어라. 꽁꽁.
3: 와, 너무 시원하다.
6: 어떠냐 이 꽁꽁 마녀의 엄청난 파워가.
0: 정말 대단해요 마녀님. 근데 꽁꽁 찬바람은 불게 할 수 있어도 흰눈이 펑펑 내리게는 못하시겠죠?
6: 참나, 위대한 꽁꽁 마녀는 못하는 게 없다. 그루마, 흰눈을 내려라. 꽁꽁!
1: 눈이 아니라 비인데?
4: 날씨가 더우니까 눈 대신 비가 오냐?
6: 아니야. 꽁꽁 마녀의 파워가 이렇게 약해질 리가 없어. 꽁꽁 마녀 파워 충전! 그루마, 흰 눈을 내려라. 꽁꽁!
0: 잠깐만요!
1: 오? 좋아요. 어? 누구?

0: 그래도 꽁꽁 마녀님이 비를 내려준 덕분에 달팽이가 외출도 하고 다행이다.
1: 맞아.
2: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귀여운 동물 노래도 참 많이 불렀냐? 개구쟁이 개구리 개순이
3: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울던 아기 염소들
4: 늑대 꼬임에 빠져버린 아기 오리
0: 그리고 꿈속에선 뭐든 다 되는 문어!

0: 이 노래 부르니까 개순이 보고 싶다. 개순이 잘 지내겠지?
1: 그러게. 아, 너희는 또 누구 보고 싶은 친구 없어?
2: 나 있어. 신데렐라.
3: 아, 변비로 고생했던 그 신데렐라. 그때 신데렐라가 무도회장에서 왕자님과 춤을 추다가
4: 신데렐라, 나 아무래도 당신과 사랑에 빠진 것 같소. 신데렐라, 나의 여자친구가 되어주시겠소. 아니, 이 냄새는. 여봐라, 이 궁전에 독가스를 살포한 자가 있다. 당장 잡아오거라. 신데렐라, 신데렐라. 여봐라, 모두 코 막아.
0: 어휴, 그게 다 신데렐라의 변비 때문이었잖아.
1: 맞아, 이것저것 다 잘 먹어야 이런저런 똥이 다 잘 나오는 건데.
4: 신데렐라, 대체 어디 있는 거요?
3: 까꿍, 그 유리구두 내 건데.
4: 신데렐라 공주님!
3: 왕자님, 지난번엔 제가 실례가 많았어요. 그 지독한 가스 냄새, 실은 제가...
4: 이제나 다 알아요. 누구나 변비에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 이제는 잘 먹고 똥도 잘 누는 거죠?
3: 아, 그럼요. 오늘 아침에도 황금빛깔 누런 똥을 넣는걸요.
4: 좋아요, 좋아요. 그거면 돼요. 나의 사랑스런 신데렐라 공주님.
3: 왕자님.

0: 내가 얼마 전에 신데렐라랑 얘기했는데 지금은 변비 싹 다 고쳤다. 밥도 잘 먹고, 아, 채소를 아주 많이 먹는다던데.
1: 우와, 그거 정말 다행이다. 채소가 몸에도 좋지만 맛도 아주 끝내주잖아.
2: 어? 채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떠오르네. 요리 천재 그분!
1: 내가 아는 그분? 야채가 들어가야지만!

0: 아이부터 어린까지 원사이즈 양말 풀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1: 이어서 한글 용사 아이야가 방송됩니다.
2: 안녕, 난 메일리야.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아? 이 이상하게 생긴 털복숭이 애들이 바로 아이돌을 만들어주는 요정 몽글리래. 으아, 어쩌지? 거대 망글리로 변해버렸어. 어?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멋진 가디언이 나를 도와주잖아. 이 가디언이 누군지 궁금하지? 소망 요정 몽글리,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귀여운 몽글리들 만나러 와줄 거지 숑.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그래비 트랙스.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 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 스톤 발사. 그래비 트랙스. 고어 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사라진 바지.
2: 1443년 조선시대 나 세종은 백성들이 글을 쉽게 읽고 쓸 수 있게 한글을 만들었지. 하지만 반대하는 신하들이 많았어. 그래서 난 세상의 모든 한글을 모아둔 비밀의 방, 한글방을 만들고 한글 용사 아이야에게 한글을 지키게 했지. 반대하는 신하들이 보낸 악당 천지가 한글방을 파괴하려 했지만
3: 지신파
1: 악당 천지 어둠 속에 잠들라.
4: 잠들라
1: 샷.
2: 그렇게 한글방을 지키고 훗날 나는 죽어 우주의 별 대왕별이 되었지.

0: 어둠이 달을 삼키는 가장 어두운 밤, 천지 대장님을 깨울 수 있어! 천지 대장님!
1: 개벽, 네 피리 소리가 날 깨웠군. 예. 시간이 얼마나 지났지?
0: 600년이나 흘렸어요. 600년.
1: 600년이라.
0: 아, 맞다. 천지대왕님, 제가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세종대왕이 갖고 있는 훈민정음 책이 한글방에 들어가는 열쇠라고 합니다.
1: 그래?
2: 거긴 누군?

0: 아니, 훈민정음이 한글방이 위험하구나. 한글용사 아이야!
1: 드디어 열렸군. 넌 여기서 지키도록 해.
0: 예!
2: 허락받지 않은 침입자가 들어왔습니다.
3: 내 꿈은 한글용사 쪽망지로 얍!
4: 오마, 너 요리하려고?
5: 응, 어린이 요리대에 도전하려고. 이 가지오리로.
4: 왜? 하필 왜 맛없는 가지?
5: 딴 요리하면 안 돼? 맛없는 가지라니. 가지를 먹으면 피부가 매끈해지고 화장실도 잘 간다고.
4: 그렇구나. 그래도 난 안 먹을래.
5: 하하. 내가 만든 가지오리 먹으면 생각이 달라질걸.
4: 아.
2: 허락받지 않은 침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 이런, 서둘러야겠어. 시옷, 아, 사, 릴, 아, 라, 지읒, 이, 지, 디귿, 아, 사. 사라지다.
2: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6: 한 발 늦은 것 같아.
7: 천지대장님! 또 같이 쉬는 줄 알았잖아요.
1: 어서 가자.
7: 예!
8: 그 짧은 시간에 한글을 파괴하다니. 어서 대왕별의 기운을 받은 자음과 모음에게 가세요. 그 아이들만이 파괴된 한글방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9: 네, 대왕별님.
8: 오늘 파괴된 글자는 기억과 지읒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아야 합니다.
3: 채소시키 끝.
5: 그럼 이제 가지를.
4: 어? 가지가 어디 갔지?
5: 자음아, 여기 있던 가지 못 봤어?
4: 못 봤는데. 잘 찾아봐.
5: 어디 간 거야?
4: 한글용사 아이야?
10: 놀라지 마, 얘들아.
4: 우와, 진짜 한글용사 맞아요?
11: 맞아.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왔어.
4: 도움이요?
11: 그래, 이제 우리와 같이 파괴된 한글을 되찾아야 해.
4: 저희가요? 어? 이건 한글 시계?
11: 우리가 갈 한글 세계에서는 너희들이 자음 마법진과 모음 마법진을 펼쳐야 한글 마법을 사용할 수 있어.
4: 아, 모음 마법진요?
5: 우와.
4: 그럼 나도 자음 마법진.
3: 우와, 꿈이 벌써 이루어지다니.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뭐부터 하면 돼요?
11: 먼저 천지가 파괴시킨 글자가 뭔지 알아야 해.
12: 기억, 지읒이 들어간 글자야.
4: 기억, 지읒? 기억 지읒이면 감자?
12: 감자? 히엇! 감자가 파괴되지 않고 잘 자라고 있어. 감자는 아닌 것 같아.
5: 그럼, 아, 공주 아니야?
11: 인어공주, 백설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 엄지공주. 공주는 다 있어. 사라지지 않고.
4: 사라져요? 한글이 파괴되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10: 맞아. 그 글자로

0: 된 게 세상에서 사라지거나 또 망가지거나 변할 수도 있어.
1: 그럼 혹시
2: 가지?
1: 좀 아까 가지가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0: 가지가? 가지밭에 가지가 모두 사라졌어.
3: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가지였어.
4: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가지 글자를 찾자.
1: 아, 하필 왜 가지야? 맛도 없는 가지. 찾기 싫은데.
5: 무슨 소리야? 이번 요리대에 나가려면 가지가 꼭 필요해. 가지 글자를 꼭 찾아야 해.

0: 여긴 글자들이 모여있는 한글 세계야.
1: 이곳에서 가지 글자를 찾을 수 있을 거야.
2: 어? 너 금방 변신한 거 아니었어?
3: 근데 왜 다시 풀렸지?
0: 글자를 꼭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
3: 진짜 꼭 누구보다 더 찾고 싶어요. 왜 내가 싫어하는 가지를 찾는 거야?
4: 시간이 없어. 어서 글자를 찾자.
2: 어? 저거 게으르의 기억 지우시 있어요?
3: 아, 저건 가재예요.
2: 어? 저기도 기억 지우시 있어요.
0: 어서 가재에서 글자를 찾자.
5: 자. 과연 글자를 가져갈 수 있을까?
4: 개벽?
2: 개벽?
4: 천지의 부하야.
5: 가지는 내가 가지고 간다. 야!
0: 거기서 욕망치로 지진.
5: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가지는 내가 가져. 오.
0: 천지.
6: 이 가지를 파괴. 글자 가지를 영영 못 찾게 하겠다. 썰다. 가지를 썰다. 오! 가지가 흩어지다. 오!
3: 어떡해. 가지가 다 흩어졌어.
0: 가지를 다시 모아야 해. 그 전에 먼저 천지부터 막자.
4: 알았어.
7: 바다가 뿅뿅치. 대륙
0: 뿅뿅치.

0: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1: 그러게.
2: 아, 몸잠 마법진. 그래야 한글 마법을 쓸 수 있다고 했잖아.
1: 아, 좋아.
2: 몸 마법진.
1: 잠 마법진.
2: 응? 몸만 가지고는 한글 마법을 쓸 수 없어.
0: 아까 변신 안 하고도 됐는데. 아.
1: 이러다 진짜 가지고 사라지면 어떡해. 대회 못 나가는데.
0: 그냥 다른 걸로 하면 되잖아.
1: 안 돼. 난 가지가 좋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0: 좋아. 난 가지를 좋아하지 않지만 널 위해서 꼭 찾고 말겠어. 그리고 우리 엄마도 가지 엄청 좋아하거든.
1: 변신했어.
2: 우와. 글자를 찾고 싶은 마음이 생겼구나.
3: 천지
4: 어떡하지? 그래, 우리가 마음과 힘을 합치자.
5: 좋아.
6: 한글 용사 아, 이, 야!
7: 천지대대기!
8: 치사하게 나를 천지대장님 대적이 살려요.
3: 죽어보자, 아이야.
9: 천지가 도망갔어.

0: 작전 성공!
1: 모음, 자음, 마법진을 펼쳐줘.
2: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1: 미음, 오, 모. 이응, 으, 으.
3: 디귿, 아, 다.
1: 가지를 모다! 모다.

0: 제사장 한동희.
1: 안은 내가 쓸게. 똥망치로. 아. 이는 내가 쓸게.
0: 이.
2: 마무리는 너희가 바르게 읽어야 돼.
3: 네. 기역이 아를 만나 가. 지읒이 이를 만나 지. 가지.
4: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5: 하, 정말 다행이로다. 모음과 자음 처음인데도 정말 장하다. 장해.

0: 이어서 한글 용사 아이야가 방송됩니다.
1: 그래비 트랙스!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 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 스톤 발사! 그래비 트랙스! 고어 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0: 살아난 자음이의 로봇.
1: 아, 미끄럼틀을 너무 많이 탔어. 그런데 자음이 형 왜 안 오는 거야?
2: 모험아! 어? 우와, 로봇이다. 귀엽다.
3: 귀엽다니. 자음봇은 주먹 로켓도 푸시면 나가는 용감하고 멋진 로봇이라고.
2: 우와, 이름이 자음봇이야? 가슴에서 레이저빔도 나가면 멋지겠다.
3: 오, 좋다, 좋아.
2: 레이저빔! 이번엔 내 차례!
3: 주먹 로켓 발사!
4: 나도 로봇 갖고 싶다. 우와. 우와. 아, 저도 로봇 하나 사주세요.
5: 아이도 아니고 로봇은 무슨.
4: 아이만 로봇 가지고 놀란 법 있나? 아, 대장님.
5: 어, 그렇게 갖고 싶다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6: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5: 아주 근사한 로봇을 선물해 주지. 시옷, 아, 릴, 살, 이응, 아, 아, 니은, 아, 나, 디귿, 아, 다, 살아나다.
6: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2: 손 씻고 오자. 그래!
7: 지금 막 한글이 파괴되었어. 파괴된 글자는 리을과 비읍이 들어간 글자. 한글 용사 아이야, 어서 글자를 찾으세요.
8: 아이야!
9: 자마 모마, 천지가 한글을 파괴했어.
8: 또요?
0: 이번에 파괴한 글자는 리을과 비읍이 들어가.
1: 리을과 비읍이면 리본! 리본 머리핀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아! 림보!
0: 아! 막대기를 걸쳐놓고 춤추면서 그 밑을 통과하는 림보!

0: 림보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1: 그럼 뭘까?
2: 어? 내 자음봇! 자음봇이 없어졌어! 어?
0: 자음봇?
2: 네! 자음이 로봇인데 손 씻으러 가기 전에 여기 뒀었는데?
1: 어디 갔지?
2: 잠깐! 로봇! 천지가 파괴한 글자! 로봇 아닐까?
3: 내가 투시 능력으로 찾아볼게! 지옷! 로봇 찾기 투시! 어디에도 로봇은 없어.
0: 역시 오늘 파괴된 글자 로봇이 틀림없어.
1: 전지, 내 자음봇은 어떻게 한 거야?
4: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로봇 글자를 찾자. 그럼 자음봇을 찾을 수 있을 거야.
1: 좋아요! 자음! 뭘?

0: 로봇이 살아나다니 역시 천지대장님 최고.
1: 이왕이면 큰 게 좋겠지. 어? 거대하다. 로봇이 거대하다.

0: 엄청나게 큰 거대 로봇이 됐네. 네 이름은 태각봇. 이제 내 말을 따라야 한다.
1: 우와, 로봇이 엄청 커졌어.
2: 내 자음봇, 자음봇.
0: 이제 자음봇 아니라 개벽봇이거든.
2: 아니야, 어서 내 자음봇을 내놔요.
3: 감히 자음이 로봇을 빼앗다니, 각오해라. 뿅망치로 지진타!
0: 개벽봇

0: 거대한 로봇을 이길 수 있을까?
1: 부메랑! 야! 하! 하!
2: 태극봉! 초! 강력! 회오리! 오! 초강력 회오리도 통하지 않아!
0: 개벽! 멋진 무기도 있으니까 사용해보는 게 어때?
3: 아하, 그렇지. 이야, 레이저 빔 발사!

0: 자음아, 모음아, 괜찮니?
1: 네.
2: 이번엔 주먹 로켓 발사!
3: 이용서, 아용서.
2: 주먹 로켓이 폭파했어.
4: 주먹 로켓은 계속 나오니까 걱정 마.
1: 내 로봇이 날 공격하다니. 내가 자원봇을 조종하면 좋을 텐데. 진짜 우리가 조종하면 좋은데.
3: 조종? 오, 좋은 생각이야. 자마 모마, 마법진을 펼쳐줘.
5: 아하! 네, 아용사님.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6: 지읒, 오, 조.
0: 지읒, 오, 이응, 종.
6: 조종!
7: 로봇을 조종하다.
5: 자음봇, 네 이름은 자음봇이야. 돌아와.
2: 에? 뭐지?
1: 네. 로봇은 이제 우리가 조작할 수 있지.
5: 자음봇, 이리 와.
2: 어? 개벽고, 왜 나를 봐? 저기, 쟤네를 봐!
5: 레이저빔 발사! 우와, 자음봇이 천지와 개벽에 물리쳤다.
1: 잘했어, 자음봇.
8: 자, 그럼 한글을 찾아볼까?
9: 어? 나 한글!
7: 나머진 내가 쓸게. 뿅망치로 오! 한 번 더! 끝! 슛! 뿅망치로 오!
0: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1: 네! 니 일이 오르만나 로! 기읍이 우와 슈!

0: 로봇을 만나 곧 로봇.
1: 자음봇이 다시 돌아와서 다행이야.
2: 맞아.
3: 오, 자음봇. 야, 멋지다. 근데 자음봇 말고 또 무슨 로봇이 있을까요?
1: 청소하는 로봇?
2: 저번에 요리하는 로봇도 봤어요.
3: 맞아, 맞아. 그렇게 사람을 대신해서 다양한 일을 하는 기계장치를 다 로봇이라고 하는 거야.
1: 아하. 그럼 내 대신 숙제 주는 로봇 있으면 좋겠다.
3: 뭐야? 예!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0: 로봇!
3: 로봇!

0: 이어서 페퍼 피그가 방송됩니다.
1: 전 페퍼예요. 얜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퍼 피그.
2: 비밀하나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3: 마린색이 변해.
2: 와, 꼬리색도 핑크.
3: 인어공주 미니.
2: 어, 반지색도 변하네.

0: 큰지.
1: 팔팔한 조지가 방에서 놀고 있어요. 둘이서 신나게 노는 게 참. 소리만 들면 싸우는 것 같네요.
0: 공룡 여기 오면 안 돼.
2: 왜 이렇게 시끄러워?
0: 엄마, 아빠, 조지랑 방 따로 쓰게 해주세요. 공룡, 공룡, 공룡.
3: 아, 안 그래도 언제 말할까 했는데 말해줄 때가 된 것 같죠?
2: 어우, 맞다. 아기가 태어나면 방이 필요하니까 우리 이사를 가야 해.
0: 뭘 가요?
2: 너희도 이제 각자 방 쓴다고.
3: 반응이 왜 저러지?
0: 예! 드디어 내 방생이 있다!
1: 파파 가족이 새로 살 집을 구하러 레베카 이모를 찾아왔습니다.
4: 어서 오세요, 여러분. 이 집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진짜 보기 드문 집인데.
0: 집이 좀 작아 보이는데요?
3: 그래서 여기는 무슨 방인가요?
4: 원래는 거실인데요. 주방 겸 식당, 사무실, 심지어 침실로도 변해요.
2: 아우, 저거 안전한가요?
4: 안전은 좀 그런데 공간 활용에는 정말 최고죠.
0: 여기로 할게요.
3: 아우, 여긴 좀 그렇지. 페파, 방이 더 늘어야 하는데 줄었잖아.
4: 걱정 마세요. 볼 집은 많으니까요. 그럼 이 집은 어떠세요?
0: 우와!
4: 방 많고 넓은 집을 원하죠? 차고 넘치는 집이죠.
0: 차고 넘치는 집이죠.
4: 맞아요.
2: 이 집은 정확히 방이 몇 개죠?
4: 68개요. 서로 얼굴 안 보고도 살 수 있죠.
2: 아우, 그건 좀 다른 집을 봐야겠어요. 죄송해요.
4: 하나는 너무 작고 하나는 너무 크다. 그럼 이번에 보실 집은?
2: 어쩜 나 좋은데요.
0: 저 꼭대기 방 내 거.
4: 식구가 느는 집에 필요한 건 다 있답니다.
3: 오, 그러네요.
4: 제 말이 맞죠?
0: 식구가 느는 집에 필요한 건 다 있답니다. 근데 우리 집은 바로 저건데.

0: 정이 많이 들었는데.
1: 페퍼 말이 맞아.
0: 그냥 가신다고요? 죄송해요, 레베카 이모. 집 보여줘서 고마워요.
2: 할 수 없죠. 같이 일해서 즐거웠어.
3: 페퍼 가족은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0: 이렇게 아담하고 정이 가는 언덕 위에 있는 집을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을까요?
1: 그러게 말이에요.
4: 아, 조지랑 내가 다락방에서 자면 좋을 텐데. 그럼 아기가 우리 방에 쓰잖아요.
1: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0: 우리 페퍼 천재 아니야?
4: 이제 아셨어요?
1: 우리 집을 더 크게 만들면 되는데. 가자! 좋아, 이게 우리 집 도면이거든. 확장 공사를 하면 방이 더 생기지. 지붕 및 다락에는 방을 두 개 만들고
0: 놀이방도 만들면 어떨까요?
4: 네, 만들어요.
1: 그것도 문제 없어.
4: 문제. 우리도 해봐도 돼요, 아빠?
1: 그럼.
4: 로봇집.
1: 정말 대단한데. 이건 기념으로 인쇄해야겠군.
4: 안녕 조지, 나는 로봇집이야.
1: 아빠 것도 다 만들었는데 어떤 것 같아?
0: 우리한테 딱 맞는 집이 나왔네.
1: 그럼 이대로 지어달라고 황소 아저씨한테 설계도를 보내자. 됐다, 보냈다.
0: 페파, 조지, 너희도 이제 자기 방이 생기는 거야.
4: 이야, 대박.
3: 페파랑 조지는 새 집을 볼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새 집이 생긴다면 누구나 다 신이 나죠.
4: 살던 집 넓히기.
3: 페파랑 조지가 정든 집에 인사를 하면 바로 확장 공사가 시작됩니다.
4: 나도 참아, 골디. 곧 돌아올 거야.
1: 너무 걱정 마, 페파. 집이 멀리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바뀌는 건데 뭐.
0: 당신 울어요? 임신한 나도 멀쩡한데.
1: 그쵸. 모두 이쪽으로. 여기가 우리 캠핑카입니다. 다른 말로 공사 본부지요. 집 공사가 끝날 동안 잠깐 여기서 지낼 거야.
0: 전에 봤을 때보다 좁네.
1: 미안해. 잠깐만. 아야. 좋아. 이제 고칠 때를 설계도에 표시해볼까? 어디 보자. 여기를 살짝 고치고.
4: 여기를 살짝 고치고.
5: 살짝.
1: 저기도 살짝 고치고. 오, 왔나 보네. 가자, 얘들아. 나가보자.
3: 황소 아저씨가 엄청 큰 크레인을 몰고 왔습니다.
4: 우와, 선생님!
1: 안녕하세요, 황소 아저씨.
6: 안녕하세요, 페퍼 아빠. 준비는 다 끝났어요. 새 방들은 다 만들어 와서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조립하기만 하면 돼요.
1: 아, 그게요, 실은 제가 설계도를 살짝 고쳤거든요.
6: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1: 아, 참, 페파, 조지. 큰 기계들이 일할 동안은 위험하니까 안전한 본부로 돌아가 있기다. 알았지?
4: 가자, 조지. 우린 들어가 있으래.
5: 마, 제나!
1: 걱정 마. 동영상 찍어서 보여주면 되잖아.
5: 제나! 그래!
0: 맞다. 캠핑카에 들어가서 만들게 할까?
5: 네!
0: 착하지? 들어가자.
5: 제나! 제나! 제나!
1: 싫기는 가자니까, 조지.
6: 저 페퍼 아빠, 이렇게 집을 바꾸라는 건가요?
1: 예. 큰 틀은 바뀐 게 없고요. 여기저기 아주 조금 선봤어요.
6: 디자인이 좀 많이 독특하긴 하네요. 좋아! 그럼 다들 일 시작하자!
5: 그네.
1: 미안한데, 조지. 넌 아빠가 입은 안전장비도 안 입었잖아. 너희는 방문객이라 노랑이 아니라 파랑이지만.
4: 파랑이라? 조지, 좋은 방법 있다.
0: 어? 너무 걱정 말아요. 근데 당신 감독하러 안 가도 돼요?
1: 맞다. 가야죠.
6: 조심조심해요.
0: 얘들아, 우리 만들기 놀이 할까?
5: 저요.

0: 이제 우리도 기계 보러 갈 수 있다.
1: 뭔데?
2: 오, 페퍼!
3: 나와서 봐줘야 할 것 같은데.
0: 네, 도울 준비 됐어요.
3: 어, 그래.
2: 우리가 생각한 집이랑 너무 다른데요?
3: 황소 아저씨한테 설계도를 잘못 준 것 같은데 진짜 설계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으니.
0: 제가 알아요, 아빠. 우리가 입고 있어요.
4: 야, 어쩐지 이상하다 싶더니.
0: 이제 된 거죠, 여러분? 다시 일하러 가요.
4: 좀 더 왼쪽, 아, 좀 더 오른쪽. 그대로 내려요. 이제 들어요. 옳지, 좀 더. 공사 끝.
5: 만세!
4: 저게 우리 집이라니.
0: 정말 완벽해요.
1: 아빠, 로봇 집보다 훨씬 좋아요.
6: 페퍼 가족은 새 집이 정말 좋았습니다. 곧 태어날 아기도 새 집을 좋아하면 좋겠네요.

0: 옥스포드 타운 스와트
1: 성공이다.
2: 착한 발생.
1: 도망쳐. 나 잡아봐라.
0: 보드로 확인. 스와트 출동. 기동전 투차 진입. 야후. 꼼짝마. 사건 종료. 스와트 옥스포드.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우주에서 온 파이.
5: 우와, 저기 하늘 좀 봐.
4: 어, 이런.

0: 어서 가자! 어, 안녕이지?
1: 와! 메카빌드가 왔다!
0: 너희 혹시 저게 뭔지 알아? 왜 저...

0: 우주선처럼 생겼는데?
1: 냄새는 파이 같아.
2: 내가 가까이 다가가서 다른 힌트가 더 있는지 봐야겠다. 제트기! 우와! 진짜 엄청나게 큰 파이야! 어? 저건 또 뭐지? 카드잖아! 너희 말이 맞았어! 멀리 우주에서 날아온 엄청 큰 파이야!
0: 아, 최저 여러분! 저건 우주에서 날아온 거대한 파이예요!
1: 모두가 나눠 먹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커요! 근데 저 커다란 파이를 어떻게 나눠주지? 아하! 나한테 파이를 작게 부서뜨릴 방법이 있지! 나와라, 망치소!
2: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망치가 아니야. 자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해. 메카 엘모의 레이저 커터!
0: 그래! 레이저 커터! 아니네. 잠깐, 있는데? 아! 짜잔! 멋진 레이저 커터! 근데 엘모가 어떻게 저 위로 올라가서 파이를 자를지?
2: 어? 내가 할게! 잠깐만!
0: 이쪽으로 한다! 그리고 저쪽으로! 이렇게 자르고! 후후후후! 거의 다 돼가!
3: 오! 아우! 후후후후!
0: 이제 파이 먹을 시간!
1: 자, 여기, 또 여기, 그리고 이걸, 여기.
2: 우리도 먹자.
0: 고마워.
1: 내 거야? 고마워.
0: 외계에서 온 파이 엄청 부드럽고 꾹꾹 눌러져. 진짜 말랑말랑해.
2: 그리고 끈끈해.
0: 근데 누가 보낸 걸까?
2: 어? 맞다! 카드를 열어보자!
4: 안녕, 지구인들.
1: 우와, 카드가 말을 해.
4: 지금 우주 저 멀리에서 커다란 소행성이 지구로 날아가고 있어.
0: 그런데 소행성이 뭐야?
4: 설명해줄게. 소행성은 우주에서 돌아다니는 아주 커다랗고 단단한 바위야. 그런 소행성 하나가 바로 프리티 빅시티에 떨어질 거라고.
2: 뭐? 그런데 소행성하고 이 파이는 무슨 상관이야?
4: 우리가 보낸 그 파이는 딱 맞는 크기로 딱 맞는 위치에 있고 딱 맞는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소행성을 받아서 꼼짝 못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
0: 와, 착한 외계인이 우리 구해주려고 파이를 보냈네.
5: 근데 다 먹어버렸어.
0: 소행성을 받아서 잡아줄 파이는 한 조각도 안 남고 텅 빈 그릇만 남았어.
2: 이런, 소행성이 날아오는데 그릇만 남았다니. 좋았어,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계획하고
0: 시험하고

0: 소행성이 떨어지기 전에 파이를 구울 시간이 충분히 될까?
1: 소행성이 눈에 보일 만큼 가까이 오기 전엔 알 수 없어.
0: 오, 멀리 볼 수 있는 장치가 있잖아. 불러라 눈동자. 오, 소행성이 빠르게 날아오는 게 보여. 커다란 파일 구울 시간은 없을 것 같아.
1: 커다란 파일을 구울 시간이 없을 거래. 메카들,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필요해. 그 파이가 가진 다른 특징들은 뭐 없었어?
0: 아주 맛있었어. 하지만 맛있는 게 바위를 막아줄 수는 없지. 그래, 확실해.

0: 관찰했어, 메카 엘모. 뭔가 말랑말랑한 걸로 파이 그릇을 채우면 어떨까? 아! 말랑한 걸 찾아보자!
1: 좋아! 어? 어, 바람 빠진 비치 볼 말랑말랑해!
0: 이 평범한 파이 그릇으로 시험해서 알아보면 어떨까? 비치 볼이 저 거대한 파이라고 상상하면서!
2: 그리고 이 돌멩이를 소행성이라고 상상해보자.
1: 그릇 안에 비치볼 시험을 시작합니다. 시험 끝. 말랑한 건 소용이 없네.
2: 잠깐 멈췄다가 바로 튕겨져 나와버렸어. 그렇다면 말랑하다고 소행성을 꼭 잡아주진 못하겠네.
0: 또 어떤 특징이 있었지?
2: 끈끈했어. 바위는 끈적끈적했어.
0: 그거야! 말랑말랑해서 소행성을 받아내기도 해야 하고 끈적끈적해서 꽉 잡아주기도 해야 해.
2: 말랑말랑하면서 끈끈한 게 뭐가 있을까? 어?
1: 소행성이 더 가까이 왔어.
0: 소행성이 더 가까이 왔대.
2: 쟤 말랑말랑하고 끈끈하다.
0: 누구? 나?
2: 아니, 이 껌 말이야. 이지? 메카일모가 이 껌 가져가도 될까?
0: 그럼!
2: 고마워.
0: 어서 시험해보자.
2: 성공이다! 껌은 말랑말랑하고 끈적끈적해.
0: 그럼 저 파이 그릇에 껌으로 가득 채우면 날아오는 소행성을 일단 받아낸 다음 꽉 잡아줄 수 있겠지?
1: 어쩌지? 저 그릇을 채우려면 엄청나게 많은 껌이 필요하겠는걸?
0: 메카들! 생각났어! 잠깐만! 제트기!
3: 메카에비, 뭘 도와줄까?
0: 소행성을 받아서 꽉 잡을 만큼의 껌이 필요해요.
3: 알았어.
1: 아, 소행성이 곧 떨어지겠어.
2: 그러니 메카이비가 껌을 먹고 해오면 어쩌지?
0: 가져왔지.
1: 우와, 메카이비 최고.
2: 맞아, 메카이비.
1: 예, 껌이다. 근데 소행성이 떨어지기 전에 이 많은 껌을 다 씹을 수 있을까?
0: 좀 더 빠르게 더 많이 씹으려면 입이 좀 더 커져야겠네.
1: 그래, 렛츠 고! 메카 다이어트!
0: 고, 메카 비!
2: 고, 메카 파워!
1: 고, 메카 자이언트!
0: 커져 있을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아.
1: 쿠키 타이머가 다 돌아가면 원래대로 작아질 거야.
0: 메카들, 껌을 씹자! 예!
1: 어서 던져! 잘 되겠지, 그치?
0: 이제 곧 알게 돼!

0: 위해서 소행성을 막아냈어. 고마워 메카빌더. 어떻게 해결한 거야?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1: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2: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낼 거야.
1: 또 누군가가 우리 부른다.
0: 출동할 시간이야.
2: 먼지야 멈춰라.
3: 이야, 이거 재밌겠는가?
4: 아, 좋아.
5: 와.
6: 여러분께 자랑스럽게 소개해드릴 크고 오래된 바위박물관의 특별 초대 가수는 바로 노래하는 스톤헤드입니다.
7: 랄라.
4: 노래하는 스톤헤드라니? 너무 늦었나요?
6: 딱 맞춰 오셨어요. 그럼 하나, 둘.
8: 우와우와.
9: 후발루빠 헤이. 후발루빠 호우. 후발루빠 헤이.
4: 잠깐, 재채기를?
6: 어떻게?
4: 버타, 노래가 아니라 재채기를 하잖아요.
6: 이러면 안 되는데.

0: 된 거야?
1: 이따 공연 때 꼭 다시 와주세요. 노래하는 거 보면 엄청 감동하실 거예요.
2: 안녕, 버타. 무슨 일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1: 맞아, 정말 심각해. 스톤헤드가 공연을 하기로 돼 있는데 보다시피 재채기를 해.
3: 와, 정말 이상한 노래네.
2: 아, 혹시 감기에 걸렸나? 아, 그럼 감기에 좋은 치킨 수프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야겠는걸.
3: 아츄! 아츄! 아츄! 잠깐, 아츄! 미안해, 이제 우리도 똑같이 재채기를 하네.
4: 그래, 저 차의 타이어가 지나가면서 먼지를 날리니까 모두가 재채기를 하고 있어. 아츄! 메카일머드 실례했네. 스톤헤드들이 한 것처럼 말이야.
2: 잠깐만, 만약 저 먼지 때문에 스톤헤드들이 재채기를 하고 노래를 못하는 거라면?
4: 메카일비 말이 맞을지도 몰라. 봐, 스톤헤드 얼굴 위에 먼지가 묻어있어. 아, 이런, 메카일머 도구를 꺼내야겠다. 감기 조심해.
1: 안녕, 반가워, 넷.
5: 안녕, 버타. 그래, 어때? 스톤헤드 첫 공연은 어땠어? 관객 많았어? 얼마나 왔어? 1,000명? 100만 명?
1: 관객은 꽤 있었어. 100만 명까지는 아니지만.
5: 잘 됐네. 있잖아, 거기 가서 공원 하이킹 TV에 내보낼 영상을 찍으려고.
1: 미안해.
5: 감기 조심해. 박물관에서 했던 행사 중에 최고가 될 거야. 자, 그럼 이따 봐.
1: 어떡해. 먼지 때문에 계속 재채기를 하는데 어떻게 영상 촬영을 하겠어. 먼지 좀 멈추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4: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다.

0: 보자. 만약 먼지가 스톤헤드들한테 못 가게 막을 방법을 찾으면 쟤들은 재채기를 멈추고 노래할 수 있을 거야.
1: 내가 할게. 쿵쾅 쿵쾅 꼼짝마 먼지 꼼짝마. 아이고 이건 안 되겠네.
0: 그래 갑자기 더 좋은 생각이 났어. 먼지들을 납작하게 눌러주면 더 이상 날아다니지 못할 거야.
2: 그럼 시험해보자.
1: 납작하게 눌러주는 도구? 전기로 올라! 덤디덤덤덤 덤디덤덤덤.
2: 메카쿠키 몬스터가 눌러줄 동안 메카이모가 이 먼지들을 깨끗이 치워줄 도구는? 아, 이게 아니고? 짜잔!

0: 먼지를 휘날리게 해. 메카 쿠키 몬스터, 네가 벽에 닿을 먼지를 막아냈어.
1: 쿠키 몬스터 최고, 잘했지. 내가 스톤헤드들한테 가는 먼지도 막을 수 있겠어. 먼지들 여기서 멈춰, 내가 다 막는다.
0: 네가 다 막아줄 순 없어. 너보다 훨씬 큰 뭔가가 필요해. 예를 들면 저런 현수막. 아하, 이 정도 크기면 주차장에서 불어오는 먼지들을 막기에 충분할 거야.
1: 시험해보자. 메카일보 달려봐.
2: 알았어. 그럼 시험 시작한다. 이번 계획도 실패야. 현수막이 충분히 크지 않으니까 현수막 옆으로 먼지가 다 빠져나갔어.
3: 공원 관리원 넷이 곧 도착할 거야. 근데 먼지 때문에 아직도 스톤헤드가 노래를 못해.
1: 먼지는 너무 작아. 우린 크고 힘도 센데.
0: 먼지는 너무 작지. 그렇다면 우리가 가까이 가서 살펴보는 게 어때?
4: 렛츠고 메카 타이니.
0: 고 메카 스몰.
2: 고 메카 파워.
1: 고 메카 타이니.
5: 좋아, 규칙 기억하지? 쿠키 타이머가 다 돌아가면 우린 원래대로 커진다는 거.
2: 이 돌멩이들은 다 어디서 나온 거야?
5: 내 생각에 이 돌멩이들은 주차장의 먼지들인 것 같아.
0: 이런, 저기 넷이 오고 있어. 그리고 봐, 저 차가 먼지를 잔뜩 휘날리게 하잖아.
3: 넷 왔구나.
6: 안녕.
3: 벌써 도착했네.
6: 노래하는 스톤헤드 찍어서 빨리 TV에 내보내야지.
3: 저기 말이야, 노래하는 스톤헤드 찍기 전에 먼저 박물관 안부터 찍으면 어떨까?
6: 뭐라고 버터?
3: 들어간다고.
5: 근데 왜 이 작은 돌들은 날아다니는데 이 큰 돌들은 안 그렇지?
0: 이 작은 돌멩이들은 모래야. 모래는 가벼우니까 자동차 타이어가 구를 때 바람에 휘날리는 거지. 큰 바위로 보이는 애들은 자갈인데, 자갈은 무거우니까 쉽게 날리지 않아.
5: 이야, 맞아, 엄청 무거워.
2: 잠깐, 그 아래에도 모래가 있었는데 그 모래들은 왜 다른 모래들처럼 바람에 날아다니지 않았지?
0: 봐, 이제 바람 때문에 굴러다녀. 이 모래들은 자갈 밑에 깔려있어서 못 움직인 거야.
5: 우리 왜 아라고 했어?
0: 잘 들어봐. 더 크고 무거운 돌이 그 아래 깔린 더 작고 가벼운 돌들을 누르니까 공중으로 날리지 않은 거야.
5: 시간 다 됐다.
1: 이게 뭐지?
0: 좀 전에 봤던 그 바위잖아.
1: 오, 뭐 잠깐만, 이렇게 작았어?
2: 그럼 메카빌더가 주차장을 이런 자갈 크기의 돌들로 가득 채우면 아래에 있는 작은 모래들이 날리지 않게 막아주고 재채기도 안 나게 하겠네?
1: 그래, 그렇게 먼지를 막아보자. 좋아, 이제. 잠깐만, 근데 어디서 이 주차장을 덮을 자갈들을 구하지? 주차장이 이렇게나 넓은데.
0: 바위들을 부서뜨려서 만들자. 메카들 출동하자. 재채기.

0: 이제 자가를 나를 시간!
1: 다 치웠다!
0: 와, 이제 먼지 안 나지?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크고 무거운 돌들을 이용해서 작고 가벼운 먼지가 날리지 않게 했어!
2: 정말 멋지다!
1: 이제 시험해 볼게. 하나, 둘, 셋!
3: 우와, 우와. 우와, 우와.
4: 후발루빠 헤이! 후발루빠 호우! 후발루빠 헤이! 후발루빠 호우!
2: 우와, 이 아름다운 노래 소린 뭐야?
5: 그야, 네가 촬영하러

0: 난 TV로 모두가 봐야 해. 후발루빠 헤이
1: 후발루빠 호우. 예, 최고다. 고마워 메카빌더. 근데 어떻게 해결한 거야?
2: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3: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4: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낼 거야.
3: 또 누군가가 우리 부른다.

0: 멋진 소방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1: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2: 다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0: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3: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2: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3: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4: 놀이터에서 놀아요.
5: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6: 좋아! 잠깐만!
4: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6: 멋있겠는데?
4: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6: 거기서!
4: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6: 안 돼, 토끼야!
4: 차를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랜디온들은 원래 게임 속 세상에 존재하던 몬스터야. 각 나라를 상징하지. 하지만 갑자기 랜디온들이 현실에 나타났어. 그 탓에 여러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래도 다행히 너희들 덕분에 에이토로를 캡처할 수 있었어. 소맥이 네가 아니었다면 스페인을 구하지 못했을 거야. 말하자면 선택받은 용사라고 할 수 있지. 이 위험천만한 모험에 함께 해주겠다고 소맥이 너가 동의했잖아. 좋았어. 그럼 다음 행선지는 바로 영국. 이곳은 영국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시계탑 빅벤. 정확히는 시계탑 속 종의 이름을 의미해. 영국의 랜디오는 분명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긴장을 늦추면 안 돼.

0: 용맹한 자들이여, 모든 걸 걸고 최고의 결투를 보여다오. 뭐냐, 이 집 만드는
1: 펭귄의 건 싸움을 멈춰.
0: 나를 막으려면 이 결투에서 이겨야 할걸. 승부하자고.
1: 현재 RPG 게임에서는 공격 선택지를 누르지 않으면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는다.

0: 시작되지. 화염칼!
1: 맞아! RPG 게임에서는 스킬의 설명을 잘 읽고 활용하는 게 중요해. 역시 게임은 소맥이야! 없어도 너에겐 일반 공격이 있다고.
0: 공격은 겨우 그게 다인가? 상대할 가치도 없는 겁쟁이 녀석이었군. 단칼에 끝내주지.

0: 도망가기 버튼이 생겼어. 일단 도망치자.
1: 나약한 녀석. 뭐야, 벌써 티타임 시간이잖아.

0: 차를 국밥처럼 마시다니. 어라? 왜 그래? 괜찮아?
1: 상대할 가치도 없는 겁쟁이 녀석이었군.
0: 겁을 먹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게 신경 쓰인다고?

그래도 전에는 에토로에게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싸웠잖아. 후후, 나는 봤어. 소맥이 네가 누구보다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런 너와 함께라면 다시 한번 싸울 수 있어. 자, 영국을 구하러 가자.

시간에 합을 맞춘 것 치고 좋은 연계다. 하지만 엑스칼리버! 나의 승리다.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EBS 뉴스입니다.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열린 구사 공교육 멈춤의 날 이후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교권보호를 위한 법이 잇따라 개정되고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제도도 도입됐는데요. 3년이 지난 지금 교사들이 체감하는 학교 현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네, 우리 교육 현장이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해지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지 교사노조연맹 이유진 교권위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서희초 사건 이후 법 개정부터 민원 대응 체계까지 여러 대책이 도입됐습니다. 지난 3년간 가장 의미 있게 달라진 건 뭐라고 보십니까?
1: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교권 보호를 교사 개인의 문제로 보던 것에서 벗어나서 법과 기관에 책임져야 할 문제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고, 조언이나 훈육, 분리뿐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서 학생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고, 교육활동보호센터도 확대됐습니다. 학교 민원도 이제는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교육청 등 기관이 책임지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서도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이 법에 들어갔고,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도 생겼습니다. 결국 지난 3년은 교사의 개인적인 대응에서 기관의 대응으로 법과 제도가 전환하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제도가 실제 학교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남은 과제입니다.
0: 네, 제도는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요. 현장의 평가는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교사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1: 제도는 많이 마련이 됐지만 실제 교사가 그만큼 편안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과 현장의 간극이 여전히 큽니다. 교육부 발표상 학교 민원 대응팀 구축률은 99.9%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많은 교사가 어플 등을 이용해 직접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 대응팀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교사가 많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역시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최종적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교사가 오랜 기간 조사와 수사를 감당해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법조항 몇 개가 생겼느냐가 아닙니다. 학생을 지도할 때 국가와 학교가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는 확신을 교사가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아직은 그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0: 네. 올해부터 학부모와 교사의 상담을 지원하는 이어드림이 도입이 됐습니다. 교사가 민원을 직접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실제 민원 부담을 줄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1: 이어드림의 의미는 있습니다. 개인 휴대전화나 사설 앱이 아니라 공식적인 공공 시스템을 사용하고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는 그 시스템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부모 교사가 이어드림이 민원 접수 창구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민원이라는 말이 이어드림 시스템 내에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학교 민원이 10월부터 법적 용어가 되는 만큼 정확한 명칭 변경을 통해 민원 접수 창구로서의 책임을 이어드림 시스템 안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이어드림은 민원 대응팀이 민원을 접수하고 교사에게 재배부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을 교사가 아닌 민원 대응팀이 접수 및 처리하고 교사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협조를 받아 민원 대응팀이 처리하며 악성 등 특이 민원은 교육청이 책임지고 처리하는 구조가 실제로 작동해야 합니다. 이어드림의 성패도 결국 그 지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0: 결국은 교사 개인이 직접 민원을 감당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또 학교와 교육청이 책임지는 구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지원 체계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또 어떤 점이 보완이 돼야 될까요?
1: 교육청 차원에서는 민원의 경우 무엇보다 학교가 민원을 책임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실제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 민원 대응팀은 민원의 접수 분류부터 처리, 거부와 종결, 교육활동 침해 여부까지 판단하는 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교육지원청은 이를 지원하고 학교 현장을 잘 아는 교육 전문 직원과 법률 전문 인력을 상시 배치해야 합니다. 특이 민원은 교육지원청이 직접 넘겨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의 정원도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에는 교육청이 사건 초기부터 전면에 나서 대응하고 지원하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청이 즉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교육감 의견 제출과 법률 상담, 조사 대응, 자료 준비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가 변호사를 따로 찾거나 여러 기관에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하나의 창구가 되어 법률, 행정, 심리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볼 여지가 큰 사안은 수사 초기 단계에 교육적 맥락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결국 피해 이후의 사후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신고 순간부터 교육청이 교사 앞에 서는 보호 체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0: 네, 앞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오는 10월부터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되면서 학교 민원에 대한 대응이 강화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이제 시행령에 담기게 되는데요. 실효성을 갖추려면 어떤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1: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 민원이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정의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장의 민원 처리 책임과 태거 요청 등의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운영될지는 상당 부분 시행령에 달려 있습니다. 우선 학교 민원 대응팀의 책임자를 학교장으로 명확히 하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 활동을 담당하는 교사는 민원 대응팀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폭언이나 협박, 업무방해 같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학교장이 언제 퇴거를 어떻게 요청할 수 있는지, 불응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역시 필요합니다. 학교가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으로 이첩하는 기준 또한 명확해야 합니다. 학교 민원 대응팀 및 교육청의 민원 대응 지원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과 인력 지원 역시 필요합니다. 이번 시행령은 누가 실제로 책임질 것인지까지 분명하게 만드는 시행령이 되어야 합니다.
0: 네. 최근 시도교육청들도요, 교권보호 전담관, 또 법률지원, 이런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의 이런 교권보호 정책 가운데 효과가 있는 대책은 뭐고, 또 부족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효과가 있는 변화는 교사 개인이 감당하던 문제를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이 함께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됐고, 교육활동보호센터도 크게 확대됐습니다. 심리상담과 치료, 법률상담, 소송지원 같은 피해교원 지원도 이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사건에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제도도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다만, 아직은 상당수 제도가 사건이 발생한 뒤 교사가 직접 신청해야만 작동하는 사후지원 중심입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에서는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수개월간 수사기관, 교육청, 지자체의 조사를 받으며 교사는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신고나 중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교육청이 먼저 개입해서 법률, 행정, 심리 지원을 한 번에 연결해야 합니다. 교사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기관이 얼마나 빨리, 먼저, 큰 보폭으로 움직였느냐, 기관이 어떻게 학교와 교사를 보호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0: 네. 우리 3년 전 교사들이 거리에서 요구했던 건 결국은 교사가 교육에 집중하고 싶다. 그런 학교를 만들자였을 겁니다. 법과 제도를 넘어서 교사와 학생 또 학부모까지 서로 신뢰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변화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 교사들이 3년 전 거리에서 요구했던 것은 특별한 권한을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생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절박한 요구였는데요. 교사에게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할 책임을 맡겼다면 그 교육 활동이 가능하게 할 인력과 공간, 제도도 국가가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0: 민원이 발생하면 교사가 혼자 대응하고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청이 앞에 서야 합니다. 학부모도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판단을 존중하고 학교는 그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일관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교권과 학생의 권리는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교사가 어떻게 나를 보호해야 하나를 먼저 고민하지 않고 이 아이를 어떻게 잘 가르칠까를 먼저 고민할 수 있는 학교. 저는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공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서희초 사건이 벌써 3년입니다. 이제는 제도가 실제 교실의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부족한 점은 같이 보완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정부가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사실상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역 사립대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학생을 지역에 붙잡겠다는 취지지만 사립대들은 지역 안에서 국립대로 학생이 쏠리면서 위기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0: 네, 사립대가 우려하는 지점은 무엇이고 또 지역 대학이 함께 살아남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들어보겠습니다. 전민현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 회장과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합정협 회장 전민현입니다.
0: 네, 사립대는 국립대 영원 등록금 정책이 오히려 지역 대학의 위기를 키울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1: 예, 우선 저희는 지역 청년의 학비 부담을 낮추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시겠다는 정책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국립대학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장학금이라는 것은 대학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제도입니다. 국사립이 구별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지역균형 장학금은 지역균형을 도모한다는 그 취지와 이름답게 설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같은 지역에서 공부하는데 국립대 학생은 소득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사립대 학생은 우수학생 지원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지원 여부가 달라진다면 이것은 반드시 학생들이 공정성 문제를 가지고 논할 것이고 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고3 학생의 약 65%는 국사립 구별 없이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답을 한바 있습니다.
0: 네, 회장님, 지금 수시 원서 접수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학생 모집에도 당장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대학에서는 어떤 대응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1: 사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바로 수시를 앞두고 발표가 돼서요. 2027학년도 수시 모집을 바로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국립대 등록금 영원이라는 매우 강력한 정부의 메시지가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지원 액수가 얼마냐 하는 것보다도 이것이 주는 상징성이나 이미지가 너무 크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개별 사립대학의 노력만으로는 정부가 만든 프레임, 즉 국립대는 등록금을 100% 전원 전액 지원한다는 이 프레임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부탁드릴 건데 정부도 이 정책이 27학년도 지역 사립대 모집에 미칠 영향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사립대 학생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포함한 보완책을 수시 모집 전에 최대한 명확하고 빨리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사립대학에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공정하게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0: 네, 정부는 꼭 국립대만이 아니라 지역 인재 장학금을 지방 사립대 중심으로 확대하겠다. 또 추가 재정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지원책으로는 국립대와의 격차를 보완하기 어렵다고 보시는 걸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1: 예, 일단 정부가 사립대 지역 인재 장학금을 확대를 해서 신규 선발을 4천여 명에서 1만 명 정도로 늘린다는 점은 분명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것은 문제를 제기한 일부가 좀 정부에 반영됐다고 봅니다. 다만 제도의 지원 구조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합니다. 지역 국립대는 30개 대학 신입생 약 6만 명에게 전체를 소득과 관계없이 전액 지원하고 또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4학년 전체를 확대하는 그런 방안인 반면에

0: 지방사립대는 현재 신입생이 약 14만 명입니다. 1년에. 이 중 1만 명만 선발해서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공정성의 문제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립대에 다니는 학생들은 아마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것입니다. 소위 국가장학제대에서 학생들에게는 뭐 국립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립대를 지원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지원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새로운 교육재원이 이제 마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반드시 사립대를 포함해서 대학의 AI 시설이라든가 첨단 기재제 또 우수교원 확보와 같은 교육연구혁신에도 국사를 구현 말고 균형 있게 좀 투자해 주시기를 바라봅니다.
1: 네. 정부는 일부 사립대를 자율혁신대학으로 지정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또 재정도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학을 지원하기보다 사립대 중에서도 경쟁력 있는 대학을 선별해서 지원하겠다는 방향인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예, 일단 뭐 경쟁력 있는 사립대학이 세계적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집중 투자하겠다는 데는 전 뭐 방향 자체는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저도 지난 금요일 대교협 회의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구체적인 안이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사전 정책 토론회나 또 공청회 같은 것들이 있어서 좀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립대학은 연구중심대학도 있고 또 지역에 특화된 대학, 교육중심대학, 또 평생직업교육에 강한 대학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혁신대학은 단순한 대학 서열이나 규모보다는 대학별 역할과 특성화 성과 또 성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좀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부는 등록금이나 학사, 입시 규제 등 좀 불필요한 규제를 선정된 몇몇 대학에만 풀어줄 것이 아니라 책임성과 역량을 갖춘 모든 대학에게 좀 폭넓게 자율성을 확대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좀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1: 네. 이렇게 정부 지원을 더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지역 사립대의 위기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맞춰 학과를 개편한다거나 아니면 대학 간 통합하는 등의 사립대 스스로의 구조조정도 필요할 텐데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 이건 뭐 100%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사립대학은 지난 17년간 등록금이 동결되는 그 순간부터 구조조정을 이미 강도 높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사립대학은 뭐 청년인구 감소라든가 수도권 집중화 현상 그리고 등록금 동결까지 소위 우리는 이걸 3중의 구조적인 위기라고 부르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미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중 현안이 뭐 외국인 학생을 유치해서 좀 생존해보겠다, 교육해보겠다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기에도 또 비자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정부에서는 좀 될 수 있으면 어떤 방향이 대학들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국가에 좀 도움이 될 것인가를 좀 공격적이고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좀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에서 말하지 않아도 이미 사립대학은 생존하기 위해서 혁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 완화라든가 함께 재정도 좀 지원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1: 네.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한 지원이 지역 대학 간의 또 다른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립대와 사립대가 함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회장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8월 31일 월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0: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0: 후원문의 080-961-959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강릉의 바다는 태백산맥에서 시작됩니다. 백두대간 대관령과 삽당령에서 흘러내린 맑은 물은 강릉 남대천을 지나 푸른 바다를 이루죠. 오늘은 주석 한 만의 차가 없어서 맑고 푸른 강릉 바다가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들을 만나보고요.
3: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주문 일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2: 아이고, 네네, 그러겠습니다. 네네. 알이 굵은 바닷모래로 만들던 놀라운 맛의 비결도 찾아봅니다. 조각배에서 물안경을 담그고 뭘 하시는가 했더니만 어부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 어법이라네요. 오늘은 강릉의 바닷길을 따라 강릉 사람들의 유쾌한 바다 부심을 만나보겠습니다. 강릉 하면 떠오르는 바다, 그 해안선을 따라가 볼까요? 먼저 주문진을 찾았습니다. 주문진의 사람이 살면서부터 생긴 주문진 항은 부산 원산 간 항로의 중간 기항지가 되면서 1927년 정식 개항했습니다. 이곳엔 100년이 훌쩍 넘은 주문진 등대가 있죠. 바다 쪽으로 돌출돼서 먼 바다에서도 잘 보이는 이 바위산은 조선시대인 봉화불을 올리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대 주변 산빛다리는 재미난 이름의 마을이 있지요.
4: 주문진 여기는 전부 다 고등이에요. 전부 고등, 언덕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여기는 주문진은 뭐 상당 고등이, 등대 고등이, 양양 고등이, 등대 고등이, 전부 고등이에요. 사구 고등이.
5: 고등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4: 높다는 이야기. 지역이 높다는 이야기.

0: 한국전쟁 때 주문진으로 온 피난민들은 이 언덕에 작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갈게요 라고 생각했으니 큰 집 욕심이 없었죠. 지금도 골목엔 작은 집들이 대문 하나를 공유하며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1: 이북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여기서 살다 보니 집이 이렇게 이렇게 요만큼씩 생기네요.
2: 안녕하세요 어머니. 쉬고 계셔?
3: 예.
2: 아하, 어디 가시는데?
3: 노치원 갔다 오느라고. 여기 우리 한 70년 됐어. 피란 아저씨 피란 나와가지고 여 사는 게 내가 시집 완자가 그래 되는데 아저씨는 더 되지 뭐. 아저씨 돌아가시고 우리 집도 이 고사치인데 신부서 나올 때 없어. 집이 조그마해. 아유 이제는 죽지도 살지도 못하고 이어서 이제는 죽어야 되니.
0: 고향에서 살았던 것보다 꼬댕이 마을에서의 세월이 훨씬 긴데도 마음속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주문진 토박이에게도 제2의 고향을 찾아온 이에게도 넉넉한 일터가 되어줬습니다. 주문진 항 덕분이었죠. 수심이 깊은 주문진 앞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이라 해산물이 풍부합니다. 주문이 많아서 주문진이라는 얘기도 있지요. 세월이 흘러 바다 환경도 항구의 풍경도 서서히 변했지만 그래도 주문진은 주문진 여전히 활기찹니다.
4: 오늘 좀 잡았어요.
5: 예. 날이 좋아갖고 그래도 작업하기는 괜찮았습니다.
4: 예, 너무 늦게 들어오면 걱정되고 빨리 들어오면은 좀 기분이 좋지 뭐.
0: 예, 주문진 특산물 홍게입니다.
6: 좋아요, 좋아요. 자, 주문진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0: 홍게는 따로 경매를 하지 않고 여기서 직판을 한다는데요.
7: 이거는 이제 안 좋은 거는 이쪽에, 좋은 거는 이제 이쪽에.
8: 좋고 나쁜 걸 어떻게?
7: 여기를 만져보면 이렇게 물렁물렁한 게 있고 이제 땅땅한 게 있고 여기 이쪽에. 여기는 배꼽이라서 다 들어가고 이쪽에 이렇게 만져보세요.
0: 홍게는 1,300에서 1,500m의 깊은 수심에서 산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밝은 주황색을 띠지요. 주문진에는 크고 작은 시장이 여럿 있지만 30여 곳의 매대에서 직접 잡은 것만 파는 여기는 좀 더 특별하다는데요.
9: 여기서 이제 저기 어민들, 그러니까 조업을 하는 분들이 형성된 이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산만 팔아도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자연산만 판다는 인식으로 갖고 이제 오시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변화를 하면은 주문진에서 잡히는 것만 팝니다.
0: 남편들이 새벽에 나가 잡아온 걸 아내들이 파는 시장이다 보니 아침밥, 점심밥이 따로 없답니다.
4: 배 들어오는 거 맞춰서 먹느라고. 이제 배가 12시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미리 식사하고 이제 배가 좀 이제 어중간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 해놓고 이제 식사하고.
0: 시장이 반찬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하하.
4: 저 지금 대구에서 한 장 살게 그럼 우리 먹으러 갖고 온 거야.
10: 맛있겠다.
11: 맛있다.
2: 여기는 이웃집 내 집이 따로 없으신가 봐요.
11: 예. 분위기가 좋아요.
4: 여기는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고 가족들은 어쩌다 보지만 여기는 아침 새벽이 나오면은 저녁 7시까지 매일 그 시간에 이제 하니까 가족보다 더 많이 보고 사는 거지 뭐.
2: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십니까?
11: 고기 많이 들어오고 장사 잘 되면 제일 행복하죠.
0: 이곳에는 단

0: 꿀 손님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한 번도 안 온 손님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손님은 없다고요.
1: 믿고 오시는 거고 주문진 물건이라는 걸 알고 오시는데 가격이 다른 동네보다 좀 뭐 몇천 원 비싸더라도 믿을 수 있으니까.
2: 이 양반이 우리 잘해줘. 그마다 몇 번씩 와서 여기서 해.
3: 구매하셨어요?
2: 아직 안 오고 이제 지금 막 도착했으니까 이제 시장 한번 구경도 좀 하고 이제 구매해서 이제 맛있게 먹어야죠.
4: The fish is very fresh.
5: Very good. Very, yeah. Very different kind of seafood. I very like. I want to eat this seafood.
4: No, I think it's very beautiful and relaxed. And last night we see the beautiful moon and the sunshine left over the sea. Wonderful.
0: 아름답고 편안한 곳, 멋진 바다가 있는 곳, 바닷길을 따라 사천면으로 왔습니다. 강릉에서 아무나 잡고 사천이라고 하면요, 십중팔구는 화질마을, 한과마을이라는 답이 튀어나온답니다. 한과집보다 한과집 아닌 곳을 찾는 게 더 빠르다는 사천. 그중 한 곳을 찾아와 봤습니다. 부모님 때부터 한과를 만들어 온 몇 집이 힘을 합쳐 일하는 곳이라는데요. 기계의 힘을 빌리고는 있지만 과즙 만드는 과정만은 오래전 할머니와 어머니가 하시던 그대로랍니다.
6: 쌀을 오랫동안 발효를 해서 저희가 한과를 만들기 때문에 잘라보시면 이게 소리가 나지만 이게 딱딱해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속에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0: 한나의 과즙이 완성되기까지는 한 달도 넘는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쌀을 발효시키는 데만 꼬박 30일이 걸린다는데요.
7: 지금 발효된 쌀을 지금 이제 뿔구는 작업, 냄새가 있으니까 냄새를 떼는 작업하는 중이에요.
0: 과즙 하나 만드는데 무슨 쌀을 그렇게 오래 발효시키나 할 수도 있지만요. 하루라도 소홀히 하면 제대로 된 맛은 나지 않는답니다. 마치 장이 익어가듯 쌀도 참을성 있게 발효시켜야 한다네요.
7: 대략 약 한 달 정도 숙성시키는데 방가 튀길 때 이제 이게 부풀어 오르는 게 아마 틀릴 거예요.
0: 잘 발효시켜 쿰쿰한 냄새까지 쏙 뺀 쌀은 곱게 빻아 가루를 냅니다. 그런데 이때 맛을 조금 더 업 시켜주는 비결이 있다는데요.
7: 불려난 콩이 걸리는 거지.
0: 반죽에 콩물을 붓는 비법은 할머니와 어머니 어깨 너머로 배웠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 그냥 따라 했는데 이젠 이유를 알지요.
7: 물론 식감도 있지만은 고소한 맛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한가를 튀길 때 조금 더 이제 좀 부풀어 오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0: 쌀가루 반죽을 찌는 바탕찌기를 한나절 가까이 하고 나면 꽈리치기를 해야 한답니다. 반죽에 꽈리가 부풀도록 쳐서 차지게 만드는 과정이죠.
7: 떡이 안 좋으면 뚝뚝 끊어주는 수도 있고 이거는 천천히 쭉 흘러내리잖아요. 네.
0: 오호, 정말 끊어지지 않는군요. 자, 반죽이 완성되었다면 바탕을 만들 차례입니다.

0: 있습니다. 과절의 바탕이 되는 떡 반대기를 만드는 것이죠. 이때 없으면 안 되는 게 있답니다. 바로 감자 가루인데요. 밀가루는 안 되는 겁니까?
1: 감자 가루가 이게 달라붙지도 않고 저희가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잘 될 수 있게 붙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0: 하루 이틀 지나 떡 반대기가 잘 말랐다 싶으면 반듯하고 정갈하게 잘라냅니다. 예전엔 비뚤어도 정겨운 맛에 그냥 썼지만 요즘엔 포장하기 좋게 규격에 맞춰 자릅니다. 자, 이제 기름에 튀길 차례인데요. 이때야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야 한답니다. 순식간에 뽑히듯 부푸는 떡 반대기를 반듯하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여기에 조청을 바르고 티밥을 묻히면 강릉 사천 과절이 완성되죠. 그런데 사천은 어떻게 과절로 유명해진 걸까요? 그 답을 아는 분을 만났습니다. 사천 과절은 이 바닷가 모래에서 시작됐다는데요. 아니 대체 뭔 말이던가요? 5대째 과절을 만들고 있는 최봉석 명인은 어려서부터 심부름으로 붉은 모래를 담으러 오곤 했었답니다. 사천 과절의 옛 이름은 모래과절. 굵은 모래를 숯불에 달고 떡 반대기를 구웠다는 것이죠.
2: 돌을 달고서 돌 속에서 이게 한거 일어나는 거지.
0: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명인의 어머니 때부터 썼다는 모래를 뜨겁게 달구고 떡 반대기를 넣었더니 정말 부어지네요.
3: 옛날에는 석유도 안 쓰고 이러니까 그저 불을 떼가지고 이렇게 화로 불에다가 불에다 하느라니 그게 뭐 얼마나 고생스러우셨겠나고요, 옛날 어른들이.
0: 그 고생을 굳이 이어받고 싶지 않았지만 어느새 과제를 만들고 있더랍니다.
2: 나한테 과제는 조상님들한테 드리는 정성이고 내게는 인생이다.
3: 저기 애들을 일단 공부를 다 가르쳤으니까 큰 도움이 됐던 거죠.
0: 평생 과절과 함께 살아온 또 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버리지 못한 채 끌어안고 지내는 게 많다는데요.
4: 이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3: 함지. 또 박스를 이렇게 하고는 가지를 이렇게 이만해 이거 이렇게 큰 거 무다리 싸가지고 이거 가서 바람 불면 난 그거 아까봐 아주 날아갈까봐 아주 막 이래 붙잡고 옛날에 문 장갑이 있었어. 장갑도 없이 이래 이거 가느라 아주 혼이 났어. 이 바람 불고 잘 안 택해줘요.
4: 왜요?
3: 무다리 크다고.
4: 손실은
3: 헐수금지 며칠까봐 바람이 날아갈까봐 허연 고무신 신고 버선을 빼내가 손을 시르니 손은 시릅지 못해 이래가지고 버선을 찡거가지고 이거 갔다고 이래. 옛날 건 다 이제 뿌렸어. 두 개는 했더니 세 개는 그래 한 열 개도 넘는데.
4: 요새는 동네가 큰 공장들이 많이 생겼어요.
3: 많이 생겼어요.
4: 그런 거 보시면 어떠세요?
3: 그런 거 보시면 어때 저렇게 큰 거 장만해가지고 하나 이랬지.
0: 한 달도 넘는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과절. 만드는 도구는 달라졌어도 만드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사실 좀 더 쉽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남들이 몰라줘도 나는 아는 법이죠.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마음을 담아 과주를 만듭니다.

0: 아니 근데 저기 바닷가 암석 사이에 배 한 척이 보입니다. 뭘 하시는 걸까요? 이 바위랑 너무 가까운데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이분들은 전통 어법인 창경바리로 미역을 채취하는 중이랍니다. 나무로 만든 물안경으로 바닷속을 보며 해초나 물고기를 건지는 건데요.
1: 나처럼 이 대로매 가지고 낫대. 이렇게.
2: 얘가 낫대?
1: 낫대. 이거는 이제 혼자 다 잡는 내려가야 돼. 가위놀이. 가위놀이가 여기는 이제 수경, 창경발이 하는 수경.
0: 파도가 일렁이면 바닷속이 안 보이는데 창경을 넣으면 뻔하게 보인답니다. 아니, 이 정말입니까, 이게?
1: 참 아름답지. 거기에 보면 삼계도 있고, 전복도 있고, 해삼도 있고, 미역도 있고. 정말 뭐, 한번 봐봐, 한번 봐봐.
2: 여기요? 이걸로요?
0: 그렇네요. 배 위에선 안 보이던 미역이 창경 속에서 아름답게 그냥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아. 미역을 채취하는 낫대는 대나무에 박달나무를 붙여서 만든다고 하네요. 어느 정도 무게가 있어야 미역 채취가 쉽다나요? 이때 다시 미역이 자랄 수 있도록 미역 귀는 남겨두고 자른답니다. 바다를 다스리기보다는 달래며 함께하는 지혜로운 옛 어법입니다. 새벽에 심곡항을 빠져나갔던 배들은 점심때가 지나 돌아옵니다. 몇백 킬로그램씩 미역을 싣고 무거워진 배전에 물결이 찰랑찰랑거리죠.
3: 어르신, 많이 처치하셨어요?
4: 응, 많이 했죠.
3: 마음이 어떠세요?
4: 아유, 좋죠. 뭐 많이 하면.
0: 점심도 걸은 채 항구에서 기다리던 아내가 수레를 끌고 달려왔습니다. 남편만큼 반가운 게 요 미역이라네요.
3: 맛있어.
0: 그런데 남편은 항구에 남겨두고 미역만 씻고 집으로 직행하는 아내. 아니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 건가요? 남편이 섭섭해 하시겠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5: 빨리 하려고.
4: 이건 농사하고 틀리다.
5: 나 그럼 이게 막 물러 빠져.
4: 내 버린다. 이 빨리 안 하면.
0: 침곡에서는 1년 중 미역이 나는 봄철이 제일 바쁩니다. 다른 생업이 있어도 미뤄두고 온 가족이 미역 건조에 매달리는 거죠. 이맘때는 심곡 어디를 가나 사방에 미역이 널려 있습니다. 늘 부족한 주차장이지만 이때만은 미역에 양보해야 한답니다. 혹시 비라도 오면 큰일이니 갓난하게 돌보듯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6: 젖은 미역일 때는 한 3kg에서 3kg 500, 말리면은 10분 1 줄어가지고 300g에서 뭐 290g 이래 나가요. 말르면
0: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로 먹는 미역. 두 분의 인생에도 좋은 일이 많았는지 궁금한데요.
5: 뭐 사람 인생이 사는 게 다 그렇지 않소. 뭐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2: 어머니는 어떤 상황에서 제일 행복하세요?
5: 아니, 나 지금 행복해요. 뭐 자식들 잘 되고 뭐. 뭐 더 바랄 거 뭐 있어. 맞죠?
2: 네. 영감님한테 바람은 없으세요?
5: 없어요. 잘해요. 술도 안 잡수고 그랬기 때문에 잘해요.
0: 조금 전 따온 미역을 남겨서 오늘의 첫

0: 길을 차립니다. 오래전 이곳에선 우럭이나 성게를 넣은 미역국이 더 흔했다는데요. 지금은 소고기를 잔뜩 넣고 끓인다네요.
1: 맛있다, 미국.

0: 심곡항에 다시 해가 뜨면 어부들의 분주한 하루도 시작됩니다. 이제 미역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단단히 각오해 봅니다.
1: 아, 오늘 한 중에 아마 제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질 좋은 미역으로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0: 아낌없이 내어주는 넉넉한 강릉 바다에는 그 바다를 닮아 마음이 순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2: 이 강릉 사람들이 서울로 다니던 길입니다.
3: 저한테 강릉은 사실은 이제 뭐 고향이나 다름이 없죠.
4: 잘 살아라.
5: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오시면 이 언니들이 반겨줄게요.

0: 저희 때는 이걸로 공부하는데 수월했었거든요.
1: 예전에는 편지 쓰기, 일기 쓰기, 숙제하기 이런 활동들이 전부 다 손으로 글씨를 쓰는 걸로 이루어졌는데
2: 세월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너무 없어졌고요.
0: 글씨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핸드폰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3: 텍스트로 전사시키고 녹음하고 생성형 AI가 알아서 정리해주고 문제를 생성해주고
4: 인간의 손이 만들어낼 수 있는 움직임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거든요.
1: 손으로 글씨를 쓴다는 것은 뭔가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2: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3: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4: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기미, 속 태우기 전에 바르는 치료제 도미나 크림 아세요? 간편하게 쓰, 피부 속부터 싹. 자기 전 바르기만 해도 환하게 치료되니까. 국내 판매 1위 도미나 크림.
6: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합니다. 생존 경쟁은 치열하고 모든 곳이 전쟁터나 다름없죠. 이 게임에서 화학 무기는 엄청난 강점이 됩니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으니까. 폭을 품은 작살, 치명적인 폭침, 방어에 특화된 녀석도 있죠. 무심코 삼켰다간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이어진 진화의 경쟁 속에서 세계 최고의 독성 동물들은 서로의 맹독을 겨루며 살아남았습니다. 치명적인 독성 혼합물을 끊임없이 개량하고 다듬어 단 한 방울의 죽음을 농축해냈죠. 깊은 바다 밑바닥이나 어두운 땅 틈새, 그리고 덤불 속을 은밀히 기어다니는 녀석들.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맹독 생물들입니다. 호주는 극단적인 대륙입니다.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해안선부터 메마른 사막의 심장부까지 말이죠. 이 대륙은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성 동물들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그중 상당수가 이 척박한 붉은 사막 레드 센터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의 삶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두 번의 기회란 없습니다. 땅속 틈새에서 내륙 타입한 새끼들이 알을 깨고 나옵니다. 작은 머리들이 하나둘 보이더니 혀를 날름거리며 공기 중에 냄새를 맡고 있죠. 녀석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뱀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치명적인 암살자죠. 단 한 번만 물어도 성인 100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독을 품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맞이하는 이 한 시간 남짓이 형제들이 함께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순간이죠. 이제부터 철저히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먹이를 사냥하고 적의 공격도 막아내야 하죠. 언뜻 보면 텅 빈 굴머지 같지만 이곳은 폭발적인 생명력과 죽음이 교차하는 땅입니다. 큰 비가 내리면 강물이 범람해 평원을 적시고 메마른 땅에 생명을 불어넣죠.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식물들이 꽃을 피우고 굶주린 작은 포유류들에게 영양분 가득한 씨앗과 줄기를 내어줍니다. 어린 내륙 타이탄들에게도 풍성한 만찬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모두가 이 만찬을 즐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강력한 독을 가진 뱀에게도 천적은 있으니까요. 왕갈색 뱀은 파충류를 잡아먹는 동족 포식자죠. 어린 타이탄은 속수무책입니다. 타이탄의 독은 뱀이 아니라 포유류한테 맞춰져 있으니까요. 게다가 왕갈색 뱀은 대부분의 뱀독에 면역을 갖도록 진화했습니다. 무시무시한 포식자가 되려던 어린 타이탄의 꿈은 채 시작되기도 전에 끝나버렸네요. 하지만 다 자라면 두려울 게 없어집니다. 몸 길이가 무려 2.5m에 달하는 거대한 포식자가 되죠. 사나운 뱀이란 별명으로도 불리지만 사실 성격은 딴판입니다. 아주 소심해서 사람 눈에 띄는 일조차 거의 없죠. 단, 여러분이 녀석의 먹잇감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사냥에 나선 타이탄은 작은 포유류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감지해내죠. 땅을 타고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을 느끼고 바람에 실려온 냄새를 맡으며 먹잇감을 추적해 들어갑니다.

이곳은 들쥐의 은신처로 뜨거운 태양을 피해 서늘한 굴 속에서 쉬고 있죠. 녀석들은 타이판이 가장 즐겨 찾는 먹잇감입니다.

공격을 시작한다. 눈깜짝할 새 물어뜯었다. 수많은 뒷발 자국을 남기죠. 사실 뱀도 쥐에게 물려 상처가 감염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이 빠르게 퍼져야만 쥐가 반격할 틈을 원천 봉쇄할 수 있죠. 독샘에서 분비된 독은 주사바늘처럼 생긴 두 개의 독리를 타고 쥐의 혈관으로 직접 주입됩니다. 치명적인 독성 화합물이죠. 먼저 신경독이 신경신호를 차단하고 마비를 일으킵니다. 동시에 근육도 근육조직을 무참히 파괴해버리죠. 근육이 힘을 잃고 호흡마저 멈춥니다. 여기에 혈액도까지 작용해 혈액을 응고시키고 심장을 멈추게 하죠. 쥐가 목숨을 잃는 건 순식간입니다. 먹이를 찢어먹을 수 없는 타이파는 통째로 삼켜야만 하죠. 쥐의 털이 역방향으로 걸리지 않도록 머리부터 삼키기 시작합니다. 아래 턱뼈가 인대로 느슨하게 연결돼 있어 입을 크게 벌릴 수 있고 늘어나는 피부 덕분에 몸통을 어마어마하게 부풀릴 수 있죠. 마침내 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몸통 전체가 뱀의 뱃속으로 들어가자 강력한 소화작용이 시작됩니다. 내륙 타이파는 후유류 사냥 전문가죠. 이 말은 곧

녀석의 독이 인간의 몸에도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린 지 20분쯤 지나면 첫 증상이 나타나는데 메스꺼움부터 두통, 어지러움까지 다양하죠. 가장 심각한 초기 증상은 혈액 응고 장애입니다. 이 증상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인간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데 빠르면 한 30분 만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죠. 지구 반대편 미국의 한 사막. 완전히 다른 풍경 위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입니다. 거대한 선인장 아래에서 생사를 건 혈투가 벌어지고 있죠. 아무리 작은 녀석들이라도 치열합니다. 한쪽에선 낙타거미가 사냥 중인데 바람처럼 빠른 데다 전갈과 너무 닮아서 바람 전갈이란 별명도 가지고 있죠. 흙을 파헤치던 녀석이 나방을 발견했습니다. 낙타거미는 몸집에 비해 크고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죠. 턱 길이가 몸 길이의 3분의 1이나 되는데 나방을 짓이기며 완전히 군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꿀맛 같은 식사가 녀석에겐 불행의 씨앗이 되어버렸죠. 요란하게 씹어대는 소리 때문에 훨씬 더 치명적인 포식자의 시선을 끌고 말았거든요. 자이언트 해어리 전갈입니다. 시력이 형편없는 녀석은 온몸을 덮고 있는 초감각 털로 그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데 이 털로 미세한 진동을 감지해 먹잇감의 위치를 찾아내죠. 낙타거미가 나방을 우적우적 씹어먹는 소리가 전갈을 은신처에서 이곳까지 끌어냈습니다. 두 포식자는 겉보기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게 생겼지만 공격 능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둘 다 물러설 생각은 추호도 없어 보이네요. 순간 전갈의 독침이 머리 위로 고물선을 그리며 치명적인 독을 찔러넣습니다. 전갈의 독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화학물질의 이동을 차단하죠. 그 결과 온몸의 근육이 굳어버리며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낙타거미의 운명도 여기까지네요. 결국 전갈의 작은 턱에 갈기갈기 찢기고 맙니다. 야생의 세계에선 사냥꾼이 사냥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굶주린 설치류 한 마리가 어둠 속을 배회하기 시작하는데요. 육식성 메뚜기 쥐입니다. 이 녀석은 전갈을 포함해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면 뭐든 먹어치우려 들죠. 메뚜기 쥐는 전갈의 독에 저항하는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얼굴에 독침을 정통으로 쏘이는 게 유쾌할 일은 없죠. 덕분에 전갈은 목숨을 건졌네요. 전갈은 공룡이 등장하기 전부터 지구에 살면서 먹잇감이나 천적에 맞춰 정교하게 다듬어진 독무기를 진화시켜왔습니다. 전 세계에 2,000종이 넘는 전갈이 있지만 무시무시한 명성과 달리 사람을 죽일 만큼 강력한 독을 가진 녀석은 수십 종에 불과합니다. 이곳에서 독성이 가장 강한 녀석은 애리조나 나무껍질 전갈이죠. 인내심이 아주 강한 매복 사냥꾼으로 몇 시간이고 꼼짝 않고 숨어서 먹잇감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마침내 먹잇감이 사정권에 들어오면 번개처럼 빠르게 반응하죠. 단단히 움켜쥐고 독침을 내리꽂습니다. 곤충의 단단한 외골격 사이 부드러운 틈새를 찾아 여러 번 반복해서 찌르죠. 사람이 쏘이면 감각이 마비되고

극심한 통증과 함께 힘을 삼키기 어려워지며 심하면 근육 경련과 발작까지 일으킵니다. 이런 끔찍한 증상은 최대 3일이나 지속되죠. 아주 드물지만 치명적인 경우도 있는데 심장이 멎거나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몸집이 작은 곤충에게는 단 몇 분 만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죠.

아메리카 대륙의 파충류 포식자 중 이 거대한 살모사만큼 무시무시한 악명을 떨치는 녀석도 없습니다. 방울뱀은 13종이나 되지만 그 중에서도 동부 다이아몬드 방울뱀이 가장 위협적이죠. 몸 길이가 무려 2.5m에 달합니다. 엄청난 맹독을 품고 있으니 녀석이 보내는 두 가지 경고신호, 즉 쉿하는 소리와 방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좋지요. 방울 소리의 비밀은 꼬리 끝에 느슨하게 얽혀있는 작은 케라틴 조각들에 있습니다. 꼬리를 흔들면 이 조각들이 부딪히며 방울 소리를 내는 거죠. 경고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살고 싶으면 당장 물러서라. 방울뱀의 공격은 무시무시합니다. 자기 몸 길이의 3분의 1이나 되는 거리까지 튀어올라 정확하게 상대를 타격할 수 있죠. 녀석은 특별한 제6의 감각을 이용해 사냥감을 추적합니다. 얼굴에 있는 피트 기관을 통해 동물을 말 그대로 볼 수 있거든요. 이 기관 안에 얇은 막이 적외선을 감지해 머릿속에 사냥감의 열화상을 그려냅니다. 이 놀라운 열감지 기관은 100분의 1도보다 작은 미세한 온도 변화까지 알아채죠. 위턱에 난 길고 휘어진 동리를 통해 피하 조직 깊숙이 독을 주입합니다. 이 독소는 조직을 파괴하고 적혈구를 망가뜨려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막지요. 안팎으로 출혈이 멈추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물린 부위 주변이 부어오르고 조직이 괴사하면서 더 심각한 증상들이 연이어 나타나죠. 혈압이 떨어지고 근육에 극심한 피로가 몰려옵니다. 눈꺼풀이 처지고 갈증과 구역질, 설사, 그리고 끔찍한 고통 역시 독이 퍼지고 있다는 증거죠. 만약 사람이 물렸다면 24시간 안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울뱀은 먼저 자극하지 않는 한 좀처럼 공격하지 않습니다. 방울뱀에 물리는 사고의 대다수가 혈기왕성한 젊은 남성에게서 발생한다는 사실은 어쩌면 그들의 넘치는 테스토스테론이 뱀의 독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뜻이겠네요. 극한의 사막 환경이 기상천외한 적응력과 무시무시한 암살자를 탄생시켰다면 바닷속 생물들 역시 그에 못지않게 무자비합니다. 특히 산호초에 사는 녀석들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이곳에서 엄청나게 다양한 생물들이 한정된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대결을 펼치며 살아남을 방법을 모색하고 있죠. 해양 생물들이 이토록 복잡하고 정교한 독을 갖게 된 것도 바로 이 치열한 생존 경쟁 때문일 겁니다. 게다가 바닷속에선 화려하고 눈길을 끄는 녀석이 종종 가장 치명적인 법이죠. 화려한 무늬를 뽐내는 이 두 종류는 청산가리보다 무려 1000배나 강한 독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파란 고리 문어죠. 녀석의 이름은 가장 위험한 상태일 때 나타나는 특징에서 따왔습니다. 위협을 느끼며 피부 전체에 파란색 고리 무늬가 선명하게 나타나거든요. 이 경고 신호는 1초에 3번이나 깜빡이는데 무늬 주변의 피부 주머니를 수축하고 이완시키면서 전멸 속도를 조절합니다. 밝은 파란색과 초록색 빛을 반사하는 부위를 홍색소포라고 하는데 이 고리 주변으로 짙은 색을 띠는 색소포가 팽창해 어두운 대비를 만들어내면서 파란색 고리를 더욱 선명하고 돋보이게 만듭니다. 의도적이고 완벽한 경고 알림인 셈이죠.
녀석은 보통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머무는데 이곳은 먹잇감과 마주치기 딱 좋은 길목입니다. 노리는 사냥감에 따라 사냥 전술도 바꿀 수 있죠. 작은 개를 사냥할 때는 주로 뒤에서 기습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녀석 눈치를 챈 모양이네요. 해조류 사이를 젠걸음으로 빠져나가 바위 밑으로 숨으며 문어를 따돌립니다. 하지만 문어는 영리하고 인내심도 강하죠. 개가 다시 밖으로 나오자 즉시 사냥을 재개합니다. 이번엔 기습 공격이죠. 문어의 머리 아래쪽엔 앵무새 부리처럼 생긴 날카로운 이빨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부리로 개의 단단한 껍데기를 부숴버리죠. 녀석이 개를 무는 순간 침샘에서 맹독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 독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문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닷속 박테리아들이 합성해낸 독을 빌려 쓰는 겁니다. 문어와 박테리아가 완벽한 공생관계를 맺고 있는 셈이죠. 박테리아는 문어 몸속에 기생하며 안식처를 얻고 문어는 박테리아가 만들어낸 테트로도 독신이라는 강력한 화학 무기를 얻은 겁니다. 문어는 주로 개처럼 작은 녀석을 사냥할 때 이 독을 사용하죠. 독이 주입되면 신경신호 전달이 차단되면서 온몸이 마비되고 맙니다. 끔찍하게도 의식이 또렷하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먹히고 마는 거죠. 만약 사람이 화가 난 파란고리 문어한테 물리게 된다면 순식간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근육이 마비되면서 몸을 가눌 수 없게 되고 결국 호흡에 필요한 근육까지 멈춰버리게 되죠. 보통 산소 부족으로 사망에 이르는데 이 모든 과정이 단 몇 분 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해독제는 없지만 독의 효력이 떨어질 때까지 인공호흡을 계속 유지할 수만 있다면 생존 확률은 꽤 높아지죠. 다행히도 녀석은 주로 밤에 활동하며 낮엔 바위 틈에 마련한 은신처에서 얌전히 휴식을 취합니다. 파란고리 문어만큼이나 매혹적인 자태를 뽐내는 솔베강팽 역시 절대 건드려선 안 되는 녀석입니다. 하늘하늘하고 우아한 겉모습 뒤에 탐욕스러운 포식자의 본성이 숨겨져 있죠. 녀석들은 특수하게 발달한 부레를 이용해 물속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덕분에 먹잇감을 거칠게 몰아붙인 뒤 순식간에 덮쳐서 둘째로 삼켜버리죠. 사냥감에 접근할 때 물총을 쏘듯 물을 뿜어 정신을 빼놓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머리부터 쏙 들어가도록 방향을 잡은 뒤 한 입에 삼켜버리죠. 솔베간팽이 가시엔 엄청난 고통을 유발하는 독이 있어서 멋모르고 만졌다가는 끔찍한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가시가 살을 파고드는 순간 독샘에서 냉독이 쏟아져 나오죠. 찔린다고 목숨을 잃는 건 아니지만 식은땀이 나고 메스꺼운 물 느낌이, 심지어 호흡곤란이 올 정도로 고통이 밀려옵니다. 물론 가시에 몇 번이나 찔렸는지 또 독에 얼마나 민감한지에 따라 강도가 달라질 수 있죠. 전 세계 독성 척추동물의 50% 이상이 바로 물고기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녀석은 압도적인 위장수를 자랑합니다. 사실 눈앞에 두고 못 보고 지나친다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스톤피쉬입니다. 호주 연안의 해저면에 숨어있는 모습이 흔히 발견되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녀석은 영락없는 돌멩이처럼 생겼습니다. 산호초 위에 하도 오래 엎드려 있어서 해조류가 잔뜩 엉겨붙은 바위처럼 보이죠. 갈색이나 회색 바탕에 밝은색 반점이 흩뿌려져 있어서 주변 산호와 완벽하게 하나가 됩니다. 위장술이 어찌나 뛰어난지 물고기들조차 녀석을 알아채기란 쉽지 않죠. 게다가 이 완벽한 속임수엔 무서운 반전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눈 깜짝할 새도 없이 공격이 가능하죠. 커다란 턱과 쩍 벌어지는 입으로 강력한 진공 상태를 만들어 작은 물고기들을 한숨에 빨아들입니다. 녀석의 독 또한 사냥 속도만큼이나 잔혹하죠. 오직 방어용으로만 사용되는 독은 13개의 등지느러미 가시 중간쯤에 숨겨져 있습니다. 위협을 느끼며 이 가시들을 곳곳이 세워 위에서 덮치는 포식자들의 공격을 막아내죠. 만약 실수로 녀석을 받게 된다면 그 끔찍한 경험은 평생 뇌리에 박힐 겁니다. 가시가 살을 뚫고 들어와 독이 주입되면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 시작되죠. 심한 경우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단 한 시간 만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죠. 하지만 찔린 부위를 4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담그면 독성을 비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독이 단백질 성분이라 열에 쉽게 파괴돼버리죠. 흔히 독을 가진 동물들을 다 똑같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종류 모두 독소를 가지고 있지만 독을 전달하는 방식이 다르죠. 독액은 살을 뚫고 직접 주입돼 조직이나 혈관을 타고 퍼져나가는 반면, 독은 만지거나 먹었을 때만 중독을 일으킵니다. 독액을 주입하는 동물들은 오랜 시간 진화하면서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도록 화학무기를 더듬어왔죠. 수백, 수천 가지의 성분이 결합해 타격을 극대화합니다. 독을 품고 있는 동물들 역시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완벽하게 진화했습니다. 피부 분비선으로 뿜어내거나 몸속 조직에 저장해둔 이 화학무기 또한 앞서 본 맹독들 못지않게 치명적이죠. 하지만 경고 신호는 분명 존재합니다. 복어는 독을 품고 사는 대표적인 해양 생물이죠. 화려한 색상과 독특한 무늬는 가까이 오지 말라는 확실한 경고입니다. 움직임이 느리다고 해서 만만하게 벗어 절대 안 되죠. 녀석은 대부분의 시간을 해조류를 뜯어먹거나 조개 같은 작은 무척추 동물을 찾아다니며 보냅니다. 단단한 부리로 껍데기를 쉽게 부숴버리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위협을 느끼면 평소보다 몇 배나 몸을 부풀립니다. 순식간에 축구공처럼 변해버리니 포식자가 삼키려다간 목에 걸려 질식하기 십상이죠. 그럼에도 삼키는 게 가능했다면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보고의 몸속에 파란 구리 문어와 똑같은 테트로도 톡신이 가득 차 있죠.

폭언은 다른 해양 생물들을 잡아먹으면서 독을 만드는 박테리아를 몸속으로 흡수합니다. 이 박테리아들이 폭어의 장 속에서 맹독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독은 몸속 조직 곳곳으로 스며듭니다. 폭어를 먹고 나면 약 20분 후부터 초기 증상이 시작되죠. 처음엔 입안이 따끔거리다가 어지러움이 뒤따르고 점차 근육마비와 구토, 설사로 이어집니다. 불운한 포식자는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로 의식만 또렷하게 깨있게 되죠. 심각한 경우 호흡기 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해독제가 없기 때문에 위장을 비워내고 독성이 사라질 때까지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는 것만이 유일한 치료법이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바다에서 폭어라고 늘 안전한 건 아닙니다. 때론 가장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 속에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도사리고 있으니까요. 깊은 바다 밑바닥, 희귀한 포식자 하나가 번개처럼 빠른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잔혹한 왕털 갯지렁이는 해저에서 발견되는 가장 끔찍한 생물 중 하나입니다. 몸 길이가 무려 3m까지 자라지만 그 긴 몸통은 보통 모래 속에 완전히 감춰져 있죠. 그래서 모래 속의 암살자라고도 불립니다. 숨죽여 기다릴 땐 몸의 일부분만 밖으로 나와 있죠. 희귀하게 생긴 머리와 다섯 개의 작은 더듬이를 모래 위로 내밀고 미세한 물의 흐름을 감지합니다. 포식자가 숨어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 유유히 헤엄치는 폭어의 미세한 물결 같은 것 말이죠. 왕털 갯지렁이는 날카로운 이빨로 희생양을 낚아채 물에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어찌나 힘이 센지 먹잇감을 반토막 내버릴 정도죠. 맹독을 품은 폭어조차 속수무책입니다. 붙잡힌 물고기들이 단 몇 분 만에 발버둥을 멈추는 것을 보고 학자들은 녀석의 턱이 독샘과 연결돼 있어 먹잇감을 기절시키고 소화를 도울 거라 추측하고 있죠. 육지에서 달팽이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지만 바다에 사는 친척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치명적입니다. 육지 달팽이처럼 움직임은 느릿느릿하지만 청자 고둥은 사냥감을 향해 빠르게 거리를 좁히고 있죠. 녀석은 수관으로 냄새를 맡아 다른 고둥들을 사냥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작지만 훨씬 더 끔찍한 무기가 숨겨져 있죠. 주둥입니다. 이 안엔 고무 잠수복마저 뚫어버릴 만큼 날카로운 작살 모양의 독침 이빨이 들어있죠. 주둥이로 상대의 가장 취약한 곳을 더듬어 찾은 뒤 발사합니다. 독에 당한 고둥은 껍데기 밖으로 서서히 빨려나와 먹이가 되고 말죠. 위험을 눈치챈 소라게조차 이 집요한 포식자를 피하긴 쉽지 않습니다. 필사적으로 도망치네요. 다행히 고둥보다는 발도 많고 속도도 빠릅니다. 움직임은 느리지만 아예 물고기를 사

하는 녀석도 있죠. 맹독성 작사를 이용해 낚싯줄을 던지듯 사냥하거나 거대하게 팽창하는 입으로 그물처럼 덮쳐버립니다. 물고기를 유인할 때 주둥이는 미끼 역할까지 할 수 있죠. 작살에 맞은 물고기는 단 몇 초 만에 움직임을 멈춥니다. 곧바로 물고기 전용 특수 독이 퍼지면서 몸을 마비시킨 거죠. 고둥은 천천히 물고기를 삼켜버립니다. 밤에는 사냥하기가 훨씬 더 유리하죠. 위험을 전혀 모르는 이 물고기는 아주 쉬운 표적입니다. 이빨이 발사되고 사냥감에 명중한 작사를 낚싯줄처럼 끌어당기죠. 혀처럼 생긴 시설에서 만들어진 이 작사를 발사 직전 주둥이 끝으로 장전돼 강력한 근육 수축과 함께 발사됩니다. 그리고 발사 직전 고객 주머니에서 독이 장전되죠. 명중되는 순간 수백, 심지어 수천 가지의 독소가 섞인 냉독이 주입됩니다. 성분이 어찌나 복잡한지 이 파괴적인 독을 막아낼 해독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죠. 청자고둥은 물고기를 사냥할 때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때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독을 사용합니다. 녀석들은 이동 중에도 사냥감에 알맞은 독성 혼합물을 배합할 수 있죠. 마치 걸어다니는 화학실험실처럼 물속에 인슐린 성분을 뿜어내 먹잇감을 기절시키기도 합니다. 이 성분이 물고기의 아가미를 통과하며 순식간에 저혈당 쇼크에 빠져 산채로 잡아먹히면서도 아무런 반항조차 할 수 없죠.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몇 시간 뒤 뼈만 뱉어질 뿐이죠. 물고기를 겨냥한 독은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고둥은 순식간에 방어용 독으로 무기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은 사람도 죽일 수 있죠. 가벼운 통증부터 극심한 고통까지 다양합니다. 상처 부위의 감각이 사라지거나 조직이 괴사되기도 하죠. 전신 무기력 중 식은땀, 시력 저하, 마비, 심부전, 호흡부전을 겪을 수 있으며 빠르면 5시간 만에도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산호초의 또 다른 곳에선 작은 연체동물 하나가 해저면을 이동하고 있죠. 기상천외한 형태와 화려한 색채를 자랑하는 갯민숭 달팽이는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독성 동물 중 하나입니다. 환각을 일으킬 듯 화려한 도둑이라 불리는 녀석은 스스로 독을 만들어내지 않고 남의 것을 훔쳐 쓰죠. 연산호나 해파리, 말미잘 같은 자포동물을 사냥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냥감의 독침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원래 자포동물들은 촉수에서 발사되는 자포라는 미세한 작살 모양의 무기로 포식자들을 쫓아내죠. 하지만 그 방어 무기도 갯민숭 달팽이 앞에선 무용지물입니다. 녀석은 끈적한 점액으로 먹잇감을 덮쳐 제압하죠. 이 점액이 수많은 자포가 발사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입과 목구멍은 키틴이라는 단단한 조직으로 덮여 있어 독침에 찔리지 않고 먹이를 삼킬 수 있죠. 몸속 역시 키틴질 판들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발사되지 않은 자포들은 단순히 소화관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등쪽 돌기 안의 주머니로 운반돼 차곡차곡 저장되죠. 부채꼴 모양의 이 화려한 장식들은 아가미 역할을 하는 아가미 돌기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훔친 자포들을 발사하는 거죠. 마치 초소형 수류탄처럼 발사돼 공격자의 몸속에 맹독을 주입합니다. 게다가 녀석들은 곡창을 훔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떤 종은 해면 동물의 독소를 흡수해 포식자가 자신을 먹으면 중독되게 만들기도 하죠. 치명적인 독침을 무력화시키고 피하는 능력은 정말 놀랍고도 부러운 재능입니다. 왜냐하면 그 독침 중 일부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력하니까요. 여름이 되면 호주 북부 바다에선 불청객과 마주칠 수 있습니다. 맑고 따뜻한 열대 바다를 좋아하는 상자 해파리죠. 해파리는 무려 7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맹독 생물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뇌도 심장도 없는 이 생명체는 세계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동물 중 하나죠. 지난 70년 동안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녀석의 독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사위 모양의 몸통 때문에 상자 해파리라는 이름이 붙었죠. 중추신경계조차 없지만 다른 해파리들은 못하는 일을 해냅니다. 바로 수영이죠. 단순히 해류에 떠다니는 게 아니라 시속 7km의 속도로 명확한 방향을 향해 헤엄칠 수 있습니다. 시각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미스터리지만 눈도 여러 개나 달려있죠. 하지만 사람들에게 가장 큰 호기심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 바로 촉수입니다. 몸통의 네 모서리마다 15개씩 총 60개의 촉수가 달려있는데 그 길이가 무려 3m에 달하죠. 이 독침 다발들은 마치 끈끈한 고무줄처럼 사냥감의 몸을 감아버립니다. 맹독이 장전된 채 발사 명령만 기다리고 있죠. 독침 세포에 미세한 방아쇠가 달려있어 먹잇감이나 포식자가 스치기만 해도 치명적인 작살들을 쏘아댑니다. 발사 속도는 무려 시속 60km에 달하죠. 각각의 작살 안에 미세한 관이 들어있는데 살을 뚫고 들어가는 순간 뒤집히면서 맹독을 쏟아냅니다. 사냥감이 발버둥칠수록 촉수는 더 엉켜들고 더 많은 독이 주입되면서 체내 독소량은 급격히 치솟을 수 있죠. 수많은 촉수에 걸린 먹잇감은 고통 속에서 서서히 해파리의 몸통 안으로 끌려갑니다. 몸통 한가운데에 있는 입을 통해 하나의 빈 공간으로 들어가 천천히 소화되죠. 상자 해파리가 이토록 치명적인 이유는 수십만 개의 초소형 독침을 한꺼번에 발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5분 만에 인간의 심장도 멈추게 할 만큼 강력한 맹독의 쓰나미가 발생하는 거죠. 처음 쏘였을 때의 느낌은 수십 개의 바늘이 피부를 뚫고 들어오거나 불에 달군 인두로 지지는 것 같은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고 호흡이 가빠지죠. 독에게 포함된 단백질이 적혈구의 구멍을 엄청난 양의 칼륨을 유출시키고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겁니다. 사망자 대부분의 직접적인 사인은 급성 심정지죠. 전 세계 열대 바다에 수영객을 공포에 떨게 하는 또 다른 해파리가 있습니다. 이룩한지 해파리는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요. 각설탕만한 크기에 투명하고 촉수도 단 4개뿐이죠. 하지만 호주에선 뱀이나 상어 그리고 악어에 당한 사람들보다 많은 수가 이 해파리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상자 해파리를 막기 위해 쳐놓은

0: 절망도 쉽게 통과해버리죠. 촉수에 붙어있는 미세한 자포들은 단순히 독을 쏘는 데만 쓰이지 않습니다. 먹잇감을 유인하는 미끼 역할도 하죠. 이루칸지가 촉수를 튕기고 실룩거리면 작은 물고기들의 시선을 끌게 됩니다. 물고기들 눈엔 이 작은 점들이 맛있는 먹이 부스러기처럼 보이는 거죠. 호기심에 다가간 녀석들은 여지없이 독침에 쏘이는데 대부분 입을 정통으로 찔립니다. 상자 해파리와는 달리 처음 쏘였을 땐 통증이 가벼울 수 있죠. 그래서 쏘인 줄도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곧 이루칸지 증후군이라 불리는 끔찍한 증상들이 연이어 나타나게 되죠. 독침에 쏘이고 20분쯤 지나면 온몸을 찢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시작됩니다. 호흡곤란, 끊임없는 고통, 그리고 강력한 근육 경련이 뒤따르죠. 하지만 가장 끔찍한 건 심리적인 증상입니다.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극도의 공포감과 피부 위로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소름 끼치는 감각을 느끼게 되죠. 혈압이 급격히 치솟으면서 심장마비나 뇌출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선 해독제가 없기 때문에 그저 시시각각 나타나는 증상을 가라앉히는 응급처치만 할 수 있을 뿐이죠. 게다가 이루칸지의 위협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따뜻한 바다를 좋아하는 녀석들의 서식지가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더 넓어지고 있으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10만 종이 넘는 동물이 독액이나 독을 만들어내죠. 뇌조차 없는 단순한 생물부터 교활한 사냥꾼까지 독은 끊임없이 진화해왔습니다. 혈액이나 뇌, 소화관 등 몸속에 이미 존재하던 분자들의 용도를 바꿈으로써 자연의 생명 유지 시스템이 가장 치명적인 살상 무기로 변신한 셈이죠. 이토록 복잡하고 완벽한 자연의 화학 무기는 오늘날 과학자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지혈제나 혈압약, 진통제부터 심장병 치료제에 이르기까지 온갖 신약을 개발하는 핵심 열쇠가 되고 있죠.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독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1: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0: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2: 보험 하나로

0: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2: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0: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3: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0: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할 요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8: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천 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

0: 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이게 누구야? 지혜리 거야? 맛있어?
2: 네.
1: 응? 야, 보자.
2: 저는 레아 6살입니다. 나 춤을 추는 거 아주 좋아해서요. 노래하는 것도요. 할 수 있어 빛이 난 얼굴처럼. 어른들이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거 보이면은 내가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지안이는 3살입니다. 내 동탱입니다. 귀여우고 착한데요. 저 엄청 좋아한대요.

0: 자, 우리 갑시다. 빨리 와.
1: 짐이랑 내가 먼저 갈게. 그래서 내가 내리고 있을게요.
2: 뭐야? 형 거 두 개 들어가겠나? 진짜 안에
0: 안에 안에
2: 안에 싶어.
3: 교대에 간다 이제.
0: 사실은 아버지가 제일 설렐 거 안 같나? 맞지? 오늘 사는 걸 내가 아빠가 지금 한 번도 안 갔으니까.
4: 6년 만에 온 것 같고요. 아버지는 처음 오셨고. 프랑스까지 오려면 최소 정말 짧게 잡아도 10일은 잡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저희 아버지한테는 쉽지가 않으셨던 것 같아요.
5: 오봉서원은 조광익 선생님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면 예전으로 돌아갈 확률이 한 90% 이상 돼.

0: 내가 제일 마음에 안 좋은 게 딸이 프랑스 결혼식이었어요. 내가 못 갔어. 지금까지도 참 내가 은혜 안 들어 참 미안하지. 참으로 미안하지.
1: 부모님 그래도 마지막에 아버지.
2: 자기도 지금 긴장하고 있나?

0: 달에 그 건강검진했나? 조기암이라 그래서 갑상수술하고. 그래서 한 번씩 또안 좋을 때가 있거든.
1: 이제 잘 생긴 건 나.
0: 그 장거리라서 걱정은 되긴 한데 가야죠.
2: 조심히 몸 조심 다녀오세요. 몸 조심히.
0: 알겠어. 오늘 아들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 거야. 그럼 쭉 하면 되네. 이 상황을 어떻게 즐길 줄을 모르겠다 지금 겁이 나가. 이 쭉 하면 되는 거예요? 어?
1: 잡풍은 얘인데 267.
3: 66.
1: 그럼 왜 그래? 잡는 거 다르나? 응? 아, 이름이 내가 잘못 봤는데 이쪽으로 왔네. 병근이 병이 한 번도 안 타봤는데.
0: 제가 해외 혼자 가는 게 진짜 두려워. 끈이 갑자기 없어져가 또 그 비행기 도수 보낸 적도 있거든요. 제가 약간 그런 징크스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 걱정은 되긴 한데.

0: 우리 빨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나 이게 도저히 모르겠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 거를.
1: 시간이 들어가나마.
2: 안 나오시지?
0: 피디님!
1: 아, 이거 느리네.
2: 눈 닫혀요. 뛰어야 돼요.
1: 몇 번?
0: 50번이네.
1: 잘 할거든요. 와.
0: 어떤 말이 있다?
2: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1: 빨리 가, 빨리. 50이 끝났겠다.

0: 앉으세요 이제 밥 먹자. 우리 이제 엄마 차 타고 할머니 할아버지 데리러 갈 거야. 공항에.
1: 그리고

0: 파이팅. 양들이 물을 못 마시면 양들이 죽는단 말이야.
1: Pour la viande.
2: Oh, 엄마 봐봐.
0: 왜? 아! 아! 캡! Friday's off, comes his necktie and uncovered diamonds and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가자 가자 가자 뛰어가자 뛰어가자 뛰어가자.
2: 아니, 치빠.
3: 아. 아. 빨리 빨리 Et mets-le par terre. Doucement, doucement. Doucement.
0: C'est bon. 2층이 원래는 곡식 창고거든요. 거주 공간으로 만드는 게 이제 목표이고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고 열심히 일하는 편이고 프랑스에서 부모님이 너무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이번만큼은 우리가 여기에 가져와서 이제 알자. 끌고 나와서 여기 설치를 한 거예요.
3: 야, c'est bon.
0: 아, 나 너무 힘들어.

0: 자, 저 뛰어대요.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1: 빨리 가, 빨리. 이렇게 낫겠는데?
0: 안 되는데?
1: 그렇지? 근데 이거 말 안 되네.
2: 못하는 줄 알았어요. 무서웠어요.
0: 그치?

0: 갑시다 얘들아. 가자 얘들아. 늦었다 늦었다.
1: 엄마.
0: 네.
1: 뛰어가는 게 조금 위험하지 않아? 넘어지고 차가 가면 어떡하겠어?
0: 그렇지 그렇지. 에이 이런.
1: 공항 보인다. 야.
0: 아, 얘들아.
2: 조리야.
1: 아.
0: 아버지.
2: 이야. 예, 할아버지 보자. 아, 예, 예.
3: 애들 보는 순간에 피로감이 좀 확 풀린다는 것, 막 그런 느낌. 엄청난 막 확 있다가
4: 애를 보니까 뭔가 에너지가 막 가라앉았던 에너지가 막 완전히 그냥 살아나는 어떤 그런 느낌. 너무 좋았어요.
1: 할머니, 나는 너가 앉는 거는
4: 할머니 많이 기다렸어?
1: 우리 할머니 진짜 할아버지는 엄마 할머니의 딸내 옆에 앉을 거고 할머니는 우리 둘다 옆에 앉을 거예요.
4: 그럴까?
1: 네.
4: 와.

0: 일어나죠.
1: 엄마 괜찮아. 괜찮아. 빨리 들어. 빨리 엄마 빨리 자자. 방에 빨리 침대.
2: 빨리.
3: 아이들이 누구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저는 텐션을 좀 하니까 그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4: 게임이 안 되지. 한 배하고 게임이 안 되지.
1: 아, 이걸 세워야 된다고?
0: 으쌰! 우와! 잘하는데?
2: 됐어.
0: 할머니는 어떻게? 할머니가 앉을까?
2: 여기.
0: 알았어. 할머니 들어갈게.
2: 앉아벨트가 여기 있어요. 응? 앉아벨트가 여기 있어요.
1: 자, 탑시다. 네.
0: 갑시다.
2: 갑시다.
0: 갑시다.
2: 갑시다. 예쁜 엄마랑 할머니.
0: 예쁜 엄마랑 할머니.
2: 별 하나다, 별 하나.
0: 별 하나 찾았네. 우와. 우리 레아를 비추고 있네. 그치? 같이, 레아 같이 가자. 이러는 거야.
2: 같이 가자.
0: 할머니 진짜 아빠 나랑 말 전혀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2: Merci.
0: Merci.
2: Merci.
0: Merci.
2: Merci 아니야. Merci 먹고 싶어요.
0: Merci 아니야?
2: Merci 사와서 물에 넣어서 줄게요.
0: 내가 따라 Merci인 건.

0: 그자 어디로 가노? 집으로. 그자.
1: 그자. 아 케빈. 어. 어이구. 어. 케빈 집에 왔네 드디어 이제.
2: 어렵게 안네요.
1: 가자.
0: 기현이 신발 안 벗고 가냐?
1: 야 신발. 으시. 고생 많으셨어요.
3: 아이고 우리 또 누가 우리 사이하고 케빈하고 이 겁나는 큰 집을 공사한다고 짜놓은 거.
1: 엄마 이거 앉아 물 한 먼저 한잔 할까요? 엄마 물 한잔 내가지고.
0: 이거 왜요?
3: 잠이 와가지고.
0: 잠 뭐지 지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4: 차도 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1: 그치 여기 오는 게 이제 오는 게 여기가
4: 여기서, 제일. 여기서 못 차도 나무 내리고. 몇 명이 돌아야 되는 거야.
3: 그니까, 그래서 빨리 좀 씻고 빨리 그 가자. 너도 피곤하다. 애도 피곤하고.
1: 오늘 그. 그게 오늘이야. 뉴스가 있어요. 일단 네. 오늘 하루에 도착하자마자 지금 프랑스의 폭염주의보가 지금 이번 주까지 떠가지고 그 단오축제는 취소됐어. 단오축제는 취소됐고 단오축제라고 그래서 그 지금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김치샷도에 그 대표님께서 어렸을 때 정말로 단오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으셨대요. 단오라는 축제를 이렇게 재해석을 해보자. 그래서 서로 프랑스와 한국 문화를 교류하는 그런 장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보자.

0: 아버지가 또 제대로 멋있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 이제 그게 좀, 그리고 아버지가 그거에 대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취소가 되니까. 아버지 준비해 오신 것도 있고, 나도 준비한 것도 있고, 좀 아쉬워가지고, 좀 대신해서 대안해가지고 뭘할수 있을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일기예보를 기다렸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아버지 물 타주세요.
1: 내가 아버지가 제일 좋고, 뭔가 역할을 하려고 왔는데 또 그렇구나.
2: 그건 관계없잖아.
1: 그래,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
0: 아니, 그래도 뭔가 좀,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 그거 해드릴 테니까, 안내를
1: 그래,
0: 줄 테니까.
1: 빨리 좀,
0: 이제 식구 아버지 어머니 빨리 들어가서 주무셔야 돼.
1: 빨리.

0: 자자.
1: 응.
0: 오늘 자자.
1: 아니.
0: 오늘 자자.
1: 수고해.
0: 어, 수고했어, 오늘도.

0: 모든 모든 모든 함께 아주 빈판 잡힌 조화 빈 아자핀 사랑의 오르리 모든 지니핑을 불러줄게 말랑핑 말랑핑 함께 펴라 모든 슈리스타트 기술학교를 그리고 모든 날 햄보핑 햄보핑 조화핑 친절해라
1: 얘들아
0: 핑
1: 일라봐 일라봐 일라봐 일라봐 할머니 숨을 좋아했어 보사 네. 보사 눈이 반짝반짝 눈이 반짝반짝 우와 우와 드디어 말까? 제 나름대로는 하나라도 조그만 거지만 하나라도 애한테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뭐올 때 한계가 있으니까 우와 우와 드디어 말까? 슝 우와 우와 가지고 온부채고 이거 할머니 여기서 밀 짜잖아요
0: 이 한복이에요
1: 지하니까 아 레아까
2: 야, 이거 입어볼까?
1: 어, 엄마 좀 입혀주세요. 레아는 핑크색 좋아한다 했지? 어? 한국 공주 같네. 한국 공주 같네.
3: 여기.
1: 이거는 엄마도 김치 담을 거.
2: 어, 어. 이거는 그거 미숫가루고.
1: 어, 열렸어까지.
2: 이건 아 김이랑 미역이랑.
1: 이거는 조선간장.
2: 조선간장. 아, 조선간장 이 귀한 거를. 어,
1: 이거 참기름.
2: 참기름. 난 참기름이 제일 좋아.
1: 저 가지고 50분인데 가방에 한 개가 있으니까.
2: 그치.
1: 어, 언니야, 이거 한 입어봐.
2: 야, 나도 한복이 이렇게 제대로 된 걸 가져보네. 그래.
1: 응. 이걸 조금, 어, 한 입 봐봐.
0: 우와, 엄마 정말 예쁘다. 엄마가 정말 예쁘다, 엄마.
2: 그리고 꼽아보면 돼.
0: 이거 보여줄래요, 엄마? 이거?
2: 나 네가 예뻤으면 좋겠다 생각 진짜 많이 했는데. 아예 그냥 제대로 후기해 그치?
3: 그게,
2: 아예 제대로 해가지고
3: 이야
1: 그거 나중에 집 꽃집 하면
3: 이야
1: 이게 50에 놔둬도
0: 아, 되겠다
2: 아예 완전
3: 이야 그래가지고 보자 다시 보자 하나 둘

0: 네, 공주님, 또 뭐 할까요? 부셔줄까요, 공주님? 예.
1: 신나님, 날로 가죠.
0: 제가 신나님이에요, 할머니가?
1: 네. 신나님.
0: 아, 내 공주 된다.
1: 여기 있어요?
0: 할머니가 신녀가 됐어. 와, 이 할머니가 신녀가 되어버렸어, 갑자기. 할머니, 어떻게 할까요? 할머니 신녀가 됐어요.
1: 어떻게? 아니, 그래도 머리 내 속아야 돼.
2: 얘들하고 같이 살려고 그러는데 우리 경상도 사람으로서는 내가 행동하는 자체가 좀 무식하지. 뭐 인정하는 그런 인정이지. 사실인데.
3: 얘들 귀여워. 할머니가 너무... Et le temps préparé, il faut faire quand même 4 parce que nous on est nombreux. Mozzarella, sauce tomate, on a aussi la crème et champignons.
4: 정리된 역할이 요리를 남편이 하고 나머지는 제가 다 하는 게.
5: J'aime bien cuisiner comme bah comme pour qui sont avec nous.

0: Ah, parce que c'était le plus simple et le plus rapide à faire.
1: 아빠는 밥을 최고로 만드니까요. 최고의 요리사라고 부를 거예요.
0: 넣을 거예요.

0: 혜빈.
1: 예.
0: 예. 혜빈.
1: 예.
0: 젠틀러.
1: 예. 이쪽, 이쪽.
0: 이쪽, 이쪽. 복도.
2: 가치 있는 물건을 찾아서 버리지 않고 보존해서 그거를 필요한 사람한테 넘기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저희의 일이고요.
3: 창고 다 뚫어봤는데 으스스한 그런 게 있거든 사실. 물건이 뭐 창고 여기 저기 꽉 찼어요. 뚫어보면 이게 이곳에 딱 보면 뭔가 정리가 안 되시니까 정리. 이거, 이거 위험하잖아, 이게. 여기, 이런 거. 이렇게, 안 위험하게.
0: 예.
3: 젠. 이거 연장거서 이런 게 흩어지지 안 됩니다. 그래, 찾게 되잖아. 그럼, 으쌰. 여기, 여기. 오케이. 원 플러스 원. 함께 하기 좋잖아. 금방이 금방. 함께 하기 좋아. 남이 누가 와서 보면 깨끗하나. 예를 들어서 뭐 방문객이 있으면 이미지가 딱 보는 사람 눈이 이미지가 이야. 특히 비즈니스 동양인들 비즈니스를 깔끔하게 하는 거 아니야. 깔끔하게 하는 거. 딱 될 수 있으면 이게 연대별로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 더 좋지.
4: 뭐야 여기서 뭐 중세시대 안 그러면 프랑스 때다. 안 그러면 영국이다. 뭐 그러면 와서 보는 사람이 어.
5: 알겠어요.
3: 좋잖아, 이게.
6: 이제 너무 힘들어.
7: 이카이에서 할머니가 심심하잖아요. 안경 나오기. 이제는 안경 나오기 아주 좋아할 거예요. 아이고. 할머니 신하님 봐. 지금 자, 일어나.
6: 공주니, 아유 힘들어 할머니, 아유 신이 할머니 힘들어. 어, 공주님.
2: 우리 엄마 체력도 좋아.
6: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찌찌는 거예요?
7: 아저씨 더 줄게, 할머니.
2: 아버지, 피곤하셔요.
3: 아, 돌리네. 네.
2: 할머니 애들이랑 놀고 있는데. 나중에 아빠 좀 조금만 쉬다가 그 이제 애들하고 좀 놀아주래요. 애들이 할아버지랑 자주 보는 게 아니잖아. 이 목표 중에 하나 이거는 불평이 아니라 애들 그걸 위해서 이제 가서 음식 마무리하고 올게요.
3: 그죠, 너무 런던 빨리 런던 같은. 그죠.
2: 그죠. 와.
3: 그죠.
2: 갑시다.
3: 그죠.
6: 할머니도 신난다 이제.
7: 신나 할머니 오세요 빨리.
6: 네. 알겠습니다.
3: 신녀 할머니.
6: 신녀 할머니 알겠습니다.
7: 뭐든 가주세요.
6: 기다려 주세요.
7: 하나호호 미미수.
6: 할머니 문 닫아 주세요.
2: 아빠, 엄마, 나는 저기 저 다른 차 타고 갈게요.
5: 네.
2: 거기서 만나요.
6: 안녕. 우리 나중에 만나. 아기 공주 노릇을 너무 잘하는데.
7: 할머니랑 엄마랑 할아버지랑 아빠.
5: Oui, on va manger, on va manger.
6: 너 배고파?
5: 맨날 배고파. 자니
0: 옛날 배고파.
2: 부모님들은 보통 오시면 그래도 유명한 곳에 한번 가보고 싶으시고 하니까 저 아버지가 뚝뚝뚝한 와중에
8: 아버지 사랑을 우리는 다 그렇게 느끼고 컸단 말이에요. 손자, 손녀들 입장에서는 자주 못 보기 때문에 그걸 느낄 만큼의 그런 시간을 같이 보내지를 못하는 그 부분이 좀 아쉽고.
5: 왔어요.
8: 야, 여기 내가랑 지안이 온 적 있지?
7: 네. 이야. 여기에 먹을 거예요?
8: 아, 여기서 피자 먹을 거야.
6: 숲의 새 소리 듣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3: 이야.
7: 야.
3: 지안이 이게 뭐야?
6: 와.
8: 해발 750m인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시원하기도 하고
3: 어 멋있다 여기
8: 풍류지 풍류
3: 야 와
6: 케빈 이걸 만들었단 말이야 아, 어머나 케빈
8: 이거 봐, 이거 내가 케빈 생일 선물 사준 거다.
6: 뭐?
8: 이거. 맥가이버 갈. 갈.
6: 케빈한테 딱 특별한 선물이네. 와. 케빈 고마워. 우리 케빈 덕이네.
9: 차를 얼마 샀겠네.
5: 이곳 다녀.
8: 어? 엄마. 장모님 말을 잘 들으래 나보다.
6: 본래 사이 사랑은 장모야.
8: 그렇지.
5: 잘 들으세요.
8: 꽃미 아버지가 이번에 기회가 진짜 나한테 너무 소중하다고 느끼는 게 내가 사는 곳에서 오래 있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가지고 여기 살면서 좋다고 느꼈던 것들을 엄마 아빠한테 많이 보여주고 싶어.
6: 진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모습도 뭐 진짜 고마운데 어? 이렇게 또 좋은 곳에도 오고 어? 정말 고마워.
3: 사실은 아버님이 좀 실제 좀 그랬었지 마음 이 와서 좀 많이 느끼고 지금 제가 굉장히 후회스럽지 어디 관광도 다니고 뭐 이랬는데 그런 걸 못해봤어요 못해오고 새벽에 가갖고 뭐 옷 갈아입고 다시 출근하고 이런 게 비일비재해서 늘 마음이 좀 그리지.

0: 아버지가 그 갖고 있던 희한이 많이 있어 있는데 뭐 언어로 표현은 그렇고 좀 더 많은 아버지가 많이 느끼고
1: 받은 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자식들이랑 얘기할 때 감정을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그 표현이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빠랑 어린 시절 추억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좋은 기억이 되게 많았고 저희가 다 그래서 아빠를 되게 좋아하고 그런 면에서

0: 야, 다 이리 다 같이 이렇게 화이팅 한번 할까?
1: 화이팅 한번 할까? 예.
0: 야,
1: 이런 스타일이지, 그죠? 야, 화이팅, 내야야 이거 봐.
0: 야, 내야 이거 봐. 야, 이렇게 해가지고 지가리도 이렇게 하고. 아, 뭐, 개빈도 하고.
1: 개빈도 이렇게.
0: 자,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신문이 오늘 이틀 됐다 이거. 이틀 됐는데 살아 남았네. 은혜가 미나리를 워낙 좋아한대요. 토마토 같은 물 주고 이게 화단인 거야. 내가 엄청

0: 어? 아버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 응? 애들 그 뭐 요거트 이런 거 떼려고 엄마 잘 안다 엄마가 오시기로 했던 손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취소가 됐지만 오시겠다고 뭐 그런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이 오셨지만 뭐라도 하고 돌아가실 수 있게 지금 배려를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만큼 제가 한 몫을 하고 가려고 이제
1: 어 7시간
0: 지침
2: 갔다가 한 5시 했을 때 뭐.
0: 응. 올 때 좀 연락할게요. 응. 갔다 올게요. 응.
2: 나도 갈 준비해야 돼.
3: 아, 오늘 오기 전에 뭔가 해놔야겠다. 신경 안 쓰게 해놔야겠다. 뭐 정리정돈 해야겠다.
4: 치안 레아 굿모닝 아가씨들 일어나야지
2: 응? 일어나서 하고 갈 준비해야지
4: 오셔 와 언니를 일수 봐 언니 일어났어 드디어 우리 치안이 가자

0: 그래, 하치환이 닮았네. 이리 와봐. 빨리 먹자.
1: 응? 빨리. 씻었어요?
0: 어, 하면 씻었어.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2: 케빈, 부산 처음 왔을 땐 그 느낌이 지금도 생각나나?
3: 부산 바닥 제일 좋아해요.
2: 부산이 최고다.
3: 부산 음식도 회. 회? 너? 어떤 단어? 회? 회?
2: 회.
3: 회.
2: 맛있지. 회도 맛있고 고기도 맛있어.
3: 여기 소 많아요.
2: 그러니까 소 키우는데 원가 잡게 되잖아. 여기는 자연적으로 하면서 원가 잡게 되지. 양봉하는데 가니까 6명이 필요해, 6명.
3: 아기 준비해야 돼.
2: 오케이. 시작해.
3: 뭐, et les filles, vous vous dépêchez. Et Léa, habille-toi vite. Et après, on va à l'école. Indiane, on va aller à l'école aujourd'hui. Donc, il ne faut pas arriver en retard.
0: Oh, 아빠가 해주네. 가자, 레아, 이리 와.
2: 가자. 슛.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옳지.
0: 기침해서 보자.
1: 네.
2: 응. 명? 얘네 자동차 좀 가르쳐줘. 운전, 드라이브.
3: 마뉴얼.
4: 해본 적 있어요?
3: 마뉴얼.
2: 있지. 스타트.
5: 내일은 거기 분들도 갑자기 이런 행사를 또 기획을 하게 된 거여가지고 내가 도와드리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차를, 케빈 차를 운전해가지고 그 학교에 애들을 데리러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없는 동안 애들이랑 잘 시간 잘 보내주시고 아빠 잘 부탁해요 아버지.
2: 전진 스타트는 1단?
3: 네.
2: 1단 해야죠. 1단 스타트.
3: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다섯, 여섯.
2: 우와, 6단까지 했네.
3: 네. 굿이 날 때만 이렇게, 이렇게.
2: 오케이, 좋지.
3: 소리도록 위로
2: 부진할 때만
3: 네 오케이 여기 앉으세요.
2: 야
3: 한번 해보 한번 해보세요.
2: 전진 1단 스타트.
3: 네
2: 2단 3단 4단 5단 6단 약간 움직여 볼까요? 바로 부진 됐어요.
3: 예.
2: 가. 핸드 브레이크?
3: 핸드 브레이크.
2: 오케이.
3: 오케이.
2: 어, 12시인데. 가야 되는데. 12시인데.
0: 애들 간식.
2: 얘기.
6: Veuillez parler après le bip.
2: 야. 할아버지 프랑스에서 첫 은행이다 이게. 응? 야야 기다려. 할아버지 간다.

0: 왜요? 예. 가방 어디 있어? 가방. 응. 할머니 보러 가자. 자, 그래. 시럽 까먹으러 가자. 이야. 안 돼, 지연. 지연이 같이 모여야지.
1: 자. 무거워요.
0: 과일. 너. 야, 오늘 뭐 했어? 응? 재밌었어, 오늘?
1: 네.
0: 친구랑?
1: 네.
0: 내가 되게 고팠고. 입이 배고프면 많이 고팠네. 천천히 봐, 천천히. 천천히.

0: 갈까?
1: 빨리 갈래요. 어서
0: 가자. 가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1: 뚱뚱뚱.
0: 여기, 여기. 맞다. 이제 보자. 꽃 설명해 봐. 꽃 무슨 꽃이야 이게? 향어 숙이 향기를 피부에 들어가면 피부가 진짜 좋아져. 으쌰. 이들은 거 하나.
2: 인자미.
3: 모든 게 진심이네. 진심 아닌 사람들이 없다.
4: 하나씩 시키죠. 스테이크, 타임, 육회, 소머리. 와인 한 잔 시키자고 하는데.
5: Manger un samgyeopsal sans soju.
6: 술도 그만 먹지.
5: 슬퍼요.
6: 슬퍼. 술 안 먹으면. 맛있겠네.
7: 상담완료 고객, 가볍고 튼튼한 여행용 캐리어 2종 증정.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로 상담만 받아도 여행용 캐리어 2종 증정.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딥이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8: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8: 됩니다.
12: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8: 되고요.
13: 지병이 있어도?
8: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4: 수술비도 된다고요?
8: 됩니다.
15: 암 치료비도?
8: 됩니다.
13: 진단비도요?
8: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8: 네, 됩니다.
16: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3: 입원 첫날부터?
8: 됩니다.
16: 1인실에 입원해도?
8: 됩니다.
17: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8: 되고 말고요.
13: 감기로 입원해도요?
8: 돼요.
18: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8: 되죠.
11: 디스크로 수술해도?
8: 물론 됩니다.
16: 이게 뭐가 된다고요?
8: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 완료 시 가입, 결제 아닙니다. 초경량 여행용 캐리어 2종 증정.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딥이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8: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8: 됩니다.
12: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8: 되고요.
13: 지병이 있어도?
8: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4: 수술비도 된다고요?
8: 됩니다.
15: 암 치료비도?
8: 됩니다.
13: 진단비도요?
8: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8: 네, 됩니다.
16: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3: 입원 첫날부터?
8: 됩니다.
16: 1인실에 입원해도?
8: 됩니다.
17: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8: 되고 말고요.
13: 감기로 입원해도요?
8: 돼요.
18: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8: 되죠.
11: 디스크로 수술해도?
8: 물론 됩니다.
16: 이게 뭐가 된다고요?
8: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 완료 시 가입, 결제 아닙니다. 초경량 여행용 캐리어 2종 증정.
19: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여기가 거의 한 400년 됐어요.
1: 즐겁잖아요.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0: 여기 영차!
2: 여기 영차!
3: 낙동강 천산맥이가 전체가 다 오르고
4: 나를 이 말이야.
5: 빨리 움직여. 이래가 이거 작업 못해.
6: 다시 요 낙동강에 모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한 우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7: 요집 우리 집인데.
8: 그때가 그립네.
0: 그립지.
7: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하고 맨날 빨가 벗고 수영하고

0: 저희 때는 이걸로 공부하는 데 수월했었거든요.
1: 예전에는 편지 쓰기, 일기 쓰기, 숙제하기 이런 활동들이 전부 다 손으로 글씨를 쓰는 걸로 이루어졌는데
2: 세월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더 없어졌고요.
0: 글씨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핸드폰이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3: 텍스트로 전사시키고 녹음하고 생성형 AI가 알아서 정리해주고 문제를 생성해주고
4: 인간의 손이 만들어낼 수 있는 움직임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거든요.
1: 손으로 글씨를 쓴다는 것은 뭔가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 같은 튼튼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잇몸 튼튼, 이 같은.

0: 새로운 삶의 방식. 파크로시 서울원.
1: 지금까지 제가 갔었던 지구의 오수리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0: 와.
1: 브레인이 빚어낸 땅 아이슬란드. 신비로운 근원을 찾아 나섭니다.
2: 걸어서 5분이면 간헐천을 갈 수 있어가지고요.
3: 오! 오! 지금 저기 뭐야.
1: 그리고 이 땅을 조각해온 자연의 힘.
2: 와, 이쪽에 지금 쌍무지개 떴네요.
1: 물의 길을 따라갑니다.
2: 터널처럼 뚫려있네요.
3: 와.
1: 북대서양 한가운데 유럽과 북아메리카 사이에 자리한 섬나라 아이슬란드. 여행작가로 25년 동안 100개가 넘는 나라를 여행했지만 저도 아이슬란드는 처음이라 무척 설렜습니다. 땅 아래에선 뜨거운 마그마가 끓고 위로는 빙하를 품고 있는 신비로운 땅. 이곳에서 저는 어떤 풍경들을 만나게 될까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디딘 도시,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입니다. 도심 한가운데에는 주상절리를 본따 지은 할그림스키르캬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2: 할그림스키르캬 교회 앞으로 큰 대로가 이어지는데요. 이 대로를 따라 걷다 보면은 신의 번화가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1: 초여름에 접어들었지만 옷차림이 다들 두텁습니다. 북극권에 맞닿은 나라에 왔다는 걸 새삼 실감하게 됐는데요. 거리를 따라 걷다 보니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게 있습니다.
2: 또 아이슬란드가 고래 보는 그 투어로 유명하거든요. 엄청 큰 고래가 있어요. 와.
1: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벽화들.
2: 그러니까 이 레이캬비크 시내를 걷다 보니까 구석구석, 뭐 골목골목이 모두 캔버스예요. 지금 벽이다. 스케치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기는 지금 엄청 크게 바이킹 벽화 그려져 있어요.
1: 9세기 후반 노르웨이에서 건너온 바이킹이 처음 터를 잡은 곳 레이캬비크. 그 오랜 역사도 만날 수 있습니다.
2: 모든 건물이 다 예술 작품이에요. 와, 재밌다.
1: 거리를 수놓은 그림들 사이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아이슬란드의 자연. 그 중에서도 화산을 빠뜨릴 수 없죠.
2: 레이캬비크의 특별한 쇼를 보러 왔는데요. 와, 용암쇼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채집한 용암을 가지고 진행된다고 하는데 아이슬란드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볼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1: 용암의 뜨거운 열기와 움직임을 눈앞에서 보고 생생히 느낄 수 있는 쇼라고 하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2: 네, 이제 본격적으로 쇼가 시작될 것 같고요. 와.
1: 100여 년 전 카틀라 화산 분화 때 나온 화산암을 1100도에 달하는 고온으로 녹여 용암이 흐르는 모습을 재현합니다.
2: 와.
4: Now,
2: formal lava is floating over the edge, and the wind is blowing. 와, 지금 제 눈앞에 용암이 진짜 있어요. 와.
4: Have you heard about Phyllis hairs? It is thin filament of lava.
1: 붉게 녹은 용암이 흘러내리며 내는 소리와 열기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2: 와, 지금 얼음을 넣는데.

0: 순식간에 녹아요.
1: Some of the steam is going up, but some of it is being pushed and forced inside the lava and make it blow like a balloon. That's what you can see a little bit here. It's just the steam trying to escape. At the same time, lava on top is getting more solid, so it's kind of trapped there.
2: 빠르게 식어가는 표면과 달리 아래쪽은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 뜨거운 액체 상태가 유지됩니다.
0: 와, 밑에 무슨 엿가락처럼 쭉 늘어지네요. 이야.
2: 단단하게 굳은 암석처럼 보이지만 안쪽은 여전히 열기를 머금고 있는데요. 물을 붓자 순식간에 수증기가 피어오릅니다.
0: 쇼는 다 끝났고요. 이제 살짝 가까이 가서 더 살펴볼 수가 있네요.
2: 머릿속으로만 상상했던 용암의 실체를 마주한 시간. 아이슬란드가 왜 불의 땅이라고 불리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0: 와, 이제 캠핑을 좀 길게 하려고 하는데 아시안 마켓이 레이캬비크 한가운데 있습니다.
2: 이번 여행은 조금 특별합니다. 정해진 숙소 대신 캠핑을 할 예정이기 때문이죠.
0: 어, 김치 보입니다. 김치 저기. 와,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유명한 김치가 있네요. 5km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네.
2: 이만하면 한국 음식 걱정은 없겠죠?
0: 와, 일단 뭐 이 정도면 충분할 듯 하고요. 고기나 채소 같은 것도 마트 가면 되니까 이 정도면 캠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2: 와. 이제 본격적으로 길을 나섭니다. 도심을 벗어나 야생의 땅으로 향하는 여정.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트리우누 카규기르입니다. 레이캬비크에서 남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용암대지 위에 자리한 휴화산인데요.
0: 와, 진짜 주변에 자연 말고는 아무것도 없네요.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2: 130여 개에 이르는 아이슬란드의 화산들 중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화산의 심장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0: 앞에 그 분화구가 보여요. 저 위에 그 엘리베이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게 보이거든요.
2: 그런데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0: 와, 이제 정말 꼭대기에 왔는데 바람이 심각한 정도입니다. 지금 다 왔습니다. 와, 지금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요.
2: 일반적으로 분화가 끝나면 남은 마그마가 굳으며 통로를 메우는데요.
0: Yep.
2: 이곳은 마그마가 빠져나가면서 그 자리가 거대한 빈 공간으로 남았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화산 내부로 직접 내려갈 수 있게 된 거죠.
3: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4: 상쾌
3: 통쾌 변비엔 베이킨.
5: 무엇이 궁금한가요?
6: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5: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7: 11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8: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9: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대한민국 연구 완료. 국내 최초 개별 인정 콘드로이친 황사염. 이 정도는 남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0: 이야, 진짜 압도적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곳입니다.

0: 지금 제가 밟고 있는 이 지금 이 땅이 화산 아니에요. 화산 마그마 챔버안. 와, 그리고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막 기암들도 일반적인 뭐 암석 바위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 마그마 뭐 용암들이 굳은 흔적이라고 하거든요.
1: 아이슬란드를 빚어낸 화산의 비밀을 품은 공간. 마그마와 화산가스가 지나가며 남긴 흔적을 마주합니다. 철 성분이 산화하며 만들어진 붉은빛부터 다양한 광물과 가스가 그려낸 여러 빛깔까지 인간의 세면은 가늠하기 힘든 아득한 세월 앞에 잠시 멈춰봅니다.
0: 안내문 봤을 때 여기에 자유의 여신상이 들어올 정도로 이 공간이 깊고 넓다고 했거든요. 높이가 120m 정도 되고 폭이 150m여서 지금 감도 안 잡을 정도로 거대한 공간이 또 펼쳐집니다. 이게 말이 되나?

0: 한 걸음 걷고 쳐다보고 또 몇 걸음 걷고 또 조금 풍경이 달라지니까 그 장면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보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이건 일생일대의 어떤 풍경이거든요. Once in a lifetime이라고 하죠. 일생일대의 탐험이자 풍경이자 경험입니다. 최고.
1: 마그마의 길을 따라 내려온 땅속 깊은 곳에서 이 땅을 만들고 변화시킨 지구의 오랜 기억을 만났습니다. 어디를 향하든 경이로운 자연을 보여주는 섬 아이슬란드. 그 중에서도 여행의 백미로 꼽히는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골든서클입니다.
0: 이제 골든서클의 활용 점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굴포스 폭포에 왔습니다. 지금 아직 폭포에 다가가지 않았는데도 대지를 적시는 이 폭포의 굉음이 막 들려요.
1: 멀리서도 폭포에 물보라가 보이는데요.
0: 와, 이제 지금 전망대에서 폭포 전경이 펼쳐졌거든요. 웅장한 그 자체입니다.
1: 굴포스의 거센 물줄기는 아이슬란드에서 두 번째로 큰 빙하 랑에키들에서 시작되는데요. 여름엔 초당 약 130톤의 물이 흐릅니다.
0: 이야, 여기는 무슨 멋지다는 표현보다 무섭다라는 표현이 먼저 떠오르네요.
1: 굴포스는 크게 두 단으로 이루어진 폭포입니다. 첫 번째 낙차는 약 11m, 그리고 다시 약 20m 아래로 거대한 물줄기가 쏟아집니다.
0: 물과 돌과 풀의 멋진 조화가 지금 우리를 압도하고 있잖아요.
1: 황금 폭포라는 이름을 가진 굴포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0: 지금 폭포하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다가가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물보라가 발견되어요. 근데 지금 가장 강렬한 포인트에 도착을 했어요. 와.
1: 아이슬란드를 탄생시킨 게 불이라면 이 땅을 조각한 건 물이었습니다.
0: 폭포가 떨어지는데 그 물줄기가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0: 그래서 정말 이 물줄기가 지구 안쪽으로 막 쏟아져 버리는 그런 막 상상을 하게 되네요.
1: 오랜 세월 안반을 깎아낸 물줄기는 이토록 아름다운 폭포를 완성했습니다. 골든서클의 또 다른 명소 게이시로로 향하기 전 먼저 들를 곳이 있습니다.
0: 오늘 여정 마치고 캠핑장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번 여정은 거의 자연 속에서 제가 좀 캠핑장에서 숙박을 계속 좀 이어가면서 해볼 생각이거든요.
1: 여름은 아이슬란드를 찾는 여행객이 늘어나는 시기.
0: 자리는 넉넉해 보여요.
1: 서둘러 자리부터 확인합니다.
2: So, but do you have a space for three people to camp?
3: Yes.
2: Yeah, we got two tents.
3: Okay.
2: Yeah.
3: Three people. three people and one car.
2: Uh-huh.
3: Okay.
4: The electricity is in this side. Of the camp.
2: Uh-huh.
4: But first, you uh-huh. check the grass, uh-huh. because it's very wet now, for not stuck.
0: Yeah, I saw
4: a
0: truck stuck there.
4: Uh-huh.
0: Yeah. Okay, thank you.
4: Welcome.
0: 지금 이틀 동안 샤워하고 전기도 이제 따로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해서 21,600크로나, 25만 원 정도인데 제가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여기 호텔도 주변 하나 있어가지고 혹시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거기 1박에 우리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했어요. 1박에. 그리고 이제 2인실이. 근데 저희는 3명이서 이틀 동안 캠핑을 하는데 25만 원이니까 가성비는 정말 좋죠.
1: 오늘 제가 머물 자리는 여기입니다.
0: 저희가 전기까지 써야 돼가지고 전기를 부탁했는데 여기 지금 전기 그 꽂는 콘센트가 있어가지고요. 텐트 여기다 치면 되겠는데요. 여기 테이블도 있고. 와. 그리고 딱 일어났을 때 저 풍경이 보이겠네요. 야.
1: 이게 바로 캠핑의 묘미죠.
0: 지금 가져온 텐트는 이렇게 복잡한 구조는 아니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딱 저 한 명 들어갈 정도의 간단한 이렇게 칠 수 있는 텐트여가지고요. 뭐 한.
1: 폴대를 세우고 천막을 펼치면 대자연 속에서 하룻밤을 책임져줄 안락한 보금자리가 완성됩니다.
0: 여기 제가 아무래도 비가 오면은 바닥에 축축해서 습기가 올라오거든요. 또 제가 한국에서 실제로 쓰던 야전 침대를 야심차게 가져왔습니다.
1: 텐트를 세웠다고 끝이 아닙니다. 편히 쉬려면 잠자리도 마련해야겠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손수 챙기는 것도 캠핑의 소소한 재미입니다.
0: 이제 얼추 캠핑장에서 준비는 다 마쳤고요. 바로 옆에 걸어서 5분이면 간헐천을 갈 수 있어가지고요. 특별히 이 캠핑장을 구한 이유거든요.
1: 아이슬란드 캠핑의 장점 중 하나는 주요 관광 명소 주변에 캠핑장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 덕분에 이동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여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0: 아이슬란드의 대자연 하면은 또 떠오르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공중으로 솟구치는 간헐천이거든요. 트루크루라고 해서 가장 큰 물줄기, 그러니까 간헐천 빡 솟아오르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그곳까지 가야지 진짜를 만날 수 있는 거죠. 오! 지금 저기 뭐야? 터졌어요. 아, 여기인가 보다. 오!
1: 게이시르 지열지대엔 여러 간헐천이 모여 있는데요.
0: 여기가 메인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여기 모여 있고요. 한 5분, 10분 간격으로 터진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리면은 또 솟아오를 듯해요.
1: 현재 가장 규칙적으로

0: 스트로크로 분출하는 간헐천은 스트로크로입니다.
1: 모두 기본 자세가 똑같습니다.
0: 모두 숨을 죽인 채 물줄기가 솟구치길 기다립니다.
1: 아우, 이게 애간장을 녹이네. 빨리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0: 긴장되는 순간.
1: 마치 지구가
2: 또 살았네.
1: 우와, 두 번 연속으로. 마치 지구가 나 살았어 막 외치는 듯.
0: 좁은 지하 통로에 갇힌 물이 지열에 의해 뜨겁게 달궈지다 압력이 변하는 순간 수증기와 함께 솟아오른 것이 바로 간헐천입니다.
1: 간헐천을 게이시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영어로 간헐천이 가이저입니다. 근데 그 가이저가 바로 여기 게이시르에서 유래됐대요.
0: 간헐천이라고 모두 물을 뿜는 건 아닙니다. 열과 지하수 그리고 좁은 통로라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하죠. 지진이나 지하 물길의 변화에 따라 잠들기도 다시 깨어나기도 합니다.
3: From Germany.
1: Yeah, Guten Tag, right?
3: Yeah.
1: Danke schön. 아, 독일에서 오셨구나. Have you ever seen geyser before?
3: No, I haven't.
1: The first time.
3: Yeah, first time.
1: How was it?
3: Cool. Like the explosion, especially at the start, like when pumps is like bright blue ball. Really nice. Yeah.
0: 불과 물이 만나 지구의 뜨거운 숨결을 뿜어내는 곳 게이시르를 만났습니다.

0: 보고 즐기느라 바빴던 하루. 하지만 오늘 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 일단 코펠하고
0: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1: 자, 일단은 또 맛있는 서산쌀을 샀으니까 여행하다 보면 냄비밥은 참 많이 해먹습니다. 웬만해서 캠핑장에 이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편의시설은 거의 다 갖추고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뭐 화장실하고 뭐 사무실이 있는데 바로 옆에 개수대가 있어서.
0: 아이슬란드는 오래전부터 지열을 생활 곳곳에서 활용해왔습니다. 대부분의 캠핑장에서도 따뜻한 물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1: 오늘의 솔직히 최고의 반찬은 어떤 음식을 하든지 최고의 반찬은 이 앞에 있습니다. 와.
0: 멋진 풍경 반찬이 기다리고 있으니 서둘러 저녁을 만들어 볼까요? 오늘의 메인 메뉴는 스테이크. 우리 돈으로 만 원 정도에 구입했습니다.
1: 와, 냄새가.
0: 아이슬란드는 세계적으로도 물가가 높은 나라로 손꼽히는데요. 특히 외식비가 비싼 편이라 이렇게 직접 장을 보고 요리하면 여행 경비를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1: 짠. 와, 밥 진짜 잘 됐죠. 잘 익은 밥과 그 다음에 국, 김치, 그 다음에 스테이크까지 있는데 뭐 더 바랄 게 있을까요? 그리고 제 앞에 이렇게 멋진 풍경까지 있어가지고 와, 고기가 예술로 미디엄으로 잘 당겼습니다. 와, 김치도 진짜 우리나라에서 바로 수입된 김치라서 집에서 먹던 김치 그 맛 그대로예요.
2: 많은 분들이 그러시거든요. 왜 고생하면서 캠핑하고 다니냐 했는데 진짜 이 맛에 캠핑을 하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무언가를 먹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인간의 즐거움이거든요. 이렇게 그 자연 안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그 순간이 저에게는 참 소중해서 이 캠핑의 중독성에서 저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0: 평범한 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그게 캠핑의 매력 아닐까요?
1: 우리나라는 캠핑장에 아예 샤워장이 없거나 샤워장이 있으면 그냥 따로 돈을 받진 않거든요. 아이슬란드 캠핑장의 특징이 샤워는 따로 돈을 지불해야 돼요. 아, 우리 샤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8시부터 10시 45분, 오후 시간은 5시부터 8시 45분인데 지금 8시 10분이거든요. 얼른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못 돌아오십니다.
0: 캠핑 여행에서 은근히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씻는 문제인데요. 아이슬란드엔 온수 샤워 시설을 갖춘 캠핑장이 많아 이런 걱정을 한결 덜 수 있습니다.
1: 아이고, 아주 시원하게. 본의 아니게 또 상반신 탈인 모습을 보여드렸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이캬비크가 그린위치 표준시랑 똑같아서 9시를 향해 가고 있죠. 지금 보시죠. 날씨를. 밤 9시를 앞두고 있는 시간대입니다.
0: 밤이 찾아와도 좀처럼 어두워지지 않는 아이슬란드의 여름. 긴 하루의 끝을 백야와 함께 맞이합니다.

0: 남서부 내륙을 떠나 남부 여행의 주요 거점이 되는 마을 비크로 향합니다. 여름으로 접어든 아이슬란드의 들판이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1: 우리가 보통 덕담 주고받을 때 꽃길만 걸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제가 근사한 꽃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슬란드 어딜 가든지 이 보라색 루빈 꽃이 여기저기 지천에 널려 있는데요. 아, 지금 운이 좋은 게 보통 6월에서 7월 한 달 사이에 반짝 피고 진다고 하거든요.
0: 척박한 대지 위에 뿌리를 내리고 짧은 계절을 아름답게 수놓는 루핀.
1: 그렇게 향은 강하지 않은데 빛이, 발색이 워낙 좋아가지고요. 보랏빛이 진짜 진하게, 예, 때로는 막 눈앞에 계속 보랏빛이 아른거릴 만큼 지금 어딜 가나 많이 피어 있습니다.
0: 이맘때 아이슬란드를 찾은 이들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풍경입니다. 자연만 펼쳐진 듯한 이 길에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1: 여기는 양떼들이 돌아다녀가지고 이렇게 막아놓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내리고 있는데 여기 내려서 직접 문을 열고 나가야 됩니다. 보시면은 지금 차에서 제가 내렸는데 여기 지금 문이 막혀있죠. 이 문을 열고 차가 지나간 다음에 양떼들이 좀 통과할 수가 있어가지고 다시 닫아야 된대요. 일단 차가 지나가고 저는 다시 닫도록 하겠습니다.
0: 대지가 푸른 융단으로 뒤덮이면 양들의 차지가 되는데요. 이 작은 문 하나가 자유로운 방목의 경계가 됩니다.
1: 야. And close the door, please.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멋진 풍경도 보고 이런 소소한 재미도 있습니다. 와, 뒤에 지금 하늘 파란 거 보이시죠? 와.
0: 곳곳에서 마주치는 여름 풍경 덕분에 길 위의 시간도 즐거운 여행이 됩니다. 비크로 향하는 길. 꼭 들러야 하는 명소가 있어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1: 와, 여기는 제가 아이슬란드 여정 준비하면서 가장 기대했던 곳 중에 하나인데요. 스코가포스 폭포고 아이슬란드 남부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대지 아닙니다.
0: 깎아지는 절벽 위에서 거침없이 쏟아지는 폭포수. 그 웅장한 물소리가 푸른 초원에 고요를 깨웁니다.
1: 아, 이제 폭포 앞에 다다랐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훨씬 크네요.
0: 거대한 물줄기에 이끌리듯 발걸음이 자연스레 폭포로 향합니다.
1: 와, 이쪽에 지금 쌍무지개 떴네요.
0: 쉴 새 없이 피어오른 물보라에 햇빛이 닿는 순간 마법처럼 무지개가 피어납니다.
1: 폭포에 가까이 왔는데 높이가 60m 정도 되고 폭이 25m 정도 돼서 응축된 힘이 돼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강렬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끼하고 원시 대자연 속에서 쏟아져 내리다 보니까 마치 아이슬란드 신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저기 막 트롤이라든지 아니면 막 엘프들이 뛰어나올 것 같은 또 그런 느낌도 듭니다.
0: 폭포가 뿌리는 물방울을 맞으며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봅니다.
1: 멍하니 보고 있으면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와, 물불어.
0: 휘몰아치는 폭포의 숨결에 몸을 맡기는 사람들.
1: 진짜 제가 지금까지 봤던 폭포 중에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는 폭포 중에 저는 위용이 가장 압도적으로 느껴지네요. 와, 이 무지개 소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0: 저도 기꺼이 그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1: 와, 여기 지금 쨍하게 무지개 지금 떠 있거든요. 와, 그리고 이곳에 아주 좋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0: 온몸으로 폭포를 마주하며 잠시 거대한 자연 속에 스며들어 봅니다.
1: 다 젖었습니다. 젖었는데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0: 거대한 물줄기가 그려낸 장관. 또 하나의 아이슬란드를 눈에 담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주요 도로인 링로드를 따라 자리한 마을 비크. 독특한 화산 지역을 품고 있을 뿐 아니라 여행자들에게 필요한 숙소와 상점, 식당이 모여 있어 남부를 여행하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1: 용암스프가 있대요. 예, 라바스프라고 뭐 상상이 안 되는데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아요.
2: 레드 핫 라바스프 해가지고 뭐 붉은빛 매운 용암스프거든요.
1: Two red hot lavas.
3: Okay. Regular bowl or bread bowl?
1: Bread bowl.
0: 검은 화산암을 연상시키는 입방이 그릇으로 쓰인답니다. 붉은 용암의 정체는 소고기와 채소를 푹 끓여 만든 수프. 뜨끈하고 든든한 맛 덕분에 긴 여정의 피로를 풀기에 제격이랍니다.
4: Because it's red like a lava and it's spicy. And then we have like this black bread bowl because it also looks like a lava rock here. 아.
0: 호기심을 자극하는 비주얼인데요. 과연 맛이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4: 라바 soup.
1: 진짜 보시면은 검은 빵에 담아주는데 누가 봐도 화산처럼 생겼죠. 그리고 옆에도 빵을 하나 담아주는데 화산재처럼 생겼습니다. 아, 지금 화산이 부글부글 끓어서 안에 용암이 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용암을 한번 들이켜 보겠습니다. 펄펄 끓는 용암을 한 스푼 떠가지고요. 고기하고 채소가 많이 어우러져 있네요. 입이 녹아내리고 있어요. 콩하고 고기가 어우러져가지고 지금 뭔가 엄청나게 매콤한 소스를 지금 넣었거든요. 이럴 때는 용암

0: 화산재 빵을 뜯어다가 크림을 찍어서 같이 먹으면 되겠죠. 용암이 진화됐어요. 뜯어서
1: 맛있는 음식에 색다른 재미까지 여행에 또 하나의 추억을 더합니다. 많은 여행자가 찾는 만큼 캠핑장도 제법 규모가 큰데요. 샤워와 세탁, 취사 등 필요한 시설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0: 비크 캠핑장에 왔고요. 여기 리셉션이라서 자리 있나 한번 봐야겠네요.
1: 선착순 캠핑장에선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2: Hi guys.
0: Hi.
2: So where are you from?
0: Sorry about that. Yeah, we are from South Korea.
2: Oh,
0: yeah.
2: from South Korea?
0: Yeah.
2: I don't have a picture of people from South Korea.
0: Oh, really?
2: I will have a picture with you.
0: Okay.
2: Two people?
0: Actually, three people, two tents.
2: Three people, two tents.
0: 샤워하는데 한 4,000원 정도 받고요. 그다음에 1인당 우리 돈으로 2만 원 조금 넘는 금액에 캠프할 수 있습니다.
1: 새로운 장소로 이동해 머물 곳을 다시 준비하는 과정이 때론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매일 다른 자연의 품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건 캠핑 여행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즐거움입니다.

0: 아침을 여는 눈부신 햇살에 캠핑장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른 식사를 하는 사람부터 다시 길을 떠날 채비를 하는 이들까지.
1: 아이고.
0: 저마다의 방식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2: 예, 뒤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또 텐트들이 지금 쭉 늘어서 있고요. 아, 오늘은 또 햇살이 강하네요.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아이슬란드 오고 나서 백야라서 달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희미하게 멀리 달이 떴어요. 어이구, 여기 위에도 텐트를 쳤네. 아, 바다 보인다.
0: 걸음을 멈춰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멀리 자리한 바다처럼 말이죠. 어디론가 향해야 한다는 생각도 잠시 내려놓은 채 불어오는 바람과 따스한 햇살에 마음 가는 만큼 머물러 봅니다. 여유로운 아침을 뒤로하고 이제 새로운 모험을 떠나볼까요?
2: 아, 지금 이제 투어 촬영 왔고 투어 가이드도 만났고요. 지금 막 빙하 쪽 막 얼음을 달려야 되고 검은 모래 그 자갈을 달려야 돼서 보면은 바퀴가 엄청 크죠. 지금 타이어가 딱 봐도 튼튼해 보여요.
0: 목적지는 거대한 빙하 아래 숨겨진 카틀라 얼음 동굴.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차창밖 풍경이 점점 거칠어집니다.

0: 그렇게 검은 돼지를 달린 지 한 시간 남짓. 마침내 빙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1: After you put it in the head, then you pull the...
2: 지금 이 앞에도 빙하인데 빙하에 화산재가 덮여서 검은 산처럼 보입니다.
0: 검은 화산재와

0: 하얀 얼음이 뒤섞인 낯설고도 신비한 풍경입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녹아내린 빙하가 절벽에 작은 폭포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랜 시간 얼었던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계절. 빙하에도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얼음 동굴을 향해 본격적인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지금 걷고 있는 곳은 쾨틀루 웨키들 빙하로 동쪽으로 흘러내린 미르달 수웨키들 빙하의 한 갈래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를 자랑하는 이 거대한 빙하 아래엔 카틀라 활화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 여기는 빙하가 좀 살짝 잘 보이네요. 화산재가 덜 쌓여서.
0: 여름철엔 빙하의 상태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트레킹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아, 이제 빙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이시죠? 빙하 안에 들어왔습니다.
2: When you see white, that means there are a lot of air bubbles trapped in the ice. And the blue is the most compact one. So most of the spectrum of light while crossing the compact ice.
0: 사람의 손길이 아닌 빙하가 녹아 흐르는 물이 얼음을 깎아 만든 그야말로 자연 얼음 동굴입니다.

0: 와, 빙하에 또 들어갑니다. 두 번째 빙하 터널 동굴이고요. 와, 여기는 물이 많이 흐르네.
1: 겨울에만 탐험할 수 있는 대부분의 얼음 동굴과 달리 카틀라는 여름에도 내부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0: 지금 신기한 게 빙하 안쪽에도 화산재가 함께 들어가서 얼어있는 게 참 독특한, 어디서도 또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 푸른 얼음 사이를 가르는 검은 화산재. 불과 얼음이 번갈아 지나간 시간이 동굴 곳곳에 무늬처럼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0: 와, 여기는 빙하 굉장히 깊숙한 곳이라서 어둡습니다. 지금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와, 지금 완전 빙하에 제가 뒤덮였습니다.
1: 와. 깊숙이 숨겨진 빙하의 속살. 동굴 안을 가득 채운 짙은 푸른빛은 까마득한 과거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0: 여기 앞에는 또 빙하가 계속 녹아서 흐르고 있습니다.
1: 단단한 얼음 사이로 빙하수가 흘러내립니다. 멈춰있는 듯 보이지만 빙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변하고 있죠.
2: It's about a cave like this. You know, after summer season, it can turn into a cave like this size, where you can go in and out comfortably. So, and most of the cave that you saw, all the way to the entry, it's gonna be gone in about 7 months.
1: 계절이 바뀌면 이 동굴은 이내 사라지겠지만 빙하의 시간은 또 다른 모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0: 화산하고 빙하는 어울릴 수가 없는 조합이잖아요. 마치 무슨 뭐 트로트 가수랑 막 래퍼랑 막 함께 배틀을 뜨듯이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한편으로 또 예, 또 어울릴 수도 있는 그런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붉은 용암에서 푸른 빙하까지 서로 다른 자연이 하나의 땅 위에서 공존하는 곳 아이슬란드. 앞으로 또 어떤 극적인 장면을 만나게 될까요? 벌써부터 가슴이 뜁니다.

0: 우와, 풍경이 참 기묘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막 몰려 있어가지고, 이야!
1: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0: 저희 때는 이걸로 공부하는데 수월했었거든요.
1: 예전에는 편지 쓰기, 일기 쓰기, 숙제하기 이런 활동들이 전부 다 손으로 글씨를 쓰는 걸로 이루어졌는데
2: 세월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더 없어졌고요.
0: 글씨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핸드폰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3: 텍스트로 전사시키고 녹음하고 생성형 AI가 알아서 정리해주고 문제를 생성해주고
4: 인간의 손이 만들어낼 수 있는 움직임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거든요.
1: 손으로 글씨를 쓴다는 것은 뭔가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0: 뼈를 갈아 넣었죠. 제 뼈는 이 집과 같이 있습니다.
1: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재벌이세요?
0: 반도체 회사에 그 주식이 있었거든요. 팔아서 벽돌 사고.
2: 옛날부터 하고 있었던 액세서리부터 할머니가 주신 것이고.
0: 주먹 운동하는 것처럼.
3: 차를 먼저 팔고 그 결혼 반지도
4: 마지막에 사장님 돈도 빌리고.
3: 아직 빚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0: 바랍니다.
1: 제가 원조가 몇 개 있습니다.
2: 감 와인을 최초 개발하고 이제 와인 터널까지 만든
1: 500만 명 이상은 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3: 혹시 이거 뭔가 아십니까?
2: 이거 유명한 스케일.
4: 너무 잘 알죠.
3: 제가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2: 90년대
3: 300억 정도 전 재산을 갖다 몰빵했습니다.
1: 내 같은 놈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그래 사람이구나.

0: 당의 영광은
1: 내가 원하는 건 This one's bigger.
2: 준비되셨어요?
3: 하크 준비 씨, 네가 원하는 게 뭐야?
4: Creation of a champion.
3: 99.9% 확정이야. 확정.
5: 사고치기 전에 은퇴시켰어야 되니.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홍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홍수. 여보세요? 119 안전신고센터입니다. 와! 물에 떠내려간다고? 그렇다면 홍수가 발생한 게 분명해. 홍수는 큰 물 또는 하천의 물이 넘쳐흐르는 자연현상으로 수해의 일종이지. 자, 침착하세요. 지금부터 이 펭수대원이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홍수가 발생했다면 높은 곳이나 대피소로 빨리 피해야 합니다. 단, 비탈길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가로등이나 신호등같이 전기가 흐르는 곳, 물살이 센 하수도 맨홀에 가지 않습니다. 또한 침수된 지역에서 자동차 운전은 절대 금물.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은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 변화를 알아줍시다. 홍수가 예상될 때에는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급시다. 또한 홍수가 지나가면 수돗물이나 저장되어 있던 식수가 오염됐는지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홍수, 올바른 대처법으로 당황하지 말고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험준한 산세를 깎아 협곡을 만들었습니다. 댐이 막아서면 기꺼이 멈추어서 큰 물을 품었습니다. 쉼 없이 토사를 실어 날라 넓은 벌을 만들기도 했죠. 그렇게 1300리를 흘러 마침내 바다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 낙동강. 긴 물길에서 강도 사람도 온 힘을 다해 여름을 건넜습니다.
2: 이게 다 탄압이어가지고, 그리고 배가 자체가 같이 저의 앞으로 나가는 거라서.
1: 그 첫 번째 여정에서 만난 청춘들.
3: 됐어.
4: 자, 부하들이 이제 해병대 입대가 있어가지고 그냥 체력을 좀 늘리려고 합니다.
1: 물 만난 고기처럼 힘이 넘치는 뜨거운 여름을 만나볼까요? 강원도 태백의 황지 연못에서 솟아난 낙동강이 드디어 강의 모양을 갖추는 곳. 그곳이 바로 험준하고 원시적인 봉화협곡입니다. 영남권 최고의 래프팅 성지로 꼽히는 봉화.
3: 머리를 하나, 둘, 셋.
1: 인간과 강이 온몸으로 소통하는 래프팅의 강렬한 매력은 여름마다 피 끓는 청춘들을 낙동강 상류로 불러모으고 있죠.
4: 대무게가 한 70kg 해서 한 60kg, 70kg 왔다 갔다 거리고요. 큰 거는 80kg까지 나가고요.
1: 고된 일은 짜릿한 시간을 위한 준비 운동일 뿐.
3: 하나, 둘, 셋!
1: 거친 강에서 동고동락하다 보니 동료들 간의 유대감도 깊답니다.
5: 여기 누가 최고 팀장이에요?
4: 양쪽 다
6: 팀장이랑 팀장입니다.
5: 아, 팀장?
4: 네네.
5: 아, 올해 몇 살인 팀장이에요?
4: 저는 21살입니다, 올해. 가이드 시작은 고3 때부터 시작했고요. 네, 이 강에 들어온 지는 4살 때부터 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낙동강 자체가 이제 저의 놀이터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1: 래프팅 업체를 운영하는 아버지를 따라와 여름마다 낙동강에서 자유롭게 뛰놀며 달았다는 준기군.
7: 이거 보세요. 어릴 때부터 배 탄 팔 보면은 이게 저희가 이제 가이드들의 명예 훈장 같은 겁니다.
1: 그을린 검은 피부가 베테랑의 증표랍니다.
8: 어서 오세요.
9: 래프팅 타러 오신 분들 맞으시죠?
8: 예. 예.
1: 드디어 기다리던 탑승객. 먼저 안전 장비부터 챙깁니다.
10: 가족끼리 뭐 휴가 때 한번 같이 한번 경험을 하고 싶어서 좀 마음이 좀 설렙니다. 이제 뭐 처음 하는 그 래프팅이라서.
1: 가이드로 나서는 준기군. 4살 때부터 낙동강에서 자란 청년과 함께 우리도 래프팅 한번 해볼까요?
4: 물 조금만 묻혀보시고, 물 조금 묻혀보시고.
11: 나 그냥 여기 뛰셔도 돼요. 여기 뛰셔도 돼요.
1: 물과 친해지는 과정.
4: 어, 저한테는 말고요. 저한테는 말고요.
1: 탑승객과 가이드 간에도 서로를 믿는 신뢰가 중요하답니다.
4: 됐고, 밑에 보시면은 발걸이가 다 있어요, 발걸이. 이거 일단 넣어서. 일로요? 그렇죠. 그렇게. 자, 이 기본 자세예요. 자, 돌에 박았을 때도
12: 잘 안 넘어갑니다. 잘 안 넘어갑니다. 잘 안 넘어가요.
4: 어, 아버님 괜찮으세요?
12: 네.
4: 자격증이 있습니다, 저는.
13: 언제 자격증이?
4: 저는 고3 때부터 땄고요, 자격증은. 그 전까지는 계속 뭐 손님들 옆으로 해갖고 같이 타고 놀면서 내려가는 그 정도만 있었습니다.
1: 강이라는 위험한 공간에서 가이드는 안전을 책임지는 인명 구조원이자 선장입니다.
14: 하나 둘 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
2: 부러워요.
13: 네.
2: 이게 다 단합이어가지고, 그리고 배가 자체가 같이 저의 앞으로 나가는 거라서 그냥 내려가면 재미가 없어요. 뭐든.
14: 하나 둘 셋 끼룩끼룩 누구예요? 끼룩끼룩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
1: 한 배를 타고 스릴 넘치면서도 유쾌한 모험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이드와 탑승객의 관계라고나 할까요?
13: 햇도 너무 좋네요.
2: 제가 이제 손님 오면서 우리 장아지를 좀 뿌려가고
15: 고향이 이 근처인데 뭐 낙동강 상륙 와본 경험이 없었는데 가족끼리 오니까 너무 좋네요.

0: 이 시의 모.
1: 이게 하면 힘들지 않아요? 힘들다기보다는 즐겁습니다, 저. 자, 뒤에 보시고.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손님들한테 휴대폰을 들고 타지 말라 하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잃어버리시면 제가 책임을 못 져드려서 항상 제 휴대폰 갖고 타서 이제 손님 사진 찍어드리고 배 끝나면은 전화번호 받아서 사진 보내드리는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2: 자, 3, 2, 1, 뿌려.
0: 금류가 잦아들자 준기 씨의 역할이 또 바뀝니다. 이번엔 놀이를 이끄는 오락부장입니다.
3: 재밌으세요?
4: 예, 부장입니다.
1: 그렇죠, 맞죠.
4: 놀러오세요. 물이 너무 적어서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3: 아, 물이 적어서?
1: 내려요. 내가 스릴을 즐기게 해줄게, 내려.
0: 낙동강 상류의 절경이자 호수처럼 물이 잔잔하고 깊은 백용담. 이 강을 즐기지 못하는 건 준기 씨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죠? 베테랑 가이드가 꺼내든 비장의 무기, 순식간에 보트가 뒤집히고 미끄럼틀이 만들어지는데요. 자연 속에서 즐기는 물놀이장 개장입니다.
3: 즐기려고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아직 부족하시다고요? 아래가 강물이라 수영장보다 아찔합니다.
3: 무서우세요?
4: 네, 무서워요. 하나, 둘,
1: 셋, 가보.
4: 너무 짜릿해요.
0: 결국 온 몸을 불태우고서야 끝났습니다.
1: 어떠셨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점프도 하고 스릴도 있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0: 낙동강 거친 물살과 사투를 벌이고 나면 갑자기 찾아오는 게 허기죠.
1: 여기 옛날에 저희 아버지께서 자주 데리고 나와주셨던 동네인데 매번 올 때마다 고기 연기로 되게 자극했던 곳이라서 래프팅 끝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고기 이런 거 먹으러 옵니다.
0: 이곳 봉화에서만 맛볼 수 있는 지역 명물.
5: 엄마, 고기 갖고 왔어, 양념고기.
0: 1976년부터 50년째 소울립 숯불구이의 명맥을 잇고 있는 터줏대감. 80을 넘기고도 고기와 양념은 직접 챙기신다는군요.
6: 맛의 비결은 생고기 숙성시켜서 안을 굽고 손으로 썰어서 하는 게 그게 주요 포인트. 양념을 해서 금방 하면 숙성이 안 되면은 맛이 없어.
7: 고기도 숙성시키고 양념도 숙성.
6: 그렇지, 그렇지. 숙성이 중요한 거야. 손맛, 정성.
0: 이제야 음식이 뜻대로 된다는데요. 양념 조리법은 비공개랍니다.
6: 아직까지도 이걸 내가 딸한테도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7: 왜요?
6: 아이, 그거는 비밀이지. 나중에 내가 진짜 이 장사를 못하게 될 정도 되면 내가 딸한테 전수해 줄 거예요.
4: 우리 엄마 아직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0: 또 다른 맛의 비결은 바로 솔잎. 예로부터 봉화는 최고급 소나무인 춘향목의 대표적 자생지랍니다.
8: 이게 소나무 숯입니다.
0: 숯불 하면 화력이 좋은 참나무부터 떠올리는 게 보통이지만 봉화 사람들은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소나무에서 봉화만의 맛을 찾아냈답니다.
9: 기름이 조금만 떨어져도 불이 붙어서 바르기가 좀 힘들어요.
7: 근데 왜 이걸만 고집하시는 거예요?
9: 향이 나르니까. 할머니 고집이시죠?

0: 예, 50년 동안 해오신 고집이요.
1: 소나무 향을 진하게 고기에 입히는 직화구이. 다른 곳에선 맛보기 힘든 불맛이죠.
2: 우리 손자 고기 원래 잘 굽는데 이 더운데 고생 많이 한다.
1: 초벌구이를 하고 나면 소울잎을 얹어 돼지고기 특유의 기름진 잡내를 지우고 담백함을 완성합니다. 이렇게 다 구워서 상에 올리는 게 또 다른 특징. 향긋한 소울잎 이불까지 덮은 고기 향에 청춘들의 입맛이 폭발합니다.
3: 아, 소울잎 향이 나면서 너무 맛있어요.
1: 돌도 씹어먹을 나이. 대자연 속에서 온몸을 불태운 뒤 소박한 행복을 마음껏 누립니다.
4: 너무 맛있어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예요.
2: 반찬 먹을 나이인데 맛있어요?
5: 네, 네, 맛있어요.
2: 네. 잘 먹으셔서 고마워요. 네.
6: 젊은 분들 오셔서 저를 드시면은 마음이 너무 기쁘고 좋아. 내가 이 해능의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낀다니까.
1: 하루를 마칠 시간. 청춘들은 아직 쉴 수 없답니다.
7: 하나 둘 셋
1: 가이드에겐 체력이 필수죠.
8: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9: 가지고 그냥 체력을 좀 늘리려고 합니다.
10: 왜 해병대 가려고요?
9: 제가 보시다시피 강에서 4살 때부터 자라서 물이 너무 좋아서 해병대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11: 아, 저도 해병대 갔다 왔고 이 친구도 해병대를 갔다 와서.
10: 아, 그 사람?
12: 전이랑 같이 갑니다.
10: 이분도 해병대 가세요? 예.
12: 몸을 이렇게 외소해도 웬만한 애들보다 체력은 좋습니다.
10: 아, 그래요?
12: 네.
10: 어디 앞기질이 좀 있어요?
12: 앞기질이 있습니다.
11: 고라니 튀어나오고 있다, 고라니. 이 정도면은 가서 충분히 자라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13: 저도 해병대 가려고 하는데.
11: 저희 막내입니다. 20살이에요.
10: 아, 그래요? 해병대 가족으로 보이겠네요?
13: 예, 네, 그렇게 멀리 안 하죠.
11: 해병대 무리지. 자, 들어와서.
1: 강을 놀이터이자 일터 삼아 성장해온 중계군과 동료들. 가이드 일을 통해 책임지는 법을 배웠고, 이제 국가를 위해 복무하기 위해 그 힘든 해병대까지 자원했답니다. 참 고맙고 대견하죠? 쉼 없이 흐르는 낙동강처럼 청춘들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연의 섭리.
10: 곧 있으면 낙동강으로 헤어지겠네.
9: 그냥 되게 그냥 가슴 한편에 구멍이 난 것 같아요. 이게 또 계속 매년 들어왔다가 계속 지금 한 18년째 들어오고 있는데도 1년 딱 6개월 못 들어온다는 생각 때문에
11: 그리고 각자 흩어져 있다가 또 저희가 이게 끈끈하게 다시 모일 수 있는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다시 이 낙동강에 모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한 우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1: 청춘들의 뜨거운 여름이 아쉽게 지나갑니다.
14: 좋지, 우리 집인데.
15: 그때가 참 좋았지. 참 옛날 생각나네.
14: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하고 맨날 빨가벗고 수영하고.
16: 뭘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 아이고. 잘 갖고 드시고 또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얘기 말해도 빛나고 좋은 것 같아요.
17: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8: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9: 아이고 잘하네.
18: 세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0: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이 방송됩니다.
18: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1: 와, 이거 진짜야?
22: 에이, 설마. AI겠지?
21: 오, AI로 만든 거네.
2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쿠쿠하세요. 쿠쿠.
1: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 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2: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 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 프리드라이프 쿠쿠하세요. 쿠쿠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 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1: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 쿠쿠하세요. 쿠쿠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 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당신은 이 글씨를 읽을 수 있나요?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제 이 글씨를 해독할 수 있나요? 언젠가부터 교과서를 점령한 삐뚤빼뚤한 글씨. 채점자를 당황하게 만드는 시험지에 날려 쓴 글씨. 쓴 사람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흐릿하고 힘없는 글씨. 왜 이렇게 된 걸까요?
1: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안 하니까 이제 퇴화되는 능력이죠.
0: 더 이상 쓰지 않는 시대. 우리가 잃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0: 맞아.
1: 글씨는 누군가에게 고민거리입니다.
2: 안녕하세요.
1: 초등학교 4학년 세연이가 글씨 교정 학원을 찾았습니다.
2: 네. 잘 예쁜 글씨가 안 나와요.
3: 그리고 손목이 많이 꺾여 있으면은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1: 글씨를 진단하고 다르게 쓰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3: 여기서 이런 불필요한 액션, 다시 잡는 액션들이 있거든? 최대한 정성 들여서 그리고 여기는 최대한 빠르게 써볼 거야. 여기 한번 작성해보자.
2: 네.
1: 세연이는 자신의 글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2: 국어 시간, 뭐 글자를 많이 써야 되는 시간이나 일기를 쓰거나 할 때도 일기 내용을 작성하는 건 재미있었지만 손이 아파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엄마나 아빠가 세연아 이거 어야 아니면 아이야 라고 헷갈려 하셨던 본 적이 있어요. 제 글씨는 균형이 안 잡혀 있었어요.
3: 금지 손가락의 첫 번째 면이. 이렇게 해서 굴려서.
1: 학원이라고 해서 특별한 걸 배우는 건 아닙니다. 처음엔 연필을 바르게 잡는 법과 올바른 자세를 익히는 것부터 시작하죠.
3: 자, 네. 자, 연필 끝이 12시, 그리고 11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요 손 날 부분이 바닥에 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지. 잘했어. 그렇게 잡는 거야.
1: 글씨는 자신감과 맞닿아 있습니다.
2: 친구들이랑 비밀 쪽지를 보내고 찾기 놀이를 할 때 친구들이 야 이거 작성한 거 누구냐 이거 너무 글씨가 그런 말을 조금 안 듣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4: 대충 막 날려서 쓴 것 같아.
5: 그 개미처럼 날렸었다. 잠자리처럼.
6: 해석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1: 아이들 사이에서 글씨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2: 국어 시간에 발표할 때 제가 발표를 해야 됐거든요. 근데 제가 쓴 글씨를 못 알아봐서 발표를 못 해가지고 저랑 모든 친구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습니다.
6: 열심히 쓸 생각을 안 했어요. 열심히 쓸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쓰니까 나중에 가면 그게 습관이 되어서 열심히 쓸, 이쁘게 쓰려고 해도 잘 써지지가 않았어요.
1: 글씨 사교육을 찾는 학생들도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서술형 시험이 늘어나는 교육 환경에 맞춰 최소한 채점자가 읽을 수 있는 글씨가 요구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악필이 아이들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어릴 때 바로잡지 못한 습관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집니다. 취업이나 시험을 앞둔 이들에겐 다른 글씨가 간절하죠.
7: 제가 작년에 국가자격증을 준비했었는데 국가자격증은 거의 대부분이 뭐 대학교처럼 뭐 태블릿 PC로 시험 뭐 시험 보고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무조건 연필로 시험 봐야 돼요. 너무 좀 글씨를 못 쓴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8: 은행에 가서 뭐를 주소로 쓴다든가 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도 내가 뭐 피해자라도 가서 뭐 써야 되니 글씨를 못 쓰다 보니까는 내가 죄를 지어지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떨려요.
1: 글씨는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는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죠. 인구 14억 6천만 명의 거대한 국가. 이 꼬불꼬불한 글씨가 인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인도 의사가 쓴 처방전입니다. 악필 때문에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자 인도 법원은 의대 교육 과정에 손글씨 교육을 의무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필로 인한 의료사고는 인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은 악필로 인한 처방 실수로 매년 7천 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 처방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기도 했죠. 대체 악필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과거 교실에서는 일명 깍두기 노트를 가득 채우며 글씨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져진 글씨는 학교 생활 속에서 노트 필기, 시험, 일기, 편지 등 수많은 쓰기 활동을 통해 더욱 완성되어 갔죠. 하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어떨까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세대.
0: 나는 연못에 있는 개구리야.
9: 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드폰 준비.
1: 학교에서도 글씨를 체계적으로 배우거나 충분히 써볼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10: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게도 하지 않기 때문에 뇌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서 쓰면 쓸수록 좋아지고 안 쓰면 안 쓸수록 없어지기 때문에 능력이 당연히 안 하니까 이제 퇴화되는 능력이죠. 예.
1: 서울의 한 초등학교. 갓 입학한 1학년 새내기들은 아침부터 활기가 넘칩니다. 이 학교엔 수십 년간 이어져온 전통이 있는데요. 바로 글씨 교육입니다. 학교에서는 4월 한 달간 매일 40분씩 아이들에게 글씨를 가르칩니다.
11: 우리 친구들이 연필을 얼마나 잘 잡나 보자. 우리 연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하나, 둘, 셋. 빵이야. 자, 빵이야 해서 연필을
12: 이렇게요.
11: 엄지와 검지 사이,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 위에 올려놔요. 그죠? 그리고, 가볍게 쥐면 연필 바로 잡는 게 되는 거예요. 한번 잡은 거 보여주세요.
12: 이거요.
11: 자, 너무, 앞쪽에 가깝게 잡으면 안 돼요. 평소 하던 대로.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1: 아직 손에 힘이 부족한 아이들은 연필 잡는 법과 선 긋기 같은 기초부터 연습합니다. 이런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손의 힘을 기르고 나면 사방 그림 익히기를 하는데요. 사방 그림이란 정사각형의 칸 안에 열십자 보조선을 그린 형태입니다.
13: 1번만 가운데에서 끝까지 3번만 가운데로 안에서 끝까지
1: 초성, 중성, 종성이 제자리에 놓여야 비로소 바른 글씨가 되는 한글. 1학년 아이들은 낱자의 크기와 위치를 가늠하기 어려워 글씨가 비뚤어지기 쉬운데요. 이렇게 사방 그림으로 연습하면 글씨가 점점 균형을 잡아갑니다.
14: 아이들이 사실은 늘상 말하기나 듣기는 잘하지만 쓰기는 사실은 지도가 있어야 되고 훈련이 있어야 되거든요. 처음에 배울 때 연필 바르게 잡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획순에 맞게 날짜별로 쓰는 것, 기초부터 튼튼하게 잘 잡아줘야 이후에 학교 생활도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1: 첫 번째 도전은 지금 내 글씨 모양을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제부터 성장 여행을 시작하는데 앞으로 점점 글씨체가 나아지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1: 제작진은 글씨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같은 문장을 4주 동안 쓰게 했습니다. 문장은 동요 반달의 1절 가사. 쌍자음이나 받침이 있는 글자는 이제 막 글씨를 배우는 아이들에겐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15: 처음에 이제 성급기를 할 때도 부들부들 떨면서 아이들 5분이면 끝나는 활동

0: 하면 10분, 20분 동안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이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갔을 때는 반듯하게 글씨를 쓰기 시작하고 하면서 힘이 붙으니까 자신감까지 생기는 네,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1: 무예이응 아기수리요 몇 번방이에요?
2: 어떤 점이 제일 어려워요?
3: 그줄 맞추는 거.
2: 줄 맞춰서 쓰는 게 어려워요?
3: 네.
4: 잘 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생각처럼 되진 않습니다.
3: 맞출 때는 시옷도 어려운데 기억도 어려워요. 다
5: 했어요. 덮어서 서랍에 넣어.
4: 세훈이도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5: 자, 앞에 보세요. 다이아.
6: 선생님 잘 못하겠어요.
5: 너 가짜요?
4: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글씨를 쓰는 것은 운동과도 같아서 꾸준한 연습이 필수입니다. 이제 아이들의 변화를 지켜볼 시간입니다. 4주간의 글씨 교육에는 가정에서 하는 과제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7: 맞아, 못해.
8: 아니야,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
4: 이때 부모는 아이의 글씨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8: 태훈아, 잠깐만, 똑바로 안 돼. 좀 뒤로 다시 써볼까? 오케이. 땅에서, 아, 하늘에서 땅으로 반듯하게. 이번에 진짜. 판을 벗어나거나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안 써질 때는 좀 울고 계속 지우고 다시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속상해하고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럴 때 좀 달래주는 게 힘들었어요. 또 세원이 또 아쉬운 글씨 있어? 다시 쓰고 싶은 글씨?
3: 없다.
8: 없어? 그럼 영어만 다시 써볼까? 반듯하게.
4: 세훈이의 아빠는 아이가 글씨를 쓰는 순간에 행동과 눈빛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9: 원래 이제 세훈이가 다른 태블릿이나 아니면 모바일 기기 매체를 쓸 때는 굉장히 속도감이 빠르기 때문에 눈이 빨리 움직이고 자극적인 것에 반응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글씨를 쓰는 순간만큼에는 좀 행동도 천천히 느려지고 집중력이 생기면서 끝까지 완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4: 4주간의 글씨 수업 마지막 날.
1: 새싹처럼 쑥쑥 내 글씨가 자라요. 이제 오늘 마지막 미션이에요. 나의 노력으로 자란 글씨를 멋지게 보여주는 날이에요. 천천히 또박또박.
4: 수많은 연습 끝에 이제는 힘주어 바르게 써내려가는 아이들. 아이들의 글씨는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0: 인간에게도 근육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대근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근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파인 모토라는 것은 주로 우리 몸의 이 말단, 특히 대표적인 게 손가락입니다. 이렇게 작은 부분의 근육 운동을 조정하는 기술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세하게 조정함으로써 인간이 하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소근육 운동, 또 소근육 운동 기술입니다. 손글씨 쓰기는 소근육 발달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것을 촉진하는 아주 좋은 활동이 되기도 합니다.
1: 아이들의

0: 손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만지고 잡고 흔들며 넓은 세상을 배워가죠. 흙놀이, 모래놀이, 종이접기 등의 다양한 놀이는 물론 옷 입고 벗기, 단추 풀고 잠그기 등의 일상의 활동들이 모두 소근육 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1: 특히 만 3세에서 6세 정도까지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손가락 같은 부분을 움직이는 이 소근육과 또 우리 눈과 운동의 그런 통합 능력이 아주 빠르게 발달합니다. 이제 그 시기에 그 경험이 많이 이루어질 때 이제 우리 뇌나 몸이 더 잘 발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0: 이 독특한 모형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의 눈과 손, 입술 등을 통해 들어온 모든 정보는 뇌의 대뇌피질로 전달되는데요. 신체 부위별로 대뇌피질에서 차지하는 영역을 봤을 때 가장 넓게 차지하는 감각, 운동기관이 바로 손입니다.
2: 인간의 손이 만들어낼 수 있는 움직임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거든요. 인류 문명에 굉장히 위대한 발견들이 다 손을 통해서 뭔가 구현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간의 뇌가 밖으로 나와 있는 뇌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손글씨는 손의 소근육을 움직여 뇌로 자극을 전달합니다. 이 자극은 중요한 정보를 선별하는 뇌의 필터, 망상활성계를 자극하는데요. 자극받은 망상활성계는 신호를 보내 언어, 기억, 운동을 제어하는 뇌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1: 글씨를 쓸 때는요, 머릿속에서 내가 어떤 형태를 써야지라고 기억했던 것에서 떠올리게 되고 내가 쓰고 있는 것을 눈으로 계속 보면서 조정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언어와 인지와 운동이 다 통합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이 손글씨를 써보는 연습이 인지적으로 학습에까지 큰 도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0: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글씨를 학문과 수학의 결정체로 여겼습니다. 쓰고 또 쓰는 행위가 자신을 발전시킨다고 믿었죠. 손글씨, 과연 내면의 성장을 돕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3: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그럼 박수야.
0: 초등학교 6학년 서준이는 활발한 아이입니다.
3: 찐다가 이가 이뻐.
0: 그 또래 아이들이 흔히 그렇듯 친구들과 어울려 뛰노는 것을 좋아하죠. 이제 책상에 앉아 학습지를 풀어야 할 시간.
4: 뭔가를 만들자.
5: 뭘 만들자? 클레이로.
4: 그래, 클레이 해.
5: 형은 이제 학습지를 풀어야지.
4: 맞아.
5: 학습지를 풀라니.
4: 아니. 이거 하자, 그러면.
5: 학습지를 풀고.
4: 아니, 좋아.
0: 공부를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6: 못 만들어.
4: 제가 좀 활발해서 집중력이 별로 없는데 동생이 옆에서 누워서 뭔가 재밌는 걸 하고 있으면 저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합류하게 되고 정신 차리면 이제 거의 한 몇 시간씩 지나서 이미 제가 다른 걸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아 숙제 맞다 해야지 할 때는 이제 곧 있으면 학원 가야 되는 시간이고 해서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0: 마음을 가다듬고 책상에 앉은 서준이. 하지만 집중은 쉽지 않습니다. 글씨가 아이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제작진은 서준이네 반 6학년 학생들과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초등 고학년 권장도서인 책 긴긴 밤을 나눠줬는데요.

0: 서로를 의지하며 긴긴 밤을 견뎌내는 우정과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1: 한 글자씩 내가 단어 또는 문장 형태로 내가 읽고 그거를 이제 기억했다가 옮겨 쓰는 작업입니다. 중요한 거는 나 이거 빨리 써서 다 끝내야지 하고서 막 휘갈겨 쓰거나 대충 쓰는 게 아니라 책을 내가 보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면서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해요.
0: 앞으로 4주간 하루 1시간씩 학교와 집에서 필사를 하게 될 텐데요. 지금 아이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2: 필사를 제가 그래도 처음 해보니까 약간 생소해서 이제 좀 집중이 안 됐던 것 같아요.
0: 집중하기 어려운 건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한 권은커녕 한 장을 쓰기도 버거운 아이들. 동기부여를 위해 필사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필사를 시작한 지 2주째. 서준이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대로라면 10분을 넘기기 힘든 책상 앞. 필사를 시작하니 무려 30분 동안 자리를 지키며 글씨를 써내려갑니다.

0: 서준이는 스스로 어떤 변화를 느꼈을까요?
1: 그냥 다른 생각 없이 그냥 잡생각 없이 그냥 필사만 그렇게 계속 한 것 같아요. 뭔가를 그냥 하게 되면은 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해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좀 막막하긴 하는데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다 한다라는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노든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계속 쓰다 보면은 감정이입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안가부가 저한테 이렇게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기억에 남았어요.
0: 필사 프로젝트 마지막 날. 서준이네 반 6학년 교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4주 동안 학교와 집에서 꾸준히 글씨 쓰기를 했는데요.
2: 그리고 글씨 크기가 되게 민감해졌어. 그렇지. 이렇게 성실하게 하니까 저렇게 되니까 쉽게 잘 된다.
0: 필사 1주차와 4주차를 비교해보니 아이들의 글씨가 눈에 띄게 진하고 반듯해졌습니다.
3: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노력을 하면서 좀 쓰긴 했는데 나중에 좀 더 익숙해져서 더 예쁜 글씨로 써봐야지 생각하고 더 잘 써준 게 된 것 같아요.
0: 그렇다면 서준이의 글씨는 어떨까요? 필사 1주차엔 기울고 흐릿했던 글씨가 약 한 달 만에 안정되고 또렷해졌습니다.
1: 원래 제가 의자에 한번 앉아서 뭔가를 쓰려면 1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줘야 하는데 이제는 30분까지 버틸 수 있게 되었어요.
0: 제작진은 필사를 시작하기 전 아이들에게 학교 생활 수행 자기 평가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학교 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적은 뒤 스스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4: 오늘은 수행도와 만족도를 점수를 체크할 건데 오늘 나의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한 달 전에 내가 몇 점을 줬었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늘 지금의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적어주면 돼요.
0: 과제를 끝내고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힘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 즉 자기 효과.

0: 효능감을 살펴보기 위한 검사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르게 글씨 쓰기,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 발표 잘하기 순이었습니다. 58%의 아이들이 꼽은 바르게 글씨 쓰기의 경우 수행도와 만족도 모두 향상되었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도 수행도와 만족도에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1: COPM의 결과는 전후 검사에서 2점 이상의 차이가 있을 때 임상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의 경우 총 14명 중에 6명의 아이들이 변화를 보고했는데 수행도가 2점 이상 향상된 학생이 3명, 만족도가 2점 이상 향상된 학생이 3명으로 네,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중에 한 아이 같은 경우는 4점에서 9점으로 5점이나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쓰기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느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0: 만약 손글씨가 아닌 타이핑이었어도 결과는 같았을까요?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의 도움으로 손글씨를 쓸 때와 타이핑을 하는 동안 뇌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머리에 쓰는 건 뇌 활성을 측정하는 장치로 뇌 표면의 혈액 속 산소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합니다.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과제를 하시게 되면 혹은 뭔가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면 더 노란색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요.
0: 전전두피질은 전두엽의 앞부분으로 주의 집중, 단기 기억, 미래 계획 등에 관여하는 핵심 영역인데요. 그중 좌측 전전두피질 영역은 말하기와 같은 언어 표현에 관여합니다. 모니터의 문장을 보고 손글씨를 쓸 때와 타이핑을 할 때의 전전두피질 활성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노트북으로 타이핑할 때는 활성폭이 크지 않았지만 손글씨를 쓸 때는 상대적으로 더 활성됐습니다.

0: 대학생 8명을 관찰한 결과 타이핑을 할 때보다 손글씨를 쓸 때가 전전두피질의 활성폭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파일럿 실험에서는 손글씨를 쓰는 게 훨씬 더 이 정교한 컨트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다음에 뭘 쓸지를 계속해서 생각해내고 공간을 어떻게 메꾸면서 균형 있게 써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도 좀 필요하고 그에 비해서 이제 타자는 그런 계획이 필요 없잖아. 이 그 공간에 글자를 배치하는 거는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 거고 자기는 이제 키만 누르면 되는 그냥 현상적으로는 손글씨를 쓸 때 특히 이제 좌측 전전두피질 영역이 더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0: 노르웨이 과학기술대 연구팀은 손글씨와 타이핑을 비교한 뇌파 연구를 했는데요. 손글씨를 썼을 때 기억, 감각 처리, 운동 제어 관련 뇌 영역 간의 연결성이 증가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정교한 연결 패턴은 학습과 기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손글씨 활동이 성인의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줄까요?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신경언어장애 연구팀과 함께 손글씨 활동이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치매와 치매 전 단계 성인들의 인지 검사와 뇌파 검사를 실행한 후 한 달간 손글씨를 쓰게 하여 변화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2: 글자는 틀려도 되니까 그날 그날 그 주제에 맞게 예. 편안하게 써보시고 한 페이지를 최대한 가득 채운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0: 제시된 주제를 보고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내거나 상상을 하면서 글씨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3: 특히 노인분들은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하시다가 주제가 다른 데로 빠져요. 그 내용의 오류를 발견한다던가 혹은 내가 틀리게 말하거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그냥 흘러가시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글씨 쓰기로 가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입말로 하는 어떤 말하기 표현보다는 확실히 쓰는 표현이 훨씬 더 좀 두뇌를 많이 가동시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며칠 후 이형우 씨 댁을 찾았습니다. 최근 건망증이 심해져 경도 인지장애라는 결과를 받은 이형우 씨. 글씨 쓰기를 시작하며 기분 좋은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4: 가끔 가족의 심부름으로 장보기를 할 때 그때 한두 가지 잊은 적은 있지만은 점점 생각이 깊어지면서 깜빡하는 것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기억력도 전에는 두세 가지 기억 못했던 것도 어쩌다 한 가지 기억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5: 약은 내가 맨날 챙겨줬지. 밥은 먹으면 무조건 약을 먹어라 해도 안 먹더라고요. 요새는 잘 찾아 먹어요.
0: 손글씨를 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지 기능에 변화가 생긴 것인데요. 그 이유는 검사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영우 씨가 포함된 경도 인지장애군은 손글씨 쓰기의 효과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3: 경도 인지장애군의 경우에는 사실 점수가 향상된 폭이 제법 큰 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름대기하고 주의력, 그다음에 언어, 그다음에 지연회상, 그다음에 진압력 이렇게 좋아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0: 경도 인지장애군 중 손글씨를 쓴 그룹의 인지능력은 13%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뇌파 사진인데요. 빨간 영역은 인지 저하, 파란 영역은 안정적인 피질 활동을 나타냅니다.
3: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 고비율 영역, 빨갛게 보이던 고비율 영역들이 다 감소된 게 보이시고 그다음에 파란색 영역이 상당히 많이 확장됐다. 그리고 좌우 뇌가 조금 균형 잡히면서 파란색이 많이 확대된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인지검사상에서 나타나는 수행과 뇌파에서 변화되는 양상이 거의 비슷하게 일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되게 유명한 스터디가 있잖아요. 순영원 연구라고. 부검을 해봤더니 나중에 거기 뭐 아밀로이드 베타니 뭐 타우 단백질이니 이렇게 이런 게 생기면 반드시 치매가 걸려서 일상생활이 안 된다고 지금 여겨지고 있는 안 좋은 물질들이 가득한 수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도 그분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생각할 적이 없을 정도로 정상적으로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그날 있었던 일을 계속 떠올리면서 손글씨를 쓰고 일기를 쓰고 같은 사람들하고 인터랙션하고 이러면서 만들어진 우회로가 만들어진다고요. 우회로가 많이 만들어진 뇌는 사실은 하나의 다리가 끊겼다고 그래서 그걸로 생활이 끝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걸 이제 인지 예비능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배터리가 나가면 예비 배터리가 이제 활용되는 것처럼.
0: 세계 곳곳의 교육 현장 다시금 손글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는 초등학교 과정에 필기체 수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들었고 펜실베이니아주는 학교에서 필기체 수업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스웨덴은 2023년 디지털 교육을 중단하고 종이책과 손글씨를 활용한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다시 도입했죠. 아이들의 손글씨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손글씨 교육에 열정적인 6명의 교사들을 만나보았습니다.
6: 이건 제가 딱 4월 1일에 교실에 아이들이 들어오면 보여주는 이제 편지인데요. 저는 이때부터 이미 글씨 교육이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딱 보고 나도 저렇게 쓰고 싶다.

0: 이런 마음이 딱들수 있게끔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글씨 교육을 시작하는데요. 십자문책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한 줄에 10칸씩 있기 때문에 노트 필기용으로 쓰기에는 사실 칸이 너무 이제 컸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글씨 교정을 하면서 배운 공책도 쓸수 있는 이제 그런 걸좀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거를 이제 제가 가장 주력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아이들이 확실히 글씨가 예뻐져요. 하루에 한 1시간에서 2시간은 저걸 쓰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친구가 이젠 칸이 없어도 저렇게 누가 봐도 네모 칸에 맞춰서 연습한 것처럼 저렇게 습관적으로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좋았던 점은 이제 제 글씨체랑 이 친구의 글씨체가 점점 비슷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아이가 많이 발전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더더욱 또 뿌듯함을 이제 느끼면서 지도를 했었습니다.
1: 네, 저는 올해는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글씨를 좀 앞에 보여줬어요. 자, 우리 반 친구 글씨인데 요렇게 쓴 글씨였다가 요렇게 바뀌었어요. 네. 한달 만에 이렇게 변했다. 선배들이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이렇게 변했다를 보여주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동기유발이 확 되더라고요. 글씨가 왜 중요한지, 왜 써야 되는지, 그리고 중요한 걸 알았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잘쓸수 있는지, 그래서 기본 모양 틀부터 해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글씨 연습을 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기본을 알고 나면 원래 다른 글씨를 잘 썼던 친구들은 이 기본 정자체를 하나 더 가지게 되는 거고, 아이템을 장착하듯이 그렇지 않고 날려쓰기만 했던 친구들도 바르게 써보면서 이제 이걸 기본으로 자기만의 글씨체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2: 손글씨를 제가 아이들한테 고집하기 시작했던 거는 한 10년 정도 된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에 오자마자 아침 자습 시간에 아이들한테 필사하는 거를 좀 줬어요.
3: 유영희 선생님은 이른 아침을 공략했습니다. 정규 수업이 시작하기 전 자습실에 모인 아이들.
2: 생각을 쓸게 많아진다.
3: 이곳에 온 학생들은 글씨를 연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공부할 시간도 잠잘 시간도 부족한 고등학생 아이들.
2: 이게 서로 통하는 거거든. 기쁜 거 슬픈 거. 잘했네.
3: 이들이 글씨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 예쁘게 쓰려고. 논술이나 그런 거볼 때도 글씨가 많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니까 연습을 해놓으면 좋을 거라
3: 선생님의 격려와 칭찬은 언제나 아낌이 없습니다.
2: 그리고 되게 많이 좋아진 거 알지? 글씨가. 그리고 선생님이 있으면 끝까지 진짜 잘 쓴다. 봐봐. 이게 옛날에 선생님이.
5: 막 쓰는 것보다는 또박또박 쓰려고 생각을 하면서 쓰니까 좀더 예쁘게 쓰려고 노력하고, 이제 글씨 같은 것도 점점 교정이 되는 것이 보여지니까 뿌듯함이 드는 것 같아요.

0: 그리고 애들이 안 해서 그렇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글씨는 잘 쓰는 게 아니라요. 노력과 정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못 쓰는 글씨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 유영희 선생님은 올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반 전체가 손글씨를 써서 대회에 출품하기로 한 것인데요. 입시의 무게를 짊어진 청춘들이 글씨를 쓰며 잠시 숨을 고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의 시간이기도 하죠. 연습 공책을 가득 채우며 자신

0: 푸름에 둘러싸인 공주의 한 작업실. 나태주 시인의 작업실입니다.
1: 내가 글씨를 못 쓰니까 종이한테 부탁해요. 잘 좀 글씨 좀 받아달라고. 그리고 붓한테 부탁해요. 내 말 좀 잘 좀 받아주고 내 부탁을 들어서 내가 쓰고 싶은 글자 모양대로 네가 좀 써달라 이렇게.
0: 시가 글을 찾아오는 날이면 손글씨로 시를 받아냅니다. 그에게 시는 편지와도 같습니다. 사람과의 소통, 종이와의 대화. 1인칭이 2인칭에게 보내는 하소연이자 고백.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계에게 맡길 순 없습니다. 나태주 시인에게 손편지는 특별한 의미입니다.
1: 귀찮았어요. 편지! 편지예요.
2: 손편지 받으시면 어떠세요?
1: 고맙지요. 그리고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그냥 기계를 만난 게 아니고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쪽지 편지는 요만큼 온 것도 난 버리지 않아요. 어? 손편지. 그 쪽지 편지 속에는 영혼이 들어있죠. 마음이 들어있죠. 어? 나는 이 손편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내가 귀하게 생각합니다.
2: 글씨를 쓰는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 자기 확인 행위죠. 자기 확인.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글을 내 손으로 이렇게 쓰면 이건 내 거죠. 우리가 디지털 속에서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 속에서 살고. 그러니까 디지털하고 아날로그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글씨 쓰는 것은 이거 아날로그인데 이게 배제되면 디지털도 나중에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나도 내가 써놓고 글씨를 못 읽을 때가 있는데 그건 반성을 해. 자기가 읽어봐서는 물론 해독이 가능해야 하고 타인이 읽어볼 때도 해독이 가능하게 써야 내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도의 예의, 최소한도의 태도, 이게 중요해요.
3: 글씨는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스스로 자신 있는 글씨를 갖는다는 건 결국엔 삶의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4: 직면의 과정이다. 끊임없이 나를 만나는 내 손가락 끝에 힘을 볼 수 있는 그런 직면의 과정이다.
5: 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습관, 삶의 궤적 같은 게 글씨에 남는 흔적이잖아요.
6: 나중에 그 솜씨가 없어지면 전부 다 무미건조한 텍스트만 나열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7: 글씨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인간의 발달이란 부분에 있어서 더 높은 지점을 도달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0: 이어서 10의 목격이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무엇이 궁금한가요?
1: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0: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2: 11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3: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4: 당신만 모를 뿐이지 뼈는 알고 있습니다. 뼈는 챙기지 않으면 소리 없이 무너진다는 사실. 기능성 원료 MVP,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하기. 뼈 건강, 아는 만큼 단단해진다. 뼈엔 MVP.
5: 어, 루카.
6: 내일 필드에 나가러 좀 부탁해. 컬러풀하게.
5: 골프와 인생에서 베스트 샷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자신감. 컬러 골프웨어 루이 가스텔.
7: 날카롭다.
8: 반은 철학자고 반은 배우.
9: 나는 패셔니스타다.
10: 나는 브랜드다.
11: 내 신이다.
12: 은희경은.
13: 은희경은.
11: 은희경.
14: 무조건 부드러운 것만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영특한 소녀가 성장해서 왜 이렇게 되느냐. 뭐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돼요, 이 사회에? 불편한 소설을 쓰고 싶어요. 근데 이거 방송인 줄 알면서 왜 이런 얘기까지 시시콜콜 내가 하는 거지?
15: 너무 괴롭다.

아니, 이거는 저거구나. 내 책 표지구나. 아, 이걸 어떻게 찾아내셨을까? 이건 진짜 부끄럽지만 나다. 이게 저만을 위한 방이네요? 이런 거는 생각해보지도 못했는데, 상상도 못해본 건데. 아, 굉장한데요? 다 작품이에요. 대체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다 구현하셨을까요? 참.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지만 몹시 기쁩니다. 저 책을 썼을 때가 저의 최선의 순간이거든요, 내 인생. 여기에 제 인생의 최선의 순간이 다 한 자리에 모여있는 셈이에요.

0: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1: 책이 나와서 알리려고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고요. 어서 이 기간이 끝나서 다시 책 읽고 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0: 신간 반응은 어때요?
1: 아, 일단 사세 찍었어요. 책을 같이 만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설, 시간의 감축 소설을 쓰면서 아, 나는 이렇게 이런 구성을 좋아하는구나. 지금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를 다시 해석함으로써 지금 앞으로 올 미래를 다시 이렇게 기대해 보는 거? 이런 구성을 좋아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 3부작으로 네, 이렇게 명명이 되었어요.

0: 제가 이제 15권의 책을 썼는데, 대표작이 첫 번째 책이에요. 새해 선물이에요.
1: 새해 선물을 가장 좋아합니다.
2: 군대에서 새해 선물 읽고 너무 팬이 돼서.
3: 한국 현대문학사의 한 정점을 찍었던 작품이 새해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4: 새해 선물 나올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1969년 겨울. 그때 나는 조그만 앉은뱅이 책상 앞에서 절대 믿어선 안 될 것들이라는 제목의 목록을 지우고 있었다. 나는 삶을 너무 빨리 완성했다. 절대 믿어선 안 될 것들의 목록을 다 지워버린 그때. 12살 이후 난 성장할 필요

0: 솔직히 말해서 올해 21살인 이모가 나와 비밀을 공유한다는 것은 결코 어른다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상관없다. 무슨 일에 있어서건 어차피 이모는 어른스럽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1: 소설을 쓰겠다고 생각했을 때 어린 시절 얘기를 언젠간 써보고 싶었어요. 누구한테나 다 마음속에 어린 시절이라는 것은 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나머지 삶을 끌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새 선물에서도 제 어떤 짓궂은 독자들이 선생님은 그러면은 세상을 다 안다고 그렇게 한 당돌한 소녀에 가까워요, 아니면은 스무 살인데도 여전히 철이 없는 이모에 가까워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모든 소설에 다 저예요. 네. 근데 그냥 100% 제가 아니고 제 안에 있는 어떤 그 캐릭터, 어떤 그 성정들, 그런 거를 줄기로 세운 다음에 다른 사람의 디테일을 많이 붙이는 거죠.

그 시대에 사는 보통 사람으로서 저는 그 당시에 제 인생이 너무나 많이 왜곡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새해 선물 후기에도 썼지만, 저를 가장 싫어했던 시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싫어하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저는 모범생의 틀 속에서 살았고, 그래서 어쩌면 배운 대로, 교육받은 대로의 인생을 차곡차곡 이렇게 꾸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전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요. 예.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일을 계속해야 돼. 애들한테 공부 잘하라고 해야 되고, 남편한테 일찍 들어오라고 해야 되고, 그러면 제가 밤에 혼자 일기를 쓰면서 내가 노력할수록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 이런 질문이 결국 저를 소설을 쓰게 했거든요.

0: 장래 희망이 작가인 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예. 정작 작가가 된 건 35살이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문예부, 또 대학은 당연히 국문과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잘 썼어요. 글솜씨도 있고 작가가 되겠다는 의지는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고 그렇지만 그것들은 작가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저의 관점이 없었던 거죠. 소설이라는 것은 창작물이잖아요. 그런데 삶이 쉽지가 않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써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할 얘기가 없었던 건데 할 얘기가 생긴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새 선물을 꽤 전략적으로 썼어요. 저의 첫 소설인데요. 이제 저는 제도 교육을 받고 자랐고
1: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2: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3: 내일 오후 국기 하강식 시간. 거리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가던 길 멈추고 가까운 국기를 향해 서서 가슴에 손을 얹던 모습.
0: 국민학교 때는 일제 잔재의 어떤 교육제도 속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바로 군사정부 시절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획일적인 틀로 가두려는 이런 시스템의 어떤 폭력에 상당히 예민했어요. 제가 읽어온 그 한국 소설 속에서 너무나 강한 계몽주의적인 그런 전통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 나는 이렇게 가르치는 소설 싫고 정답을 암시하는 게 싫었어요. 사회 분위기가 가지는 그런 온정주의가 싫었어요. 따뜻하게 이렇게 덮어버린 게 싫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감상적인 거, 우는 거 이런 소설 안 쓰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략을 세운 거죠. 저는 처음에 그 냉소와 독설이라는 것을 적절하다고 생각했어요.
3: 그리 가파르지도 않은 비탈길을 내려오면서도 이모의 걸음은 비틀거린다. 이모는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이 길이 이렇게 가파른지 이제야 알았다는 듯 가볍게 군복 소매를 잡는다. 군인과 그의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긴 머리의 여자. 이영렬과 이모의 뒷모습은 어쩐지 상징적으로 보인다. 군복이 구속을 나타낸다면 긴 머리는 처녀성과 함께 자유로운 젊음을 나타낸다. 군복과 긴 머리의 여자의 뒷모습엔 배신의 뇌관이 들어있다.
4: 주인공 지니가 엄청 꼬인 애잖아요. 조그만 애가 자기가 뭘 한다고 막 세상 다 만사 다 산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되게 그 어린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이입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자기들이 자꾸 무시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렇게 대상화되어 있는 존재들에게 진이라는 캐릭터가 얼마나 카타르시스를 주는지 모르죠.
5: 새해 선물이 등장하자마자 당대의 독자들한테도 엄청난 호응을 받고 아직까지도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는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틀을 갖췄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정치적인 미션을 성공한 줄 알았는데 역사적으로 다음 단계로 간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변한 게 없구나 하는 그런 환멸, 좌절 같은 것도 동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복잡한 그런 시대적인 역동에 호응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해요.

90년대 그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 핫한 장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제 OTT나 웹툰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문화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만큼이나 그때는 문학이 그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90년대 그 등장했던 그 젊은 작가들, 그들의 책이 은희경 선생님을 비롯해서 뭐 신경수, 공정 이런 작가분들의 신간이 나올 때마다 서점의 매대를 장악하고 수십만 부씩 팔려나갔거든요.

0: 선생님의 등단 연도가 95년이죠. 예, 동아일보 신춘문의 중편소설로 등단하셨는데 그 등단한 고해의 새해 선물로 정말 95년을 화려하게 장식한 작가가 됐죠.
1: 세 분의 그 원로 김아영 선생님하고 오정희 선생님하고 윤은길 선생님 세 분이 본심 심사를 하셨는데 이거는 신인일 수가 없다. 기성 작가가 응모를 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만큼 굉장히 이 세태를 묘사하는 그 능수능란함 이런 것들이 너무 놀라웠다.

제가 책을 내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새 선물만은 못해. 다 그거예요. 새로 책을 썼는데, 이제 15권의 책을 썼는데, 대표작이 첫 번째 책이에요. 맨날 처음 듣는 얘기가, 아, 이번 소설 어때? 괜찮은데, 새 선물만 못해. 그랬을 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나는 점점 더잘 쓰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개정판을 내면서 꼼꼼히 다시 읽어보면서, 아, 그때 어떤 절실함? 이런 절박함이 상당히 강해요. 이 에너지가 계속해서 독자들을 불러들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고, 그거는 또 일반적으로 말해서 첫 작품의 어떤 축복이자 저주죠. 첫 작품, 작가의 첫 작품이라는 것은 자기가 작가가 되어야만 되는 어떤 그 이유와 목적을 다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리가 비슷하겠대. 아파트가 숲 사이에 솟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 찍었는데 성공회라 부탁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렇게 밀집해 살면서 숲에 의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거 좀 흥미롭잖아요. 저런 거 보고 한 번은 싸움 목격자를 찾습니다 한수막 보고 제 소설 속에 예. 패싸움 버리는 장면 하나 쓴 적 있어요. 뭔가 일종의 디테일? 예,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기억해두고 싶은 어떤 순간? 인상적인 거 있으면 좀 찍어두고 이런 새소리 녹음도 하고

0: 집에 너무 늦으셨죠?
1: 네. 저희 집사람은요, 이 모든 술집이 다 12시면 문을 닫는다고 우겨서요. 네가 내 인생 마지막 기회라고. 알아?
2: 나하고 살면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3: 그래.
2: 왜요?
1: 너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니까.
2: 그럼 12년 전엔 사랑하지 않는 여자하고 결혼했던 거예요?
1: 물론 그때도 사랑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결혼을 했겠지.
3: 하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었어.

0: 대학교 1학년 때 선배들이 이제 후배들의 교양을 함양해준다고 선배들이 만든 교양 학교가 있었어요. 그 페미니즘 테마의 커리큘럼 중에 하나가 타인에게 말 걸기였어요. 이제 막 시골에서 올라온 그 어린 남자 대학생이었던 제가 읽기에는 약간 파격적으로 자유분방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 같고, 처음 읽었을 때는 왜 이런 사람이 소설의 주요 인물로 등장해야 되는지 얼른 파악하기 어려운 이상한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이 나와서 처음에는 약간 불편하기도 했는데, 이 불편한 인간들에게 나는 왜 매력을 느낄까? 알고 싶다? 그런 생각하면서 은희경의 소설을 하나씩 읽어 나갔던 것 같아요.
1: 저는 불편한 소설을 쓰고 싶어요. 불편하다는 것은 난 이거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게 사실 문제가 있네? 그러면 자기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그런 변화와 새로운 발견을 주는 것이야말로 저는 문학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0: 우리한테 편안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대체로 뭔가를 맞춰주는 사람들이에요. 공통적인 것을 위해서 자기를 좀 양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양보해준다는 말을 좀 다르게 말하면 사실 자기를 배신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배신하지 않는 사람들을 은희경 작가는 즐겨 그리는 거죠.
2: 10대 시절에 은희경 선생님의 그 인물 속그 불륜담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 나머지 소설들도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마이너리그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다 10대 때 읽었는데, 제가 원래 불륜 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훌륭한 문학들은 다 불륜 얘기거든요. 안나 까렐리나 불륜이죠. 뭐 채털리 부인의 사랑 불륜이죠. 다 불륜입니다. 아니에르노 작가 뭐 인생이 불륜이죠. 뭐 이게 농담이고, 아무튼 어른의 세상을 저희 가르쳐주는 소설이었고.
1: 그때 제가 초기에 썼던 어떤 사랑은 사랑이라기보다 제도와의 어떤 그 야합? 사랑이라는 개념과 제도의 야합 같은 것을 제가 좀 야유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다른 이제 여성 작가들도 뭔지 일탈이라든지 그 궤도를 벗어난 이야기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런 소설이 처음이 아니고 오정희 선생님도 쓰셨고 박완서 선생님도 쓰셨고 박경리 선생님도 쓰셨고 다 쓰셨던 얘기인데 이제 90년대에는 이런 걸 다룬 여성 작가들이 많아져서인지 이런 신문 기사가 있었어요. 그렇고 그런 불륜 소설 이제 그만. 얼마나 큰 폭력이에요. 우리는 각자 여성의 내면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0: 가부장적인 그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여성들은 지금 집을 자기의 그 위치를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불륜인 거예요. 다 지금 나를 찾으려는 것 자체가 지금 집을 벗어나는 거라면 집이 잘못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보지 않고 왜 집을 벗어나려고 해? 이건 불륜이야. 이거는 비윤리적이야. 이렇게 보고서 뭉뚱그려서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90년대 또한 분위기였죠.
1: 올해 이상문학상 수상자로 소설가 은희경 씨가 선정됐습니다. 은희경 씨는 제22회 이상문학상 수상자로서의 소감을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2: 무거운 이야기를 가볍게 쓰는 것뿐입니다. 그런 소설이 상을 받게 돼서 됐다는 것은 제 개인의 역량이라기보다는 그런 사소함, 그런 가벼움으로 이 삶의 무게를 잴수 있는 것이 동의가 되는 세상, 즉 90년대 말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요.
3: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오늘날 여성 문학의 새로운 또 저수지가 아니었나. 은희경, 전경린 등등의 작가가 있어서 오늘날 젊은 여성 작가들이 마음껏 섹슈얼리티라든가 젠더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또 권력의 미묘한 그 차별의 문제들을 아주 용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출구가 열렸다.
4: 그러면 작가님 개인에게 결혼은 어떤 경험이었나요?
0: 굉장히 졸업할 수 없는 학교죠. 제가 20대 때 생각했던 결혼, 30대 생각했던 결혼, 40대 다그 시기별로 결혼에 대한 저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졸업을 못하는 학교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결혼 생활이 끝났다면 나는 이 생각만 하겠지? 이때 끝났다면 이 생각만 하겠지? 그래서 지금의 결론은 긴 세월 동안 지속되는 관계라는 것은 정말 사람에게 많은 사유를 주는구나 이런 생각은 하게 되죠.
4: 그게 그 학교의 가르침인가요?
0: 지금 다니는 입장에서 다니는 입장에서.

0: 새 작품을 구상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 일단 노트를 사요. 예. 그게 저의 즐거움이기도 한데, 얇은 노트를 사서, 뭐, 인물을 다 이제 그리고, 인물의 나이나 성격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을 낱낱이 다 쓰거든요. 배경도 쓰고, 시대 배경, 장소, 이런 것도 자세히 써요. 이거를 시간 중심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사건 중심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 노트에 다 써놓거든요.

0: 이게 점점 이제 한 페이지에 적혀있던 것들이 이제 점점 조그만 노트 한 개씩으로 다 나뉘어요. 그게 완성이 돼야지 소설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1: 단편도 그런가요?
0: 단편도 그래요.
2: 은희경 작가가 태어난 인생 이후 7년 만에 장편 소설 빛의 과거로 돌아왔습니다. 소설가인 주인공이 40년의 세월을 거슬러 70년대 여대생 기숙사 생활을 다시 돌아보며 현실을 회피했던 자신을 발견해가는 이야기입니다.

0: 요즘 일부 학생들로 인해 소란해진 대학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 명령을 시달했습니다. 일부 불순 학생들의 횡포에 강점된 학원을 정부는 이 이상 학원의 무질서를 도저히 방치할 수 없어 문을 닫았던 대학들도 다시 문을 활짝 열고 정상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의 각 대학 학도 호국단에서는 자체 정기 검열과 교련 실기 경진 대회를 실시했습니다. 풍성한 가을철을 맞아 이영원한 맛수로 불리는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정기전이 벌어졌습니다. 연세대학이 2승 2무승부 1패로 우세한 가운데 막을 내렸습니다.
1: 특히 이제 이게 1977년이 그 배경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학생 데모가 많았고 또 그리고 그때 막 계속 학생들도 군사훈련을 받던 시기고 그래서 뭔가 그런 분위기가 있다가 또 좌절되고 막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부 다 남성의 언어로만 적혀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도 겪었단 말이야. 우리도 거기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런 얘기도 좀 살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0: 전국 82개 대학이 졸업식을 갖고 7만 5천여 명의 학사와 8,500여 명의 석사 그리고 600여 명의 새 박사를 배출했습니다.
1: 저도 이렇게 한복 입고 졸업했어요. 이때 1977년에 이제 소설에도 나오지만은 처음으로 대학에서 페미니즘 이제 과목이 개설이 된 해거든요.

0: 그리고 저기 사진 찍힌 모델들도 꼭 제 모습 같아요. 예, 우리 방 풍경인 것 같아요. 제가 묘사한 대로 크림색 뭐 2층 침대 옷장이 있고.
1: 기숙사, 그중에서도 여대 기숙사를 소설의 배경으로 하신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0: 작가들에게는 자기만의 이야기거리가 있잖아요.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소재다. 그런데 그 여자대학교, 1977년의 여자대학교를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이 소설로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진짜 모든 준비를 다 했거든요. 에피소드며 이런 것들 뭔지 객관적인 자료, 제 기억의 자료 다 만들고 인물도 다 만들었어요. 근데 도대체 이야기를 왜 쓰는 거지?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소설에는. 너무 막막해서 진짜 막 울었어요. 예. 그 무렵에 강남역 그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예.
2: 서울 서초동에 있는 노래방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갑자기 휘두른 흉기에 2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되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는지 그런 얘기로 좁혀졌죠. 그때 교육받은 여성으로서 내 몫을 했나

0: 시점을 뿌리로 만들었어요. 27번 은희경 소설은 답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시작한다. 이거는 정답이 있죠. 질문. 은희경의 필살기고 두 글자 가로 열쇠 두 글자 필살기 독설? 그런 거라고 생각할 거야.
1: 새해 선물로 처음 작품 활동 시작하셨을 때 오정희 선생님이 심사평에서 하셨던 가장 첫 문장이 일단 이 소설은 매우 재미있다. 그 재미를 유지시키는 동력 중에 하나는 그 유머인 것 같아요.
2: 은 선배가 얘기를 해야 재미있어요. 이야기꾼의 면모가 그대로 드러나서 사적인 자리에서도 마이크 점유율이 아주 높다고 봐야죠.
0: 저는 재미없는 걸 좀 못 견뎌서 항상 소설도 재미있게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작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저 개인으로도 실점을 빨리 느끼고요. 그래서 뭔가 나라는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재밌어해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우연히 근처에 있다가 작가님 집을 알아서요. 그냥 구경하고 있었어요.
4: 집을 어떻게 하셨어요?
3: 아, 잡지 부록에 실린 적이 있던데요.
4: 아, 그런 게 가끔 실리죠. 전 서울 살고요. 여긴 부모님 집이에요.
3: 선생님이 저한테 제일 중요한 작가이십니다.
4: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름이 뭐세요?
3: 네, 정미숙입니다.
4: 정미숙 씨, 반갑습니다.
5: 저는 네. 작가님 처음 뵀을 때 사실 여배우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8년 전에 첩첩산중이라는 홍상수 감독님이 만드신 단편 영화가 있는데 그때 제가 프로듀서였어요.
4: 제 연기 어땠어요?
5: 아, 저 이 자리라서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그래도 카메라가 돌면 보통 일반인들은 잘 얼어서 연기를 잘 못하세요. 근데 뭐랄까 너무 새침하게 연기를 잘하시는 거예요.
4: 네네. 일단 정유미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 상황이 마치 정말로 그런 지망생이 집 앞에 있는 거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확 줬어요. 그래서 제가 배우로서 역시 상대역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거를 보고
6: 이런 말씀 선생님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랑 그 두 살 차이밖에 안 나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와는 사실 그 세 마디 이상 대화를 나누기가 힘들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근데 은희경 작가님이랑 대화를 하면은 3일 밤을 새도 대화거리가 끊이지가 않아요. 선생님은 사실 저도 제 나이 또래 그 30대 후반에 비해서는 최신 트렌드나 뭐 지나가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편인데 선생님은 항상 저보다 더 한 발짝 먼저 그 트렌드와 소식들을 알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뭐 현재 뭐 아이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유행하는 드라마, 영화, 소설, 퍼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분이셔서 저에게는 항상 최신의 작가라는 그런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은희경입니다. 네.
1: 마침 작가님이 이제 오랫동안 고민해 오신 인간의 몸, 그리고 노년과 죽음을 다루는 작품인 시간의 감촉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0: 이야기를 구상을 한 것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이제 나는 부모가 없으니까 이제 고아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어쩐지 지금부터 제가 죽음의 순번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유가 이제 없으니까 그 다음은 나구나. 이제 10년 전에 써보려고 했을 때는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두렵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노인이란 존재는 무력하고 퇴행적이고, 뭔지 그런 이야기가 어두운 이야기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드디어 제가 그 나이가 됐어요. 제가 65세가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것은 삶의 한 단계이고, 모든 단계가 그렇듯이 이 단계에도 뭐 새로움이 있고, 또 어떤 발견이 있고, 또 그리고 매일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1: 아마 좀 신작 작품을 아직 전혀 읽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작품의 한 대목, 혹시 낭독 괜찮으실지.
0: 우리 모두는 고통을 겪고 또 해결하면서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변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던 순간은 어딘가에서 왕국을 건설하고 사계절을 보내고 있다. 내가 생각한 진실과 사랑이 그런 방식으로 지켜져서 훗날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그걸 믿는다면 죽음 또한 소멸이 아닌 시간의 계주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2: 제가 어릴 때 동화를 읽으면 이제 공주와 왕자가 결국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이제 결혼을 해요. 그럼 끝나거든? 그러면 저는 아, 둘이서 잘 살았을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좀 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좀 현실주의자인 면모인데 사랑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 사랑을 이 이제 해체되는 과정이 생활이 끼어들면서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막 실망하거나 슬퍼하거나 배신감을 느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걸 받아들이면 돼요. 그 대신 우리가 사랑했던 그 감정은 어딘가에서 그게 그대로 남아 있어.

0: 서 나한테 빛을 주고 있는 거예요. 빛을 어떤 광원처럼 나한테 멀리서든 가까이서든 빛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1: 아, 65세가 된 선생님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 삶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미처 모르는 일들이 항상 벌어지고 있고, 그런데 그게 단지 이상한 것만은 아니고, 거기에 때로 재밌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게 은희경 작가가 살아있는 현재적인 젊은 작가가 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근데 어떤 작가가 아, 소설만 안 쓰면 소설가 참 좋은 직업인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떤 거를 관찰하고 질문을 갖고 생각을 오래 해보고 관찰하고 공부를 해서 어떤 것을 발견하고 그거를 써서 다른 사람도 같은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은 한 사람의 인생으로 봤을 때 너무 멋진 일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창작자들은 너무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1: 저희가 제작한 책이고요. 안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아무 페이지나 펼치시고 그 질문에 생각나는 대로 대답을 해주시면.
0: 아니, 예산이 좀 있으신가 봐요. 어머,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단 한 사람을 만나 인터뷰할 수 있다면 누구를 만나고 싶나요?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냥 인터뷰를 핑계 삼아 우리 엄마 아빠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당신의 인생을 영화 또는 책으로 만든다면 제목은 무엇이라 하겠나요? 제목은

0: 호랑이가 들어오시는 것 같은 기운을.
1: 천재 소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제시하지도 못한.
2: 큰애 한 수. 정말 말도 안 되게 강하고, 빨리 들면서도 정확하고, 또래들이 다 목표로 하는.
3: 이세돌 구단 대 알파고의 대결 일곱 펼쳐지고 있습니다.
2: 인공지능에게 인간이 지는 순간 충격에 휩싸였죠. 하지만 신에게 균열을 일으켰죠.
4: 인간 대표 이세돌의 첫승.
5: 인류사적으로 큰일을 하지 않았나.
6: 이해하는 걸 너무 지금 사실 좀 두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한국에서 제가 가장 즐거운 순간이 한참도 못 내다본 상황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탁 변하면서 우리가 같이 찾아가는 재미. 너무 좋지 않나요?
7: 뭔가 글 쓸 때 이렇게 놓고 그지 그지 그지 왜 안 써줘? 왜 안 써줘? 응? 생각을 덜 한 거야? 안 풀리지? 누구 잘못일까?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하기도 해요. 사실 제가 겪어보니까 뭔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데 사람한테 하면은 이거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나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그런 어떤 자기의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돌도 쥐고 있고 연필도 잘 쥐고 있고 이 아이를 앞에 놓고 내 마음 알지? 서로 불만과 또 하소연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무슨 책을 읽어야 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이런 거.
8: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9: 뼈를 갈아 넣었죠. 제 뼈는 이 집과 같이 있습니다.
10: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재벌 2세?
9: 반도체 회사에 그 주식이 있었거든요. 팔아서 벽돌 사고.
11: 옛날부터 하고 있었던 액세서리부터 할머니가 주식을 보세요.
9: 구멍 운동하는 것처럼.
12: 차를 먼저 팔고 그 결혼 반지도.
13: 마지막에 소장님 돈도 빌리고.
12: 아직 빚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0: 해도 용령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3: 이거 실화야?
4: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해력 저하까지 가게 된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도대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마음을 과학으로 들여다본 사람이 있습니다. 안토니오 다마지오. 그는 신경생물학적으로 마음을 포착한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입니다. 마음의 비밀을 과학의 언어로 풀어낸 거죠. 특히 그가 주목한 건 느낌입니다.
1: So is there a reason why we have feelings in our nature? Without feelings, we would be dead.
0: 느낌이 마음을 만들어 온 긴 여정을 함께 하시겠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천 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제가 원조가 몇 개 있습니다.
1: 감 와인을 최초 개발하고 이제 와인 터널까지 만든
0: 500만 명 이상은 왔다고 잡으시면 달리고 있습니다.
2: 혹시 이거 뭔가 아십니까?
1: 이거 유명한 스케일.
3: 너무 잘 알죠. 아,
2: 제가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1: 90년대
2: 300억 정도 전 재산을 갖다 몰빵했어.
0: 내 같은 놈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4: 성도 야호!
5: 어린이 친구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 햇님 그릴 때 노란색으로 그려야 됩니까? 아니면 빨간색으로 그려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6: 그래서 오늘 이제 빛이 뭔지를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 싶어서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5: 아, 그렇습니까? 빛공자인가요?
6: 네.
5: 빛의 권력자, 이름 따라간다.
7: 분광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6: 사과가 빨갛잖아요? 네. 빛이 그 사과가 빨갛다는 걸 보여주게 하는 수단인 거예요. 빛만 잘 분석하면 거의 모든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LED라든지,
5: LED, 예,
6: 그다음에
5: 예.
6: 태양전지 예.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초고속 분광이 필요합니다. 건방진 말일 수도 있는데 양자역학은 이제 분광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학문이다.
5: 오늘 교수님한테도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햇빛은 예. 무슨 색이다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8: 교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대변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우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9: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도

0: TV에서 콩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1: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펭귀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한국의 여러 산업을 살펴봤습니다. 그 산업들 뒤에는 하나의 공통된 기반이 있습니다. 자동차에도 강판이, 선박은 한 척당 수만 톤의 두꺼운 후판이 들어가며 건설 역시 철골 구조물이 필요합니다. 철강은 특정 산업의 부품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이 작동하기 위한 기반 소재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전후방 연관 효과가 가장 큰 산업. 그래서 기간 산업 중에 기간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6위 철강 생산국입니다. 그 중심에는 포스코가 있죠. 특히 광양제철소는 단일 제철소 기준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강판, LNG 운반선용 후판, 송유관용 강관까지 가장 까다롭고 고부가가치 철강을 생산하는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처음부터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불과 5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에는 제대로 된 제철소 하나 없었습니다. 자본도 기술도 자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세계적인 철강 산업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한국 제조업의 출발점이자 기반 산업인 철강 이야기입니다. 철강은 산업의 쌀이라 불립니다. 자동차도 배도 건물도 기계도 철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일찍부터 제철소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제철소를 짓는 시도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1958년 이후 종합 제철 건설을 네 차례나 추진했지만 번번이 좌절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돈이 없었고 돈을 빌려줄 곳도 없었습니다. 제철소는 단일 투자로는 당시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정부 힘만으로는 불가능했고 외국 자본을 끌어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차관단을 꾸려 자금을 조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벽에 부딪힙니다. 세계은행과 미국 국제개발처가 잇따라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제철소를 지어봐야 수입 철강재를 쓰는 이만 못한 거대한 부실기업이 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철강은 그저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산업의 토대였기 때문입니다. 값싸고 질 좋은 철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자동차도 조선도 기계도 잘할 수 있습니다. 한

산업의 손익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을 보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제철은 경제성을 따지기 이전에 반드시 가야 할 길로 정해졌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죠. 자본도 기술도 자원도 없는 나라가 이 거대한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것이 1960년대 한국 앞에 놓인 숙제였습니다. 자본을 구하는 것도 큰일이지만 제철소를 지을 입지도 정해야 했습니다. 제철소는 원료를 들여오고 제품을 실어내는 일이 핵심이라 항만이 곧 생명선입니다. 처음 후보에 오른 곳은 울산과 삼천포였습니다. 포항은 명단에 없었죠. 그런데 막판에 후보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북 영일만이 떠올랐습니다. 큰 배가 드나들 수 있는 깊은 바다를 끼고 있었고 제철에 꼭 필요한 냉각수를 구하기 쉬웠으며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에 두루 유리한 자리였습니다. 1967년 정부는 영일만을 최종 입지로 확정합니다. 그 이름을 따 1968년 4월 회사가 세워집니다. 포항종합제철, 지금의 포스코입니다. 정부와 대한중석이 자본금 4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대한중석은 텅스텐을 수출해서 1960년대 국가 전체 수출액의 약 60%를 책임지던 국영기업이자 자금줄이었습니다. 1970년 4월 영일만 백사장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여기서 포스코는 남다른 선택을 합니다. 제철소는 보통 샘물을 뽑는 제선공정에서부터, 즉 생산 순서대로 짓습니다. 그런데 포항 제철소는 거꾸로 완제품을 만드는 아변 제강공장을 먼저 지었습니다. 이유는 돈 때문이죠. 건설 기간이 짧은 아변 공장을 먼저 완성하면 수입한 반제품으로 당장 완제품을 만들어 팔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다시 나머지 공장 건설에 투입한다. 짓는 동시에 벌어서 그 돈으로 마저 짓는 방식. 자본이 부족한 후발 진입자의 단계적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 6월 9일 새벽 용광로에서 첫 샘물이 터져나옵니다. 한국철강협회는 훗날 이날을 기념해 철의 날로 지정합니다. 1973년 첫 출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포항 제철소는 곧바로 확장에 들어갑니다. 1973년 103만 톤에서 1983년 910만 톤, 10년 사이 생산 능력이 9배로 불어났습니다. 증설에는 막대한 투자 자금이 필요했을 텐데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뒷받침했습니다. 포항 제철소는 가동 첫 해부터 흑자를 기록했고 이듬해인 1974년에는 수출 1억 달러와 출하 100만 톤을 동시에 넘어섭니다. 수출 경쟁력은 바로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외국의 절반에서 3분의 2 수준으로 건설된 제철소는 그만큼 낮은 생산비로 철을 생산할 수 있었고 이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포스코는 미국과 타이완을 시작으로 20개국이 넘는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합니다. 포스코는 여기서 얻은 이익을 배당이 아니라 설비 증설에 몽땅 재투자했습니다. 수익이 설비를 키우고 확장된 설비가 더 큰 이익을 만드는 선순환이 형성됐습니다.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톤당 원가는 낮아져 규모의 확대가 곧 원가 경쟁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포항이 만든 철은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 건설 현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한국 제조업의 성장을 떠받친 보이지 않는 기반이었습니다.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포항 하나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정부와 포스코는 제2 제철소 건설에 나섭니다. 입지로는 전남 광양만이 선택됐습니다. 수심이 깊고 공업 용수를 구하기가 쉬운 자리로 바다를 매립해 세운 국내 최초의 제철소였습니다. 포항과 광양을 합쳐 약 2,080만 톤. 포스코는 세계 3위 철강사로 올라섭니다. 두 제철소는 역할을 나눴습니다. 포항은 여러 종류를 만드는 다품종 체제로, 광양은 한 종류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로 특화됐습니다. 광양 준공으로 외형은 세계 정상급에 올랐지만 내외 여건은 달라졌습니다. 1990년대 세계 철강 시장의 성장이 둔화됐고 시장 개방이 빨라졌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소유 구조가 변했습니다. 포스코는 출범부터 정부가 세운 공기업이었습니다.
1988년 주식 일부를 국민주로 공개하긴 했지만 본격적인 민영화는 외환 위기를 거치며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위기 극복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유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했고요. 약 3년에 걸쳐 민영화가 완료됩니다. 공기업으로 출발한 제철소가 시장의 기업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시장에서 자생적 생존을 해야 하는데 방법은 결국 기술 경쟁력 확보죠. 전통적인 제철은 철광석과 석탄을 미리 덩어리로 가공해 고로에 넣습니다. 이 과정은 큰 설비와 비용이 들죠. 하지만 파이넥스라는 공법은 이 단계를 통째로 건너뜁니다. 기존 제철 방식은 철광석과 석탄을 미리 가공해야 했습니다. 파이넥스는 이 과정을 줄여서 비용과 탄소 배출을 함께 낮춘 기술이었죠. 포스코는 1990년대 초 이 기술 개발에 착수해 2007년 5월 상용화에 성공합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선진 철강사들도 끝내 해내지 못한 일을 후발주자 한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 축적을 바탕으로 포스코의 위상도 달라집니다. 독자 개발한 파이넥스 공법을 중국과 인도에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입해 쓰던 기술을 이제는 사용료를 받고 넘기는 그런 수준에 올라선 것이죠. 해외로 나가 인도네시아에 동남아 최초의 일관 제철소를 세워 운영을 맡았고요. 2026년 인도 최대 철강사와 손잡고 대형 제철소 건설에 나섰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본 추격자가 선도자로 바뀌는 순간이 철강에서도 그대로 재현됩니다. 한국 철강 산업의 주축은 포스코이지만 하나의 기업만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포스코 이전부터 동국제강이 있었습니다. 1954년에 출발했지만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고로 방식은 민간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동국제강은 고철을 녹이는 전기로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방식으로 만든 철근과 형광은 건설용 철강의 핵심 자재가 되었고요. 동국제강은 지금도 이 분야를 대표합니다. 최근 탄소 감축 흐름 속에서 전기로 방식은 오히려 강점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일관 제철 사업의 벽을 넘은 기업은 현대제철이었습니다. 그 뿌리인 인천제철은 1978년 현대그룹에 인수된 뒤 오랫동안 전기로 사업을 해왔습니다. 자동차 조선 건설로 성장한 현대그룹에게 철은 늘 아쉬운 소재였습니다. 후판과 강판을 외부에서 사다 써야 했기 때문이죠. 1970년대부터 종합제철소 건설을 시도했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국내 공급 과잉을 우려한 정부가 환영하지 않았죠. 전환점은 1997년 한보철강의 부도였습니다. 당시 한보는 포항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일관 제철소를 꿈꾸면서 충남 당진에 대규모 제철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차입, 무리한 투자 끝에 무너졌고요. 외환위기 직전 한국 경제를 뒤흔든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부도 이후 방치됐던 당진 제철소를 현대차 그룹이 2004년 인수합니다. 현대는 이 부지를 바탕으로 일관 제철소 건설을 다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당진에서 첫 쇳물이 나옵니다. 포스코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일관 제철소 갖춘 기업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현대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소재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수직 계열화죠. 공급 안정성은 높이고 원가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산업 측면에서 보더라도 현대제철의 등장은 지형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자동차 강판 최대 수요처인 현대 기아차는 포스코의 중요한 고객이었는데 더 이상은 아닌 거죠. 오랫동안 포스코의 독점에 가깝던 철강 산업은 이제 두 회사의 과점 체제로 재편됐습니다. 이 구도 재편은 후발 주자가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빼앗은 게 아니라 구매자가 직접 생산하는 쪽으로 영역을 넓힌 것입니다. 완성차로서는 소재를 조달할 곳이 둘로 늘면서 가격을 협상할 힘을 함께 얻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철강 산업은 안팎의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발 저가 물량,

미국과 유럽의 보호무역 그리고 탄소 규제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압박만 존재하는 건 아니죠. 수요 쪽에서 새로운 동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건설은 막대한 철강 수요를 부릅니다. 건물 골조뿐만 아니라 전력 설비와 냉각 인프라까지 데이터 센터 한 곳에 들어가는 강제의 종류와 양이 상당합니다. 여기에 로봇과 태양광, 수소 생산 설비 같은 새로운 산업이 철강 수요의 다음 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동 재건 수요도 변수입니다. 한국 철강사의 직접 수출 비중은 크지 않지만 재건이 본격화되면 글로벌 철강 수급 전체가 달라지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들의 대응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미래 자동차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필요한 초고강도 강판과 핫 스탬핑강을 개발하고 있고요. 저탄소 공정을 확대하면서 친환경 철강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동국제강은 저탄소 전기로와 특수강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면서 대량 생산보다 고부가가치 시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수소 환원 제철을 추진하면서 철을 만드는 방식 자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철강 산업의 경쟁력은 단순히 얼마나 많이, 얼마나 싸게 생산하느냐에 있지만은 않습니다. 얼마나 적은 탄소로 생산하느냐, 그리고 새로운 산업이 요구하는 고급 소재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산업의 변화는 단순한 공정 개선이 아니라 원료와 기술, 경쟁 방식 자체가 바뀌는 산업의 대전환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을 가능하게 한 힘은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기술과 역량이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 철강 산업이 어떻게 불모지에서 출발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 기술을 갖추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한류, 그 한류가 일으킨 문화 관련 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1: 이거다, 꽃 설명해봐. 꽃, 예. 무슨 꽃이야, 이게?
0: 꽃! 응? 응? 응?
1: 상어, 숙의 향기를 피부에 들어오면 피부가 진짜 좋아져. 으이씨야. 으이. 아, 이더랜드 하나.
2: 인절미.
3: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지면 담낭에 모였다가 담도를 통해서 내려서 소화를 돕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주 큰 담석이 담즙이 내려오는 길을 막았습니다.
4: 죽었으니까 앞에 가면
5: 저등이 치고 막
6: 숟가락으로 이렇게 벅벅 긁는 듯한 통증이
7: 딱 보더니 왜 이렇게 노랗냐는 거야.
3: 담석은 이게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담석은 담즙을 막는 게 문제예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건축 의뢰가 들어오면요, 우선 뭐 견적을 내드리는 것도 일이고, 업체들 비교 견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발주를 또 내고, 건축주 상대로도 설득을 해야 되고, 업체들도 현장 지시를 또 내려야 되고, 이런 전체적인 업무를 하는 게 건설 현장 소장의 일인 것 같아요.

0: 아무래도 이제 현장 앞에서 제일 먼저 맞이하고 인사도 하고 작업할 걸 좀 체크를 하려고 이게 현장 앞에서 나와 있고요. 오늘은 내부 인테리어 마감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내부 페인트 작업하고 있고 작업 전체 공정률은 한 80%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한 건물을 지을 때 적어도 30, 40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작업마다도 한 10명씩은 기본적으로 이제 작업자들이 이제 들어와요. 이 건물에 대한 기초부터 마감까지 모든 게 이제 다 제 머릿속에 있고, 이제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을 이제 꺼내서 이제 작업을 이제 시켜야 되는 그런 중요한 브레인 일을 하는 거죠. 우선은 저는 저를 사실 못 믿어요. 완벽해, 문제 없어 이러고 뒤돌아 쓰더라도 다시 또 체크를 하게 되는 게 약간 좀 직업병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정말 완성도 있는 현장이 탄생이 되더라고요.
1: 그죠 이거 두 박스죠?
2: 네, 그 주인 세대.
1: 그 주인 세대.
0: 많은 분들이 못 버틴다고 하셨어요. 이 건설 현장에서 여자가 버티기는 정말 힘들 거다. 못 버틸 거다. 도망갈 거야. 솔직히 좀 자신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잡부처럼 청소만 했어요. 청소를 하면서 정말 눈과 귀는 열어두고 청소를 했던 것 같아요. 항상 녹음기를 켜고 다녔고 메모를 해놨고. 처음에는 현장에 왔는데 되게 거칠잖아요. 작업자분들이. 여자가 괜히 현장에 와가지고 피해를 준다. 시집이나 가지. 왜 여기 와가지고.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속상해서 뒤에 가서 뭐 차에서도 울고. 그 초반에는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도면 파악을 할 때부터 내가 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도면을 파요. 내가 살 집이다 생각하기 시작하면 정말 집요해지거든요. 그 집요함이 아마 여자의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누군가한테는 정말 큰 재산이고 이게 돈의 가치로 따지고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초보자인 제가 너무 이제 죄송스럽고 피해를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을 키우면서

것보다는 더 예쁘게, 더 간결하게, 더 세련되게, 더 완벽함을 이제 추구한 것 같아요. 학력도 있어야 되고 경력도 있어야 되고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할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사이버대학교 입학부터 신청을 했고요. 이제 큰 자격증이 올해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 시험 준비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경력은 쭉 계속 쌓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뭐 작업 하루가 다 끝나고 나면 오늘 했었던 하루 일과를 좀 생각을 하고요. 내일 작업을 이제 체크를 하다 보면서 이제 한 번씩 전화를 또 돌려보고 내일 작업을 뭐 하실 건지 몇 시에 올 건지 이렇게 좀 체크를 또 하고 있어요.

0: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홍수. 여보세요? 119 안전신고센터입니다. 와! 물에 떠내려간다고? 그렇다면 홍수가 발생한 게 분명해. 홍수는 큰 물 또는 하천의 물이 넘쳐흐르는 자연현상으로 수의 일종이지. 자, 침착하세요. 지금부터 이 펭수대원이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홍수가 발생했다면 높은 곳이나 대피소로 빨리 피해야 합니다. 단, 비탈길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가로등이나 신호등같이 전기가 흐르는 곳, 물살이 센 하수도 맨홀에 가지 않습니다. 또한 침수된 지역에서 자동차 운전은 절대 금물.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은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변화를 알아둡시다. 홍수가 예상될 때에는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급시다. 또한 홍수가 지나가면 수돗물이나 저장되어 있던 식수가 오염됐는지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홍수, 올바른 대처법으로 당황하지 말고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1: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 TV 국민행동 예령.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반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2: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도

0: 그냥 집에서 풀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1: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화요일은 일상 영어를 배워봅니다. 자, 제목이 학교에 지각하긴 정말 싫어라고 해서 아침에 학교를 지각한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친구들끼리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저는요, 아직도 악몽을 꾸는 것 중에 하나가
1: 네.
0: 학교에 지각하는 거예요.
1: 오, 맞아요.
0: 이미 뭐 졸업한 지 뭐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1: 네.
0: 지각을 해서 달리는데 달리기가 안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1: 계속
0: 이런 느낌이에요.
1: 그 트레드 밀을 타는 것처럼 제자리 걸음.
0: 제자리 걸음.
1: 네.
0: 아, 이런 그게 있는데
1: 공감됩니다.
0: 친구들끼리 이런 대화 많이 나눌 것 같습니다.
1: 네.
0: Alright,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나 늦잠 자서 버스 놓쳤어. 와, 이 문장 굉장히 심플해 보이지만
1: 네.
0: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네.
1: 그쵸.
0: 자, 두 번째는요. 학교에 지각하기 싫었는데. 이거 할수 있을까요?
1: 지각하기가 싫었다. 뭐, 생각나는 단어가 몇개 있긴 한데,
0: 오케이.
1: 조합이 또 문제죠.
0: 맞습니다.
1: 네.
0: 뭐, 틀려도 되니까 미리 조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 네.
0: Alright.
1: 좀 죄송한 표정으로 학교에 지각했다라는 말을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나 늦잠 자서 버스 놓쳤어.
0: What's
1: 응?
0: wrong? What's wrong?
1: I woke up late. Woke up late, so I missed my bus. Yes, bus go to school, right?
0: Same. I hit snooze 5 times. Same.
1: Hmm? 응.
0: I hit snooze 5 times.
1: Snooze?
0: Yeah, I hit the snooze button
1: snooze.
0: 5 times.
1: 학교 지각하기 싫었는데.
0: Oh, it's okay.
1: 응, 그게 아니고, I hate late for school.
0: Oh, you don't like being late for school.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1: Bed early.
0: You should go to bed early
1: Early tonight.
0: tonight.
1: Tonight.
0: Yeah,
1: Okay, okay.
0: don't
1: Then
0: sleep
1: tomorrow
0: late.
1: is okay?
0: You'll be
1: Yeah,
0: fine,
1: yeah,
0: right?
1: yeah.
0: I hope
1: Okay.
0: so.
1: Thank you. 너무 피곤해.
0: 네. 아, 오늘 표현들은요.
1: 예.
0: 특히 학생분들이 보고 계시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1: 너무
0: 그래서
1: 좋은데요?
0: 친구들끼리 실제로 한번 이렇게 역할극 맡아가지고 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 네.
0: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3: Same. I hit snooze 5 times.
2: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3: You should go to bed early.

0: early tonight.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 문입니다.
2: 네.
1: 자, 미션 문장 가볼게요. 나 늦잠 자서 버스 놓쳤어.
2: 와,
1: 이거는 뭐뭐 해서 이렇게 굳이 하지 마시고 뭐 했고 뭐 했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정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 그렇죠.
1: 일단은 뒤에는 뭐예요?
2: 뒤에는 버스를 놓쳤단 얘기고요.
1: 어허.
2: 이 앞에는 늦잠 잤다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네요.
1: That's right. 동사가 예. 뭔가 들어가야 될 것 같죠.
2: 그렇죠. 아이 그러면은 늦잠 자서 그럼 woke up late 아니겠어요? 네, I woke up late. 나 늦잠 잤고 버스 놓쳤어.
1: 와.
2: 예.
1: 오늘 제가 가져온 동사는 이거보다 더 간단하긴 한데 이거 완벽히 괜찮습니다.
2: 와.
1: 왜냐면 늦게 깨어난 거잖아요.
2: 네.
1: 그래서 I woke up 지금 굉장히 또 right? I woke up late. 늦게 깬 거죠.
2: 네.
1: And missed the bus. 맞죠?
2: 그죠.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표현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2: 네.
1: 자, 바로
2: 아,
1: overslept.
2: 이것도 어디서 들어본 적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2: 네.
1: 자, 우리가 늦잠을 잔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기본형으로
2: oversleep.
1: 그렇죠. oversleep. one word로 붙이게 되고요.
2: 네.
1: 과거형은 이거 원래 sleep 자체도 원래 과거가 뭐예요?
2: slept.
1: slept 해서 overslept라고 하면은 정말 over에서 잔 겁니다.
2: 네.
1: 이런 식으로 늦잠 잤다라고 할 때 동사로 그냥 넣어 주시면 되는데 약간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2: 뭐요?
1: 이거는 못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자, 원래 늦잠을 잔다라고 하면은요, 동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oversleep, 하나는 sleep in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2: 이건 늦잠 느낌이 전혀 없는데요?
1: 이거는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2: 네.
1: 네. 자, 둘 다 늦잠을 자는 건데, 쓰임이 완전 달라요.
2: 아.
1: 자, 우리가 보통 oversleep 하는 거는, 이렇게 깨서 시계를 봤는데, 10시인 거예요.
2: God.
1: 이런 경우 있죠.
2: 아, 네. 너무 놀랐죠.
1: 본인의 의지가 아니게
2: 예.
1: 늦잠을 자버린 거. 이거는 그냥 이거 쓰시면 돼요. Oversleep. 그런데 sleeping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푹 자다에 더 가까워요.
2: 아.
1: 그래서 주말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나 그냥 주말이니까 늦잠 자고 한 2시에 일어나서 뭐 그때 늦게 밥 먹고 그럴 거야. 이런 말을 할 때는 이게 아니라
2: sleeping.
1: 이걸 쓰는 겁니다. 이거 sleeping은 의도적으로 푹 늦잠을 자는 거예요. Make sense?
2: Yeah.
1: Yes. Okay. So I'm just going to sleep in.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 그냥 일부러 늦잠 잘 거야가 되는 거죠.
2: 예.
1: 오늘은 그게 아니죠, 그렇죠?
2: 그렇죠.
1: 정말 오 깜짝 놀라서 깨는 거니까.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Oversleep을 안 쓰고 뭐 썼죠?
2: Overslept.
1: 취재가 뭐예요?
2: 과거입니다.
1: That's right. 현재형으로 썼으면 엄청 이상하죠. 나 I oversleep 이러면은 나는 원래 그냥 늦잠 자. 막 이런 느낌. 네. So 늦잠 잤. 뭐뭐 했다라고 쓰기 위해서 과거형을 썼고요. 이거는 시제에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2: 네.
1: 어떻게 보면 뭐 확률상 이런 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과거 동사로 보통 쓸 때가 굉장히 빈도가 높아요.
2: 그렇죠. 우리가 사실 대화의 일부가 거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잖아요.
1: 맞아요.
2: 예.
1: 뭔가 가십 거리를 얘기할 때도 뭐 벌어졌다고 많이 하죠.
2: 맞습니다.
1: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forget. 이게 뭐 하는 거죠? Forget.
2: 잃어버리는 거.
1: 잊어버리는 거.
2: 아, 잊어버리는,
1: 잃어버리는 건 lose입니다.
2: 아.
1: Okay? 자, forget의 과거형은 뭐예요?
2: Forgot.
1: Forgot. 그럼 나 뭐 잊었다. 나 뭐 잊었어.
2: I forgot something.
1: I forgot something.
2: 응.
1: Right? 과거형.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곧 돌아왔어.
2: 그녀는
1: 곧 돌아왔다. 금방 돌아왔다.
2: She came back soon.
1: Yes.
2: 오.
1: Comes back이 아니라
2: came back.
1: 단순하죠. 그렇죠?
2: 네.
1: 제가 보통 이제 해외에서도 느끼는데요. 보통 외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예를 들어 왔어요. 왔을 때 문법 실수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시제 잘못 맞추는 거예요. 시제만 맞춰줘도 엄청난 improvement가 생깁니다.
2: 오.
1: Okay? 자, 읽어볼게요. I forgot something.
2: I forgot something.
1: Oh, she came back soon.
2: She came back soon.
1: 네, 본문도 가볼게요.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2: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1: 자, 다음은요? 나도. 알람 미루기 버튼을 5번이나 눌렀네.
2: 아유,
1: 이 느낌 아시죠?
2: 어젯밤에 뭘 했을까?
1: 그러니까,
2: 너무 많이 피곤하시네.
1: 이게 정말 무서운 게 한 번 잠결에 끄기 시작하잖아요?
2: 예.
1: 그러면은 또 울리면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2: 그쵸.
1: 계속 꺼요. 그러다 어느 순간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깨게 되죠. Oh my goodness.
2: 맞아요.
1: 오싹합니다.
2: 심장이 정말 녹아내리는 느낌 받은 적 있습니다.
1: Yes.
2: Same. I, five times.
1: 자, 이게 뭐예요?
2: 같아. 나 같아. 너랑 같아.

0: 뭐 이런 의미겠죠? 다섯 번을 눌렀다라는 걸 써야 되네요. I 누르다.
1: 일단은 그러면은, 뭔가 그렇죠. 이거 네. 사실 덩어리 표현이긴 했네요.
0: 그렇죠. 네. 아 이거 언젠가 한적 있는 것 같아요. I push it.
1: 오케이.
0: 일단 눌러야 되니까요.
1: 오케이.
0: Push it. 그냥 알람 할게요.
1: 알람을 누르다.
0: 알람. 예.
1: 아, 뭐 이걸 하면은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원어민이. 그런데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1: I 뭐뭐 했다 five times. 바로
0: 아,
1: hit
0: 스누즈.
1: snooze.
0: 스누즈가 기억나요.
1: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그 요즘에
0: 예.
1: 알람 시계를 사면요, 그 위에 버튼에 아예 써 있어요. 스누즈라고 해가지고. 자,
0: 오.
1: 스누즈 버튼이라고 하는 거가 실제로 알람 미루기 버튼입니다. 그래서 그거
0: 네.
1: 누르면 일반적으로는 보통 뭐 5분 있다 다시 울리거나 완전
0: 맞아요.
1: 끄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힛한다고 하는데, 힛이 사실 프레스나 마찬가지로 쓰는데요.
0: 아,
1: 굉장히
0: 프레스.
1: 갑작스럽고 빠르게 누른다는 느낌이 있어요. 때리는 거잖아요, 원래 힛 자체가. 그죠?
0: 그쵸,
1: 그래서
0: 그쵸.
1: 우리가 아침에 막 정신없어 죽겠는데, 이렇게 소프트하고 젠틀하게 누르지 않죠?
0: 그건 푸시예요?
1: 뭐 그렇게 쓸수 있어요. 프레스라고 하는 걸로 쓸수 있는데,
0: 아.
1: 힛을 쓰면, 제 말은 프레스라고 쓰는 것은 더 포괄적이긴 해요. 근데
0: 예.
1: 힛은 강조를 해주는 거죠. 그냥 팍! 이런 느낌. 네.
0: 맞아요.
1: 그래서 얘는 아예 덩어리로 가져가 주는 게
0: 우리
1: 좋습니다.
0: 알람 클때 항상 이렇게 끄잖아요.
1: 무슨 모기 잡듯이.
0: 계속 때려.
1: 네,
0: 예,
1: 맞아요.
0: 시계가 불쌍할 정도로. 예.
1: 자, 그리고 바로 앞에, 그러니까 친구의 말을 동의하기 위해서, 거기에
0: 네.
1: 동의하기 위해서 same이라고 썼습니다. 자, 이게 바로 나도 마찬가지야 라는
0: 네.
1: 느낌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거 말고 뭐 same here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원어민들은 더 짧게 쓰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same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oh, same 쿨하게
0: Same here과 그럼 같은 말이에요?
1: 같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슬기 씨랑 해주세요.
0: 네.
1: I am tired.
0: Same.
1: I like math.
0: Same.
1: 잠깐만, same 안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1: 오케이.
0: 보이는 대로 읽었어요.
1: Okay. Alright, so same이라고 하는 거 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뭐와 같다? 다시 한번 여러분 교재에도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와
0: 네.
1: 같다?
0: Same here.
1: 정답. 그렇습니다.
0: 네.
1: 그래서 여기서 here라는 건 나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보다 더 줄인 버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Same. I hit snooze five times.
0: Same. I hit snooze five times.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Same. I hit snooze five times. Same. I hit snooze five times.
1: 자, 이랬을 때 미션 문장 또 나왔죠?
0: 네.
1: 학교에 지각하기 싫었는데.
0: I didn't want to be late. 나
1: for
0: 지각하기
1: 뭐뭐
0: 싫었어.
1: 앞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0: 나
1: 그러면
0: 원하지 않았어.
1: 뭐 하는 걸?
0: 늦는 걸.
1: 오케이.
0: 학교에가 되겠네요.
1: 그렇죠.
0: For school.
1: 학교는 그래도 알고 계시죠? 그죠? 네.
0: 예.
1: So school이라는 걸 썼어요.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정답 맞습니다.
0: Yes.
1: 학교 혹은 배움터를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 건물을 강조를 할 때는 school을 할수 있는 단어로 보통 치고요. 그냥 배움터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간섭 없이 쓰시면
0: 네.
1: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어딘가에 늦다라고 하는 거. 많은 분들이 I'm late. Are you late? Late은 다 알아요.
0: 네.
1: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 늦는다라고 할때 헷갈리죠? 그래서 덩어리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덩어리로 가져가면 전치사를 그대로 가져가죠.
0: 그쵸.
1: So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0: For.
1: That's right. So I'm late for 뭐뭐. 이런 식으로 Are you late for 뭐뭐?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명사의 늦은 상태를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과거에 늦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썼습니다. 자, 우리 be late for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학교에 늦었어. 지금 늦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해주세요. 우리 학교에 늦었어.
0: We are late for school.
1: 그렇죠. 이게, 야, 우리 지각이야. 지각한 거야. 이게 되겠죠. How about this? 과거형으로 이번에 해볼게요.
0: 네.
1: 그녀는 늦었어. 그 파티에. 그녀는 그 파티에 늦었어. 과거형으로.
0: She was late for the party.
1: She was late
3: For the party.
0: Yes.
3: For what? For the party.
0: Mm-hmm.
3: 이렇게 연습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한 서른 번만 해보면 이거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0: Late 다음에 for가 안 나오면 이상하겠네요.
3: 이상해요. 네. 네, 읽어보겠습니다. We are late for school.
0: We are late for school.
3: She was late for the party.
0: She was late for the party.
3: 네, 거기에 지금 이 덩어리 지금 해결이 됐죠, 그렇죠? 저 네. 뒤에 부분이 해결이 됐는데 이 앞부분을 잠깐 볼게요. 내가 뭔가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 현재형으로 쓸 때는 I don't want to do something, right? 네. I don't want to eat, I don't want to go to school, 뭐 I don't want to do my homework. 그렇지만 don't가 아니라
0: didn't.
3: 이런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나 뭐뭐 하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뭐뭐 하고 싶지
0: 않았어.
3: 않았어. 과거형이에요, 그렇죠? So 오늘은 didn't want to do something. 이것으로 뭐뭐 하고 싶지 않았다. 오늘은 여기 late 앞에는 비동사 같이 붙였어요. 그죠?
0: 네.
3: 비동사로 동사를 활용을 한 건데 그 이유는 late은 형용사는 혼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0: 그쵸.
3: 비동사와 항상 함께 해야 됩니다.
0: 네.
3: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있잖아. 솔직히 나 거기 가고 싶지 않았어. 아, 나 거기 가고 싶지 않았어. 어떻게 할까요?
0: I didn't want to go there.
3: I didn't want to go there. So go라는 동사 원형이 나온 거죠.
0: 네.
3: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혼자 있고 싶지 않았어. 혼자인이 뭐예요? 혼자인 거.
0: Alone.
3: Alone. 걔는 동사예요.
0: 형용사인데?
3: 그렇죠. 에이. 그러면 right?
0: I didn't want to be alone.
3: I didn't want to be alone.
0: Yeah.
3: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비동사랑 쓰는 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거예요.
0: 낯설어요.
3: 그래서, 네, 그래서 일반 동사로 뭐 I didn't want to sleep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일반 동사 쓰는 거 추천을 먼저 드릴게요.
0: 네.
3: 오케이. 자, you guys. 소리 내서 읽어볼게요. I didn't want to go there.
0: I didn't want to go there.
3: I didn't want to be alone.
0: I didn't want to be alone.
3: 네. 자, 이번에는 late 하고 싶지 않았어. 심지어 for school, right? 읽어볼게요.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0: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3: 그렇죠. 자,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Check this out. 너 오늘 밤엔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겠네.
0: 네.
3: 사실 뭐 본인도 늦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0: 그쵸.
3: 서로 해야 되는데.
0: 네. 네. You should go to bed. 너는 잠자러 가야 해.
3: 오케이.
0: 여기 끊어야 되겠다.
3: 오케이.
0: 그죠? 근데
3: 언제 가요?
0: 오늘 밤에 일찍.
3: 일찍이죠.
0: 근데 tonight은 있으니까요. 일찍이 나와야겠네요.
3: Right.
0: Bed early tonight 해보겠습니다.
3: 오케이. 자, 늦게가 아니라 일찍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0: 네.
3: Early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Hey,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0: Yes.
3: Perfect. 자, early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으로서 발음하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 왜? R 있고
0: L도 있고
3: 둘 다 있습니다.
0: 정말 종합 선물 세트.
3: 계속하면 예. 이게 돼요. 그러니까 R 사운드는 여러분 혀의 끝이 아니고요. 여기 중심 부분이 이렇게 당겨진다. 그래서 or 입 모양 모으고 or 이렇게 혀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L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0: 그렇죠.
3: 펴져서 혀 끝이 윗니와 입천장 사이 L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or L or L 혀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0: R,
3: 이 연습을 계속 하시면 돼요. 오케이.
0: 네.
3: 자, 한번 해 볼게요. 틀려도 됩니다. Or L or L
0: or L or L
3: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0: 네.
3: 저 이렇게 하게 되면 early가 나올 수가
0: early.
3: 있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너 뭐 해야 된다고 했죠?
0: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돼.
3: 잠자리에 든다는 게 나왔어요. 영어로
0: 네.
3: 뭐예요?
0: Go to bed.
3: Go to bed. 자, 이거 왜 bed 셀 수 있는데 어나 더 이런 거 없나요? 아니면 beds라든가, right? bed는 침대라는 뜻으로 쓸 때는 셀 수가 있지만
0: 네.
3: 이거는 잠자리라고 하는 개념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bed라는 상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0: 예.
3: So 아예 그것을 골치 아플 필요가 없으려면 덩어리로 가져가면 되겠죠. 그렇죠?
0: 예.
3: 그러면 덩가? 언가? 물론 이 침대가 아니라 저 침대로가 라고 해서 침대로 얘기를 강조를 해야 된다? 그럴 때는 더 이런 게 가능하죠. 그렇죠? Alright. 자, go to bed, go to bed, go to bed도 좋고 flap을 좀 내서 리을 비슷하게 go to bed 하셔도 괜찮아요.
0: 네.
3: 자, 이거 해볼게요. 이제 잠자리에 들자. 뭐뭐 하자가 뭐죠?
0: Let's.
3: 그러면
0: yeah.
3: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잠자리에 들자.
0: Now, let's go to bed.
3: Okay. Now는 앞에 넣어도 되고 뒤에 넣어도 괜찮습니다. Okay, let's go to bed now. Or now, let's go to bed. 자, how about this? 고우의 과거가 뭐죠?
0: Went.
3: Went. 나 늦게 잠자리에 들었어. 아, 나 피곤한 게 나 늦게 잠자리에 들었거든.
0: I went to bed late.
3: Late. Lately 안 돼요. 네. Lately는 최근 들어 뭐 이런 부사기 때문에요. 네. Late 자체가 늦게라는 또 부사가 될 수 있습니다. Mm-hmm. Alright, you guys. 같이 한번 소리내서 낭독해 볼게요. Let's go to bed now.
0: Let's go to bed now.
3: I went to bed late.
0: I went to bed late.
3: Alright, very nice. 자,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또 좋은 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0: 뭐죠?
3: 우리 혹시 go to sleep이라고 들어보셨어요?
0: 알죠?
3: 자, 이 go to bed, go to sleep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면 결국에는 자러 가는 거거든요.
0: 네.
3: 자, 그런데 go to bed 같은 경우에는 잠자리에 들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침대에 안 누워 있다라는 느낌이 확 나오죠.
0: 가야 되는
3: right.
0: 거죠.
3: Go to bed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living room 같은 데서 놀고 있을 때 hey, go to bed, go to bed 이런 느낌이 강한데 go to sleep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거실에서 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침대에 누워서 이제는 좀 자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You know what I mean?
0: 네.
3: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잠이라는 친구가 있으면 이 표현이 잠에 더 가까운 거죠. 그쵸?
0: 아하.
3: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쵸?
0: 예를 들어서 아이랑 같이 책을 봐요. 아하. 또 읽어달래요. 또 읽었어요. 또 읽어달래요.
3: 네.
0: 정말 10번씩 읽어준 적 있어요.
3: 10번에서 20번.
0: 너무 네. 재밌게 읽었나 봐요, 제가. 아하. 그래서 이제는 자야 돼. 그럴 때는 go to sleep이 맞나요?
3: Go to bed가 더 좋겠죠. 왜냐하면 이미 밖에 나가 지금
0: 침대에서.
3: 아 그러면 go to sleep이 더 좋겠죠.
0: 그렇죠.
3: 그럼요. 이미 준비가 다 된 상태니까 now let's go to sleep. 이게 더 좋겠죠.
0: 이제 좀 nice. 자자 제발.
3: 오케이. Okay. 네. 같은 상황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living room에서 책을 네. 읽어주고 막 장난감이 막 이렇게 있을 때 let's go to bed. 이걸 먼저 쓰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0: 네. 예,
3: very, 아주 좋은 구분이었습니다.
0: 예, 예.
3: 자, 그리고 오늘은 이 명작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을 위해서 교재에 필기를 해 두신다면 should하고 have to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0: 네.
3: should도 뭐뭐 해야 한다, 뭐 have to도 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 마시고요. have to는 의무적이에요.
0: 그쵸.
3: 꼭 해야만 한다. 안 하면 뭔가 큰일 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0: 네.
3: should는 추천에 더 가깝습니다. 부드러워요. 그래서 너 그렇게 해야지.
0: 아~
3: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네. 친구가 너 오늘 일찍 안 자면 너 진짜 큰일 나. 무슨 문제가 생겨. 이런 느낌보다는 물론 강조할 때는 쓸 수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you should. You should. 해야지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가볍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0: 네?
3: 자, 읽어볼게요.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0: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3: Very good. 자,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3: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나 늦잠 자서 버스 놓쳤어.
0: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3: 자, 두 번째는요. 아, 학교에 지각하기 싫었는데.
0: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3: Very nice.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4: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2: Same. I hit snooze 5 times. Same. I hit snooze 5 times.
4: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2: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3: 네,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3: 네, 아 오늘은 정말 참여해야 됩니다. 이게 네. 기본이에요, 기본. 과거, 동사. 자, 댁에서 목소리 키워주세요. 나 뭔가 잊었어. 아, 나 뭐 깜빡했다.
0: Oh, I forgot something.
3: There you go. 두 번째, 걔는

0: 그녀는 금방 돌아왔어.
1: She came back soon.
0: She came back soon. 세 번째, 나 늦잠 자서 버스 놓쳤어.
1: Oh,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0: There you go. 여기에서 두 번째는 현재형으로 만들어준다. 그럼 틀리겠죠, 그쵸?
1: 그쵸?
0: Okay, 읽어보겠습니다. I forgot something. She came back soon.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오케이, 다음은요. Be late for something. 가보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늦었어. 지금 늦은 상태인 거예요. 우리 학교에 늦었다고.
1: We were late for school.
0: 지금 늦은 거예요.
1: We are late for school.
0: 그렇죠. We were 이러면 어제 늦거나 한 겁니다. 오늘
1: 네.
0: 아침이나. 그렇죠? 현재형. 두 번째. 그녀는 파티에 늦었어. 그 파티에 늦었어. 과거형으로 해볼게요.
1: They
0: 그녀는
1: She was late for the
0: She was
1: party.
0: late for the party, right? 자, 마지막. 학교에 지각하기 싫었는데 난 있잖아. 학교에 늦고 싶지 않았다고.
1: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0: 그렇죠.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세 번째는 정말 난이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be late for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I don't want to do something, I didn't want to do something 이런
1: 맞아요.
0: 것들이랑 결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패턴을 섞는 거 있잖아요.
1: 네.
0: 이게 정말 영어 실력을 쭉쭉 올려주는
1: 와,
0: 하나의 툴이에요.
1: 그럴 수밖에
0: 연습을
1: 없겠죠.
0: 하셔야 됩니다. 어렵다고 피하시면 안 돼요.
1: 네.
0: Alright, very nice. 같이 읽어볼게요. We are late for school. She was late for the party.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3: Same. I hit snooze 5 times.
2: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3: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0: 자,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4: Same. I hit snooze 5 times.
1: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4: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1: Okay.
4: Maybe 7 o'clock, yeah?
1: Seven. Too early.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내가 널 깨울 수 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can wake you up.
0: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Be late for something.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우리 그 파티에 늦었어. 우리 그 파티에 늦었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작 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자, 보통 이런 영작을 할 때요.
1: 네.
0: 전치사, 관사 틀릴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1: 맞아요.
0: 틀려도 괜찮습니다. 안 해보는 것보다 틀리면서 하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요.
1: 맞아요.
0: 아이, 많이
1: 네.
0: 많이 만들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여기가 구포에 한 400년 됐어요.
1: 즐겁잖아요.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0: 여기 연차!
2: 여기 연차!
3: 낙동강 천삼행리가 전체가 타고 그러지.
4: 나랑 이 말이야.
5: 아,
4: 빨리 움직여. 이게 다 못해.

0: 낙동강에 모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한 우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1: 도지 우리 집인데.
2: 그때가 그립네.
3: 그립지.
4: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 하고 맨날 빨가 벗고 수영하고.
5: 뼈를 갈아 넣었죠. 제 뼈는 이 집과 같이 있습니다.
6: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재벌이 있어요?
5: 반도체 회사에 그 주식이 있었거든요. 팔아서 벽돌 사고.
7: 옛날부터 하고 있었던 액세서리부터 할머니가 주신 것이고.
5: 주먹 운동하는 것처럼.
8: 차를 먼저 팔고 그 결혼 반지도.
9: 마지막에 소장님 돈도 빌리고.
8: 아직 빚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유튜브 역사상 가장 많이 본 영상은 무엇일까요? 유튜브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 누적 조회수 169억 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영상, 뚜루루루루, 이걸로 유명한 아기 상어 체조입니다. 하나 더, 2025년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가 가장 많이 본 영화는 한국 아이돌을 그린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였고요. 그 노래 골드는 빌보드 1위에 이어 그래미와 아카데미 주제가상까지 휩쓸었습니다. BTS는 비틀즈보다 빠르게 빌보드 정상에 올랐고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수입 화장품은 프랑스산이 아니라 이제 한국 제품입니다. 음악도, 음식도, 화장품도 전부 K를 붙여 부르는 시대입니다. 화장품도 라면도 한류 이전부터 수출은 했습니다. 다만 지금보다 규모가 작았죠. 한류를 만난 이후 대폭발했습니다. 무엇이 이 작은 흐름을 글로벌 메가 트렌드로 키웠을까요? 바로 콘텐츠의 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문화가 어떻게 산업을 이끌어가는 성장 동력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류라는 말이 처음 쓰인 것은 1990년대 말, 시작은 드라마였습니다. 2003년 일본에서 방영된 겨울 연가는 외국 드라마 최초로 2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고요. 주연 배우 배용준 씨는 욘사마로 불렸죠. 대장금은 더 멀리 갔습니다. 100개 가까운 나라에 수출이 됐고요. 2007년 이란에서는 시청률이 90%에 육박했습니다. 음악도 뒤를 이어 보아가 한국 가수로는 처음 일본 오리콘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한류는 아시아 안의 현상이었습니다. 시장은 일본과 중국, 동남아에 한정됐고요. 미주와 유럽은 거의 비어있었죠. 그마저도 곧 벽에 부딪혔습니다. 일본에서는 한류를 겨냥한 혐한류 정서가 일었고 중국에서는 한류 스타들의 잇따른 방문에 피로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안팎에서 한류는 10년을 못 간다 라는 말이 종종 나왔죠. 1세대 한류에도 경제 효과는 따라왔습니다. 다만 그 효과는 지금에 비하면 미미했죠. 한류가 어떤 상품에 더 크게 작용하느냐를 보면 아무래도 화장품이나 음식입니다. 자동차나 휴대폰은 성능과 가격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화장품과 음식의 수출 규모가 그 자체로 작았습니다. 한류가 아무리 민감한 상품이라고 해도 내답할 브랜드가 없으면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죠. 드라마를 보고 한국이 좋아져도 막상 살 수 있는 한국 화장품이 마땅치 않았던 겁니다. 바람은 가장 세게 불었지만 받을 도치 아직 작았던 셈입니다. 아시아 시장만 바라보면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지역적 한계를 넘어 구매력이 큰 시장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처음부터 북미와 유럽을 포함한 진짜 글로벌을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음악이 있었죠. 수많은 아이돌 그룹이 등장해 인기를 얻었고요. BTS는 그 정점에서 빌보드 정상에 올랐습니다. 드라마는 글로벌 OTT 플랫폼을 만나 폭발적으로 진화했습니다. 넷플릭스라는 전 세계 동시 유통망에 올라타면서 한국 드라마는 아시아라는 지리적 한계를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 시즌 1은 넷플릭스 공식 집계 기준 2억 6,520만 뷰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면서 영어권 콘텐츠를 모두 제치고 넷플릭스 역사상 역대 최고 흥행작 1위에 등극했습니다. 영화에서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고요. 박찬욱 감독의 작품은 세계 영화제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콘텐츠 수출 총액의 1등 공신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게임입니다. 2024년 한국 콘텐츠 수출에서 게임은 60%를 차지했습니다. 음악과 방송 영상을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큽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세계적인 흥행을 거뒀고요. 리그 오브 레전드의 한국 프로게이머 페이커는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e스포츠 경기장은 세계 곳곳에서 열리면서 매번 가득 채워집니다. 웹툰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스마트폰 세로 화면에 맞춘 이 한국식 웹툰은 그 형식 자체가 하나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이와 같은 작품들은 세계에서 읽혔고요. 네이버 웹툰은 미국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그런데 흔히 외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밀어서 한류를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전혀 잘못된 인식입니다. 정부의 진짜 공은 만든 데 있지 않고요. 풀어준 데 있습니다. 컨텐츠를 검열하지 않았고 영화 시장을 열어서 경쟁을 붙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 할리우드 직접 배급이 시작되자 한국 영화 점유율은 한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이 산업의 체질을 바꿨습니다. 자본이 돌고 인력이 모이면서 2000년대 중반 한국 영화는 자국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되찾았습니다. 보호가 아니라 경쟁이 키운 것입니다. 위기를 전환으로 바꾼 이 시리즈의 이야기가 문화산업에서도 반복됩니다. 콘텐츠의 진짜 힘은 한편의 흥행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는 음식과 한복 관광으로 가지를 쳤습니다. 잘 만든 콘텐츠 하나가 여러 산업의 입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콘텐츠는 다른 산업을 끌고 가는 엔진이 됩니다. 이제 그 엔진이 무엇을 끌어내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케이뷰티가 한류로 갑자기 생겨난 산업은 아닙니다. 국내 가장 오래된 화장품 기업 아모레 퍼시픽의 출발은 1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화장품은 얼굴에 직접 바르는 제품이라 청결과 품질 관리 좋은 원료가 생명입니다. 긴 역사는 곧 그만큼 오래 연구 개발을 쌓아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까다롭기로 소문난 국내 소비자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도 통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은 글로벌 테스트

배드 역할을 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화장품은 연구 개발과 아이디어가 결합해 탄생한 혁신이었습니다. 액체 파운데이션을 스펀지에 담가 가볍게 두드리는 이 발명은 전 세계 화장품 회사가 뒤따라 만드는 표준이 되었죠. 산업을 받치는 후방 기반도 두텁습니다. 화장품을 대신 개발하고 생산해주는 OEM, ODM 기업들, 용기와 원료를 만드는 소재 기업이 함께 자랐습니다. 코스맥스와 한국 콜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화장품 ODM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브랜드 뒤에 이 거대한 생산 기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축적 위에서 첫 번째 도약이 일어났습니다. 무대는 중국이었습니다. 2010년대 설화수와 후 같은 고급 브랜드가 중국 소비자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K-뷰티의 첫 번째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나 곧 위기가 닥쳤습니다. 2016년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중국은 한국 문화 콘텐츠에 빗장을 걸었습니다. 뒤이어 코로나가 중국 시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위기는 기업의 전략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작동하곤 하죠. 기업들은 시장을 중국 밖으로 넓혔습니다. 미국과 유럽, 동남아로 판로를 다변화했습니다. 동시에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가 대기업 브랜드에서 신생 브랜드로 옮겨갔습니다. 진화는 품목으로도 이어집니다. 한때 한국 화장품은 스킨케어 기초 제품만 잘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색조도 향수도 세계에서 통합니다. 특히 향수는 새로운 수출 품목으로 떠올랐습니다. 템버린즈와 논픽션 같은 브랜드는 감각적인 디자인과 이야기를 앞세워서 유럽 명품 향수가 지배하던 시장에 독자적인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해외 소비자들이 K-뷰티라는 이름을 붙여 한국 제품을 찾고 외국 기업이 한국식 화장품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이제 하나의 장르가 되었습니다. K-뷰티 수출액은 2012년 10억 달러에서 2025년 114억 달러로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제품 다변화, 시장 다변화, 업체 다양화 및 브랜드 파워 강화 전략의 성과입니다. 케이푸드 역시 한류가 만들어낸 산업은 아닙니다. 라면과 과자는 한국이 오래전부터 잘 만들던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그 실력은 한류 이전에 이미 해외에서 증명됐습니다. 오리온 초코파이는 오래전부터 중국과 베트남, 러시아에서 국민 간식이 되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수출이 아니라 현지 생산이었다는 점입니다. 오리온은 그 나라에 공장을 세우고 현지인 입맛에 맞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콘텐츠가 등장하기 전에 제품과 생산 기반의 힘만으로 국경을 넘은 대표 사례입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콘텐츠가 속도를 더했습니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대표적인 사례죠. 회사가 광고를 한 것이 아니라 세계의 젊은 소비자들이 매운맛 도전 영상을 직접 찍어 올리면서 번졌습니다. 이 불닭 챌린지가 놀이가 됐고요. 그 놀이가 매출이 됐습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등장한 한식 장면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관세청은 K-POP 데몬 헌터스의 흥행을 K-푸드의 수출이 늘어난 한 요인으로 직접 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콘텐츠가 만든 수요를 실제 매출로 바꾸려면 그 제품이 현지 매대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유통이 승부처가 됩니다. 과거 한국 식품은 교민이 찾는 아시아 식료품점에 머물러 있었던 게 대부분이죠. 지금은 미국이나 유럽의 대형 마트와 창고형 매장, 온라인 장터의 진열대에 올랐습니다. 영상을 보고 호기심이 생긴 소비자가 곧바로 그 제품을 집어들 수 있게 된 것이죠. 성과는 항상 숫자로 증명되게 마련이죠. K-푸드 수출은 136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시장은 미국, 그 다음이 중국입니다. 라면이 길을 트자 다른 품목이 따라갔습니다. 김도 대표 상품이죠. 반찬으로만 먹던 김은 그냥 집어먹는 간식으로 팔리고 있고요. 높은 수출 단가 덕에 검은 반도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CJ제일제당의 비비고가 미국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덤플링, 교자가 아닌 만두, 만두 자체가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치와 떡볶이, 고추장 소스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이제 한식은 개별 제품을 넘어
하나의 인기 카테고리가 됐습니다. 스타일 중심에는 패션이 또 있죠. 한국 패션도 처음부터 강했던 건 아닙니다. 나이키 운동화를, 외국 유명 브랜드 가방과 의류를 생산하던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제품은 잘 만들었지만 내 이름을 단 브랜드는 약했습니다. 우리만의 브랜드 파워가 미미했던 것이죠. 제조 실력이 한류를 만나면서 비로소 자기 브랜드로 글로벌 시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브랜드 중 하나가 젠틀몬스터입니다. 2011년 작은 회사로 출발해서 파격적인 디자인, 갤러리 컨셉의 독특한 매장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블랙핑크의 제니를 비롯한 한국 스타들이 이 브랜드의 선글라스를 쓰자 같은 제품을 찾는 해외 소비자가 줄을 이었고요. 매출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거둡니다. 의류도 마찬가지죠. 마땡킴, 마르디 메크르디, 이와 같은 신진 브랜드들이 트렌디한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을 무기로 국내외 MZ세대들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한국 문화 컨텐츠의 파급력과 맞물려 K-패션은 힙하다라는 공식이 성립되었습니다. 일본의 도쿄 시부야나 하라주쿠 매장 오픈 당일에는 기록적인 대기줄을 세우면서 현지 유통업체를 놀라게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K-패션이 일시적 유행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K가 세계적인 트렌드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물론 과제도 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의존이 깊어지고 국내 제작 기반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내보내기만 하는 관계가 오래갈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분명 새겨들어야 할 경고입니다. 한류가 이렇게 오래 지속될 것이라 처음부터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화 강국의 힘이 얼마나 센지 우리 모두가 지금 체험하고 있죠.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의 문화 산업이 어떻게 세계를 사로잡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업부터 문화산업에 이르는 8개의 산업의 성장 과정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모습만 보면 처음부터 잘했을 것 같지만 실제 출발은 작고 미미했습니다. 조선소도 없었고 제철 기술도 없었고 자동차 엔진도 당연히 만들지 못했습니다. 많은 산업은 정부의 보호와 지원 없이 시작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출발점이 아니었습니다. 배우고 축적하고 다시 도전하며 한 단계씩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철강이 조선과 자동차로 이어졌고 전자산업은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의 토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산업은 서로를 밀어 올리며 성장했습니다. 외국 기술을 들여오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고 추격하면서 따라잡았고 따라잡은 뒤에는 안주하지 않고 다시 다음 단계로 도전했습니다. 한국 산업의 저력은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축적된 역량 그리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집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뜨거운 태양이 바람을 타고 소금꽃 피워내면 아버지와 아들은 소금을 거둡니다.
1: 옛날에 어른들이 있잖아요. 잡은 놈은 틀린다고.
2: 와드리러 왔어요. 근데 잘못한 것 같아요.
0: 45년을 소금밭에서 보낸 아버지와 이제 일을 배워가는 아들의 동행.
3: 포크를 가져. 포크를 가야 돼.
1: 그거는 일은 좁은 데서 뭐 해요. 장난감도 아니고.
3: 아버지 하나. 아.
1: 그래서 네가 있으니까 든든하지. 나 혼자는 힘들어.
0: 아버지의 땀방울로 일군 짠내 가득한 소금밭 지금 만나보시죠. 한반도 서쪽 끝자락에 자리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다는 태안반도. 서해를 향해 멋스럽게 펼쳐진 해안을 따라 끝없이 푸른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0: 품고 광활하게 펼쳐진 태양반도 소금밭. 이곳에서 45년 차 염부 정가푼 씨를 만났습니다. 그의 아침은 소금밭에서 염도를 확인하는 걸로 시작되는데요.
1: 염도를 안 맞춰주면요, 소금 생산을 못해요. 22%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요 염도계 이 자루가 45년 된 거예요. 아, 이제 얼마만큼 써서 나하고 생명을 유지하나 보려고요.
0: 45년을 함께 해온 게 어디 염도계 뿐일까요? 날선 햇볕, 뜨거운 바람 맞으며 정가푼 씨는 오늘도 묵묵히 소금밭을 일굽니다.
1: 이게 소금 생산하고 나면은 이 판 소재하는 데가 제일 어려워요. 반복이에요, 계속. 그냥 실수 없이 하는 거지.
2: 안녕하세요.
1: 아들이요?
0: 일찌감치 도시로 나가서 공부하고 직장 생활했던 아들 정지훈 씨는 힘에 부치는 아버지를 보며 4년 전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2: 그냥 아버지가 연세도 있고 해서 그냥 도와드리러 왔어요. 근데 잘못 온 것 같아요.
3: 아니,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요.
1: 혼자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낫고 그렇듯이 아들이 있으니까 든든하죠.
0: 든든한 아들이 소금밭에 나타나면 밭에 소금물을 안 칠 때. 소금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고 하죠. 염천 더위의 쨍한 햇볕과 된바람이 하얀 소금꽃을 피워냅니다. 농사로 치자면 밤잠 설쳐가며 정성을 다한 나락을 거두는 일. 그래서 힘들어도 소금 수확은 늘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2: 소금이 잘 나온 건가요?
3: 네, 최고입니다.
1: 아, 여기는 바닷물이 프랑크톤을 이용하고 미네랄 성분이 좋다고 뻘에서 나오는 프랑크톤이죠. 그래서 인정을.

0: 받죠. 벌써 소금 자체가 벌써 틀리죠.
1: 하늘이 내린다고 해 그 이름도 천일염이라죠.
0: 이거를 다 삽질로 담는데 이제 저 용갈이라는 게 저게 저 기계가 지하가 이제 다 퍼담는 거예요.
2: 용 모양이네요.
0: 네, 용 모양이 용갈이.
1: 아버지의 소금밭에 자동 체염기가 들어온 건 순전히 아들 때문이었답니다. 일할 일꾼들이 사라지면서 아들은 조금씩 자동 설비를 들이는 중입니다.
3: 이런 설비하는 거 아버님이 반대는 안 하셨어요?
4: 제가 도망갈까 봐 아버지가 투자한 거예요.
1: 아무리 기계가 좋다고 해도 아버지는 직접 소금을 술에 담습니다. 땀과 노력은 배신을 모르는 법이라며 고된 일과를 묵묵히 버텨냈던 아버지.
2: 이 힘든 일을 왜 이렇게 평생 해오셨어요?
0: 이 소금에 좀 비치다 보니까 이렇지 뭐. 소금에 진정 가지고 하다 보니까.
1: 소금밭에 쌓여온 아버지의 세월이 아들의 인생에는 걸음이고 등불이었답니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는 아들. 그
5: 시절 다 지나가고. 아버지가 도저히 아, 나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고 하시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때까지는 계속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6: 계속 고전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어렵거나 쉬어가면

0: 소금밭이 사흘 길이라 여겨서 한시도 허투루 쓰지 않았던 나날들.
1: 이거는 2022년 거. 그 간을 싹 빼줘요. 염 간수를. 그렇게 해서 좋은 거죠.
0: 그곳에 아버지의 하루가 또 쌓입니다.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2: 근데 올해 비가 많이 왔는데 못 다니셨어요?
1: 어제 물 퍼가지고 오늘 채운 네. 거예요.
2: 아.
1: 20일 만에.
2: 아, 20일? 네.
1: 요건 콩나물 끓여보면요.
2: 네.
1: 가질 거예요.
2: 이게 귀한 소금인데.
1: 귀한 소금이죠.
2: 예. 소금이 많이 짜지 않고 깔끔하니 맛있는 것 같아요. 다른 소금들은 이렇게 조금 먹으면 조금 씁쓸한 맛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소금이 맛이 깔끔해요.
1: 여기까지 오셨는데 조금 드물어 드려야지.
2: 신부께서는 돈을 주시면 어때요?
0: 직접 찾아준 마음이 고마워 소금포대 가득 넉넉한 인심까지 눌러 담았습니다.
3: 소금 왜 또 많이 사가세요?
2: 아, 갖다 놔야 미리 해서 간을 빼야 네. 김장할 때 맛이 나거든. 아,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네. 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하세요.
1: 네, 오래오래 할게요.
2: 네. 저희가 소금 사러 내려올게요. 아, 사진 찍으셔서 사진하고 틀려서 좀 그러네요, 마음이.
1: 예, 새롭게 곱된 얼굴이 이렇게 되시죠.
2: 예, 아, 다 그래요.
1: 예, 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3: 네.
0: 자식들 건사하기 위해 45년을 염부로 살며 쉼 없이 일했던 아버지. 젊고 파릇했던 처녀 총각은 이제 황혼으로 접어들었지만 변함없이 일손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4: 아버지, 그 삽질 어려우니까 포크레인 가지고 포크레인으로 파야 돼.
1: 녹대면 안 돼, 또.
4: 아, 녹대면 안 돼? 아, 이거 여기서 쓰는 작은 포크레인 있더라고요. 그걸로 막 푹푹푹푹 쓰는데.
1: 그거는 이런 좁은 데서 뭐 해요? 장난감도 아니고.
4: 그거 내가 파볼게. 아, 안 되네.
0: 산처럼 쌓인 소금은 간수를 뺀 5년 묵힌 천일염.
4: 아, 그래서 이게 광업인가 봐요. 이게 소금 그거는 소금은 광업에 들어가더라고.
3: 광업이에?
4: 네. 그 광부죠 제가.
0: 꽁꽁 서로 붙어버린 자금 소금 산에서 아들이 소금을 퍼담으면 아버지는 또 하나의 특별한 작업을 준비합니다. 탈수기에 소금을 넣어 남은 간수를 빼는 건데요.
4: 그냥 대충 해갖고 돌리면 안 된대요?
1: 막 떨떨 때 떨어.
4: 어, 떨면 그냥 떨게 놔두죠.
1: 아이고, 그러면 팍 터져나와. 이렇게 자리를 잡으셔야지.
4: 이거 해봤는데요. 손가락에 막 엄청 아프거든요. 이렇게 손이 막 이렇게 됐어요. 마디가. 이게 자꾸 막 이렇게 수술 박느라고.
1: 이건 난병이 아니더라고요. 수술도 안 되고. 노를 해, 노를 해.
4: 아버지한테는 제일 어려운 치료법이다. 노를 하는데 노나 안 노는 거야. 80 먹고 저 염전한다고 그러면 다들 놀래요.
1: 80은 총각이에요.
4: 땀 떨어져.
0: 순도 높은 천일염을 만들 때만큼은 열정 넘치는 아버지. 손가락이 휘도록 꾹꾹 눌러서 담은 간수 뺀 소금에선 또다시 간수가 배어나옵니다.
1: 미세먼지 그런 것이 심각하잖아요. 그거를 배출시켜가면서 간수를 쫙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 소금이 쓸 수가 있나요? 안 쓰지.
0: 아버지의 자부심인 태안반도 천일염이 만들어졌습니다.
1: 어때요? 곱죠?
3: 네.
1: 아주 소성보성.
0: 맛은 어떨까요?
1: 이 맛이야.
5: 진짜요?
1: 이 맛이야. 먹어 봐봐.
5: 짜.
1: 소금이 이렇게 짜지.
5: 아,
1: 이게 뭐 설탕이야? 뒷맛이 감칠맛이 돌지. 첫맛은 짜지만 뒷맛은 달달하다.

0: 걷기만 해도 허기가 진다는 소금밭 일. 고생한 아버지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1: 삼겹살 소금구이.
2: 새우는 이렇게 구워 먹었죠?
3: 예, 맞아요.
2: 삼겹살을 이렇게 위에다 구우면 예, 맛있어요.
0: 일명 삼겹살 소금구이. 불판에 직접 수확한 천일염을 두껍게 깔고 삼겹살을 올리면 간편하면서도 각별한 소금밭 부자의 별미가 됩니다. 아들이 주니 더 맛있으시죠?
1: 이 맛이 나는 그런 냄새가 안 나니까.
4: 어때?
3: 괜찮습니다.
0: 사실 아들이 내려온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반대가 심하셨대요.
3: 어머니, 아드님이 이렇게 내려와서 같이 사시니까 어떠세요? 좋으세요?
4: 좋죠. 좋은데요. 하는 거 보면 안 들어서 좋지도 않네요. 마음이 항상 힘든 거 같아요.
1: 근데 신랑은 안 그런가 봐. 막 뿌려 먹어.
5: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좀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0: 속상하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한 부모의 양갈래 마음. 그날 오후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1: 좋네. 너무 좋다. It's your happiness
2: that matters. 아, 좋아요. 여기는 건강해요, 소나무가.
5: 아, 여기 처음 와보는 것 같은데요?
3: 그러세요?
5: 아버지가 일만 시키고 이런데 안 내릴 건가요?
2: 이런 데 오면은 마음이 해이죠.
1: 너무 좋다. 어, 저기 봐봐. 저 구름이 뭐야?
5: 뭐, 구름이요?
1: 네.
5: 구름이 그냥 구름이지. 뭐.
1: 구름이요?
5: 용 같아요?
1: 잘 형상을 해봐. 지금 승천하네, 승천.
5: 하여튼 이리 늘어진 것만 보면 무조건 용이래.
0: 무심코 누리던 일상이 새삼 소중해지는 나날들.
1: 나라고서 뭐 응? 용광로처럼 쓰인 건 아니거든요. 이제 한날 한날 지나니까 좀 지우러지는 것 같아요.
5: 아버지가 뭐 연세도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막 일을 막 하셔가지고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0: 서로에게 귀한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주는 부자의 하루가 지나갑니다.
6: 이빨! 백합이 딱 걸리면 덜그럭 덜그럭! 백합! 보고만 있는데도 침이.
7: 야, 1400여 년이 된 사찰입니다.
8: 1400년이 된 사찰이군요.
9: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1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0: 딥이라면 됩니다.
1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0: 됩니다.
1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0: 됩니다.
14: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0: 되고요.
13: 지병이 있어도?
10: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3: 수술비도 된다고요?
10: 됩니다.
15: 암 치료비도?
10: 됩니다.
13: 진단비도요?
10: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10: 네, 됩니다.
16: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17: 입원 첫날부터?
10: 됩니다.
16: 1인실에 입원해도?
10: 됩니다.
18: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0: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10: 돼요.
19: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0: 되죠.
20: 디스크로 수술해도?
10: 물론 됩니다.
16: 이게 된다고요?
1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1: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22: 와, 이거 진짜야?
23: 에이, 설마. AI겠지?
22: 오, AI로 만든 거네.
2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먹어지기가.
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0: 먹는 즐거움.
1: 이가탄탄. 이가탄.
2: 1937년 가을. 연해주에 살던 고려인들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소련의 명령으로 1700명의 고려인이 탄 첫 번째 강제 이주 열차가 카자흐스탄에 도착합니다.

0: 고려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창문 하나 없는 가축 수송 열차에 올라야 했습니다. 6,000km가 넘는 거리를 한 달 동안 달린 기차는 고려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1: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내리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몸을 맡겨야 했습니다. 그 사이 연해주에서 출발한 열차는 시베리아를 가로질러 중앙아시아로 향합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흩어지게 됩니다. 124편의 열차에 나눠탄 약 17만 명. 고려인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937년 그날의 기억 속으로 떠납니다. 카자흐스탄 남동부에 있는 알마티는 1997년까지 수도였고 지금도 경제와 문화를 이끄는 도시입니다. 알마티는 고려인 사회의 중심지인데요. 농촌에 흩어져 살다가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알마티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0: 1937년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은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만남은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라 다시는 들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시간을 기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1937년 강제 이주 열차를 타고 온 고려인 1세대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89년 전 그날로 향합니다.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김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1: 아흔일곱의 황마이 할아버지입니다.
2: 예예.
3: 신발.
2: 아, 집이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3: 전 스카사. Вот, смотри. Это вот я здесь.
1: 오. 침실하는 깔끔한 할아버지의 성격이 그대로 엿보입니다.
3: 여기 있습니다.
2: 예.
3: Это

0: расскажи. Азиада была. Это 5-метровый транспарант. На площади висел мой портрет.
1: О, 이거 할아버님이세요?
2: Это вы? Yeah.
1: 아.
3: 할아버지는 카자흐스탄 스케이트 영웅입니다. 본인도 뛰어난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였고 스포츠 지도자로서 카자흐스탄 최초로 공운 코치 칭호를 받았습니다.
0: 48, 49, 50 годы.
3: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에 나선 선수들을 비롯해 100명이 넘는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길러냈습니다. 선수와 지도자로서의 공을 인정받아 문화체육발전 훈장을 받고 10대 명예 스포츠인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1: 할아버지, 집이 꼭 박물관 같아요.
0: 360 дней, правильно? В году. 52 недели. У меня встречи происходят в году 250 встреч. Вчера вот встречались с выпускниками, завтра опять встречаюсь с выпускниками. Каждый день хожу пешком.
3: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할아버지의 집은 카자흐스탄 스포츠인들이 모이는 사랑방이랍니다. 단골 손님에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동물 친구도 있습니다. 익숙한 듯 맞이하는 할아버지. 우리도 예로부터 손님 맞이를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이 오면 복이 온다는 말까지 전해진답니다.
0: 나 이기. Он приходит мне и стучится. Давай, кушай, давай.
2: 간식 좀 줘라라고.
0: Сколько лет они? Лет 5-6 они у меня все. Это мой еще иждивенец, понимаешь? На него тоже расходы.
2: 사람들이
0: ну а что делаешь? А что, все приходится, прихожу, уже даю, уже насыпишь, и он уже, как чувствует, приходит и кушает.
3: 할아버지의 다정함이 느껴집니다. 1929년 연해주에서 태어난 황마희 할아버지. 어려서부터 체력은 좋았지만 운동할 형편은 아니었는데요. 훗날 자신이 카자흐스탄 스포츠 영웅이 될 줄은 더더욱 몰랐답니다. 그러다 1937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0: 내 고려사님, 내 아들이 아버지 흐반 운데나 흐반 베레. 네. 이슈.
3: 황운정 지사는 1919년 함경북도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고 1920년대 초반 연해주에서 조선독립군 부대의 일원으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1989년 아흔의 나이로 카자흐스탄에서 돌아가셨고 2019년 대한민국으로 유해가 봉환됐습니다.
0: Утром встаю и я утром встаю и вечером ложусь я кланяюсь. Каждый день когда дома я.
3: 독립운동을 하느라 자주 집을 비웠던 황운정 지사와 남아 있던 가족들에게 1937년은 피할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강제 이주 열차에 탔던 그때의 나이는 고작 8살이었습니다.
0: все помню. Я помню, когда в Акмолинске из Биробиджана все уже корейские наши последние эшелоны. И нам они приходили и говорили, не берите теплых вещей, вы куда едете, там тепло, не берите кушать. Там... А для чего это говорить?

0: Только пошел ночью, чтобы днем не видели, не знали, что везут кого-то куда-то.
1: 1937년 8월 21일 소련은 일본의 간첩 침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극동 국경지대에 살던 모든 한인을 이주시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민족 단위의 대규모 강제 이주는 처음이었습니다.
0: 와곤에 4 나라 4 семьи можно, а они поместили 8 по 2 семьи. И вот так ехали.
1: 불과 한 달 만에 17만여 명이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했고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0: днём где-нибудь остановка на станции. Умирали, хоронить. Лопаты нет. Камушки мы собирали, обкладывали камушками. Труп. И если поедете когда поездом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сюда, в сторону России, там есть каменные холмы. Это похоронена наша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1: 끔찍한 열차 안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8살이던 할아버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0: Ночью дети сидят поезд, вагон, ноги свесили вот так, сидят и едут, поют песню.
1: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두려움을 달랬습니다. 무엇보다 또래들이 있어 긴 여정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0: Ночь светла.

고려인 역사에서 가장 아프고 가장 위대한 시작점을 찾아 우슈토베로 갑니다. 알마티에서 5시간 거리에 있는 우슈토베는 이맘때면 푸른 물결이 일렁입니다. 1937년 고려인 강제 이주 열차가 처음 도착한 지역입니다. 고려인의 새로운 터전이 된 첫 번째 정착지입니다.

0: 에는 건조하고 척박한 지형인데요.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 이 땅에서 벼농사가 가능한 건 카라탈강 덕분입니다. 강물은 강제 이주 고려인들의 벼농사와 정착에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고려인들은 어떻게 논을 일구고 우슈토베를 옥토로 만들었을까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우슈토베에서 41년 살고 있습니다.
2: 오, 한국말 엄청 잘하시는데요?
1: 외 할머니, 엄마 할머니, 아버지 고려인.
2: 아,
0: 어머니는 고려인 2세에 아버지는 러시아 사람으로 우슈토베에서 나고 자란 고려인 3세입니다. 빠샤 씨는 외조부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는데요.
1: 여기 고려인 올 때 가작 사람 그냥 양 잘 키우고 소 잘 키우고 밥.
0: 여긴 1940년에 완공된 카라탈 댐인데요. 우슈토베에 사는 여러 민족이 댐 건설에 참여했습니다.
1: 이게 고려인도 있었어. 독일 사람도 있었어. 폴란드 사람도 있었어. 그렉 사람 있었어. 65 민족 있었어. 우리 마을에.
0: 풍부한 강물을 농업 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댐입니다. 고려인은 이미 연해주에서 집단 농장을 꾸릴 정도로 벼농사에 뛰어났습니다. 그런 경험으로 강제 이주의 비극을 자신들의 손으로 개척해 나갑니다.
1: 여기에다 고려인 땅, 밭 잘 알아요. 고려인, 여기에 온 고려인, 독일 사람 아니고, 우즈벡 사람 아니고, 고려인, 여기에 애를 먼저 앉으신 거, 손으로 가지고 오신 것을 있어요. 물 안에 들어가고 여기 조그만 물바지.
0: 카라탈강에 물을 끌어오기 위해 직접 손으로 수로를 팠다고 전해집니다.
1: 쌀 심을 때 물 빼야 되지.
0: 살아남기 위한 선택입니다.
1: 네, 여기 많이 팥 만들.
0: 고려인들은 소련의 집단 농장인 콜후즈를 중심으로 터전을 일궈갔습니다. 고려인들이 오기 전부터 소련은 우슈토베의 벼농사 가능성을 살피긴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만든 건 고려인들의 생존 의지였습니다. 우슈토베의 푸른 논밭은 고려인의 성공과 함께 다른 민족에게도 새로운 길을 제시했습니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선생님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3: 옛날 말라고 그랬고 옛날 말라고 그랬구나 숙회 뜨고 그랬구나 숙. 나 기회도 받고.
0: 비가 적고 햇볕이 강한 우슈토베는 수분이 빠르게 증발해 땅에 염분기가 많습니다.
3: 봤다 지금 막은 수 스타듬 소수 수분 앞다 스타듬 가이탄 수 그리즘 다자 수. 소면 수 전에 불 지금 막은 뒤 돌도 전에 오던 게 납다스다듬 하스 다 그리즘다 미네.
2: 이게 물이 아직 채운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은 시원한데 여기 햇빛을 계속 받으면 탁해져가지고 계속 물을 갈아줘야 된다고 합니다.
3: 나 아르긋 아담는 니니신데 한 세약트 네 카무르 세약트 келіп бәріне алады. 나 카라�ал жақтан кәрислер қолменен арқыт қазып суды әкеген.
0: 고려인들이 손으로 낸 물길은 지금도 우슈토베를 적시고 있습니다.
3: 바나지도 안다. 크리시 그걸 바라지. 바라.
0: 이 땅의 고려인들은 그저 이곳에 강제로 끌려온 이주민이 아니라 쌀농사의 북방 한계선을 끌어올리고 카자흐스탄의 농업 영웅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고려인이 도시로 가며 농사 짓는 사람은 달라졌지만 개척의 역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1937년 낯선 땅에서 시작된 고려인들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그날의 흔적을 찾아갑니다.
4: 계세요.
5: 여기 안에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심스럽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2: 예.
6: 네. 아이고. 누구신데?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2: 선생님도 혹시 고려인이세요?
6: 아니요. 사람들이 제가 고려인같이 생겼다고 고려인이냐고 그러는데 고려인은 아닌데 제 마음은 고려인같이 살았어요.
0: 헬렌박 할머니는 20년 넘게 고려인의 역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건물 뒤편에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요.
6: 우스톱의 기차역에 내려서 다 이런 모양의 토부를 짓고 살았어요.
0: 이주 직후에 살았던 임시 거처를 재현해 둔 겁니다.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혹독한 겨울을 견디기 위해 땅을 파고 토구를 만들었답니다.
2: 아, 땅 속에 이런 공간이 있네. 아유.
0: 1937년의 원형은 아니지만 당시의 생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7: 갈 때 예. 이런 거 여기 많죠. 아. 많죠. 이 первую зиму переночевали, а потом где-то год лет 5-6 наверное жили.
0: 아궁이를 만들어 치사와 난방을 동시에 해결했습니다.
7: 구두리시 тепло. Адер сак кудурсы часу. Родители тоже кудурсы часу. Вот так родители все едится адер. Маленькие дети ближе к родителям. Йоги чосу. 아이칩스 여기. 아이칩스 니 холодно.
2: 저기서 이제
0: 작은 토굴에도 아궁이를 놓고 구두를 만들어 바닥을 데웠습니다. 낯선 땅에서도 익숙한 방식으로 추위를 견딘 겁니다.
2: 아, 여기는 안 보이고 밖에서 네. 보이는 거네요. 이 좁은 데서 일곱 명이 어떻게 다 누워서 잤어요?
7: 그 일곱 명에서 조금만 써요. 일곱. 열. ну конечно, вместе дети живут.
0: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까 싶은데요. 고려인들은 절망 속에서도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땅을 파 집을 짓고 물길을 내고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끝내 새로운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영고 없는 카자흐스탄 땅에서 고려인들이 기댈 곳은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음식을 나누는 서로였습니다.
6: 여기가요. 시장이 저기 있었는데 일로 옮겨가지고 고려인들에서 먼저 시작한 시장이에요.
0: 강제 이주 고려인들이 수확한 농산물을 내다 팔면서 시장도 커졌답니다.
6: 감자가 작다 근데 그치?
8: 한국 있어서 반갑소.
0: 지금도 고려인의 삶을 이어주는 공간입니다.
9: 고려인 안녕하세요.
6: 네, 이건 참 좋다. 마늘.
0: 마늘이 엄청 실한데요.
6: 이거 이렇게 해서 얼마야? 이 비례로? 다. 홈에서.
9: 다 가지고 다?
6: 어. 한국말로 해도 다 돼.
0: 정겨운 말이 들리니 마음이 더 편안해집니다. 오늘은 사야 할 게 많아서 헬렌 할머니와 친한 고려인들이 총출동했습니다.
10: 이거 지방 집에 군계 가서 임석 그린 거 이거 싹 얼마 돈 들어간 거 내 썼어. 감자, 어유, 고추 이거 싹 얼마씩 한 거 10,000 줬어.
4: 고치? 고치, 고치.
0: 인근에서 직접 키운 채소들입니다.
4: 하나 가지고 내 우리 게 내게요.
11: 그래?
4: 예.
11: 어머머.
4: 하나 가져 가지고 여기.
11: 하나는 그냥.
4: 예.
12: 우리 먹으러 가져줬어.
4: 너 ничего страшного, я не обеднею. Бог благословит меня больше.
13: 수박 제가 드릴게요.
14: 무겁.
13: 아, 괜찮습니다.
0: 따뜻한 정까지 잔뜩 안고 돌아갑니다. 한국에서 손님이 왔다고 다 같이 음식을 만드는데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함께 나누며 살아왔답니다.
4: 은혜도, 은혜도 이기. 마늘 어디 넣었어, 왜 딱 넣었어. 지기도 거리에 또 그렇게 하.
13: 예, 한국에서도 이렇게 생으로도 먹거든요.
4: 맵소. 맵소? 떡이 빨리 잡소.
0: 한국 음식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15: 랍샤, 크라크말네 랍샤. Буду заправлять мясом. Мясо обжарю и смочу за буду.
0: 푼초자는 고려인들이 즐겨 먹는 면 요리입니다. 한국의 잡채와 비슷합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주로 먹는 전북면을 쓰는데요. 고려인 잔치에 빠지지 않는 음식입니다.
10: скажем, лук в масле пожарим, потом где-то разные приправы. Санче, чеснок. Так хандею сырки, миу.
0: 고려인을 대표하는 음식 마르코프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고려인식 당근 김치입니다.
10: 우리 모르지. Я с рождения уже родители делают это. Я не знаю, откуда оно пришло. Или отсюда, или оттуда.
0: 러시아어로 당근을 뜻하는 마르코프와 고려 말의 채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당시 배추와 무를 구하기 어려웠던 고려인들이 현지에서 구하기 쉬운 당근으로 김치 맛을 낸 건데요. 아픔과 지혜가 담긴 소울푸드입니다. 오래 삭히기보다 새콤한 맛을 내어 바로 무쳐 먹는 당근 샐러드에 가깝습니다. 음식 만드는 사람에겐 제일 긴장되는 순간이죠.
13: 새콤달콤해 맛있어요.
10: 이럽소? 시름 났어. 나 시름 났어.
0: 집마다 만드는 법은 달라도 맛으로 고려인을 이어주는 음식 마르코프차입니다. 밑반찬도 우리와 비슷합니다. 옥수수 알갱이에 콩을 넣고 푹 끓여 만든 고려인식 옥수수 죽입니다.
4: 아리나 꼬세요.
0: 헬렌박 할머니의 기념관은 우슈톱의 고려인들에게 만남의 장소입니다. 가족처럼 친한 사이입니다. 고려인 일세는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났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전부 고려인 2세입니다.
7: конечно, когда маленькие были, мы кушали чаще, да. Тогда было тяжело жить. Уже да могусо.
16: Масисо.
7: Масисо.
16: А сейчас на старости

0: 헬렌 할머니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낸 1937년의 고려인들을 기억하고 싶은데요. 최근 기념관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강제로 끌려온 아픈 역사가 고려인의 전부는 아닙니다.
1: 잠깐 여기는 우스토베에 관한 칸이에요. 우스토베에 1937년 10월 9일 내린 기차역이에요. 그때는 요 집 하나 있었어요.
0: 지난 시간을 슬픔으로만 남겨두지 않기 위해 1937년의 기억을 전하고 있습니다.
1: 고려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같은 한민족 껴안아 주시고 안아주세요.
0: 묘비에 남아있는 고려인 1세대의 얼굴을 모아 만든 기록입니다.

0: 기념관의 얼굴들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바슈톱의 언덕으로 향합니다. 강제 이주 열차에서 내린 고려인들이 토굴을 파고 첫 겨울을 보낸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제는 공동묘지가 됐습니다.
1: 다른 시기에 태어나서 다른 시기에 돌아가셨지만 이분들 한 분 한 분들의 인생 역정이 다 모여서 이 고려인의 역사가 된 게 아닐까요?

고려인들은 주어진 환경을 탓하기보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여 오늘의 푸른 세상을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요? 우슈토베에서 서쪽으로 달려 크줄오르다로 갑니다. 카자흐스탄의 쌀 생산 1위 지역인데요. 또 하나 놀라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카르막 시는 시르다리아 강을 따라 넓은 농경지가 펼쳐진 땅입니다. 1937년을 기점으로 벼농사가 급성장한 지역입니다.

0: 지금 제가 찾아가고 있는 곳은 카르막시의 제3 인터내셔널 마을입니다. 처음엔 그저 끝없이 펼쳐진 황무지에 세워진 작은 집단 농장에 불과했는데요. 이 뛰어난 농업 기술로 쌀 수확량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며 과거 소련 전역을 대표하는 집단 공동체로 우뚝 섭니다.
1: 카자흐스탄의 대표적인 쌀 생산지가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0: 선생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튀르키예 이주민 2세인 바키르 씨입니다. 소련이 무너진 뒤 홀호전은 사라지고 법인 농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던 농장에서 농민들이 지분을 갖고 운영하는 농장이 된 겁니다. 아이고.
0: 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푸릇푸릇하고. 와.
1: 농장의 규모는 76헥타르. 축구장 106개가 들어가는 넓이입니다.
2: 부약다 계신데 15억 들다. 가들 옛날 카레스들 바, 오르스들 바, 트룩들 바, 우즈벡들 브리 엑시미아 바 옛날. 뭐 카레스들 아스탄도 칼라가 게트 발드. 뭐 바 카레스들 알아. 30-40 세미아 알아 바.
3: 그렇게 여러 민족이 사시는데 말은 서로 잘 통해요?
2: 트룩시대 söylesemiz, 카레시 카레시대 söylesemiz, 카자흐시대 söylesemiz. 뭐 misal 3-4 dilde bilem. Karışı indi şamana jaman sözlerde kattı bilem.
3: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예, 나쁜 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장님이 한국어 욕을 굉장히 잘 하신답니다.
2: 야, 씨 모조리야.
3: 모조리야.
1: 이건 방송 불가입니다.
3: 그 강렬한 한국욕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주 잘 지십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따라해보세요. 야이 멋쟁이야.
2: 야 멋쟁이야.
4: 야 멋쟁이야.
2: 야 씨야 멋쟁이야.
1: 마을의 이름은 제3 인터내셔널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느껴지실 텐데요. 1938년 고현이 세운 집단 농장으로 다양한 민족의 농업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마을이 가진 역사적 가치를 존중해 카자흐스탄 독립 후에도 이름을 바꾸지 않았답니다.
0: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고낙다 으시대시셨대. 아유, 제나, 하자이까.
0: 아, 형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2: 에따, 도치카.
0: 아유,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2: 야, 빠두시쿠 파스타 오르시다.
1: 바키르 씨의 집은 평소 손님들이 많이 오는 동네 아지트랍니다. 그래서인지 금세 한상을 차려냅니다. 손님이 왔을 땐 간단하고 빨리 만드는 요리가 제격인데요. 주로 면 요리를 자주 먹습니다.
2: Devlet nerede durgus? Gelsene abla. Devlet. Kukşi, bunu aralastır buydu.
0: Kareski. Koreoin Kukşi?
2: Kareski.
0: Bu maçayo?
2: Kareski.
0: Aa, 진짜로?
2: Ayran.
5: Ayran.
0: 어, 음료는 또 아이란. 이러니까 이게 완전히 진짜 인터내셔널. 야.
1: 여름에 더 빛을 발하는 고려인 국시입니다. 강제 이주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현지 식재료에 맞게 자리 잡은 국수 요리인데요. 따뜻하게도 먹지만 보통은 냉국수로 내놓습니다.
0: 이게 면이 약간 특이한데요?
2: 뭐 바스카야, 뭐 스파게티요. 무슨 데인 나나

0: жылы бар. Кәрісі қосып жесе де болады, біреуін алып былай қосып жесін. Енді мен кәрістер, қазақтар бәрі бізге араластық бұл жақта. Біз ананың үйіне барамыз күшті жеуге. Аналар біздің үйге келеді хинкал жеуге. Сосын бес бармақ жеуге барамыз, сондай да.
1: 뿌리는 달라도 마을 안에선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굶주림을 겪어본 어머니는 찾아오는 누구에게나 밥을 내어주라 가르쳤는데요. 어머니는 1944년 이곳에 온 뒤 13살부터 농장에서 일하셨습니다.
0: 사이든 학 위사옷 베르데 아우 마시나 베르데 89년 시대 за хорошие заслуги.
1: 당시 농장 지도자 최정학은 티르키에서 온 부모님을 조건 없이 받아들였고 뿌리 내릴 수 있게 도왔습니다. 오랜 시간 가족 묻지 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제3 인터내셔널의 사람들에게 최정학은 지금도 각별한 존재입니다.

0: 46년간 마을을 이끈 최정학이 세상을 떠난 뒤 주민들은 살던 집을 보존해 기념관으로 만든 겁니다. 연해주에서 벼농사를 짓던 최정학은 1937년 강제 이주당합니다. 시르다리아 강의 물을 이용해 메마른 땅을 논으로 바꾸고 흩어져 있던 마을을 하나로 모아 크즐 오르다를 대표하는 농장으로 키워냅니다.
1: 옥스 인더소 워즈는 아웃기인 키르스탄 크르슈든 솔 아르할라 소소 키르스탄 기인 댄디른 Бұқсілер сентябрде алып келген ғой енді осы ауылға сол кезде сол алып келген тұқымдарын сақтап қойған келер көктемге дейін ішпей соны қанша қарындары ашып отырса да сол күріштің дәнін сақтап соны 38 жылы көктемде еккен.
0: Күгоши жонсоре сижагимида.
1: Бұл суретті күріштен жасалған, күрішті клеймен жапсырып,
0: Сон карын бүлік сүйлетін салған осы күрішке. 25 헥타르에 불과했던 논은 해마다 빠르게 늘어납니다. 최정학은 노동 영웅의 칭호를 받게 됩니다.
1: 인백 시대 사람들은 바로 자다인 자사간 번시된 시든들에게 көп көмектескен, жастар тойын жасап берген жетім балалардың бүкіл совет үкіметіне атақты миллиардер колхоз болған.
0: Маырын여러 명의 노동 영웅을 배출한 모범 농장으로 성장합니다. 주민들에게 최정학은 인생의 스승입니다.
2: 야, 말라 있으면데 그시대 키키대 계신지 그러니까 좀 세게 하던데 하리스니께 가라지 하리스
0: 담임 선생님 같은 존재입니다. 농사를 짓는 법부터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법까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준 사람이랍니다.
2: Сначала адал бол деген ғой. Болды. Никогда өтірік айтпа. И бәрі нормально болады.
0: 1937년의 기억은 땅만 읽은 건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찾아냈습니다.

0: 이렇게 큰 아이스크림 좀 처음 와봤어.
1: 미스트 드립집 김이로.
0: 제가 떨어지지 못하겠어요. 변화가 지금. 아.
2: 나는 천개.
3: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같은 한민족 껴안아 주시고 안아주세요.

0: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틴바, 데크, 펜스, 루박,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틴바.
1: 오늘의 주인공, 나의 비밀친구 해치를 소개합니다.
2: 오늘의 주인공? 그럼 난 뭐냐?

0: 이상한 아이.
1: 네. 어서 오세요, 안 실장.
2: 보고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1: 보고?
2: 인간계 통로를 지키던 해치가 어제 오후부터 보이질 않습니다.
1: 보이지 않는다. 별일 있겠나.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데.
2: 해치가 없는 틈에 누군가 인간계로 넘어갔습니다.
1: 아, 뜨거워! 뭐야? 가서 무슨 일인지 확인해보세요.
2: 알겠습니다.
3: 인간은 좀 다르게 생겼네. 이렇게 다니면 금방 들켜버리겠어. 저걸 좀 빌려야겠군. 삐요삐요. 됐다. 보자. 아차! 삐요삐요. 괜찮은데? 가자.
4: 윤호야, 일어나자. 아침 먹고 학교 가야지.
5: 뭐야? 왜 그래?
1: 어떡해, 깜빡 잠들어 버렸잖아.
5: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네.
1: 내가 없어진 걸 선기해서 알면 난리 날 거야. 돌아가야겠어. 안녕.
5: 뭐?

0: 안녕하세요.
1: 안녕.
0: 출발합니다.
2: 다녀오겠습니다.
1: 그래.
0: 윤호야.
2: 어?
0: 안녕.
2: 안녕.
0: 가자.
2: 응.
3: 조윤호, 양세나.
0: 어?
3: 안녕.
0: 안녕.
3: 윤호야, 이따 수업 끝나고 축구하자.
2: 축구? 축구는 별론데.
0: 좋아.
3: 하기로 한 거야.
2: 어.
0: 뭐가 이렇게 복잡해?
4: 어? 아무리 선계윤을 감지했어. 뭐지? 아무도 없는데.

0: 아자자! 으!
1: 해치?
0: 아, 실장님.
1: 어디 갔다 온 거니?
0: 그게...
1: 진실의 방울을 달았으면 진실을 말해야지.
0: 잠깐 밖에 나갔다가 인간과 마주쳤습니다.
1: 인간에게 걸렸다?
0: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비밀을 절대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1: 그건 됐고, 네가 없을 때 선계에서 누군가 인간계로 넘어왔어.
0: 네? 아까 그래서... 방울이...
1: 자칫하면 인간계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빨리 찾아서 선계로 보내야 해.
0: 돌아오는 도중에 진실의 방울이 선계의 기운을 감지했어요.
1: 응?
0: 찾아올게요.

0: 어디로 도망간 거야? 방울아, 잘 좀 찾아봐.
1: 신기한 게 많네. 야, 찾았다.
2: 아? 뭘? 잘 모르겠는데?
1: 딱 봐도 성게 기운이 느껴지잖아.
2: 그냥 인간 꼬만데.
1: 으이그, 인간으로 변신한 거잖아.
2: 아!
1: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서 데려와.
2: 공주님! 공주님.
1: 어?
2: 선계에선 미아 공주 맞죠?
1: 누구?
2: 아, 놀라지 마세요. 나는 공주님이 인간계에 있는 동안 보호할 사람이에요.
1: 그래?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2: 어? 아, 잠깐만요. 아, 페어 만났습니다. 여기.
1: 아빠?
3: 도착했구나. 거긴 선계와 다르니 보호자들 말 잘 들어야 한다.
1: 여기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3: 어? 너 바로 소환해버린다.
1: 아니에요.
3: 절대 사고 치지 말고 조심, 또 조심, 알겠지? 끝.
2: 자, 가시죠.
1: 나만 넘어온 줄 알았는데. 어?
4: 미아 공주님.
1: 어?
4: 반갑습니다. 여기 타세요.
1: 출발!
2: 예스!
0: 어디 있냐고.

0: 어? 훔쳐야. 어? 어? 방금 그 차야.
1: 아, 아야.
0: 예, 족구하기로 했잖아.
1: 아,
2: 좋아. 가자.
1: 받아.
0: 짜자.
3: 금지님, 인간계에는 왜 오신 거예요? 놀라운 건가?
4: 놀라운 거는 아니고.
3: 뭔가 비밀이 있는 건가?
5: 잘 좀 알아보라고.
2: 간다!
0: 됐어! 좋았어! 간다!
1: 좋아!
4: 잠깐 세워줘.
5: 아무데서나 차 세우면 안 돼요.
4: 삐요삐요.
3: 운전 똑바로 안 해?
5: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마법 기운이야. 어디지? 저쪽이야. 알아요.

0: 여기 뭐 볼만한 게 있나요? 애들이 그냥 축구하는 거잖아. 학교에 관심 있어요?
1: 학교?
0: 어? 아닌가?
1: 그럼 가죠.
2: 어?
3: 이 근처인 것 같았는데.
1: 되세요?
2: 어?
3: 왜 안 움직이지?
0: 아직도 그러고 있니? 빨리 좀 고쳐봐.
1: 삐요삐요.
4: 와! 됐다!
3: 저거다!
4: 안 돼!
5: 떡볶이 사 먹을까?
1: 좋아! 내가 아는 맛집으로 가자!
3: 놓쳤어. 이쪽에서 나왔는데. 어디? 하차!
5: 내가 가져올게. 이쪽인데.

0: 있으네.
1: 빠르게 달리는 스포츠.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3: 꼬마 버스들 출발 시간이에요. 라니 출발, 강이 출발, 루기 출발, 타요. 차고 문이 열리면 슝. 꼬마 버스 타요, 중앙 최고지 놀이. 타요와 친구들.

0: 이어서 냠냠 히어로 슈퍼잭이 방송됩니다.
1: 아, 불이 났어요.
2: 그랬대.
3: 무슨 소리지?
1: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끓여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3: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1: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3: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1: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4: 안 돼!
1: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3: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1: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1: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놀이, 도섬이랑 가게놀이, 종이 울리면
1: 놀이터로 와.
0: 신난다.
1: 내일 또 놀자.
0: 똘똘이 유치원.
2: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3: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4: 젤리가 된 시민들,

0: 지내는 세계의 악당 여러분, 요즘 악당일이 너무 힘드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기 냠냠시티에 답이 있습니다. 신들의 힘이 깃들어 있다는 전설의 돈 레시피 스톤. 신들처럼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나온 음식에 알맞은 냠냠 카드를 넣으면 야우 야헛 슈퍼 도시락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락을 먹으면 짜잔! 신들처럼 강력한 힘이 생깁니다. 악당 여러분,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거의 다 찍었는데, 야, 빨리 안 일어나.
1: 레오 박사님, 이걸 왜 하는 거예요?
0: 악당들이 레시피 스톤을 모두 찾게 해야지.
2: 에? 악당들이 레시피 스톤을 모두 다 찾으면 우리 계획에 방해되는 거 아니에요?
0: 당연히 방해되겠지. 슈퍼잭에게 말이야.
2: 슈퍼잭이요?
0: 악당들이 모은 레시피 스톤을 내가 한 번에 모두 다 가르칠까거든. 그렇게 되면
3: 네? 그럼 냠냠시티가 위험해지잖아요.
4: 그래서 레시피 스톤이 악당들의 손에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그들보다 1초라도 먼저 찾아야 해요.
3: 하지만 레시피 스톤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4: 걱정 말아요. 히어로 협회에서 분석한 결과 레시피 스톤은 작지만 특수한 냠냠 파장을 내뿜어요. 슈퍼워치의 위치를 전송해줄게요.
3: 어? 좋았어! 지금 바로 출동이다!
4: 아, 잠깐, 쟤! 여기서 변신할 거예요?
3: 아, 참! 아니요.
4: 명심해요, 슈퍼잭. 히어로는 정체를 잘 숨겨야 해요. 만약 누군가에게 정체를 들키면 히어로 포인트가 크게 감점될 거예요.
3: 걱정 마세요. 아직 제 비밀은 아무도 몰라요.
5: 뭘 몰라?
3: 프로기! 언제부터 있어?
6: 잭! 너 뭔가 수상한 통화를 하고 있던데?
3: 혼잣말이야. 날씨 좋다.
6: 수상해. 떨리는 목소리. 뭔가 숨긴 듯한 자세. 흔들리는 눈동자.
3: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야.
6: 잭! 역시 넌! 위기에 빠진 우리의 잭!
3: 그게 있잖아.
6: 내 생일 선물을 준비하는 거지? 괜찮아, 괜찮아. 모른 척 해줄게. 있잖아, 선물은 청소도구가 좋아. 슈퍼잭, 이제 레시피 스톤을 찾으러 가야지.

정도 지하면 으아, 으아,

0: 해야지.
1: 히어로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달리는 기차라니 너무 힘들어. 이상한데.

0: 뭔가 불안한데.
1: 사촌! 프로기 생일 선물!
2: 역시 서문대로 보청이 아니군.
0: 누구세요?
2: 나는 앞단계의 조각미남 매드매드다!
0: 에잉?
2: 방금 내 헤어스타일 보고 비웃었지?
0: 안 그랬는데.
2: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왕년의 장발머리와 넘치는 힘을 되찾아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빨리 레시피 스톤을 내놔!
1: 너 악당이구나! 절대 못 줘!
2: 줘야만 할걸? 왜냐하면 내가 냠냠시티 곳곳에 폭탄을 설치했거든!
1: 이럴 수가! 비겁하게!
2: 셋셀 동안 내놓지 않으면 이 버튼을 누르겠다! 하나! 둘! 셋! 아, 이게 왜 어울리는 거지?
3: 동서관 머리님! 동서관 머리님!
2: 어?
4: 주문하신 콩두유 나왔습니다.
2: 폭탄 리모컨은 어디다 뒀더라.
1: 이 악당 녀석! 도시를 위험에 빠뜨리다니! 받아라!
2: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색은 좀 맞기군. 이제 악당의 왕이 될 시간이다. 야호! 아우, 신경질나. 왜 안 되는 거야?
1: 찾았다, 매두매두!
2: 아니, 어떻게 찾았지?
1: 잠깐만요!
4: 진동벨을 가지고 가시면 어떡해요?
1: 매두매두, 레시피 스톤을 내놔!
2: 아우, 지겨운 녀석.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1: 어림없지?
2: 쫓아오지 마!
1: 거기서!

0: 어라? 어허라, 시민들을 이용해야겠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왜 이렇게 끈질긴 거야? 이렇게 된 이상 초강력 젤리빔을 보여주겠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엘레시피스톤!
1: 어?

0: 레벨업!
1: 무궁화 꽃이!
0: 이야!
1: 삐었습니다! 에이! 힘이 떨어졌네. 뭘 하려는 거야?
0: 더위 탈출 서비스! 으! 자!
1: 잠깐만! 내 소중한 머리카락들! 아이고! 풍성한 머리카락이야!
2: 성공이야, 슈퍼제!
3: 역시 슈퍼히어로는 힘들어.
4: 응?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0: 아이, 깜짝이야! 당연히 프럭이 네 생일 선물 준비하느라.
4: 으이그, 은근히 다정하다니까. 잠깐 기다려봐. 짜잔! 시금치로 만든 웰빙 푸딩! 이거 먹고 힘 좀 내봐.
0: 시금치 같은 푸딩! 정말 싫어!

0: 변신 경찰차 출동!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경찰 본부로 변신! 월드컵 출동하라! 범인 검거 완료! 월드컵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4: 버스들 출발 시간이에요. 라니 출발, 강이 출발, 루기 출발, 타요. 차고 문이 열리면 슝. 꼬마 버스 타요. 중앙 차고지 놀이. 타요와 친구들.
5: 루시오 대 스티븐.
6: 쉴드 안에서 싸움을 해? 대체 왜들 이러는 거니?
7: 루시오는 규칙을 조금 어겼을 뿐이에요. 근데 갑자기 제이민이 의심을 하더니 멋대로 싸움을 걸었고요.
8: 뭐야, 배틀을 하라고 부추긴 건 너잖아.
6: 제이민, 루시오가 다이노스터라는 건 내가 확인을 했어. 그리고 다이노 쉴드 안에선 배틀이 금지라는 거 알 텐데.
8: 맞아요.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어.
9: 아니야, 괜찮아. 나도 미안해.
6: 잘했다.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면 좋잖니?
9: 그렇죠.
8: 하지만 앞으로도 널 계속 지켜볼 거야. 다이노 슈트, 변신!
7: 새 공룡이 나타났네. 그럼 나중에 봐, 루시오.
9: 그래.
6: 조심히 다니렴.
9: 이모, 아니, 소장님, 전 어떻게 해야 하죠?
6: 우선 그 다이노워치를 잘 간수하렴.
9: 이 시계를요?
6: 그건 평범한 장비가 아니야. 네 퀀텀 다이노의 에너지로 만들어져 있거든. 변신도 기술도 모두 그 워치를 통해서만 쓸 수가 있단다.
9: 어?
6: 차차 이해하게 될 거야. 새 게임이 시작될 것 같구나.
9: 잠깐만요, 로라 소장님! 다이노워치라. 근데 이제 어디서 지내지?

0: 남합니다.
1: 설마 여기 너희 집은 아니지?
0: 우리 집 맞아. 그리고 앞으로 넌 여기서 지내면 돼.
2: 제나, 너 창고에 있어?
0: 제이민?
2: 대체 왜 이렇게 늦었어? 창고는 또 왜 갔고?
0: 아, 별거 아니야. 금방 올라갈게. 잠깐만 기다려.
1: 왜 제이민이 여기 있어?
0: 응? 내 쌍둥이 오빠거든.
1: 뭐? 쌍둥이라고?
0: 쉿! 목소리 낮춰. 오빠한테 들키면 넌 끝장이야. 어때? 여기 괜찮지? 꽤 넓기도 하고. 야호! 예! 로드는 여기 너무 좋아!
3: 난...
0: 이만 쉬어. 그리고 내일은 나랑 같이 학교에 가자. 선생님께 전화 갔다고 인사도 드리고. 그럼 잘 자.
1: 그래, 내일 보자. 엄청나게 긴 하루였어.
2: 뭐 하는 거야, 제나? 빨리 와.
0: 아무것도 아니야. 어서 가자.

0: 지금 몇 시지?
1: 어? 뭐야?
0: 지각이잖아! 안녕, 얘들아!
2: 안녕!
3: 안녕!
2: 여기 너무 좁아, 루시오!
0: 안 돼! 안에 들어가 있어!
2: 제이민!
0: 안녕, 제이민! 좋은 아침!
4: 다이노스터 규칙 제9조. 공공장소에서는 퀀텀 다이노를 워치 안에 넣어둔다.
0: 그렇지. 워치 안에.
5: 근데 어떻게...
0: 됐다! 고마워, 친구.
4: 나한테 친한 척하지 마.
0: 안녕, 대사.
6: 그래, 안녕. 근데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2: 루시오, 여기야. 내 옆에 앉아.
0: 제나? 너도 같은 반이야?
2: 그래, 맞아. 그것보다 처음부터 너처럼 잘 싸우는 다이노스터는 처음 봤어. 레벨이 오르고 나면 훨씬 더 강해질 거야.
0: 그래? 잠깐, 레벨? 그게 무슨 소리야?
2: 너 확실히 신입이 맞구나. 여기, 이거 보이지?
0: 우와, 이게 다 뭐야?
2: 멋지지? 공룡을 구하거나 다이노 배틀에서 이기면 경험치를 얻어서 레벨을 올릴 수 있어. 넌 스피드가 엄청 높네.
0: 내가 좀 빠르긴 하지, 확실히.
7: 소문 들었어? 신입 다이노스터가 들어왔다던데. 그게 너였나 보네.
0: 스티븐?
7: 잘나가는 선배 다이노스터로서 갓 들어온 신입을 모른 척할 수는 없지. 반갑다, 귀여운 신입.
2: 절대 넘어가지 마. 다른 다이노스터의 임무를 가로채서 경험치를 독차지하려는 녀석이거든. 완전 비겁하지.
0: 스티븐답긴 하네.
7: 너희! 방금 내 험담했지?
2: 들었어?
7: 너는 못 참아! 내가 본때를 보여주지!
0: 제나, 어떻게 좀 해봐!
2: 그래, 좋아! 응? 경기장에서 결판을 내자! 루시오가 딱 5분이면 완전히 끝낼 수 있대!
0: 내가?
7: 내가 하고 싶었단 말인데 마침 잘 됐네!
0: 정말 못 살아!
2: 야호!
8: 루시오!
2: 루시오, 절대 지지 마!
7: 그럼, 준비됐어?
0: 난 정말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 스티븐.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7: 하, 네 걱정이나 하셔.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0: 좋아. 퀀텀 다이너 파워! 다이너 슛! 변신!
1: 니까 너한테 먼저 공격할 기회를 줄게.
0: 다쳐도 나 원망하게 없기다.
1: 덤비기나 하라고.
0: 좋아. 내 스킬.
2: 스티븐 괜찮아?
1: 아, 뭐야? 공격하랬다고 그렇게 세게 때리면 어떡해?
0: 아, 미안해. 다시 해보자.
3: 아유, 어려. 장난해? 대체 뭐 하는 거야?
0: 스티븐, 이제 공격해도 돼?
1: 그럼. 덤벼.
0: 좋았어. 랩터 킥. 메야메야 스피드.
1: 놀랐지? 우와! 야호! 우와!
0: 메야메야 더블 스윙! 이번엔 안 통해! 렛츠고! 메야메야 공 스트라이크!
4: 루시오! 여기! 랩터 스파이크를 써봐!
0: 좋아, 한번 해볼게. 렛츠고!
1: 신입치곤 제법인데.
0: 메야메야 스트라이크! 우와!
1: 이건 말도 안 돼. 네가 신입이라고? 그럴 리가.
3: 루시오, 대단해. 최고였어.
5: 저 기술은 말도 안 돼.
3: 어?

0: 이어서 딩동댕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1: 안녕, 난 메일리야.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아? 이 이상하게 생긴 털복숭이 애들이 바로 아이돌을 만들어주는 요정 몽글리래. 으아, 어쩌지? 거대 망글리로 변해버렸어. 어?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멋진 가디언이 나를 도와주잖아. 이 가디언이 누군지 궁금하지? 소망 요정 몽글리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귀여운 몽글리들 만나러 와줄 거지 숑.

0: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 집 생겨서 좋겠다.
0: 좋아 좋아.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2: 옥스포드 타운 스와트 성공이다.
3: 사건 발생.
2: 도망쳐. 나 잡아봐라. 도주로 확인. 스와트 출동. 기동 전투차 진입. 꼼짝마! 사건 종료! 스왓 옥스포드!
4: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
5: 빠르게 달리는 속도

0: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을,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1: 잘 지내자 친구야. 꾸러기 물고기. 아 귀여워. 배고프지? 먹이 줄까? 숨차. 자아산소. 요리조리 헤엄치는 꾸러기 물고기. 응급환자 발생. 성질이 미치는 차 출동.
0: 엑스레이 찍을게요.
1: 상처가 났네요.
0: 진짜 받고 주사도 꽁.
1: 항진행제 주세요. 알약이 짠.
2: 입원이 필요합니다.
1: 주사 싫어요.
0: 엔지르비 구급차 야콜로비 원형왕
1: 피니핑 노트북. 피니핑과 함께 다양한 놀이를 시작해요. 영상 편지 차차 생일 축하해 츄. 더 샘플슨 해보고 노래도 불러요. 나만의 피니핑 노트북 내일도 같이 놀자 츄.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9: 얼리면 더 맛있어.

0: 와, 지금도 이렇게 더운데 이제 곧 가을이 오겠지?
1: 맞아. 나무들도 화려하게 물들겠다.
0: 그러겠다. 아우, 더워.
2: 비키세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천년의 스타 은행나무 등장입니다.
0: 아니, 병원에 무슨 은행... 설마 그 은행나무 맞으시죠?
2: 맞아요.
3: 신라시대부터 천년을 살았다는 그 은행나무. 가을만 되면 사진을 찍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다는 스타 중에 스타잖아.
2: 맞아요, 맞아. 내가 바로 그 유명한 천살 먹은 스타 은행나무랍니다.
1: 진짜 예쁘게 물들었어요.
2: 아무도 흉내 못 내는 밝게 빛나는 나만의 노란색. 내 천년 인기의 비결이랄까.
0: 저기 진짜 죄송한데요.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돼요?
2: 예예. 예. 찍으세요, 찍으세요. 마음껏 찍으세요.
0: 자, 하나 둘 셋 체크. 하나 둘 셋 체크. 하나 둘 셋 체크.
3: 이것 봐, 색깔이 다르긴 다르다.
1: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아.
2: 가을. 가을이 오면 좋기도 하지만 또 두렵기도. 가을 덜덜 무서워.
4: 오늘의 관자 은행나무. 가을이 오는 게 두렵대요.
2: 덜덜덜덜.
0: 아이고, 그만 좀 떠세요. 아유, 아까운 잎 다 떨어지네.
5: 그러니까 가을이 오는 게 두려워. 상담을 받으시겠다고요?
0: 아, 가을에 인기가 더 많으시지 않나? 근데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2: 다들 내 노란 잎을 보며 감탄하지만 그 다음에
0: 설마?
5: 설마 뭐?
0: 아이, 그 다음에 나뭇잎이 다 떨어지잖아. 다 떨어지고 나면 혹시 돌아가시게 될까봐 그게 두려우신 거예요?
5: 댕댕!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0: 아니, 천년을 사셨다잖아. 그게 두려우실 만도 하지.
2: 그 다음에 잎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럼 여기서 문제. 가을에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변해 떨어지는 이유는 1번 병이 들어서, 2번 겨울을 준비하려고.
0: 정답! 1번 병이 들어서. 할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젊은 은행나무들처럼 병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야.
2: 땡! 어떻게 매년 가을만 되면 모든 은행나무들이 병이 들겠어? 정답은 2번 겨울을 준비하려고. 우린 추운 겨울에도 잎을 달고 있으면 얼어서 죽고 말지. 잎이 얼어서 너무 추워. 겨울에 안 죽으려면 미리 잎을 다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우린 가을에 잎과 가지 사이에 떨켜라는 걸 만들지. 떨켜를 만들면 잎에 더 이상 물이 들어가지 않아서. 어머나, 잎에 물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광합성을 못해서 노랗게 변했네. 그래서 더 예뻐졌어. 그렇게 노란 잎을 뽐내다 겨울이 오기 전에 잎을 다 떨어뜨리지.
5: 아, 그러니까 겨울에 얼어 죽지 않으려고 일부러 잎을 떨어뜨리는 거네요.
2: 그렇지.
0: 그럼 잎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네. 아이, 근데 뭐가 두려우신 건데요?
2: 사실 지금은 예쁘다고 좋아하지만 내 열매가 익어서 떨어지면!
0: 열매?
1: 와, 너무 예뻐.
6: 오, 진짜 너무 예뻐.
1: 우와.
7: 자기야, 똥 쌌어.
1: 무슨 소리야?
6: 어우, 똥 냄새.
7: 아, 은행나무 씨앗에서 나는 거잖아.
6: 어? 야, 은행나무 씨앗 밟으면 안 되는데. 어,
7: 아,
6: 은행나무 씨앗 너무 싫어.
2: 모두 냄새 난다고 날 피하고 난 혼자 남지. 이 씨앗.
3: 냄새.
7: 거봐, 의사 양반도 간호사님도 피하잖아.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피하는 게 난 너무 외롭고 두렵다.
5: 에이, 근데 그건 씨앗 떨어질 때 며칠만 그런 거잖아요.
3: 맞아요. 그 며칠만 더 참으시면.
7: 단 며칠이라도 팬들에게 외면당하는 심정 알기나 해. 날 외롭게 만드는 이 냄새. 내 냄새지만 에이, 너무 괴롭단 말이야.
3: 네네네. 근데 저 열매에서 냄새가 왜 나는 거지?
7: 그건 문제로 내겠단 말이야.
2: 은행나무 씨앗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는 1번, 은행나무가 오랫동안 목욕을 안 해서. 2번, 해충이나 동물로부터 씨앗을 보호하려고.
3: 설마 목욕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정답은 2번.
2: 맞아, 씨앗을 보호하려고. 냄새 때문에 동물들이 씨앗을 막 먹어 없애버리는 것도 막을 수 있지.
5: 해충, 해충, 해충, 해충충충. 난 씨앗의 알을 낳아 병들게 하는 해충. 오늘은 이 나무 씨앗에. 아, 코를 찌르는 악취. 해충, 해충.
8: 아, 도토리만 먹기 질리는데 은행 씨앗도 갉아먹어볼까? 아, 코가 썩을 것 같은 악취. 아, 안 먹어.
5: 그러니까요, 냄새 때문에 해충한테 피해도 안 당하고 씨앗을 잘 보호한 덕분에 더 많이 번식을 해서 지구상에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3: 지구상에? 근데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
2: 훗, 우리 은행나무는 공룡이 살기 이전에 지구에 살았었다고.
3: 정말요?
2: 은행나무는 아주아주 아주 옛날, 약 3억 년 전 고생 때부터 지구상에서 살았지. 공룡이 나타났다. 멸종이 되고. 매머드가 나타났다. 멸종이 되고. 수많은 동물과 식물이 멸종되었지만 우리 은행나무는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5: 그 이유는? 은행나무 씨앗에서 나는 지독한 냄새 때문이야.
3: 아, 그럼 그 냄새 덕분에 생존 능력이 더 좋아지신 거잖아. 아이, 그럼 아이, 며칠 외로우신 건 좀만 참으시지.
7: 참으라고? 그래도 외로운 건 외로운 거지. 그리고 이 냄새 때문에 내 씨앗을 옮겨서 멀리 멀리 번식시켜줄 동물까지 가까이 안 온다니까.
3: 아니 그럼 저 냄새 때문에 동물들이 가까이 오지 않으면 번식은 누가 시켜주지?
2: 예전엔 매머드같이 큰 동물들이 많아 내 씨앗을 먹고 옮겨줬다고 하더군. 그런데 지금은 다 멸종돼서 내 씨앗을 옮겨줄 동물이 하나도 없다고. 나 너무 외롭다고.
3: 번식시켜줄 동물들조차 가까이 오지 않으면 청년 동안 정말 외롭긴 외로우셨겠어.
7: 맞아, 그렇다니까.
5: 어, 잠깐 잠깐. 은행나무님, 치료에 도움이 될 만한 모임이 생각났어요. 당장 가실까요?
9: 모임?
5: 자자, 이 모임은 한때 외로움에 힘들어하다 지금은 자신감을 회복한 나무들의 모임인데요. 먼저 온나무님.
10: 안녕하세요. 저는 온나무라고 해요.
11: 다들 알다시피 제 몸엔 독이 있잖아요.
10: 저한테 닿기만 해도 가렵다, 두드러기 났다, 어찌나 덜 미워하시는지. 저 정말 외로웠다고요.
12: 그러셨구나.
10: 그렇지만 그 독이 없었다면 동물들이 절 먹어버렸을 거예요. 제 몸을 방어하는 독이니까 저 이제부터 자신감을 갖고 정말 독하게 살 거예요. 당당하게 살자.
12: 당당하게 살자.
10: 당당하게 살자.
13: 전 플라타너스라고 해요.
7: 제 잎이 넓어 여름에 시원하다고 한때 가로수로 절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씨앗에 솜털이 날린다, 저한테서 벌레 떨어진다, 어찌나 절 미워하는지.
13: 그치만 그게 제가 살아가는 방식.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독하게 살려고요.
12: 같이 하실게요. 당당하게
14: 살자. 당당하게 살자.
10: 아니 근데 은행나무님은 여기 왜 오셨어요?
7: 그러게,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기스타 은행나무님은 왜?
15: 부러워? 내 냄새 안 맡아봤어요. 날 번식시켜줄 동물도 가까이 안 오는데 부럽다니. 내가 얼마나 외로운데.
10: 에이, 냄새가 좀 나도 사람들이 가로수로 막 심어서 번식시켜주잖아요.
15: 네? 사람들이 날 심는다고?
7: 그래요, 사람들이 은행나무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15: 사람들이 날 좋아한다고?
7: 네. 전 씨앗에 솜털이 날려서 가로수로 안 심는데 은행나무는...
16: 씨앗에 솜털도 안 날리고 꽃가루도 거의 안 날려서 사람들이 가로수로 많이 심잖아요. 그리고 은행나무는 해충도 없잖아요.
15: 뭐 그렇긴 하지. 내가 해충이 없긴 하지.
5: 해충 해충 해충 해충. 하! 그때 그 냄새나는 나무! 해충 해충!
15: 내 냄새에 한 번 당하면 평소에도 벌레들이 얼씬을 못한다니까. 은행.
7: 그래서 나처럼 벌레 떨어진다고 불만도 안 듣잖아요. 진짜 부러워요.
5: 또 은행나무는 병에도 잘 안 걸리고 은행나무 할머니처럼 오래오래 살잖아요.
17: 그러네. 벌레도 안 떨어져, 병에도 강해, 오래도 살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네.
15: 그래도 냄새 나는데.
10: 에이, 냄새야 잠깐인데요, 뭐. 그보다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잖아요.
15: 좋은 점이 또 있어?
5: 어, 그럼요.
10: 매연.
15: 난 끄떡없지.
5: 은행나무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 매연과 먼지에 강하고 더위도 잘 견디고 또 도시를 시원하게 해주잖아요.
18: 은행나무 그늘 덕분에 너무 시원해.
7: 여름엔 너무 시원해.
18: 가을에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너무 예뻐.
13: 우리 사진 찍자. 하나, 둘, 셋.
18: 가을엔 잠깐 냄새나지만
13: 은행나무 너무 좋아.
10: 아니 그러니까 외로워하지 마세요.
13: 그래요. 저희는 은행나무님이 너무 부러워요. 정말?
17: 그럼요. 씨앗이 이거 떨어지는 며칠 동안만 참으시면
5: 365일 1년 내내 사랑받는 게 바로 은행나무라고요.
17: 맞아요.
7: 역시 내가 천년이나 인기가 있었던 건 다 이유가 있었어. 이제 외로워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내 냄새까지 사랑할 거야. 사랑하자.
10: 아, 은행나무님 같이 사진 찍어도 돼요?
7: 찍으세요, 찍으세요. 마음껏 찍으세요.
17: 이게 웬일이야?
7: 역시 난 가을에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우리 아이 튼튼하게 쑥쑥 한동 녹용 연구소에서 어린이 녹용 칼슘 스틱을 드립니다.
2: 이어서 지구 영웅 번개맨이 방송됩니다.

찬스. 변신 경찰차 출동.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경찰 본부로 변신. 월드컵 출동하라. 범인 검거 완료. 월드컵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0: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싫어하시는 건
1: 번개구나.
0: 응, 맞아.
2: 잘 돼가. 어? 우와. 뭐가 완성될지 정말 기대되는 걸.
1: 태평아, 그럼 너 지금도 울어? 번개 치면?
0: 아니, 안 울어. 번개는 번개인이 나타나는 신호잖아.
1: 말씀은 드렸어? 지금도 걱정하시면 어떡해?
0: 말할 거야, 이렇게.
1: 너 수화하니까 좀 멋지다.
2: 오, 태평아!
0: 홍봉개쌤?
2: 뭐가 그렇게 좋아? 번개맨이?
0: 번개맨도 좋은데 또...
2: 또?
0: 엄마가 주차장을 기다리세요. 안녕히 계세요.
2: 어, 아... 그래, 지구도 좋지?
3: 어제도 지구를 구한 번개맨. 그런 번개맨이 오늘 특별한 공연을 펼칩니다.
1: 나도 보러 간다. 번개 파워.
3: 다음 소식입니다.

0: 윤슬, 별빛, 그리고 반짝이는 번개도.
1: 우리 열차는 현재 구동장치 고장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정차하면 하차 후 다음 열차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2: 하차? 아, 늦겠네. 아, 뭐라고 하는 거지?
1: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열차는 구동장치 고장으로 현재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정차하면 하차 후 다음 열차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2: 하차? 서울 뭐지? 아, 어떡해.
3: 무슨 일이에요? 아, 여기 구동장치가 고장났다고 싹 다 내리래요. 아이고, 참.
2: 저기요.
3: 아이고, 엄마가 농인이시구나.
4: 야, 어린데 되게 기특하네.
5: 어, 잘한다.
3: 그저께 언제부터 배웠어? 이렇게. 어? 아이고, 애기가 수어를 배우느라 고생이었겠네.
6: 태평이 맞구나. 너 지난번에 놀러 왔잖아.

0: 어머니네 처음 뵙네요. 인사해야지.
1: 안녕하세요. 김태평. 어? 괜찮아?
0: 지구한테 들었어요. 번개네 공연 보러 가신다고. 방송 들으셨죠? 이번에 내려서 같이 택시 타고 가시죠. 아, 어제 시간이 아슬아슬하다. 괜찮으시죠?
2: 아, 왜 그래?
0: 어머니 뭐라고?
1: 아니.
0: 아, 안 들려. 크게 말해봐.
1: 아니, 너무.

대변인 뭐라고 하는지 내가 알려지지 않으면 하나도 모르면서

0: 야, 김태평. 어제 번개맹고기는 재미있었어? 지구랑 데이트는 잘했냐?
1: 김태평, 이거.
2: 아, 그림책 두고 왔다.
0: 김태평!
3: 어제 왜 번개맹 보러 안 갔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우리 태평이가 속상한 일이 있었구나.
2: 저도 답답했어요. 제가 엄마를 지켜줘야 하는데 아직 모르는 단어도 많고요. 수어도 어렵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걸 지구가 다 봤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 화낼 때

0: 혹시 이야기 소리 들리니?
1: 네? 아니요.
0: 선생님도 안 들려. 근데 봐봐. 저기 신호등이랑 자동차 깜빡이. 이렇게 소리 없이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잖아? 복잡한 단어가 아니어도 말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것 같아.
1: 엄마, 아빠도 가끔 불 깜빡이면서 부릴 때 있어요.
0: 오, 그렇게도 대화하신다니. 멋진데?
1: 맞아요.
0: 아, 그리고 짠! 편지도 한 방법이지.
2: 태평아, 말로 하긴 어려워서 편지를 써. 다음 번개맨 공연은 꼭 내 옆에서 보고 싶어. 기린은 내 마음.
0: 어, 태평아, 저기.
1: 엄마! 엄마, 밥 먹재요.
0: 어, 그래?
3: 오늘 밤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외출은 자제하시고 주변 안전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나처럼 엄마도 편지 보면 기뻐하겠지? 어? 번개?

0: 이어서 지구 영웅 번개맨이 방송됩니다.
1: 레오미, 네, 주인님.
2: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레오미.
1: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2: 똑똑한 AI 로봇 레오미. 코딩 로봇 사이언, 오토 로봇 파릴라. 로봇 사이언, 원앤원.

0: 순간 모두의 행복. 더 기아 PB5. 기아. Movement that
1: inspires. 엑스트레인 엑스파이터 카봇 엑스. 카봇 기사트리오 그랜드 카봇 엑스. 하늘의 창 캐논 엑스와 그랜드 카봇 엑스가 합체하여 단체 최강 용사 카봇 그랜드 카봇 GX. 키트가 코드가 헤트롤 가이즈 플러스 최강 형사 카봇 헤트롤 가이즈.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4: 지당하신 말씀.
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5: 지구 영웅 번개맨? 번개맨 나만 영웅하란 법은 없지 없지 절대 없지. 나 조그마원 무시무시한 거대 영웅이 돼서 우리 무시하던 별들을 다 지구별로 만들어버릴 테지.
6: 우와, 맞습니다. 지하에서 사는 게 얼마나 지겨운지 아무도 모르지.
7: 그 마음은 우리만 알지.
5: 박사, 준비됐지?
8: 네, 조그만.
9: 지하. 오, 아.
8: 이 신비의 암흑보석을 검에 끼우기만 하면 조그마왕님은 슈퍼 크다한 마왕으로 변신해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5: 당장 진행시키지.
8: 자. 암흑보석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좀 잡아.
10: 암흑보석의 주인.
11: 오늘 훈련이 끝났습니다.
12: 어, 신기록이네.
13: 번개맨,
14: 더 강해져야 돼. 그래 아버지를 찾지. 분명 암흑포털 어딘가에서 날 기다리고 계실 거야.
13: 수십 년 전 실종된 아빠를 어디서 찾는담? 찾았어, 개맨아!
14: 찾았어?
13: 드디어!
14: 어디? 찾았어, 어디?
13: 아니, 두쩡코! 아직도 파는 가게 찾았어! 아이!
14: 두쩡코?

0: 이름은 노사랑. 사랑 세 개, 노, 사과의 사.
1: 대나라.
0: 뭐, 난 몰라. 언니 머리핀 어디 있는지 난 모른다고.
1: 너 내 머리핀도 가져갔냐? 아니, 팔찌 내놓으라고.
0: 아싸, 치킨.
1: 아, 야, 노사랑.
2: 찌개 나왔습니다.
0: 뭐야, 나 치킨 먹고 싶다니까.
2: 치킨은 다음에. 내일 언니 대회라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되거든. 희망아, 내일도 우승할 자신 있어?
0: 당연하죠.
3: 내가 왜 태권도 명문학교로 전학을 했는데.
2: 오,
1: 질문이지. 저게 진짜.
2: 그만. 희망이는 밥 다 먹고 보약 꼭 챙겨 먹고.
0: 네.
2: 희망아, 이것도 먹어봐봐.
3: 반찬도 언니에 맞춰서.
2: 맛있어?
3: 보약도 언니만 주고. 나도 먹을 맛있다? 거야. 맛있다.
2: 맛있어? 아, 이거 흘린 거 먹지.
3: 자기는 먹으란 법 있어?
0: 언니도 먹어라.
2: 야, 나도 이제 먹어야겠다.
1: 어? 어이가 없네.
0: 뭐가?
1: 아니, 어차피 들키고 왜 자꾸 가져가?
0: 이번에 안 티켓 줘놨지. 아, 줘. 동생한테 양보 좀 하라고.
1: 대나!
2: 희망아, 너 머리핀 많으니까 동생한테 이번에 양보
1: 좀. 아빠, 나 내일 이거 가져가야 태권도 이길 수 있어. 엄마가 준 머리핀, 이게 내 징크스라고.
2: 노사랑, 언니 머리핀에서 손 떼. 손 떼.
0: 너무해. 나도 내일 유치원 첫날이다. 예쁘게 입어야 된다고.
1: 그러니까 누가 엄마가 준 머리핀 잃어버리래?
2: 아유, 사랑아, 어디가. 밥은 먹고 가야지.
0: 엄마, 엄마, 엄마, 엄마.
4: 아, 여보세요.
0: 아빠는 언니 병 만들고.
4: 아, 사랑아, 한 시간 전에 통화했잖아. 미국 새벽 4시야.
0: 그래서? 전화 끊으려고?
4: 엄마 일찍 일어나야 해. 안녕.
0: 엄마? 엄마! 에이, 화낼 땐 단 거 먹어야 돼.
5: 빨리 와.
6: 같이 가요.
0: 내가 먼저 잡았는데요?
6: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0: 그래서요? 유행 다 지난 두쫑쿠 꼭 드셔야겠어요?
6: 유행 다 지난 두쫑쿠 난 아직 못 먹어봤거든. 그런 난?
0: 난 화날 때 단 거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점점 더 하변하려고 하네요?
6: 어, 알았어, 너 먹어.
0: 얼마예요?
7: 어, 5,000원.
0: 3,000원밖에 없는데. 좀 깎아주실 수 있죠? 자주 올게요. 저 어제 이사했거든요.
7: 저기요, 이거 사실 거지요?
6: 어, 예.
0: 아니, 이 가게는 어린이 할인도 없어요? 내가 다시 오나 봐라.
7: 한. 아니, 저.
6: 아, 계산해 주세요.
7: 응.
0: 이 동네 진짜 마음에 안 들어.
6: 친구야, 같이 먹을래? 우리 이거 같이 나눠 먹자. 자, 나 먼저 먹어. 아.
0: 생각해 보니까 낯선 사람이 주는 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3초 안에 주우면 먹어도 된대요.
8: 그걸 왜 3초 지난 거 알려줘?

0: 그리고 모범 연아를 김대표
1: 난 고랑이도 사과에서 고랑이랑 우상이야 반가워 사이좋게 지내자
2: 네 좋습니다 봄겨울촌에 서로 온 우리 사랑이랑도 사이좋게 잘 지내기로 하고 자 오늘은 우리 한봉개쌤이 아주 재밌는 수업을 진행해 주실 겁니다 한봉개쌤
3: 자 친구들 오늘은 어? 저 친군
4: 어? 어제 그 두쫑구?
3: 새로 전학 온 친구가 너구나 사랑 친구 앞으로 잘 지내보자
0: 네네 선생님
3: 짜잔 선생님 얼굴에 뭐게?
5: 번개요!
3: 맞아요. 선생님은 얼굴에 번개를 그려봤어요. 오늘 이렇게 얼굴 그림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해볼 거... 태평 친구 어디 가니?
6: 화장실이요.
3: 아, 그래 선생님이랑 같이 가자. 자, 뭐 할지 생각해보고 있어요. 자, 얼른 다녀오자. 혹시 오래 걸릴까?
6: 똥이라서...
0: 까똥!
7: 멋지다.
8: 근데 왜 반반 달라?
9: 두 얼굴에 마녀거든. 착했다가 나빴다가. 변신 마녀.
0: 아.
7: 나도 저렇게 멋진 그림 그리고 싶다. 뭘 그리지?
9: 너. 그게 좋겠다. 내가 그려줄까?
8: 응. 뭔데?
9: 아바타잖아. 몰라?
10: 나 알아. 파란 괴물 나온 2009년 영화.
7: 아, 나 괴물 싫은데.
9: 아바타는 괴물이 아니야.
8: 봐봐, 난 북극곰이야. 어때?
7: 귀엽다. 나 이게 뭐야.
9: 좀 아쉬워. 붙여봐.
7: 난 얼굴에 그림 그리기 싫은데.
9: 기다려봐. 모범이, 너도 내가 멋진 거 그려줄게.
7: 네가?
5: 야! 이게 뭐야!
9: 뭐긴! 넌 무서워! 북극곰!
8: 북극곰이 왜 무서워?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친구인데!
9: 넌 10년 후에 네 모습!
7: 내가 이렇게 못생겨진다고? 거짓말!
9: 다시 그려줄게! 두번더 해줄까? 너?
0: 제가!
9: 너? 너? 이리 와봐!
3: 자, 그만. 자, 뚝!
7: 선생님, 두 사람이 얼굴 망쳐놨어요.
9: 아니, 그게 아니다.
7: 뭐가 아니야? 너 나빠, 미워!
3: 아, 선생님이랑 세수하러 가자. 가자. 괜찮아.
7: 대박.
8: 엄마, 나 또 금메달 땄어. 나 언니 돌려차기 짱 잘했거든? 엄마가 봤어야 하는데.
11: 사랑아, 첫날부터 사고치면 어떡해. 그렇게 나쁘게 굴면 누가 너랑 놀고 싶겠어?
7: 나쁘게 군 거 아니야.
11: 노사랑!
7: 친구들 재밌게 해주려고 그런 거야. 언니 때문에 나까지 이 사회에서 아는 친구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11: 아, 사랑아. 아, 노사랑!
12: 조그마왕님!
13: 보석이 지구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0: 지구? 왜지?
12: 잘은 모르지만 영화 보면 그런 게 있지요. 보석이 진짜 주인을 만나 힘을 발휘하는 뭐 그런 거!
13: 그럼 지구에 있는 주인을 찾아가는 건가?
0: 시끄러!

0: 네, 주인님.
1: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커팅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0: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2: 11.
0: 정답입니다.
1: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코딩 로봇 사이언 오토 로봇 파릴라 로봇 사이언 원앤원.
3: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4: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5: 엑스트레이, 엑스파이터, 카봇 엑스! 카봇 기사트리오, 그랜드 카봇 엑스! 하늘의 창, 캐논 엑스와 그랜드 카봇 엑스가 합체하여 탄생! 최강 용사 카봇, 그랜드 카봇 GX! 히트간, 코드간, 페트롤 가이즈 플러스! 최강 형사 카봇, 페트롤 가이즈!
6: 이 안에 위기,

0: 아저씨! 저 좀 태워주세요!
1: 안 돼, 이 녀석아. 버스는 정류장에서만 승하차하도록 되어 있어.
0: 아, 아저씨 제발 한 번만요.
2: 네?
1: 다음 기회에 이용해 주세요, 손님.
2: 아저씨!
3: 쟤는 뭐야? 어?
4: 미안.
5: 응? 뭐야? 아이고, 저 어이없는 녀석.
2: 아저씨, 제발요!
0: 아, 망했다.
5: 에휴, 그냥 뛰어가면 되겠구만.
6: 나갈래요! 문 열어줘요!
7: 얼른요!
8: 저도 나갈래요! 열어주세요! 괜찮아요?
5: 아, 안 돼요! 함부로 움직이지 마세요!
8: 아, 어떡해!
2: 큰일 났어요! 여기 버스가 추락할 것 같아요!

0: 그렇잖아도 보고 있어.
1: 서둘러 다른 대원들도 출동시켜야겠군. 그때까지 버스가 버틸 수 있겠나?
0: 이 안이 있으니까 한번 믿어볼 수밖에요.
1: 알겠네.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저 좀 도와주세요.
1: 자, 빨리 잡자고.
0: 아저씨, 절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시면 안 돼요.
2: 아, 알았어.
0: 바이어 로봇가 곧 올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3: 이미 도착했어.
0: 어?
3: 허큘리스 액션.
4: 이카루스 액션.
3: 이제 저희에게 맡기세요.
0: 서둘러줘.
4: 걱정 마. 내가 받치고 있는 동안 어서 끌어올려!
3: 알았어! 속이 닿질 않아!
4: 이제 한계야! 서둘러!
0: 조금만 버텨! 내가 지원할게!

0: 해냈다.
1: 아직 아니야. 어? 승객들을 무사히 나오게 해야지.
2: 물론이지.
3: 자, 다들 조심해서 내리세요.
4: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다리가 안 움직여.
5: 종종 일어나는 일이죠. 제가 도와줄게요.
4: 피닉스님.
5: 아, 맞아. 이 느낌이야. 살아있는 느낌. 샘은 내가 얼마나 바쁜지도 모르시면서.
0: 내가 바로 지각 대마왕. 맞아 맞아, 지각 대마왕이지.
2: 10연속 지각이라니. 학생이 맞나요?
0: 지각 대마왕.
2: 니들 정말.
1: 그만들래.
2: 유리?
1: 이하는 지각 대마왕이 아니야. 오늘은 버스 사고 현장에서 타이어 로브가 도착할 때까지 사람들을 돕느라 늦은 거라고.
6: 그것도 지각인데.
1: 어머, 다쳤네.
5: 아, 이거 별거 아니야.
1: 내가 붕대 감아줄게. 나 응급 구조사가 되기로 했거든.
5: 아, 그래?
1: 그럼 몸 조심해.
2: 이게 뭐야?
0: 변봉이네, 변봉.
2: 변봉이네, 변봉.
5: 몸 조심해.
2: 우리?
5: 몸 조심.